0: 전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여성시대 가족들 어디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이자 어린이날입니다.
1: 현재 어린이인 분들과 한때 어린이였던 분들 모여주세요. 올해도 우리 어린이날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둘, 셋.

0: 맨 처음에 남자 음을 같이 따라잡으니까 나라라 이렇게 됐는데 네 부모님과 함께 여성시대 듣는 어린이들 어린이날 축하드려요. 오늘은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내실까도 궁금한데 여기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 어린이날 지출 보고서가 나왔네요. 어린이날 보통 음식점과 카페에서 60,000여 원을 쓰더라 하는 얘기.
1: 아, 이 대목도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날 전날에도 지출 그래프가 올라갔고요. 5월 전체로 보면 놀이공원, 영화나 공연, 오락실, 동식물원 등등에 쓴 비용, 또 장난감, 과자 세트, 휴대용 게임기에 쓴 지출도 다른 달보다 훨씬 많더랍니다.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시나, 5월에 어딜 가시나 짐작하게 됩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은 오늘 어떻게, 누구와 보내실 겁니까? 희은이와 일중이는 몹시 궁금합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

0: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 아니야?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자,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하신 여성시대인데요.
6: 네.
5: 실은 이제 저희 집도 어린이날과는 조금 거리가 이제
6: 상관없죠.
5: 멀어졌죠. 네. 그냥 이제 휴일이다.
6: 네. 네. 그렇죠.
5: 근데 저희 여동생네, 그러니까 제 조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6: 네.
5: 저희 조카가.
6: 네.
5: 어휴, 아직도 우리 저 여동생, 그러니까 엄마한테 뽀뽀하고 그러더라고.
6: 어.
5: 등치는 커가지고 애가. 우리 애들은 중학생 되면서는 그런 걸
6: 안 했는데? 그래요?
5: 어제는 엄마 일로 와. 내가 뽀뽀해줄게. 막 이러면서. 변성기도 왔는데.
6: 아, 그래요?
5: 야, 뭔 신기하다.
6: 네.
5: 아직 어린이구나. 그랬더니, 맞아요. 저 어린이에요.
6: 그래요?
5: 그 모습도 참 귀엽더라고요.
6: 이쁘죠? 뭐, 그러니까. 막 어린이체 하고 싶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사춘기가. 그래도 또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 어린이에요. 이러는 것도 귀엽죠.
5: 네, 그래서 그때를 누려라 그랬어, 제 여동생한테. 야,
6: 맞아.
5: 좀 있으면 금방 바뀔 거야, 아마. 맞아.
6: 누려야지. 부모가 누려야지.
5: 맞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당당이님으로 소개해드릴 네. 사연입니다. 저는 두 명의 교사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학교는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이죠.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지도하려 노력합니다. 저희 첫째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을 엄중히 지키는 강단 있고 멋진 교사죠. 그런데 새학기가 시작되고 4월이 되면서 아이에게 무척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의 교육 권한인 수업 방식을 아주 세밀하게 통제받고 있더군요. 아이는 스트레스로 온몸에 마비 증세가 왔고 공황장애까지 겪었습니다. 교사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교직에 대한 회의감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일을 그만두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는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교단에 서기까지 열정을 다한 사람이요. 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지도합니다. 집에서 곱게 자란 자녀가 사회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여기저기 부딪히며 적응하는 과정이 학부모님의 예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그 다름을 건강하게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학부모의 마음을 다 채워드릴 수 없음에 서운함과 아쉬움을 느끼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몇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생하다가 겨우 연차를 쓰고 집에 와서는 나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하던 건 다 맞춰야 한다며 꾸역꾸역 일을 해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시려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동료들도 너무 좋고 학교 분위기도 마음에 든다면서 자신이 선택한 근무지에 자부심을 느끼던 아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제가 있는 소도시에 남아주길 바랬지만 예상보다 더 씩씩하게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마냥 기특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진

0: 걸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할지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눈물만 흐릅니다. 아이 말로는 우리 선생님 잘못한 거 없다고 교직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교장 선생님 덕분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래요. 녹록지 않은 현실에 놓여있는 교사들을 위해 양팔 벌려 교육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5월입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새 학기, 새 학생, 새 학부모에 적응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려요.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교칙 또한 학생의 미래를 위해 규칙에 의거하여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숙고를 담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교권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이...
1: 근데 뭐 요새는 우리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왜 뭐 정말 새새콜콜 아이에 대해서 학부모가 항의하고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흔하니까. 옛날엔 정말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하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0: 네.
1: 뭐 그러니까 이 당당이님께는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
0: 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몇몇의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1: 그러게.
0: 점점 예, 교권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이 책임지려하지 않는 그렇죠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모두 몸살이자가 돼버리면 그 뭐랄까요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1: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육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대하는 분은
0: 결국 우리 엄마 아빠죠.
1: 엄마 아빠죠.
0: 네.
1: 거기서부터 기본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본은 부모 책임이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학업과 등등은 학교 다니면서부터 공동 생활과 사회성과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 또 공부 뭐 선생님의 말씀 듣기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건데. 결국에는 가정에서 기본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리고 애들이 정말 저 체격이 커지고 선생님 하면서 딱 잡고 선생님을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허겁하면서 놀라시겠어요.
0: 그러니까 말이죠.
1: 아유,
0: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이제 스승의 날도
1: 스승의
0: 다가오는
1: 날도 있는데
0: 네, 네. 이 5월에 정말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갈까요?
0: 네.
1: 네, 경기도 시흥의 송미자님의 사연. 갱년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과정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건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더군요. 저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도 포기해야 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에는 동생들을 챙기는 게 먼저였어요. 특히 몸이 약했던 남동생은 늘 가족의 중심이었고 저는 자연스레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딸로 누나로 아내로 엄마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참고 견디는 게 당연했고 내 마음은 늘 나중이었어요. 그런데 갱년기가 오면서 제 마음이 자꾸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별일 아닌데 화가 치밀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지금까지 나로 살아본 적이 있나? 나는 뭘 원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상하게도 제 이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 예전 이름은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일본식 이름이었어요.

0: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제 것이 아닌 느낌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이 늘 서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산책을 하다 푸른색 꽃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작지만 또렷하게 피어있는 게 참 예뻐서 이름을 찾아봤더니 원래 이름이 큰 개불알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꽃한테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 꽃을 봄까치꽃이라 부른다는 거죠. 원래 이름은 일본 식물학자가 붙인 거였는데 최근 식물학계에서 우리 들꽃에 어울리는 이름을 되찾아주자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대요. 참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꽃이 훨씬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도 제 이름을 찾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선택해 보지 않았을까? 그날 저는 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개명 신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봄날 드디어 개명 신청이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갔는데 직원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군요.
1: 송미자님.
0: 제가 선택한 새 이름이었습니다.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한번 이름이 불리고 나서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마냥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나를 만난 것 같아서요.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늘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선택해보게 됐어요. 갱년기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요즘도 저는 가끔 혼자서 제 이름을 불러봅니다. 미자야, 우리 미자, 송미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이제는 그 무엇보다 네가 먼저야. 네가.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봄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조금씩 저를 배우고 있습니다.
1: 야, 어떻게 불리는지 이름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하죠.
1: 예, 정말 누군가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이름에 만족하는 분도 계실 테고 이렇게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지어줘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당당하게 또 이름을 바꾸셨네요.
0: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근데 저는 어제 어떤 여성분이 오더니 명함을 딱 내밀면서 선생님 제가 참 선생님 40년 동안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명함을 보니까 이름이 양기은이에요.
1: 똑같은 이름?
0: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1: 오.
0: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처음 봤어요.
1: 네.
0: 아니 뭐 희은까지는 가능해요. 김희은 뭐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성까지 양희은.
1: 야, 이름 석자.
0: 아, 그래, 너무 재밌었어. 아유, 반가워요, 그러고.
1: 심지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분하고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0: 그러게. 네. 근데 누가 처음 보는 여자가 와서 명함을 줘봐요. 그럼 이렇게 뒤로 약간 물러서게 되죠. 뭐야? 영업사원인가? 뭐 하자고 명함을 나한테 주나? 그랬는데. 이름 석자가 적혔기 때문에 그 명함을 저한테 준 거예요.
1: 야, 진짜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나?
0: 네, 활짝 웃었어요, 둘 다 다. 야. 어머, 반가워요. 내가 그러면서.
1: 우리 두 명의 양희은님께서 만나셨네.
0: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1: 야.
0: 네.
1: 아, 참 이쁜 이름이세요.
0: 네, 진짜. 그 옛날 이름 치고는.
1: 네네.
0: 보통 은희죠. 은희가 흔했어요.
1: 은희가 흔했어요.
0: 은희, 경희, 정희, 뭐.
1: 오.
0: 숙자, 뭐 민자, 애자, 뭐 이렇게 아들 자자를 쓰거나.
1: 예.
0: 그랬죠.
1: 야, 그러시구나. 우리 송미자님. 어떻게 사연 소개된 거 잘 들으셨죠? 예. 자, 노래로도 함께 응원합니다. 권진원의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 어린이날이라 황정환 선생님도 생각나시죠? 아,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긴 합니다. 지구촌 어디나 어린이는 존중받지 못했는데 그저 작은 어른일 뿐이라 강제로 일시키고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때리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것도 일제강점기였는데 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 바탕에는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치는 것이다 라는 천도교 정신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로 이야기책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지으신 이야기도 있고 외국 동화를 마치 아이들을 앞에 놓고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입말로 번역해서 펴낸 사랑의 선물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때가 1922년. 물론 그 전에도 번역된 게 아주 없진 않았지만 그 무렵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해외 동화를 한글로 편하게 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정환 선생님이 고르신 해외 동화가 뭔지 궁금하시죠? 왕자와 제비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인데 왜 그 보석으로 치장한 왕자 동상이 남쪽으로 미처 못 간 제비가 동상에 와서 쉬고 있으니까 자기가 높은 데서 살펴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몸에 붙은 보석을 떼어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얘기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안데르센의 엄지공주도 소개했고 이탈리아 작가 아미치스가 쓴 쿠오레, 사랑의 학교에 나오는 이달의 이야기도 소개했답니다. 황정환 선생님의 동지들은 백설공주 얘기를 연극으로도 만들고 창작극과 창작동화, 동요, 동시를 만들어 보급하는 일에도 앞장섰대요. 어린이날이면 극히 일부의 어린이였지만 황정환 선생님이 들려주는 옛날 얘기도 듣고 연극도 보고 송편도 두 개씩 선물 받았다니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눈앞에 그려지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운동은 미래를 도모하는 운동이라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이었고 그래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죠. 이런 날이면 어린 시절의 내 모습도 떠오르시죠? 나름대로 아픔도 슬픔도 그늘도 많았던 어린 날의 나에게도 토닥토닥 안심해 너 잘 자랐어 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BTS의 노래였어요. Permission to Dance.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나에게도
1: 네. 네
0: 토닥토닥 아 일중아 잘했어. 잘 커왔어. 너 잘 자랐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일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그럼요.
0: 예.
1: 사실 뭐 어린 시절에 다들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아직도 그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네. 네. 그러신 것 같죠.
1: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토닥토닥. 네. 자, 이번 사연은요. 대전 서구의 김장욱님의 사연입니다. 금년 2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행정복지센터 내 행정도우미 일도 벌써 네 달째 접어들었다. 행정도우미 일은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시행하는 일자리로 주로 민원실 안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을 도와주거나 민원실에 들어와

0: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허둥대는 민원인에게 어떤 업무로 오셨습니까? 질문도 하고 번호표를 뽑아주거나 해당 창구로 안내해주는 일이다. 내가 앉은 책상에서 살짝 고개를 돌리면 통합민원이라는 간판 아래 앳돼 보이는 여성 주무관이 눈에 보인다.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벗어놨던 안경을 끼고 컴퓨터를 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 자리는 달력이나 홍보 팜플렛 등으로 정면의 창구 외에는 많이 가려져 있음을 보게 된다. 하루에도 몇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자리이기에 정면으로 만나는 민원인 외에는 보여지고 싶지 않은 심리적 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민원인들은 마음이 급하다. 번호표를 손에 쥐고도 자기 번호가 언제 나오는지 계속 번호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주무관과 민원인 사이를 막고 있는 투명 칸막이에 아홉 개의 작은 구멍이 보인다. 새끼손가락 굵기에 그 작은 구멍들을 보고 있노라면 작은 소리로 말해주세요 이런 속삭임이 들린다. 일부 민원인은 작은 구멍을 향해 큰 목소리로 원하는 말을 외친다.
1: 주민등록등본이랑 인감한게요.
0: 민원인이 앞으로 다가오면 새내기 주무관은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앞으로 숙여 아홉 개의 작은 구멍으로 소통을 시작한다.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라 하고 번호표 뽑는 기계 위에 큰 글씨로 써놔 있건만 물어보기가 일쑤다.
1: 주민등록증 주세요.
0: 새내기 주무관의 요구에 꼭 이런 걸 보여줘야 되냐 하는 느낌의 굳은 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창구로 밀어넣는다. 번호표를 뽑지 않고 막무가내로 창구로 직진하는 민원인도 있다. 쫓아가서 번호표를 뽑아 쥐어주고 잠시 기다려달라 하면 그 화기는 잠시 후 새내기 주무관에게로 쏟아진다.
1: 아, 좀 빨리 좀 해줘요.
0: 새내기 주무관은 얼굴이 벌개지며 아무 말 없이 민원 서류를 발급해 준다. 큰 소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빨리빨리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화가 치밀기도 한다. 창구를 습관적으로 두드리는 민원인들이 많아 창구마다 두드리지 마세요라는 작은 안내문까지 붙어 있다. 그 두드리지 마세요라는 표기는 단순한 손가락의 두드림을 넘어 제 심장을 잡고 두드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새내기 주무관의 간절한 부탁으로 들린다.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 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민원인이 손가락을 잘못 댔거나 지문에 이상이 있기 때문인데 기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작동을 포기하고 새내기 주무관의 창구로 달려와 왜 지문인식이 안 되냐며 따지기도 한다.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 민원인의 팔을 잡고 다시 한번 무인 민원 발급기의 작동을 도와 서류를 발급해 준다. 그제서야 본인 손가락의 지문을 자꾸 보며
1: 아유 이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0: 하며 슬그머니 문을 나선다. 삐딱하게 모자를 올려 쓴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 귀를 의심했다.
1: 아가씨 아니 사진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붙여놨어. 반듯하게 붙여줘야지. 일부러 그런 거야?
0: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온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직도 여성 공무원들에게 아가씨라는 말로 호칭하고 주민등록증에 붙여준 사진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온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새내기 주무관이 이의 제기를 했다면 분명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냥 꾹 참는 게 더 이상의 화를 피할 수 있다 하는 진리임을 이미 깨닫고 있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느닷없이 민원실 가운데 위치한 팀장 자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다들 손을 놓고 쳐다본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단체 대표가 찾아와 뭔가 불만이 있는지 팀장에게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른다. 팀장은 그냥 듣기만 한다. 사무실 안에 있던 동장이 놀래 뛰어나와 대표의 팔을 잡고 동장실로 들어간다. 들어와 있던 민원인들도 잠시 멍한 상태였습니다.

0: 그대로 그대로 서 있다. 하루 종일 같은 업무에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자리. 그래서 마음속 감정을 그냥 꾹 누르고 눌러 참아야 되는 자리. 갓 임용된 주무관의 마음속엔 이런 현실 안에서 어떤 희망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 하루하루 감정을 누르며 버티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1: 자, 일하세요.
0: 팀장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맞춰 다시 민원실 분위기는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하다. 항상 좋은 모습, 희망이 보이는 모습, 행복한 일터의 모습만 보여주면 좋으련만 큰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 감정을 참아내야 하는 새내기 주무관의 일상. 나도 언젠가 승진해서 팀장님처럼 사무실 중앙에 책상도 놓고 업무 결제도 하고 현장 지도도 나가고 이런 멋진 모습의 이상적 팀장이 모두의 앞에서 혼나고 욕먹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우려되기도 하고 그냥 미안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된 후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멋진 공무원의 삶을 기대하고 꿈꿔왔을 것이다. 그냥 잘 버텨주기를 바랄 뿐이다. 상처받지 않고 악착같이 이겨내주길 기원할 뿐이다. 후에 꿈에 그리던 팀장으로 승진됐을 때 새로 임용된 새내기 주무관의 손을 잡아주며
1: 내가 여기 앉아있었을 땐
0: 웃으며 지난 일들을 추억담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주무관으로 성장하길 소망한다. 언젠가 내가 민원인으로 다시 방문했을 때 사무실 중앙에 앉아있는 노련한 팀장의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1: 야, 이 민원인에게 응대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요.
0: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1: 찾아오시는 일 자체가 뭔가 안 풀리고 불만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니까 그분들을 그렇죠. 참 그렇죠.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 그러네요. 정말.
1: 나름대로의 그 공무원들의 고충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신.
0: 그렇죠. 현장에서 분이. 지켜보신 네. 네 분의 얘기였어요.
1: 아, 근데 우리 김장욱님은 실은 저희 아버지도 또 이번에 일을
0: 예. 맡으셨어요?
1: 찾으셨는데 이번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0: 예.
1: 저희 아버지는 구청에서.
0: 구청에서. 예.
1: 원래 학교 지킴이 하시다가 그게 또 이제 끝나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0: 아, 필요하시죠.
1: 우리 시니어분들께 이렇게 예. 일자리를
0: 이 일자리 주시는 거 너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저부터도 헤매거든요. 그냥 번호표를 뽑으면 되는데 번호표 기계가 어디 있는지 그렇지. 안 보여요.
1: 맞아,
0: 그거예요.
1: 그거부터.
0: 그거. 그다음에 지문 저는 안 나옵니다.
1: 왜 안 나와요 지문이?
0: 이게 나이 들면
1: 예?
0: 이 피부에도 습기가 없어져 갖고 너무 말라서
1: 네.
0: 지문이 잘 안 나온 거예요.
1: 그렇게
0: 아 그렇게 하든지 저 네. 위치를 조금 조금씩 바꿔가며 해도 지문이 안 나와서
1: 네.
0: 결국에는 다른 이유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으로 그냥 오케이 해요. 안 나와요 잘.
1: 근데...
0: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아유 나이 드니까 지문도 안 나와 그 말이 맞아요.
1: 그래요.
0: 이게 완전히 뭐랄까 건조해져가지고
1: 건조해서
0: 그것도 잘 안 나와요.
1: 근데 이렇게 헤매실 때 이제 옆에서 도움을 주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런 도우미 분들이시잖아요. 네.
0: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다 알겠어요?
1: 몰라요.
0: 젊은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더더욱 도움 필요하고 그래요.
1: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요. 또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공무원들의 민원도 고충도 잘할 것 같네요. 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0: 정말.
1: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동반자 하나의 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주신만.

0: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4: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5: TBX.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서머네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서머네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요즘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4: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4: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5: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4: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5: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4: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5: 산속 카페 총송군에서 총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4: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5: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5: 6056님이 18개월 들어서는 우리 아들 아침부터 팔팔하게 온 집안을 뛰어다니네요. 어린이집도 휴무라. 오랜만에 가정보육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게 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걷고 뛰게 되면 정말
4: 진짜 그 케어가 쉽지 않죠.
5: 아유, 쉽지 않죠.
4: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말 예, 존경하게 되죠.
5: 네, 자 선물 소개해드려야죠.
4: 네.
5: 첫 사연 주인공께는 패셔니스타 꾸러미 그리고 송미자님과 김장욱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냅니다.
4: 자, 3, 4부에는요 특별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콘서트 준비해놨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시기도 좋을 거예요. 월간 조용갑.

전쟁의 달 5월을 맞아서 어울리는 노래 세 곡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2부 끝곡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요즘 다들 어디가? 올 봄은 영주지! 선비 감성,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야. 달빛 따라 걷는 선비 여행, 흥겨운 국악 페스티벌과 마당극,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선비 체험 한마당, 입고 놀고 찍고 즐기는 2026 영주 한국 선비 문화축제. 전통은 힙하게, 경험은 제대로. 선비, 세대를 잇고 미래를 열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영주 선비세상과 소수서원 선비촌 1원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0: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하고 있던 HMM 화물선 HMM 남우호에서 폭발과 함께 일어난 화재가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선박 기관식 좌현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선원들이 약 4시간 만에 불을 직접 진화했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인 조사는 오늘 오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H&M은 곧 피해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는 오늘 오전 0시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중동지역 7개 공관과 해양수산부가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드론 등 총 19개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X 계정을 통해 방공 시스템이 이란발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그리고 무인기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의 여파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누적 사상자가 7,000명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 현황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북한군이 처음으로 파병된 이후 사망자는 2,251명, 부상자는 4,8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골프협회가 GS칼텍스 매경 오픈골프대회에서 허인혜 선수와 관련한 스코어 수정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위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전자제품이나 맛있는 간식이 늘 사랑을 받는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콜릿 농장과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 착취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일부 다국적 기업이 인건비를 낮추려고 아동 노동을 묵인하는데요. 안전 장비도 없이 농약을 뿌리고 분진을 마시면서 배터리에 쓰일 광물을 캡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살피는 것,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 잠시만요. 어머니, 저예요.
2: 아, 그래요? 일준이가 음성편지 모실게요.
3: 지난 주말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소개받았는데요. 인상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성시대 광팬이라고 들어서 제가 아버님께 점수 좀 따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 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가르쳐 주시면 동혁 씨랑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어머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부탁드립니다.

0: 송미란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신청하신 곡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음성을 남겨주신 송미란님, 아유 참
0: 좋다 좋다 참 좋다.
1: 네, 그죠?
0: 예,
1: 우리 어머니 저예요. 네, 사랑하는 분과 나눠 드실 수 있게 동혁 씨랑 나눠 드시라고 푸짐한 사랑의 밥상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1: 어려운 자리 예쁜 목소리로 사분사분 이렇게 인사를 미리 해두시면 좋죠.
0: 그러니까 네. 오늘 점수 많이 땄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미란 씨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1: 백미 10kg의 입맛 또는 젓갈 세트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0: 자,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 날것의 감정이 담겨있는 당당이님들의 생생한 음성편지 기다립니다. 첫사랑한테 차이면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 감정이 요동치는 경험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서러워서 눈물 콧물 쏟은 얘기, 아들이 가져온 성적표를 보고 버럭 소리지른 얘기, 거래처 직원한테 말실수하고 새벽까지 이불 킥한 얘기, 뭐든지 환영합니다.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나를 울고 웃고 놀라게 한 순간들 기록해 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월간 조용갑 이어집니다. 테너 조용갑님 모시고 특별한 라이브 무대로 돌아올게요.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기능식품.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기다를 기다려온 시간이죠.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우리 가곡을 라이브 무대로 감상하시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간. 테너 조용갑님 모시고 함께하는 월간 조용갑 문을 열겠습니다.
1: 산삼 같은 목소리 우리 조용갑 선생님은 매서운 주먹으로 한때 복싱을 하던 권투 선수였고요. 이제는 동양의 파바로티라 불리는 성악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항상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바로 모실게요.
0: 두 분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뵙게 됐는데 이제 정말 식구가 된 것 같고요. 네. 조용갑 선생님. 네. 형님이라는 말도 저절로 왠지. 오늘 정렬의 레드의 예.
0: 예.
1: 그 스웨터를 딱 입고
0: 너무 어울리세요.
1: 오셨는데요. 네,
2: 감사합니다.
0: 네.
2: 한 달이 이렇게 휙휙 금방 이렇게 찾아오네요. 저한테는 기다리신 분들은 오래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0: 그렇죠.
2: 저는 저한테는 금방 오더라고요.
1: 매우 바쁘게 지내시니까 그러니까 한 달의 시간이 그냥 휙휙 지나가시나 봐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특히 또 이제 가정의 달.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어린이날.
0: 그렇죠.
1: 이도 한데요.
0: 챙겨야 되는 어린이는 아직 없으시죠? 아니, 다 크셨죠?
2: 일남 일녀 있으면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0: 네,
2: 어린이는 없어요. 이미 네. 다 커가지고
1: 네. 예, 예.
2: 성인이고 한 명은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1: 네. 아유 네. 뭐 어린이날은 그냥 이제 쉬는 네. 날로 되는 거죠.
2: 아니, 선물 안 줘도 됩니다.
0: 아, 손주 이제 곧
2: 아 예 맞습니다.
0: 머지않아서
1: 예 그럼 이제 또 어버이날을 이제 기다리시겠네요.
2: 네
1: 오늘은 뭐 어린이날이랑 이제 쉬는 날로 가고 아이들 컸으니까.
2: 네. 예. 제가 이제 받을 일만 있죠.
1: 네, 네.
2: 어버이날.
0: 아, 그러시구나.
2: 스승의 날도 받고.
1: 네. 네. 오, 그러네. 스승의 날도 있고.
0: 네.
1: 예. 혹시 미리 이렇게 좀, 혹은, 예, 마음속에, 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예,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하는 거. 지금 아직 학생이지만.
2: 딱히 받을 거는 없고요. 네. 마음이 담겨진 편지만이라도 괜찮죠.
1: 아, 마음이,
0: 마음이 담겨졌다면 편지. 편지라도 네. 좋다.
1: 오, 네. 오, 알겠습니다.
0: 좋죠. 마음이 담긴 편지. 네.
1: 자, 오늘은 어린이날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간 조용갑 저희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요.
0: 네.
1: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노래도 세 곡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아, 예.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 특별한 날이니까
0: 네.
2: 동무의 생각. 그 조오수님이 신청한 곡이에요.
0: 네.
1: 오, 네, 우리 당당히 그, 조오수님의 신청곡으로.
2: 네, 신청곡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0: 네. 네.
2: 근데 이제 빨리 불려드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세 곡이나 준비했습니다.
0: 아우, 좋아요. 또 뭐 있어요?
2: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으로는 봄처녀, 이정숙님이 신청한 곡이에요.
0: 네. 오.
2: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버이날이에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은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버님들을 위해서 네. 어머니 마음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자, 이렇게 우리 당당이님들 이 시간에 그리운 가곡, 또 좋아하시는 성악곡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성시대 홈페이지 아예 게시판을 만들어 뒀습니다.
0: 아, 좋죠.
1: 24시간 언제든 오셔서 월간 조용갑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제 신청하시면 6월 2일 6월의 첫 번째 화요일 월간 조용갑 시간에 선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운 우리 가곡 또 산삼 조용갑 테너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이건 너무

0: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5월의 달 특집 맞춤 선곡. 당당히 조수님의 신청곡이었죠. 동무생각부터 감상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은 가곡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니까 먼저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예. 이 곡은 바로 동무생각이라는 곡인데 사우라는 제목으로 1922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0: 22년이요? 예. 100년이 넘었네요.
2: 그래서 이제 최초의 한국 가곡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더 전에 홍남파 선생님의 봉선화라는 곡이 1920년도에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곡이 왜 이제 최초라고 얘기를 예. 또 하느냐면은 예술 가곡에 맞게 이 반주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냥 반주도 이렇게 성악 그 노래와 함께 곁들여서 하는 곡이 그런 형식을 갖췄다. 아. 그래서 이걸 예, 최초의 한국 가곡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태준 작곡, 이윤상 작사의 두 분이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예요.
0: 네.
2: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 선생님이셨고 한 분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은상 씨가 이제 박태준 씨의 그 사랑 어렸을 때 짝사랑하던 얘기를 듣고 우리 한번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곡이에요.
0: 네.
2: 근데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1: 네.
2: 그 같은 학교는 아니고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여학생이 과일 바구니, 자두 바구니를 한가득 가져와서 사람들 막 나눠주는데 자기 차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화장실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는 과일을 못 받았는데 네. 보니까 오르간 위에 딱 그 하얀 손수건 위에 자두가 딱 두 개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냥 계속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를 때까지 저는 진작 먹어버렸을 텐데 이 성격이 아주 저기였나 봐요. 계속 기다리고 마를 때까지 보관하고 종이에 싸서 보관하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1: 예.
2: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이 하얀 손수건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만나려고 이 손수건을 돌려주는. 그래서 청라 언덕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주려고 자두 고마웠다. 이 말을 막 반복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7월 달이다 보니까 그
1: 자두 고마웠어요라는 말을 그 엄청 연습해서 갔는데
2: 연습해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 예.
2: 다른 말을 라일락 이제 원래는 7월달에 라일락이 많이 피잖아요.
0: 많이 피죠. 네.
2: 그 사랑의 맛을 알려면 라일락 이파리를 씹어라라는 이런 말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1: 당시에.
2: 예.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하나 떼가지고 물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그를 수막히 연습했던 거를 딱 얘기해야 되는데. 라일락 고마웠다라는 말로 말을
1: 갑자기 아니 자두 고
2: 네 자두 고마웠다 해야 되는데 라일락 고마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아. 막 순수한 사랑이죠.
0: 아, 그렇군요.
2: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결과는 연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0: 안 됐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안 됐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그런 기이한 사랑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순수한 사랑 짝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
1: 순수하네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이제 해외로 유학을 떠난 거군요.
0: 네, 그랬네요. 네, 일본이죠 뭐.
2: 일본으로 네. 유학을 네, 떠나게
0: 그때는.
2: 되고 그러면서 이 곡을 회상하면서 그때 얘기를 나눴던 걸 곡으로 만든 곡이 바로 동무의 생각이라는 곡입니다.
0: 네.
1: 아니 제목만 봤을 때는 동무 생각. 그냥 어린이날 노래 같았는데 이거 러브스토리네요.
0: 그렇죠.
1: 이루어지지 못한 그것도 동료 교사의 짝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2: 네.
0: 결국은 어쨌든 박태준님과 이은상님은 두 분 사이가 참 대단히 좋아서 두 사람이 결국엔 사돈이 됐어요.
2: 네 맞습니다.
0: 네.
2: 천안 매부 사이가 됐고요. 이은상 씨가 자신의 고종 사촌 동생을 박태준 씨에게 소개하면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친인척 관계가 된 거죠.
0: 그렇군요. 네.
1: 아는 만큼 들린다고 노래가 더욱 와닿을 것 같습니다.
0: 게다가 이 아침에

0: 산삼 같은 음성으로 라이브 반주에 맞춰 직접 불러주실 거니까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동무 생각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는 박수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1: 자,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신 월간 조용각 오늘의 첫 번째 곡 우리 당당히 조수님의 신청곡이죠. 동무 생각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 동무 생각 잘 들어보셨습니다. 원래 4절까지 있는 곡인데 네. 오늘 2절까지만
1: 아 이게 3절 4절이 계절별로 돼 있네요.
0: 네.
1: 한번 예. 읽어볼까요?
0: 아 가사만이라도?
1: 네 예. 가사만.
0: 오.
1: 노래하릴 줄 알았어요?
0: 예.
1: 선생님 다음 순서로 일중 씨를 시키진 않죠.
0: 저는 상관없는데 예.
1: 우리들이 들을 때 조금 예. 네.
0: 3절의 가사가 이래요. 서리바람 부는 낙엽동산 속 꽃진 연당에서 금세 뛸 적에 나는 깊이 물속 굽어보네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꽃진 연당과 같은 내 맘에 금세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뛰놀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1: 소리 없이 오는 눈발 사이로 밤의 장 안에서 가득 빛날 때 나는 높이 성공 쳐다보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밤에 장안과 같은 내 맘에 가든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빛날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0: 오, 이렇게 3, 4절의 가사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음악 시간에 이 노래 정말 예, 실기평가로 불렀던 기억도 나고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오늘도 역시 멋진 피아노 반주는 우리 김지연 선생님이 맡아주셨는데요
1: 네
0: 오늘은 그래도 우리 세 번째 만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항상 수줍어서 인사를 잘 못 나누셨는데 저희가 4부에는 말씀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선생님과도 말이죠. 자 광고 듣고 질문 드리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들으면 힘이 나는 산삼 같은 노래 우리 가곡을 라이브 무대로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감상하고 있습니다. 월간 조용가
1: 5월의 첫 번째 곡 동무생각 들려주셨는데 혹시 이런 첫사랑 짝사랑의 추억이 있으시겠죠?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김지현님부터.
0: 아니 오랜만에 인사 나누는데 바로 짝사랑 첫사랑 이야기.
1: 네.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예. 예. 네. 우리 김지현 선생님. 아니 지난 두 번째 만남까지는 좀 많이 쑥스러워 하셨는데
1: 네.
0: 오늘은 조금 괜찮으세요?
2: 여전히
0: 아 그렇죠. 어떻게 그래도 저 예전에 뭐 옛 동무라든지 예, 친구 좀 떠올리셨어요? 반주하시면서.
2: 네, 초등학교 때 한 동네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1: 네.
2: 늘 같이 학교 끝나고 놀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민을 가게 됐어요.
1: 네,
2: 그 이후로 사실 연락이 안 돼서
0: 네.
2: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1: 어허.
0: 자, 그러면 성함을 한번 불러봐 주시죠.
2: 아.
0: 예, 저희 또 MBC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1: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니까요.
0: 네. 네.
2: 아, 나재은이라고요?
1: 네.
0: 나재은, 나재은님, 네. 듣고 계십니까? 우리 김지현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네.
1: 어떠세요? 아. 우리 조용감님께는 짝사랑의 추억이 있으시겠죠?
3: 저도 짝사랑인지 모르겠지만,
1: 네.
3: 저는 어렸을 때 그 여자의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1: 네. 그런 얘기 매번 하세요. 네. 믿어도 되나요?
3: 예, 네,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0: 진짜 운동하고 또 네, 막 이렇게 그렇지. 하시느라고.
3: 저는 막 놀러 다니고, 산에 미 칼삼하러 다니고.
1: 아, 칼삼.
3: 이런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0: 예.
3: 그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었는데.
0: 이렇게 이성에 특히 관심이 예. 별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이 없으셨구나.
3: 친구들, 남자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았고요.
0: 예.
3: 이제 특히나 가끔 가다가 예쁘면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있었어요. 고구마 그냥 갖다 주고.
1: 아, 고구마. 예. 예쁘면 고구마.
3: 예.
1: 예쁘면 고구마,
3: 고구마
1: 갖다,
3: 갖다
1: 주는 거야.
3: 왜냐면 고구마가 예. 저희들이 예, 업이었거든요.
0: 최고의 선물 같은 예. 느낌으로.
3: 그리고 이제 쌀 볶아가지고.
1: 오, 예. 볶음쌀.
3: 그 볶음쌀 내가지고 네. 주머니에
1: 아,
3: 넣어서 예쁘면 한 주머니
1: 오물오물 먹으면서 야,
3: 주는 거죠.
0: 선생님 근데 그게 저 이성에 좀 눈 뜨신 거 아닙니까?
3: 아, 그래요?
0: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이성에게 뭔가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3: 주고 싶은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0: 저희가 네. 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분이
3: 아,
0: 어떤
3: 그래요?
0: 분인지.
3: 예.
1: 백합 같았습니까? 백합 같은
3: 아, 예전에 한번 그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이 여자의 집에 놀러 가자 이렇게 작당을 하고
0: 네.
3: 그 집에 딱 갔거든요. 근데 네. 부모님 만나면 싫어하잖아요. 부모님들이.
0: 예.
3: 그래서 몰래게 방을 이제 다 들어갔는데 저는 여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0: 네,
3: 자꾸
0: 네.
3: 가자고 그래서 같이 예, 쫓아왔거든요. 예.
0: 아, 그 말씀 이제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알겠어요. 관심 없으셨어요.
3: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서 안에서 막

0: 열심히 놀고 있는데 망을 봐야줄 사람이 있잖아요. 네. 필요하잖아요. 네. 망을 봐야 돼요. 누가 부모님이 일어났는지 오는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데 한 다섯 명이서 들어가서 열심히 놀고 제가 이제 망을 봤단 말이에요.
1: 오.
0: 그런데 너무 재밌게 안에서 막 노는 거예요.
1: 예,
0: 막
1: 소리, 웃는 소리 들리고
0: 막
1: 하니까.
0: 소리에다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1: 네.
0: 그냥 돌멩이를 하나 들고 지붕에다 확 던지고 그 국어책에 옛날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난동이다 폭동이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난동이다 폭동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 집어던지고 저는 도망갔죠.
1: 어머나.
0: 그러니까 그 지붕에 이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1: 예.
0: 그 양철 같은 걸로 옛날에
2: 시레트 양철
0: 예, 시레트 예. 네. 양철이랑 같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커요.
2: 컸겠어요.
0: 그러니까 부모님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래가지고 누구야 하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가봤더니 애들이 다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지고
1: 예.
0: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반성문 쓰고 학교에서도 또 반성문 쓰고 저만 유유히 그냥 빠져나와서
2: 어머나 진짜 그냥 꾸러기다.
1: 친구들이 좀 저 한 엄마를 뺏겼는데요.
0: 친구들이 뭐라 했죠.
1: 예.
0: 그래, 왜 그걸 소리 지르고 던져놓고 왔냐. 저는 바꿔주던지.
1: 망 보는 거 좀 바꿔주던지.
0: 나도 좀 들어가게 하던지. 왜 자기들 기름만 그러냐.
1: 그러네.
0: 그래서 제가 막 그, 던져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1: 대박 놓으신 거네 진짜. 예.
0: 대박 놨습니다.
1: 하지만 나는 이성에 눈 뜨진 않았다.
0: 예.
1: 예. 여학생에게 큰 관심은 없었다.
2: 네.
0: 큰 관심 없었고 고구마만 예. 줬다.
1: 아, 고구마만.
2: 그 고구마 준다는 게 보통은이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요.
2: 그리고 그 볶음쌀을
0: 예.
2: 이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는 그 볶음쌀 한 줌 쥐어주는 게 보통 관심은 아니죠.
1: 당시에 고구마에 볶음쌀이면 다 준 거 아닙니까?
2: 마음을 매물 다 준 거 아니겠어요? 매물.
1: 아, 가끔 이렇게 귀여우신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
0: 아, 괜찮습니다. 예.
1: 네. 자,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넘어. 아니, 김지현 선생님? 김지현 선생님, 예, 계시죠?
3: 네.
1: 예, 예. 혹시, 김지현 선생님은 그럼 저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 혹시 뭐 남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선물로 준 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3: 제가 선물 준 거요?
1: 아, 받은 것도 좋습니다.
2: 받은 것도 좋고.
3: 너무 많아서 좀 잘 기억을
2: 안 나. 야,
3: 고마워합니다.
2: 조영락 선생님보다 더해.
1: 많이 받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럼?
2: 응, 제일 인상에 네네. 남는 선물. 설마 볶음쌀은 아니야?
3: 네, 그래도 꽃다발.
1: 꽃다발.
2: 네, 네. 꽃다발. 네.
1: 알겠습니다. 아, 우리 확실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예, 감수성도 뛰어나고 허풍도 치마 아니. 두 번째 곡으로 넘어. 하겠습니다. 월간 조용각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곡은요.
0: 예, 봄처녀라는 곡인데요.
2: 네.
0: 가사를 이은상 씨가
2: 네.
0: 국어 선생님이자 우리나라의 대표 시조 시인이신 분입니다.
2: 그렇죠.
0: 이 곡을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작곡하셨고요. 4분의 3박자의 동요평의 왈츠 형식으로 봄처녀를 하셨는데 일제 감정기 때 고통받던 우리 민족들이 그토록 영원하다. 강복과 희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봄처녀.
1: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봄처녀가 의인화 시킨 거예요. 봄을 의인화 시켰고,
2: 네.
0: 그 다음에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광복을 기다리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감상을 또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 곡은 또 당당히 이정숙님 외에 많은 분들이 청해 오셨네요.
1: 네.
0: 아, 예,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저희가 감상할 때는 단순히 이게 봄을 기다리는 노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제강점기의 광복,
2: 네.
1: 희망을 바라는 마음이
2: 그렇죠.
1: 담겨있는 곡이다.
2: 자, 네. 조 선생님은 이제 피아노 앞으로 가시고요.
1: 네. 네. 자, 우리 당당히 이정숙님 외 많은 분이 청해 주신 노래 봄처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아쉬운 봄. 이제 뭐 곧 여름이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은
1: 네.
0: 날씨도 사실 봄은 순탄하진 않아요. 조금 좀 선선하다 싶으면 또 금세 한파리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옛날에 지으신 1920년 뭐 3, 40년대에 지으신 가곡들을 보면 지금은 볼 수 없는 우리말 표현이
1: 네.
0: 있죠.
2: 네, 맞습니다.
0: 봄처녀 제 오시네.
1: 저기 오시네.
0: 저기 오시네. 뭐 네. 그다음에 뉘를 찾아오시는 고 누구를 그다음에 행여나 이런 말도 요새 잘 안 써요.
1: 맞아요,
0: 행여나.
1: 맞아요. 예.
0: 그리고 뭐 그런 양. 어리석은 양 뭐 이런 말도. 그래서 참 옛말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그리고 저는 정말 봄의 설렘을 담은 곡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들으니 아, 또 이런 좀 애달픈 마음이 있는 곡이구나.
2: 네.
1: 라고 감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예 반주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으로
0: 그러게
1: 이런 곡을
0: 궁금해요.
3: 네. 네, 사실 이제 최대한 저는 가사,
0: 네, 네.
3: 가사에 집중하려고들 노력을 하고요.
0: 네.
3: 그리고 이제 그때 성악가 선생님들의 그 컨디션에 따른 여러 변수에 빠르게 대처하려고 초집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또 제가 연주다 보니까 긴장을 하니까 떨리지 네. 틀리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막 틀리잖아요. 말도 더듬고 피아노도 틀리지 않으려고 가장 노력합니다.
0: 아니 그 매번 무대에 서시면서도 그 긴장은 어쩔 수 없으신가 보죠?
3: 네.
0: 네. 아니 제가 그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알아요. 어떤 때는 머리가 하얗게 될 수도 있어요.
2: 그러세요?
0: 네, 저는 그래요.
2: 않는데요?
0: 네? 네,
1: 그죠.
2: 전혀 안 믿기는데.
0: 네. 글쎄, 모든 분들이 전혀 안 믿긴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잖아요. 무대에서 네.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웃어요. 이 가슴 두근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혹시
2: 봐.
0: 객석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기가 막히니까 이제 웃으면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1: 여유 있어 보인다.
0: 여유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기절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나 진짜 이야, 만화 같은 상상도 해요.
1: 그 정도로
0: 넘어져가지고 구두 밑창만 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만화 같은 상상도 하거든요.
1: 와.
0: 진짜 무대 공포가 없으세요?
2: 저도 가끔 있습니다.
1: 예.
2: 별로 이제 연습을 많이 못한 곡들이 있잖아요.
0: 아.
2: 그런 곡들이 이제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을
0: 때 그렇죠.
2: 하얘지거든요.
1: 네. 네.
2: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밖으로 이렇게
0: 예, 객석에
1: 우리 노래 부르시는
0: 숱한 가수들이 쓰는
2: 숱한 많은 가수들이 노래하다가 가사 생각을 안 하는데
0: 네, 네.
2: 이 대중들이 이렇게
1: 근데 저희는 이제 호응을 유도하는 줄

0: 아이고, 우리는 또 좋아,
1: 좋아가지고
0: 그렇죠.
1: 열심히
0: 맞아요.
1: 하고 있는데 썩고 있는 겁니다.
2: 야, 나름의 노하우군요.
3: 아, 그렇군요. 예.
1: 저는 이제 이태리 말 쪽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3: 그러니까 더 깝깝하죠.
1: 예, 아무거나 막.
3: 이태리 말처럼.
2: 넘겨도 이태리 우리가 말처럼. 못 받아 부를 텐데. 예. 일단 넘기시는 거죠. 아, 그래.
3: 아, 그렇구나.
2: 저도 노래방에서 고음 나올 때 친구들에게 넘겨요.
3: 아, 맞죠.
2: 제가 부르다가도 너무 힘들다 싶으면.
3: 그렇지, 맞아요. 자.
1: 저음이 그래 워낙 좋으시잖아요.
2: 감사합니다. 자, 봄의 절정.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월간 조용감 테너 조용감님과 우리 반주자 김지연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노래를 청해 들을 시간이에요.
3: 벌써요? 예. 세상에. 그럼 마지막 곡은 5월에 빼놓을 수 없는 노래로 골라볼까요?
1: 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3: 아, 네.
1: 1930년대 대한민국 대표 시인이자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님께서
3: 아, 양주동 박사님. 네. 네.
1: 쓰신 곡입니다. 여기에다가 곡을 붙인 이흥렬 님이 곡을 붙이셨습니다.
3: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해방 이후 1957년에 어머니 날이 제정되고 학교와 방송 막 이런 데에서
3: 네.
1: 애창 어마어마하게 아, 애창이 맞아요. 되면서 네. 국민의 가곡이 된 아, 곡입니다.
3: 네. 이게 잘 부르다 보면은 스승의 은혜하고
2: 그렇죠, 그렇죠.
3: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1: 네, 네.
3: 나 실제 괴로움하다가
2: 아 기억하리 스승의 사랑
3: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아요.
2: 오,
3: 그렇게 되죠.
1: 막 거기 어머니의 마음 막 어버이의 날 노래 막 이런 예. 예, 제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3: 네.
1: 그래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3: 네.
1: 나 실제 괴로움 있고
3: 괴로움
1: 맑고 맑은 하늘이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곡들이 제목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3: 네 맞아요. 예.
1: 이게 어머니의 마음은 나 실제 괴로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3: 네네. 네.
1: 기억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잘 메웠습니다.
2: 부모님을 생각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자, 우리 조용갑 선생님은 또 라이브 속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프로시니까 옆길로 세지 않으시겠지. 스승의 은혜로 아, 빠지지 않으시겠죠.
3: 어머님 예. 없는 사람들은 이거 들어도 슬퍼.
2: 아유.
3: 그렇죠. 네. 네.
2: 각자의 또 어머니.
3: 각자의 자리에서.
2: 네. 아버지를 떠올리며 저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예, 예. 정말 언제 들어도 참 뭉클해지는.
1: 그렇죠. 아마 눈물이 고이면서 이 노래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네?
0: 맞습니다. 좀 갑자기 궁금해진 게요, 선생님. 혹시 우리 조용갑 선생님의 부모님께 직접 이 곡을 불러드린 적도 있으실까요?
2: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2: 아, 저희 어머님이요?
0: 예.
2: 어머니는 저희 제 고향이 가고도잖아요.
1: 가고도.
2: 섬인데 네. 파도가 치고 바람도 많이 억세고 그러는데 이제 목소리가 작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곳이에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1: 파도 소리,
2: 예, 뭐. 파도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억세거든요.
1: 뭐. 네.
2: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억세지를 못해요. 그냥 고우셨어요. 성격도 곱고 목소리도 자근자근 얘기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희생하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항상 또 우시고 이런 마음이 제가 아팠던 어머니 기억은 그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태리도 초대하고
1: 네.
2: 독일도 오시고 막 그러셔서
1: 네.
2: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때 그러시구나. 이태리 아니 독일에 한번 오실 때 저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0: 예.
2: 그렇게 못 먹던
0: 네.
2: 독일에 뭘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다 나오는데 안 나오신 거야.
0: 봤더니 아, 우리 아들 주려고 뭘 바리바리 싸우셨구나.
2: 뭘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걸렸어.
0: 아이고.
2: 근데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홍어. 홍어 삭힌 거.
1: 우와! 만세! 만세!
2: 그래서 어머니 아들 주려고 우와. 그거를 삭힌 거를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 그래서 흑산도 하면 홍어 예.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다 이게 냄새가
0: 검색대에서 이건
1: 검색대에서 보통이 아니죠.
2: 난리가 났어요.
1: 네.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 정도로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1: 그래도 통관을 했으니 다행입니다.
0: 네. 역시 그런 어머님의 정성 사랑을 또 떠올리시며 부르니까 더 깊이가
1: 그렇죠.
0: 어떤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가곡 성악과 친해지는 시간 월간 조용갑 다음 달에도 계속되니까 듣고 싶은 노래 여성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오셔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1: 네, 오늘도 두 분 덕분에 귀호강했습니다. 성악가 조용갑님, 반주자 김지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골뱅이.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0: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태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태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흑찼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애 강호
6: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애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애 강호
6: 온라인. 열애 강호 온라인.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0: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1: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0: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0: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11: 자, 5월 5일 어린이날에 함께했던 여성시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10: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2: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책은 뭘까요? 국내 한 대형 서점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티 슈스탁의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어린이 책은 보통 부모가 골라준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 역시 사랑해가 아니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들었을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1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군의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미국 자회사 페럴라인스 소속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미군의 지원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해 상선 두 척을 무사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 합의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현 시점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안보 협정에 도달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오늘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 사회 각계각층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로 행사에는 인구 소멸 지역과 다문화 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및 보호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AI 미래정책 수석을 지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 등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구갑에서 18대 19대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김남희 사무총장이 최근 부적절한 발언 파문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리며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복싱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중학생 선수와 관련해 아이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오늘까지 닷새째 전면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임금 인상과 경력금 지급 등을 놓고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삼바노조는 어제 노사정 면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내일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으로 노조는

일단 내일 현장에 복귀한 이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의 무기한 준법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3도입니다. 김초롱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우승훈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간, 바로 놀이공원이죠. 알록달록한 풍선과 솜사탕,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신나는 음악소리까지.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의 나라이자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설렘 속에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수많은 과학의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놀이공원의 역사부터 짜릿함 속에 숨은 과학의 비밀까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페퍼톤즈의 공원여행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스부.
4: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스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넥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3분 과학.
5: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음표들 딱 3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오승훈의 3분 과학. 8942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왜 항상 옆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걸까요? 분명 비슷하게 사람이 서 있다가도 항상 제가 서 있는 줄만 더 느린 것처럼 느껴지던데 뭔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아,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왜 항상 옆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확률론과 심리학 그리고 과학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먼저 확률의 법칙입니다. 마트 계산대가 3개라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각각의 줄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선 줄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 확률은 3분의 1, 33.3%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두 줄 중 하나가 나보다 빠를 확률이 66.6%나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 내가 평범하더라도 남이 빠를 확률이 두 배나 높은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줄이 두 개뿐이라서 내 줄이 느릴 확률이 50%여야 하는데 왜 매번 내 줄이 느리냐고요.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의 선택적 기억이 가세합니다. 우리는 줄이 술술 잘 빠질 때는 그 행운을 당연하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리곤 하죠. 그런데 카운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정체될 때는 그 고통을 아주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느렸던 순간만 뇌에 박히는 거죠. 길이 막히는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앞지를 때는 앞에 도로를 보면서 내가 추월했다는 사실을 금방 잊지만 남이 나를 앞지를 때는 옆차를 보면서 내가 계속 뒤처지고 있다면서 고통을 느끼죠. 이것은 심리학의 개념인 부정편향 또는 확증편향과 연결해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줄을 섰을 때 줄이 빨리 빠지면 뇌는 이를 당연하고 평온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없으니 굳이 에너지를 써서 저장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줄이 막히면 뇌는 목표 달성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짜증과 답답함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 감정적 에너지가 해당 순간을 뇌에 아주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 뇌는 잘나갈 때의 기억은 통째로 지우고 답답했던 순간만 슬로우 모션처럼 편집해서 보여주는 아주 고약한 악마의 편집자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적으로 직렬과 병렬을 구분하는 대기행렬 이론입니다. 마트와 은행을 비교해 볼까요? 대부분의 마트는 계산대마다 줄을 따로 서죠. 반면에 은행은 번호표를 뽑고 한 줄처럼 대기하다가 빈자리가 나면 내 번호가 불려서 가는 방식입니다. 마트처럼 각각 줄을 서는 방식은 어떤 줄에서 바코드가 안 찍히거나 반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줄 전체가 마비됩니다. 반면에 은행처럼 번호표를 받아두거나 한 줄로 섰다가 빈자리로 찾아가는 방식은 창구 하나의 문제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마트나 고속도로에선 답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런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줄서기는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먼저 왔는데도 늦게 온 옆줄 사람이 먼저 계산하는 걸 볼 때 우리는 평소보다 두 배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대형 마트들이 무인 계산기를 만들고 그 앞에 한 줄 서기를 유도하는데요. 이건 효율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의 심리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설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과학의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오늘 방송에 소개된 8942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H.O.T의 열맞춰.

0: 그 어디보다도 교양이 충만한 곳.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제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과학계의 백과사전.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평론가 이독실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이독실입니다. 네.
1: 어린이날이에요?
2: 맞습니다, 오늘.
1: 네. 독실님은 어린이날 되면 신나시나요?
2: 기대되죠. 사실 아이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뭔가 굉장히 특별한 날을 기대하는 것들이 막 눈빛에서 보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그 기분 좋음이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2: 들떠하는 그 마음을 저도 같이 좀 같이 들뜨고, 하지만 준비한 건 없어.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분은 좋다. 이런 거죠.
1: 그렇군요. 아, 본인이 즐길 생각은 안 하나 봐요, 이제는?
2: 아닙니다. 그렇죠.
1: 어린이가 아니니까.
2: 어린이가 아니니까. 근데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어린이날 1년 중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마 놀이공원일 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그렇죠. 네.
1: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2: 사실 정말 좋아하는데.
1: 정말 좋아.
2: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네. 솔직히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마음으로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가서 이것도 타고 어트랙션 타고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1: 네.
2: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시간도 체크하고 전철 타고 가서 내려서 발권하고 들어가서 걸어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순간 이불 속이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어른이 됐구나.
2: 그렇죠. 어른이 된 거죠. 사실 혼자 가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그룹을 지어서 같이 갑시다라고 하지 않으면.
1: 네.
2: 나 혼자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엔 좀 피곤한 곳이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언제나 기대해요.
1: 네.
2: 언젠가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싶고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요.
1: 맞아요. 최근에 놀이공원은 언제 다녀오셨어요?
2: 아이들이랑 이제 조그만 테마파크 같은 놀이공원, 영종도에 뭐 호텔 안에 조그만 게 있어요. 원더 뭐라고 하는
1: 공원인데. 네, 많이 가봤습니다.
2: 그렇죠. 거의 좋은 이유는 작아서 그래요.
1: 맞아요.
2: 사실 더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첫째를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거기 그 다른 부모님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1: 네.
2: 부모님들은 신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근데 좀 더 어린 나이에 가니까 아이들은 금방 지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 좁은 곳에 밀집한 것이 좋겠구나. 근데 조금 더 크면 이제 네. 넓은 곳을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놀이 기구들도 약간 더 어린 친구들에게 맞춰가지고 좀 작은 기구.
2: 맞아요,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네. 그러면서 신나는 건 있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렇군요. 거기를 다녀오셨군요. 타시진 않으셨어요, 같이?
2: 탔지요. 네. 같이 탈 수 있는 거면 꼭 제가 타고 싶어 해서.
1: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뭐예요?
2: 사실 근데 막 아주 무서운 뭐 놀이기구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보다 항상 제 마음속에 가장 재미있는 놀이기구인 신기하게 범퍼카예요. 그 뭔가 그 범퍼카에 그냥 팡팡하고 부딪히는 그 느낌과 어쨌든 내가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1: 맞아요. 저도 범퍼카가 제일 좋은데.
2: 맞아요. 네.
1: 찌찌뽕.
2: 찌찌뽕.
1: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놀이공원은 지금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네. 최초의 놀이공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 사실 그 놀이공원이라고 한 뭐 테마파크라고 할게요. 이거 원형 자체는 중세 유럽에 이제 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축제 같은 것도 카니발도 있었을 거고요.
1: 네.
2: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광대도 등장하게 되고 저글러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을 하면서
1: 네.
2: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식으로 하는 축제 같은 거죠.
1: 예.
2: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말이라든가 약간 대관람차 아니고 소관람차 같은 거
1: 네.
2: 갖고 다니는 이제
1: 맞아요.
2: 아저씨들
1: 마을마다 옮겨 다니시면서
2: 그렇죠 있었잖아요.
1: 네,
2: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왔었던 그런 형태였다면 특정 장소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그 상징적인 사례는 1583년에 덴마크의
1: 네.
2: 다이레하우스 바켄이라고 하는 것을 시초로 봅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은 약수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설이 있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공연도 상설로 하고 오락시설도 생겨나고
1: 네.
2: 이 기록이 된 건데 현대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1: 네.
2: 1843년에 덴마크의 티볼리 가든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한 건 둘 다 덴마크예요.
1: 그러니까요.
2: 그쵸?
1: 1583년에
2: 네.
1: 덴마크.
2: 네,
1: 1843년.
2: 맞습니다. 네. 이 티볼리 가든스도 뭐 티볼리 가든스. 자,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건축물도 테마를 가지고 뭐 중국식 모양으로 뭐 어디 그런 중동식 모양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배치해서 공간 분위기 조성 했죠.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파크 같은 그 느낌이 오는 거고요. 여기서 뭐랄까 복합 문화 공간이 시작된 곳이 여기다라고 보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티볼리 가든스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월트 디즈니가 네. 디즈니랜드를 처음에 설계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때 많이 방문하면서 아 여기에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 하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왜 덴마크였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1: 그러니까요.
2: 하필이면
1: 왜 덴마크?
2: 덴마크의 국민 정서가 좀 밝게 해야 된다. 밝게 살아야 되고 모두가 좀 평등하게 즐겁게 어울릴 수 있으면 좋다라는 국민 정서가 하나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정치적인 신기함이 있었는데 일단 왕실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원래 왕실의 사냥터지만 국민을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주겠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나중에 티볼리 가든스는 뭐가 있었냐면 이때가 혁명의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조언을 한 거예요. 아, 국민들은 놓을 수 있는 공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좀 이런 게 사그라든다라고 네. 해서 이제 허락을 해준 부분도 있는 거죠.
1: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거군요.
2: 그런 게 같이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티볼리 공원은 지금도 있겠죠?
2: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네. 한번 방문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생각한 익스트림한 건 많지 않고 원래 좀 이렇게
1: 약간 전통적인 놀이기구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놀이기구가 많은 형태의 테마파크 형태로 구성된 거는 1843년에 덴마크의 티볼리 공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2: 그런데 여기는 테마파크고 놀이기구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가든에 꾸며놓은 거였고 네. 놀이기구가 이제 현대적인 형태가 되려면 반드시 산업혁명이 따라와야 됩니다.
1: 아, 그렇겠네요.
2: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우후죽순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일단 현대식 놀이기구가 시작된 건 1893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입니다. 이때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도 들어보면 아 그렇겠구나 싶은데 네. 자 프랑스 에펠탑이 만들어졌죠. 네. 그러고 나서 미국이 그 다음에 세계 박람회를 열 때 이거에 대적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철제 구조물이어야 되고 무언가 대단한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미국 공학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대관람차 페리스 힐을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철강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던 거고요.
1: 그쵸, 그렇게 크게 만들려면은.
2: 그렇죠. 지금도 사실 어디든 대관람차 큰 게 있으면 랜드마크가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매료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공학 아닙니까?
1: 네.
2: 1920년대 롤러코스터의 황금기가 돼서 자 나무로 만든 우드코스터들이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미국 전역에.
1: 1920년대예요.
2: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1: 그래도 미국이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10개.
2: 1500개입니다.
1: 아 롤러코스터가 1500개가 만들어졌다.
2: 그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놀이기구는 네. 아니지만 이게 우후죽순 여기저기 동네마다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면서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는 거고 나무라고 하는 소재에서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1: 네.
2: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공학적인 부분에서. 그러다가 이제 1955년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테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력을 이기는 물리적 체험이었다면 디즈니랜드에서는 말 그대로 뭐 정글 탐험을 한다, 우주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1: 다채로워졌군요.
2: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1970에서 80년대인데 이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하면서 혹시 예전에 그런 설계하는 게임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놀이기구 설계하는 거. 우리 때 컴퓨터를 갖고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1: 그래요. 저는 안 해봤거든요.
2: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1: 네.
2: 그 시기랑 같이 맞물린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를 하면서 직접 설계했다가 이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건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1: 네.
2: 근데 컴퓨터 설계를 통해서 훨씬 더 뭐 360도 돌기도 하고 막 스크류처럼 꼬이기도 하고
1: 네.
2: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지금의 어떤 익스트림한 그런 어트랙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시기엔 또 물리학도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가질 시기이기도 하니까.
2: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놀이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 네.
1: 라디오 문화센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놀이공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0: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라디오 문화센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중세 유럽부터 시작된 놀이공원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됐을까 궁금해집니다.
3: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역사일 수도 있는데요. 1909년에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아, 맞아요.
3: 이제 사실 이 우리 고궁을 그렇게 바꾼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이제 근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실제 거기 대관람차도 만들어지고 이것저것 놀이기구들도 나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있었던 어떤 그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 예.
3: 정말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설계한 그런 현대적인 놀이공원은 서울 어린이대 공원이 처음입니다. 73년 5월 5일에 개장을 하게 됐고요.
2: 73년 5월 5일.
3: 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골프장 부지였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환원하면서 어린이 되고 이름에도 어린이가 들어가잖아요.
2: 맞아요.
3: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중요한 게 우리 그 롤러코스터 하면 뭐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이름으로서?
2: 롤러코스터를 이름을 청룡열차.
3: 그렇죠. 그 청룡열차가 설치된 게 바로 여기입니다.
2: 그렇군요.
3: 그래서 우리 청룡열 아직도 전 청룡열차라고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데
2: 우리는 그걸 청룡열차라 부르죠. 롤러코스터라고 잘 부르지 않고.
3: 맞습니다. 그것이 현대적 놀이공원이고 아. 그다음 이제 나이가 나오는 이름들 에버랜드의 전신인 그 자연농원들도 76년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롯데월드까지 가게 됩니다.
2: 아까 미국의 경우에 20년대라고 하셨네요. 1920년대 그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3: 맞습니다.
2: 하셨는데. 서울대공원 73년 5월 5일에 만들어진 청룡열차는 처음부터 철로 만든
3: 거죠. 그렇죠. 철로 만든 거죠. 철로 만들려면 그런 공학적 기술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그 에버랜드에서 루드 롤러코스터를 만들면서 그때 티익스프레스라고 했었죠.
2: 네, 맞아요.
3: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막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철제 어떤 롤러코스터를 먼저 탔으니까요. 그런데 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원래 원형이었었던 거예요.
2: 네.
3: 다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간 거였던 거죠.
2: 그리고 나무로 하면은 뭔가 더 이렇게 튕겨나갈 것 같은 느낌도 좀 더 들고 그 왠지 휘고 막 이러니까요.
3: 맞아요. 삐걱거리는 느낌도 왠지 들고 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불안할 때 더 우리가 더 스릴을 느끼는 거죠.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즐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일부러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걸까요?
3: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런 건 사람이 가진 어떤 고유 능력 중에 하나로 보는데 고도의 인지 능력입니다. 양성 마조이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2: 양성 마조이즘이라고
3: 자 급격한 가속을 받거나 출항을 느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생존을 위협받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본능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빠른 엘리베이터 쑥 내려가는 순간에도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2: 무섭죠.
3: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뇌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건 가짜 위험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2: 아, 인지를 하고 있다.
3: 그래서 이 통제된 환경에서 하는 이런 위험 요소를 쾌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2: 아.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걸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재난 상황인 거예요. 재난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2: 예.
3: 그래서 사고 확률은 사실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적죠. 사고가 아예 안 나진 않지만 굉장히 드물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 안에 타게 되면 그 공포를 일부러 약간 공포 영화 보는 쾌감과 비슷하게 찾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아, 재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위험한 환경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전한 상황이야라는 걸 뇌가 깊이 인식을 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쏙 빠지고 재미만 남는 아, 재난 시뮬레이션.
3: 맞습니다.
2: 재밌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무서워서 타요, 일단은. 타기 전에는 막 어떻게 나 못하겠어 하다가 한 바퀴 타고 오면 왜들 그렇게 웃어요?
3: 아, 맞아요.
2: 왜 웃는 거예요?
3: 이게 이 감정의 재해석,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우리 공포를 느낄 때와 즐거워서 아 너무 짜릿함을 느낄 때는 각성 자체는 똑같잖아요.
2: 그렇죠.
3: 심박도 올라가고 호흡도 빨라지고 땀이 나고 손이 축축해지고 이런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중요해요. 놀이기구는

0: 아주 길어봐야 5분, 보통은 1분 30초, 뭐 30초만에 끝나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한 번 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끝나는 어떤 긴장 상황들 때문에 이때 터져 나오는 도파민이 다시 한번 줄지게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웃음은요, 이게 방어 기제이기도 하고요. 아, 제가 볼 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탔잖아요. 그때 강렬한 경험을 같이 해요. 어떤 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타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안 지르면서 타는데
1: 어, 그렇죠.
0: 소리를 지르면 타는 게 더 재미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올 때 좀 멋쩍긴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공유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느껴지는 우리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떤 유대감들 공명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때 막 얼굴을 찌푸리기보다는 같이 웃으면서 애써 괜찮은 척 센 척 약간 이런 걸 하면서 사회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우리가 다 같이 탔잖아. 나도 재밌게 탔어.
0: 맞아요.
2: 이런
0: 맞아요.
2: 느낌이군요.
0: 네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만약에 진짜 혼자 탔다. 전세내에서 혼자 탔다라고 하면 막 웃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 우와, 대박. 이러고서 웃지 않고 또 한 번 타겠죠.
2: 네.
0: 근데 같이 있으니까 웃는다라는 거죠.
2: 아,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라디오 문화센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님과 놀이공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겠습니다.

네,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습니다. 아, 롤러코스터를 들으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가

0: 기구를 탈 때 있잖아요. 네. 사실은 타는 동안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타기 직전에 더 공포를 많이 느낀다면서요?
1: 맞아요. 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아, 진짜.
1: 딱 내 차례가 돼서 네. 들어가서 이제 안전바가 내리는 그 순간에 축축해지면서 약간 후회도 되고 아, 괜히 탄다고 했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순간이 롤러코스터의 경우 뭐냐면 이제 안전장치가 롤러코스터. 걸리면서 탁 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0: 네네.
1: 그런데 그런 소리는 원래 그 청각적인 긴장감이 느껴지지만 공학적으로는 역행 방지 장치예요.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는 안전 장치인데 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사용장으로 끌려가는데 발자국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소리가 멈추기 시작할 때 이제 드디어 왔구나라고 체념하는 순간이 나타나는
0: 아니,
1: 거죠.
0: 그리고 그 탁탁착착 소리가 나면 아 이거 뭐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1: 그렇죠. 네. 이거 괜찮은 걸까요?
0: 뭔가 과연? 소리가 불안하게 들리고.
1: 맞습니다. 네. 뭔가 이게 삐걱삐걱한 느낌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실제 연구들을 봤더니 가장 심박이 높아지고 긴장치가 높아진 게 실제 네. 360도 회전 구간, 뭐 비틀리는 구간이 아니라 딱 그 타이밍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0: 아, 근데 진짜 무섭기로는 이렇게 거꾸로 어쨌든 내 몸이 될 때, 네. 그럴 때가 훨씬 무서워야
1: 그래야
0: 되는 것
1: 같은데,
0: 그렇죠. 심박수는 그때가 높다고.
1: 네, 올라갈 때 그 긴장,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놀이기구를 타는데 지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네. 공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고통도 비슷하거든요. 주사를 네. 그 뭐 예를 들면 신경치료 아,
0: 네.
1: 어른들이랑 아이들이랑 누가 더 아프게 느끼냐면 정말로 어르신들이 더 아프게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치아 신경치료할 때 네, 네. 아픈 걸 알거든요.
0: 알거든요.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긴장하면서 또 흥미가 도는 거죠.
0: 아이들은 주사 맞을 때 처음에는 네. 웃어요. 이렇게.
1: 맞아요. 모르죠.
0: 모르다가 이렇게 네. 따끔한 다음에 뒤늦게 이거 뭐야 아프잖아 이렇게
1: 맞아요.
0: 표정이 바뀌거든요.
1: 맞아,
0: 처음
1: 맞아.
0: 맞는 아이들은.
1: 맞아요.
0: 아 그러니까 놀이공원 기구에 대해서도 전혀 이게 왜 무서운지 모르면 네. 긴장을 안 할 텐데
1: 그렇죠.
0: 우리는 네. 알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순간 네. 그때 탈 때가 제일 공포를 많이 느낀다.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타고 나왔을 때 이제 웃는 거
1: 네.
0: 이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같이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0: 근데 놀이공원을 같이 가면 실제 친구들 사이에도 더 좀 금세 친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 생각도 드는데
1: 맞습니다.
0: 이런 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유명한 실험, 심리 실험 같은 것도 있죠. 1974년에 발표된 더튼과 아론의 흔들다리 실험이 있습니다. 흔들다리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좀 무서워. 70m 정도 높이 되는 곳을
0: 네.
1: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저거 이제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0: 예.
1: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그 여성분에게 호감을 좀 느꼈냐라고 했더니 좀 무서울수록 더 호감을 느꼈다라고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전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찔한 흔들다리 위에 내가 공포를 느꼈고 심박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 이유를 우리가 전전두피질에서 찾는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네.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0: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1: 그렇죠. 그런데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분과 대화하는 것 때문인가라고 하는 설렘의 마음이 전이되는 감정의 오기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0: 아, 그건 진짜 뇌가 착각을 한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트할 때 뭐 공포 영화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0: 네네.
1: 근데 이게 꼭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만 심박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지만 친해지느냐. 그거보다는 공동주의라고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주의 집중하는 조인트 어텐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 화려한 퍼레이드나 불꽃 놀이 같이 바라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박수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어텐션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 두 사람의 어떤 뇌파와 심박수가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0: 주변 환경이 동일한 걸 보고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비슷하게 패턴을 유지해 가겠죠.
1: 그렇죠. 누군가는 케미, 누군가는 이제 공명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런 동기화 현상이 되면 나도 모르게 뇌가 지금 적어도 이 순간에는 같은 공동체, 뭐 운명 공동체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조용한 장소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훨씬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꼭 남녀간이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0: 그러니까요.
1: 뭔가 같이 소리 지르고 놀고 나면 뭔가 친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0: 네.
1: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심박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공동체의 정신이 좀 생겨나는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거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둘 수 있을 텐데
1: 네.
0: 뇌도 거기에 의미를 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 맞습니다.
0: 재밌어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와 만나고 싶은 상대가 있다거나 하면 네. 놀이공원을 같이 가자라고
1: 네.
0: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1: 저희도 드네요. 한번 같이 가시죠.
0: 우리는 이미 친합니다.
1: 친합니다. 네.

0: 같습니다.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즐기기 힘든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무서워하고 네. 절대 안 타려고 그러고 울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놀이공원에 가는 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냥 막연한 공포같이 느낄까요? 어떨까요?
1: 사실 제가 딱 그 포인트가 아쉬웠어요. 첫째, 둘째를 데리고 가니까 아, 네. 둘째는 키 제한에 걸려서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전 그걸 모르고 갔으니 네. 같이 뭐 하다 못해 범퍼카를 탈 수 있겠구나 태워야지 했는데 범퍼카 같은 경우에 사실 충격이 있잖아요. 네. 부딪히는 순간에 머리가 꺾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키가 안 되면 태우지를 못하는 네. 거예요.
0: 범퍼카는 주로 130cm.
1: 그렇죠. 혼자 살려면 그 정도고 네. 그게 아니어도 좀. 어린이 네. 범퍼카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둘째한테는 여긴 굉장히 별로인 공간일까? 아쉽기만 하고 누나가 타는 걸 뭐 아쉬워하는 공간일까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찾아본 거죠. 연구들을 봤더니 전혀 네.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결과들을 좀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같이 갔잖아요. 네. 여기는 가족이 함께 공동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스튜디오다. 아. 못 할지 고민을 하고 같은 줄을 좀 긴 줄도 참아내고 비명 지르고 반응을 공유하는 것들이 정서적인 하나의 경험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즐거움을 느낄 때 부모가 그걸 뭐 하지 마 위험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수 쳐주는 것들이 나의 감정을 지지해준다라고 해서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굉장히 평생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누나가 타는 걸 보고 거기서도 또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게 아니어도 우리 집이 이나 동네에서는 그 볼 수 없는 식으로 꾸며져 있는 알록달록한 형태들로 거리가 꾸며져 있잖아요.
0: 맞아요.
1: 테마가 있으니까요.
0: 예쁘죠.
1: 거길 걸어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사실 그 관계에서는 마주 보는 것보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공동주의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다 같이 퍼레이드를 보면서 감탄하고 바라볼 때 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 뭐가 있냐면 내가 지휘 집중하고 재미있게 느끼는 거를 부모님도 그렇게 느끼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엄마 아빠는 사실 지칩니다. 너무 지치죠. 그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거 너무 재밌고 이렇게 내 감정을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쳤잖아요. 그때 표정이 그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하면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의 즐거움이 부모님한테 무시되네.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사과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 있어서 내가 즐거워해봤자 부모님은 지지해주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들을 보고 또 조언들을 보니까 그럴 때 너무 나도 기쁜데 지금 지쳐서 조금만 쉴게 라고 미리 말을 좀 해주라고 합니다.
0: 예.
1: 사실 표정의 관리가 한 8시간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예. 너무 나도 즐거워. 너가 즐거워하는 게 나도 참 좋아. 엄마 아빠도 참 좋아. 근데 엄마 아빠는 나이 들어서 조금만 쉴게.
0: 오래 서 있었더니
1: 그렇지 그렇지.
0: 네. 하나 타고 와 이렇게. 네.
1: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아이가 놀이공원을 별로 이렇게 마뜩찮아 하지 않아도
1: 네.
0: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게
1: 맞습니다.
0: 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면
1: 그렇죠.
0: 점차 놀이공원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 네.
0: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1: 네.
0: 오늘 지금은 아침인데
1: 네.
0: 오후에는 어린이날 뭐 하실 계획이십니까?
1: 저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0: 네.
1: 지금 너무 이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라도
0: 네,
1: 테마파크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린이날 맞아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덕신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츠. 호밍 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3: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세금.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3: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2: 복권도 과학이고요.
3: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2: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3: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2: 그럼 관상도?
4: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5월 5일 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또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가족이 있다는 그런 정서적 경험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영화 알라딘 OST의 A Whole New Worl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정오 뉴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 선사 소유의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정부는 피격 여부 등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2: 불이 난 선박은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HMM.

0: 낸 나무호입니다. 화재 당시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우말쿠 와인항 인근 바다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해협 봉쇄가 갑자기 풀릴 경우 빠르게 해협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배들도 수십 척이 모여있는 해역입니다. HMM 측은 선박 아래쪽 기관실 좌현 쪽에서 쿵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며 외부 공격에 따른 폭발인지 선박 내부 화재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이 배 안에 비치된 소화기로 오늘 자정쯤 약 4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진화 과정에서 기관실 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접근이 어려워 원인 조사는 오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HMM은 곧 인근 두바이 항만으로 배를 옮길 예정입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1, 2km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배들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 배 외관상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한국 선박 26척, 한국인 선원도 160명이 남아있습니다. MBC와 연락을 이어온 현지의 한국 선원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화재 직후 해수부가 근처 배들에 피항하라고 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항해하고 있고 다른 국적선도 대부분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는 오늘 오전 0시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중동지역 7개 공관과 해양수산부가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연계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을 탈출시키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에서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매체가 미군이 이란 민간 선박 두 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하며 미군이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침략적인 미군이 오만 해안에서 이란 해안으로 이동 중이던 민간 화물 소형 보트 두 척의 발포에 민간인 탑승자 5명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구출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첫날인 지난 4일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정 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한 달간 멈췄던 걸프 지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4발을 탐지해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하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걸프 해역에 갇힌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오도록 군함과 군용기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하자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재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험지를 찾아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방선거를 29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연천을 찾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수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수도권 내 험지인데 출마자들과 나란히 선 정 대표는 접경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깃발을 꽂을 때가 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3: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지역 감정 없이 이곳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연천에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0: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도 되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아닐까 그런.
1: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 대표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콕 집어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고 비판하고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배세 등 지방선거 이후로 온갖 폭탄을 밀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치안폭탄이 된 것입니다.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입니다.
1: 한편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부산 북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또 한 번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에 대해 당의 원칙을 가지고 제명을 했던 사람이라며 제명한 인사에 대한 연대는 다른 당과의 연대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당대표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전사 지휘관들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과 대령 등 4명을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김정근 전 3공수 특전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 특전여단장, 국회 침탈에 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김세훈 전 특수작전 항공단장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인천과 경기 남부가 보통, 그 외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정오 뉴스 마칩니다.
4: MBC.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위,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꼽혔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네요. 근데 어른들이 보기엔 살짝 이상하기도 합니다. 나 어릴 때보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고 훨씬 더 많이 놀아주지 않나?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학원 말고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로 바꿔보면 이해가 확 됩니다. 그때 최소한 저녁과 주말에는 뒹굴뒹굴 집에 같이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 학원 또 학원. 어른들이 많이 미안하죠?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를 어린이날에 들을 줄이야. 근데 나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 아름답던 시절 행복했던 추억 이제 모두 끝이야. 여기 가사를 보니까 어른들은 조금 더 질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책가방 휙 던지고 바로 나가서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이것저것 뭐 오락실 가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술래잡기 하고 막 놀이터에서 놀고 그냥 때로는 집에서 주말에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주말 명화를 봤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이 아 요새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시절을 지금 요새 아이들이 아 부모님한테 왜 그런 시절을 저희한테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잘 해주자 하고 지금 어딘가에서 좀 열심히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계시겠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설마 오늘까지도 막 학원 가고 그러진 않겠죠? 아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우리 이문세 선배님께서 잠시 이 친구 어린이날에 왜 나와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0: 여기 사람이 많다고 잔치 같다고 이렇게 잠깐 들리셨다고 합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어린이날에 이렇게 함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606님께서 어린이날이 되면 아버지 손잡고 창경궁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나요. 그땐 창경궁에 동물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직장인이 된 우리 집 어린이에게 감사하며 코에 바람 넣으러 갑니다. 그리고 5677님. 어린이날 어른이 셋이 대전에서 서울로 나들이 왔어요. 아이 없이 남편 없이 우리끼리 하하호호 다니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하네요. 오늘만 어린이처럼 놀아보렵니다. 물론 오늘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잠깐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휴일이라 10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 또 날씨까지 완벽하니 하늘과 나무도 바라보면서 편안하고 유쾌하게 좀 달려볼까 합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유튜브도 오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받으실 준비도 해 두셔야 되는 게,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또 누구에게 갑작스럽게 전화하게 될지 모릅니다. 선물도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행운의 전화벨이 누구한테 울릴지 아주 기대를 해보면서 출발해 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캐빡시브, 주식회사 유유제약,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노총, 신젠타코리아, 삼성증권, 성원에드피아, 휴온스글로벌, 도드람한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현대해상화재보험, 열혈강호온라인, 유니베라, 백조싱크, 정식품,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주식회사 두드림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빡스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빡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빡스부로 예방합니다.
1: 캐빡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절세의 원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you. 유유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제약.
12: 해고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박 쓰고
1: 균열증 순환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0: 예방 말고 캡박시브 폐렴 구분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1: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손타 월간 트롯 5 투표가 지금 스타덤 어플에서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손트라에서 확인하세요.
3: 손트라 월간 트롯 5 5월 투표가 어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까 합니다. 오늘은 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카페인 없는 달달한 음료죠. 빠유 혹시 아세요? 빠유 바나나 우유라고 부르죠. 아우 바나나 우유로 오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26님께서 여든 된 우리 엄마께 어린이날 용돈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도 어버이날에 더블로 줘야 된다 이렇게 장난치시네요. 그러게요. 지금 어린이날 다음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줬다가 뺏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2355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로하와 함께 청취 중입니다. 아이도 라디오 듣는 걸 무척 즐거워하네요. 고맙습니다. 아 거기다가 또 사연까지 소개되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너무 반가워요. 어린이날인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 보내고 계실지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지 평소처럼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우리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0315님께서 결혼 49주년 기념일입니다. 축하 잔치는 가족이 모여 주말에 일찍 당겨서 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손트라 들으며 배달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민의 결혼기념일의 노래 신청합니다. 결혼기념일의 노래를 또 결기라고 하죠. 4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0: 홍민의 결혼기념일의 노래. 참, 이 목소리가 주는 그, 딱 그, 무게감도 있지만, 그 가사가 귀에 쏙쏙 이렇게 박히는 게,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아, 신청곡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아, 커피 대신은, 오늘 또 어린이날 기념 바나나 우유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7700님께서 우리 공주 정다나 이 푸르른 5월 어린이날 축하해 할머니랑 키즈카페 가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 거야? 참 이게 그 뭐라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이 아이들 기다리는 게 진짜 시간이 안 갈 것 같아요. 뭐 너무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올 때까지. 그래서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고 키즈 카페 요새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어떤 곳들은 어른들이 놀 수 있는 2, 3층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 1층은 어린이들의 키즈 카페고 이래서 3450님께서 대구에서 김해까지 손트라와 함께 손녀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행복합니다. 아우 얼마나 행복하실까. 제가 아마 가족을 기다리거나 만나러 가면서 손트라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연휴 첫날에 도로가 많이 막혀서 고생하셨는데 오늘 좀 어떤지 살펴볼까요? 신채희 리포터.
1: 네, 답답한 나들이길 길트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실만한 곳도 좀 살펴드려볼까요? 서울 시내 안에서는 어린이 대공원역 주변 자양로가 아차산역에서부터 잠실대교 사이 또 천호대교는 대공원 후문 쪽이 밀리고요. 능동로 세종대 앞쪽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잠실은 송파대로 지금 대체로 신호 한 번에 다 지날 수 있고요. 과천 가는 길 동작대로나 경마장 공원로는 괜찮은데 대공원을 둘러싼 이면도로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심하게 밀리는 곳은 없지만 오늘 4,

와,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그리고 또 도로 상황에 좋은 정보까지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블랙이글스는 꼭 한번 다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진짜 군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괜찮긴 한데 진짜 대단해요. 예, 이게 너무 멋있고 진짜 어린아이들은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요. 진짜 좋아요. 네. 심지어 제가 미리 좀 홍보를 해드리자면, 제가 계속 군대에서 했던 우리 군부대에서 하는 축제가 있어요. 계룡축제가. 근데 계룡군축제. 근데 그게 거기 가면 탱크들도 보고 막 이것저것 다 보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것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우리 3941님께서 우리 아들도 군인이에요. 05년생, 22살 청년인 아들. 지금은 상병입니다. 춘천 2군단 정보통신대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어요. 다다음 주 상병 휴가 나온다고 어젯밤 연락 왔어요. 어린이날 중요하지요. 나라 지키는 군인에게도 바나나 우유 주세요. 전 수원 49 애청자입니다. 아우, 군인에게 바나나 우유 정말 꿀 같습니다. 군대리아 그거랑 같이 이렇게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5282님은 매일 집사람하고 과수원에서 사과 속기 작업하는데 오늘은 집사람이 손자 손녀 데리고 놀이공원 가고 혼자 작업하고 있어요. 능률도 안 오르고 MBC 라디오랑 작업하고 있네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겠어요. 원래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혼자 있으니 얼마나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진짜 능률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내에 대한 그 소중함도 알게 되면서. 아, 같이 가시지 그러셨어요. 한 번은 좀 쉬고. 제가 뭐 바나나 우유가 뭔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내드릴게요. 7523님께서는 인천검단 아라유치원 통학버스 기사입니다. 오늘 인천대공원 어린이날 기념식에 왔어요. 오늘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으면 합니다. 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유치원 버스기사님께서, 통학하시는 버스기사님께서 이렇게 또 문자로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고 바나나 우유 제가 챙겨드릴게요. 7647님께서 오늘은 어린이날, 막내 동생이 15개월 된 늦둥이 조카를 데리고 어제 왔어요. 덕분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태진님 나오는 너튜브 틀어놓으니 잘 보고 있네요. 잘생긴 건 꼬맹이도 아는군요. 시우야, 태진 삼촌처럼만 커라. 안예은 문어의 꿈 신청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우는 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노래를 또 신청해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0186님도 공휴일에도 일하는 손트라 제작진분들, 집에 어린이들은 웃잖아요. 얼른 방송 잘 끝내고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요. 안예은 문어의 꿈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제작진분들 오히려 이날 여기 나와 있는 거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생방송 끝나자마자 집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아, 이 노래 나오는 동안 웃음이 자꾸 나올 것 같은데 안희은의 문화의 꿈 띄워드릴게요.

한예은의 문어의 꿈. 아,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요새 어린이들에게는, 아, 뭐, 한동안, 뭐, 아기상어, 비롯해서 문어의 꿈도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갑자기 동요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어린이날 하니까 갑자기 되게 감사한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주말에 하셨다면 아실 텐데, 윤석중 선생님, 아, 이 계신데요. 이분이 진짜 그 어린이, 네, 하루하루를 모든 걸 곡으로 다 이렇게 써서 지금까지도 많이 불리우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냥 흥얼거린 노래들이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어린이날 신나게 달려볼 텐데요. 우리 2부에서 아주 깜짝 미션이 있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솜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은

0: 어린이날에는 동요가 나와줘야죠. 제가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뭐하고 계시는지 그냥 동요를 이어서 마음대로 막 작사를 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막 깡총 깡총 뛰어서 호수공원 가고 있단다. 뭐 아들 두 명 데리고 놀이동산 왔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라 그러지? 뒹굴뒹굴거리며 집에 있단다 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사로 어떻게 부를 건지 대충 생각하시고 누구한테 전화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사해서 불러주셔야지 성공인데 미션 성공한 분들에게는 아주 푸짐한 세트죠. 잡곡 세트! 와우! 매운 칠비김치! 와우!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이렇게 전화만 받고 성공만 해도 이렇게 다 갖고 갔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 만약에 제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갔냐 했는데 어딜 가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바로 실패거든요. 그러면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전화가 끊겨버리면서 다음 분에게 선물이 하나 더 얹어져서 이어집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주인공 전화 갈 겁니다.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합니다. 도전! 자, 오늘 아마 바쁘게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받으실지 뭐하고 계실지.
1: 여보세요?
0: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1: 깡충 깡충 뛰면서 꽃구경 간단다.
0: 이야! 와! 아니 개사를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꽃구경 간단다. 아니 어디 사는 산토끼세요?
1: 여기 목포 사는 산토끼입니다.
0: 이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포 산토끼. 아니, 사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따뜻한 동네 목포입니다. 손자와 같이 해남 산이 정원에 나들이 가는 중이요. 금작화라는 꽃 페스티벌 한다고 구경 갑니다. 다섯 살 꼬마를 어찌 잡으러 다닐지 고민되지만 그래도 신이 나네요. 화이팅. 지금 앞에 풍경이 어떻나요?
1: 여기요. 지금 뒤에는 개발 중이고요. 앞에는 꽃이 너무 많아요.
0: 아, 정말요? 꽃이 완전 만개했군요.
1: 네네.
0: 제대로 날 잡으셨네요. 아니, 얼마 만에 이런 아들이세요?
1: 애가 다섯 살 되니까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네. 잘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오늘 어린이날이고 쉬는 날이라서. 네. 함께 동행해 봅니다.
0: 이야, 그러면 지금 그 다섯 살 꼬마도 있지만 또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1: 아, 딸이요.
0: 아, 딸과.
1: 예, 예.
0: 이야, 이렇게 3대가 함께 꽃나들이를 갔네요. 아, 지금 그럼 손자는 어디 있나요?
1: 아, 저기 표 예매하러 갔어요.
0: 아, 그래요? 막 네. 뛰어갔어요. 얼마나 신날까.
1: 아니, 근데. 엄마 손잡고.
0: 예. 네. 아니, 오늘 그럼 꽃 페스티벌에서 뭐뭐 할 예정인가요?

0: 여기 그 이벤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왔는데
1: 예.
0: 지금 저는 주차 중이거든요.
1: 아, 주차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0: 예.
1: 야, 아, 그러니까 거기는 예매하고 지금 차 안에 계시고,
0: 예.
1: 밖에서 받으면 조금 정신 없을 수도 있었는데, 아, 이렇게 노래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진짜 5살 손자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가 끝나면 많이 힘드시죠?
0: 그쵸. 녹초가 되지요.
1: 예, 네, 그래도 지금 그러면 전화가 온지 따님은 알고 계실까요?
0: 모르죠.
1: 몰라요? 지금 라디오를 그러면 어떻게 듣다가 딱 마침 문자를 주신
0: 아,
1: 거였어요?
0: 제가 이렇게 이동 중에
1: 네.
0: 차를 잠깐 세워서 문자를 보냈어요.
1: 네.
0: 그래놓고 애기들 내려주고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1: 네.
0: 그냥 당황 중에 받았어요.
1: 아, 그러니까 이 전화인 줄 모르고 그냥 아이, 설마 나겠어 하면서 그냥 전화를 받으셨군요.
0: 예,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너무 침착하게 받으셔가지고 놀랐는데. 아이, 그러면 그 와중에, 이동 와중에 이렇게 또 손트라를 또 애청해 주신 거예요?
0: 네네. 아니, 그 항상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1: 아, 그래요? 아, 그럼 우연찮게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된 거네요?
0: 네.
1: 저는 누군지
0: 아니요,
1: 아시죠?
0: 손트라는 계속 듣고 있는데
1: 예. 네.
0: 이런 행운이 올 줄은 몰랐죠.
1: 아, 그 행운이 오늘 왔습니다. 아,
0: 그러게요.
1: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 탔는데, 우리 딸에게, 아니면 손자에게, 누구에게 좀 한마디 좀 남겨볼까요?
0: 저희 딸이 그 애를 키우면서 학원을 갔는데,
1: 네.
0: 너무 고생이 많아요. 힘들다고 했었고, 그래서
1: 네.
0: 좀 힘내라고 해주고 싶어요.
1: 아우,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어머니도 아실 텐데, 맞죠?
0: 네, 맞습니다.
1: 아우.
0: 근데 저희는 다 키워서 이제 손자를 봤잖아요.
1: 네.
0: 저희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또 잊혀지는 것 같아요.
1: 그때 힘들었던 거다 잊혀지고 다 좋은 기억들만 남잖아요.
0: 네네네.
1: 아, 그래서 더 제가 봤을 땐 옆에서 내 딸은 나만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또 엄마의 마음인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네네.
1: 아우, 아, 오늘 그래도 우리 따님에게 좋은 소식 전해야 돼요. 잡곡 세트에다가 매운 실비김치에다가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쿠폰까지 보내드릴 거거든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아,
0: 네,
1: 나중에
0: 감사합니다.
1: 따님한테 이거 다시 듣기로 해서
0: 네.
1: 함께 나누세요. 아시겠죠?
0: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손자들과 좋은 시간, 손자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늘 행복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백태진 씨 팬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1: 네. 아, 이렇게 꽃나들이 가시는 우리 목포의 산토끼와 통화를 나눴는데, 아우, 너무 뭔가 그 행복함을 감추지 못하는 그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린이날, 뭐, 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축하 나눠주신 분들 많으신데, 9780님께서 우리 손녀, 전유은, 어린이날 축하한다, 라면서 또, 내 손녀 자랑도 해주시고, 0112님은 오늘은 우리 손자 100일입니다. 황이도, 밝고 맑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거라! 와, 손자까지 또 나왔고요. 우리 이도도 정말 건강하게 자라길. 9656님께서 화물차 운전합니다. 구미사는 두 손자한테 용돈 보냈다고 전화하니 할아버지, 이제 어린이 아녀요! 하네요. 아유. 그만큼은 이제 또그 복이 돌아올 거고요. 아, 이렇게 어린이날에 휴일에도 운전하고 계실 텐데 조금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8982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로 9개월 되는 강이안 엄마 아빠랑 철원에서 용인으로 놀러 간다는데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파란 나라 신청해요 하셨는데 제가 오늘 또 오유진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냄새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성형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은 생방송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린이날인 만큼 정말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5326님께서 우리 집 23살 윤성윤 어린이 한우사주로 대구에서 군이 가고 있어요. 20살이든 13살이든 30살이든

0: 8살이든 다 어린이죠. 어, 한우 진짜 맛있겠다. 네. 9936님께서 중2,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일하는 중입니다. 애들이랑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네요.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시영, 이도현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뭔가 같이 남들은 다 밖에 나가서 나들이 가고 막 운전해서 어디 가고 막 놀이동산 가고 이럴 텐데 다음에 꼭 다른 날 잡아서 가시길 바랄게요. 아 참고로 오늘 소개한 분들 바나나 우유 있는데 아 제가 이분께는 두 개 드릴게요. 그 중2 초등학교 5학년 둘 다 줄 수 있도록요. 9748님께서 아들 며느리가 소방 공무원이라 모두 출근하고 나는 초등학생 손주들 돌보며 방송 들어요. 어린이날이니까 낮에 같이 외출하려고요. 어디 가시게요? 아우 궁금하네. 우리 9748님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2540님께서 오늘 아침에 신랑이 일어나면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나 선물 줘!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늙으면 애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다가 이제 막 노년에 다시 아이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 참 신기합니다. 아, 근데 누구나 이 어린이날이 되면 진짜 마음만은 다 어린이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1391님께서 제 마음속 언제나 어린 아들 딸한테 용돈 보내줬어요. 오늘 외손자 100일인데 어제 100일 잔치하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한테 용돈을 안 주셨을까? 분명히 어린이날이었고 나실 뵙고 왔는데 자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저 세상 텐션 국악 뒷마당 신생태 이미리 씨와 올 테니 어디 가지 마세요. 뉴스 듣고 와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런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하고 있던 HMM 화물선 HMM 남호호에서 폭발과 함께 일어난 화재가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선박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선원들이 약 4시간 만에 불을 직접 진화했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인 조사는 오늘 오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HMM은 곧 피해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예정입니다. 미군의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미국 자회사 페럴 라인스 소속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미군의 지원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해 상선 두 척을 무사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공방을 벌인 데 대해 수렁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자신의 미래정책 수석을 지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 등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구갑에서 18, 19대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재하 의원이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한 징계 뜻을 밝히면서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이 다시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당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선 당 대표로서 충분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 고등학생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인근을 지나다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성 고등학생 한 명도 흉기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광산구의 주거지 근처에서 24살 장모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경기 남부가 보통, 그 외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한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이라서 축하받는 어린이날 손타라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축하해드립니다. 국악 뒷마당 경사나네 경사나서 이분들은 아마 어린이였을 때도 무척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축하 콤비 신승태 이미리 씨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축하받고 싶은 모든 일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 생중계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고 만약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거리고 있다 그럼 TV에다가 요새 다 연결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럼 바로 모셔볼게요.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 강호 온라인.
7: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7: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일찍 도착한 사연이에요. 5850님께서 실록의 계절 5월 지금 고속도로 달려 95세 김정현 어머니 어머나. 97세 권두현 아버지 뵈러 갑니다. 우와. 행복합니다. 이야. 이야. 근데 요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멋지시네요.
2: 9학년 5반, 9학년 7반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3: 아, 근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계신 것도 진짜 너무 행복이다.
1: 정말. 이분들 제가 행복이에요. 느끼기는 약간 결혼기념일 하면 한 70주년, 80주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2: 진짜.
3: 해요. 80주년 되죠. 요 시대 그러니까. 때는 80주년.
2: 맞아. 야. 너무 행복다. 이런 게 행복이자 행복은 별거 이게, 있겠어요.
1: 이게 행복이자 네. 행복이다.
3: 아,
1: 이렇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2: 사랑은 할수록 신이 나고.
3: 사연을 보내면 선물을 주지.
1: 신생태 이미리의 국악 빈마다
4: 경사네 경사.
1: 세상 모든 일을 내일처럼 축하해드립니다. 먼저 치명적인 트롯 야생마 신승태.
3: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승태입니다.
1: 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축하한다고 예, 또 이렇게 무한 축하. 우리 국악 트롯 여신 그리고 노래하는 인형 이미리 씨도 함께합니다.
2: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안녕하세요. 우리들 세상입니다.
1: 야, 우리들 세상.

0: 갑자기 이렇게 걸쭉할 줄이야. 약간 바나나 우유 대신 막걸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아, 저희는 뭐 부모님한테 다시 어린이죠. 그렇지 네. 안 그래요?
2: 아, 그런 마음이에요?
1: 그럼요.
2: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1: 그럼요.
0: 아, 혹시 두 분은 뭐 부모님께 뭐 이번에 뭐 어린이날 용돈도 좀 받았나요?
2: 아니요. 오늘 어린이날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1: 우리는 어른이날.
0: 아, 근데 기가 막히게 어버이날은 정확히 챙기시죠? 아,
2: 굉장히 아시죠?
1: 그럼요, 그럼요.
2: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0: 한 달 전부터?
2: 예, 예,
0: 생일보다 더 네, 세게 네. 가시네요?
1: 어버이날은. 그럼요, 그럼요.
2: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1: 그렇지, 그래야죠.
0: 아니, 근데 네. 너무 궁금해요. 두 분은 어린이였을 때 네. 좀 어떤 성격이었는지.
1: 저는
0: 이민희 씨 먼저.
1: 항상 옷을 찢어가지고 왔대요.
0: 네.
1: 아, 놀이터에 가면은 그냥 옷이 항상 지저분하고 찢어가지고 항상 갔대요. 아. 옷이 찢어져서 오고, 그리고 앞에는 깨끗해요. 네. 근데 뒤에가 그렇게 더럽대요. 콧물을 딱 닦아도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뒤로 다 닦은 거예요, 이렇게.
0: 아하.
1: 뒤로 이렇게 다 닦은 거예요.
2: 꾀가 있었네요. 어릴 때부터 꾀가 있었어요. 꾀가.
0: 아, 앞에 안 닦으니까 뭐, 모르겠지. 모르는데. 네,
2: 네. 엄마가 모르겠지.
1: 귀가 아주 굉장하게 지저분하고,
2: 콧물 범벅.
1: 콧물 범벅에 찢어오고, 막, 옷도 인기가 좀 좋아가지고.
0: 아, 인기가 좋았어요?
1: 인기가 좋았어요.
2: 자기만의 생각도.
1: 그래서 우리 옆집 남자의 구봉경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남자의 이름. 구봉경이가 제가 먹고 있는 사탕을 뺏어 먹는다고 제 입술을 깨물어가지고.
0: 입술을 깨물어요?
1: 근데 깨물어가지고 제 입술이 피가 철철철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입술이 이뻐지기 시작한 거예요.
0: 그때부터?
2: 구봉경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1: 봉경아, 그때 깨물어줘서 고맙다.
0: 아, 그리고 우리 신승태 씨는 좀 어땠어요? 어렸을 때?
2: 저는 조용했어요.
0: 의외로 조용했을 것 같아요, 저는.
2: 나는 진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는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떠드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진짜 말 잘 듣고 먹을 것만 주면 되는 스타일.
1: 어머.
0: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입이 트였나요?
1: 그러니까
2: 입은 트여 있었죠, 계속.
0: 아, 트여 있었는데. 네.
2: 얌전한 스타일이었어요.
1: 약간 옹알이만 하다가.
2: 근데 지금도 사실 내가 좀 얌전한 스타일이긴 하잖아, 보통 때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누가 보면 낯을 많이 가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2: 얌전해.
0: 말하다 보면 되게 친화력이 엄청나죠.
2: 아까 전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때도 이제 조곤조곤 말했어요.
1: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나는?
0: 아니, 저는.
2: 왜 저래?
0: 왜 저렇긴요?
2: 누가 뭐라래?
0: 우리 5505님은 지금이랑 완전 반대구나.
1: 네, 이건 좀 의외다.
0: 진짜 어린이였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민희 씨 얘기 들으면서 7954님도
1: 저도 어릴 때 롤라장 갈 때마다 청바지 무릎 찢어 먹었어요. 미리님 얘기 들으니까 잊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2: 롤라장 세대시네.
0: 롤라장 세대신데. 아니, 근데
2: 롤라장이라고 쓰셨는데 롤라장 아니죠?
1: 롤라장.
0: 아, 두 분도 그닥 롤라장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2: 근데 우리는 롤라장 있었어요.
1: 저희는 롤라를 항상 타고 다녔죠.
0: 아, 네. 타고 다녔네요.
1: 롤러스케이트.
2: 저는 어릴 때 롤라 선수였거든요.
0: 아, 제가. 진짜요?
2: 네.
1: 별 선수를 다 했네.
2: 제가 또 소년체전 나와가지고 제가 동메달 땄어요.
0: 이야.
1: 진짜마다.
2: 롤라스케이트. 인라인이죠.
0: 아, 혹시
2: 일자로 된 거.
0: 그때는 그 브레이크가 앞쪽에 있었나요?
1: 아니,
0: 그게
1: 있었어.
2: 선수용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1: 아, 진짜로?
0: 네, 그렇죠. 선수용은 브레이크가
2: 선수용은
0: 없어요.
2: 어머.
0: 말아서 딱 멈추는 거예요.
2: 네, 우리가 탁탁탁 멈추는 거예요.
1: 굉장했다. 롤러 스케이트 말하는 거죠. 롤러 브레이드 말고 롤러 스케이트는 네 개잖아요. 저기
0: 네 개죠.
1: 이렇게 네, 자동차처럼. 네. 제가 또 그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다쳐야 되잖아요. 네. 입술이 다쳤어요.
0: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입술이 예뻐졌군요.
1: 봉경아, 다시 한번 말하셔.
0: 아유, 아니 근데 우리 6920님께서 최근에 네. 승태 씨 부산 온천천 연제고분 축제에서 재밌게 노래해서 따라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제가 춤을 하도 추니까 승태 씨가 저만 쳐다보던데 맞죠? 이러면서 유독 춤을 많이 췄던 분이 계셨나요?
2: 누구시지?
0: 이 토끼 다 잡아볼게요. 복습 먼저 해봅니다. 카자흐스탄이었죠. 카자흐스탄 언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했었죠? 굿. 뭐라고 했었죠?
2: 쿠트틱 타이밍. 쿠트틱 타이밍.
0: 이게 무슨
2: 쿠트틱 타이밍.
0: 뭐 새로운 비타민이냐고 얘기했었던데.
2: 나는 이 기억이 전혀 없다.
1: 나도.
0: 그 정도
2: 오랜만에 왔나.
0: 좀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2: 쿠트틱 타이밍?
0: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2: 쿠트틱 타이밍.
0: 아, 참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불리우는구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발칸의 반도 크로아티아로 떠나봅니다. 과연 크로아티아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이거든요. 크로아티아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2: 쥐에스티담. 이거는 진짜 듣고 왔어요.

0: 아, 그래요?
1: 이거 진짜요?
0: 아, 에코가 오늘 좀 오늘 많이 들어갔는데.
1: 제가 부비동염에 걸려가지고.
2: 최이스티땀인데요.
0: 아, 최이스티땀.
2: 아, 그걸 약간. 최이스티땀.
0: 최이스티땀.
2: 최이스티땀.
0: 최이스티땀.
2: 최이스티땀. 최이스티땀. 이렇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최이스티땀.
0: 오늘 비강이 꽉 막혀 있어서 그런지.
3: 예. 굉장히 매력적이다.
0: 더 앞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1: 울리죠?
0: 울려요. 네.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2: 최이스티땀.
0: 아, 자, 이렇게 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최이스티땀 사연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미리 씨.
3: 네, 4177님께서요. 여동생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저 주고 했대요. 최신은 빌트인이라 가전제품이 다 있어서 괜찮다네요. 덕분에 안 그래도 바꿔야 할 우리 집 낡은 가전들 공짜로 싹 바꿉니다. 동생 고마워. 하셨네요.
0: 이거 진짜 좋다.
3: 진짜 너무 세 살림 드린 거잖아요, 거의.
0: 제대로 돈 굳었네요.
3: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1: 이야.
3: 이야.
1: 근데 이게 요즘에 얼마나 비싼지.
0: 이거 진짜 정말 비싸요.
3: 굉장히 비싸죠.
1: 요즘에 엄청 비싸요.
0: 그러니까. 아예 뭔가.
3: 에어컨까지.
0: 근데 사이가 되게 딱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3: 그러게요.
0: 이제 또 이제 언니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땐 또, 작은 약간 집들이 선물도 막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3: 그쵸, 너무 고마워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0: 이렇게.
1: 에이. 맞아. 사이가 정말 좋은 거예요.
3: 맞아.
1: 언니한테 이렇게 다 주고 가다니.
0: 아유, 쉽지 않아.
1: 또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남이 쓰던 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또 준다고 고마워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맞아. 또 그것도 고마운 맞아. 거예요.
0: 아, 되게 맞아.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3: 두 분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요.
1: 너무 좋고, 너무 사이가 좋고. 축하합니다.
3: 너무 축하요. 축하드립니다.
1: 최이스티땀. 네.
0: 네. 자, 우리 95621님은요?
2: 예. 4살 남자 조카. 아, 9561. 저는 22살에 속도 위반으로 첫 아들을 낳고 오.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가 올해 31, 제가 54인데 며느리를 보게 됐습니다.
3: 어?
2: 제 나이가 젊어 기분이 이상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며느리가 이쁘고 좋네요. 11월 결혼 모두 축하해 주세요.
3: 벌써 제대로 해오셨네요.
0: 야야야야야. 54시면 누나 아닌가요?
3: 그쵸,
0: 누나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속도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3: 아 며느리만
0: 아니 어른 아 어린 나이에 네. 이렇게 빨리 애를 갖는다는 게 이럴 때 빛을 봅니다.
3: 그렇죠, 그럼요.
0: 요새 그거
1: 오, 너무 좋겠다.
0: 아, 저는... SNS에 그런 거 있죠.
3: 네.
0: 엄마와 아들 해서 엄마와 딸 해서
3: 네.
0: 그냥 이제 막 이제 그 춤추는 거. 막뭐뭐 40몇 세, 스무 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고
3: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첫째가 31인데 54시라니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날 것 같아요.
3: 그럼요.
1: 그럼 이제 지금보다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첫째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완전 이제 친구처럼 지내게 되겠죠.
0: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며느리까지 왔으니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1: 좋겠다. 가족끼리 막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렇죠. 여행 다니고 하면 좋겠다. 다 맞아요. 이렇게
0: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3: 되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군요.
1: 왜요?
3: 아니 저는 제가 저기라 그랬죠. 혼세 오셨네 그랬잖아요.
1: 아들이 속도 위반한 줄 알고.
3: 그러니까.
0: 아니요.
3: 아니죠. 네,
1: 요분이 속도 위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0: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3대가
3: 네.
0: 거의 한 5, 60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 근데 그 세대 많아요, 근데.
0: 반세기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3대가.
1: 3대 많아요.
0: 그러니까.
3: 근데 너무 화목하겠다.
1: 저는 제 조카가. 우리니까 사촌 누나 딸이죠.
3: 네.
1: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요.
3: 네.
0: 조카가 벌써.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아버지 그 아기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3: 어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1: 그러니까 맞아, 할아버지가 맞아, 됐어요. 맞아.
3: 어머 할아버지 감축드립니다.
1: 그러니까
0: 아, 네. 신승대 할아버지.
3: 만수무강
1: 축하해 주세요.
3: 예, 예.
0: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손주 챙겨야 되면 아유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네요.
1: 손주 챙겨야 돼.
0: 자 우리 4147님께서는 4살 남자 조카 어린이날 선물 사러 맡았는데 비싼 변신 로봇. 큰 공룡 고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저렴한 캐릭터 인형을 집어드네요.
3: 아유
0: 살았어요.
3: 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1: 야, 아유 살았다.
3: 아니 더 사랑스럽다.
0: 진짜.
3: 네.
1: 네 살이라서 그래.
3: 맞아 아무것도 모르고.
1: 몰랐어.
0: 몰라. 아직 몰라.
3: 아직 모를 나이죠.
0: 뭐가 비싸고 뭐가 좋은지 몰라.
3: 그렇죠.
1: 몰라.
0: 변신하는 거 몰라. 어차피
3: 몰라.
0: 어차피 뭐 변신하든 막 내 앞에 딱 보이면 다 좋은 거지.
3: 아 진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1: 살았다.
3: 살았어. 맞아.
0: 근데 대부분 이럴 때 사주는 사람 말고 이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네. 옆에서 야
1: 저쪽으로 인도하죠.
0: 큰 거잖아.
1: 일부러 절로 살짝 밀죠. 저쪽으로. 근데 애기가 눈치 없이 조그만 거 잡고 지금 보니까.
3: 아, 도대체.

0: 요새 어린아이들은 인형을 아직도 그래도 좋아하나요? 어, 뭘 주로 좋아, 선물하나요?
1: 인형도 그렇고 레고.
2: 아니 근데 요즘에 그거 공룡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긴 하더라고.
1: 아, 공룡 자동차.
0: 아, 캐릭터 인형이나
1: 로봇트 이런 것들.
0: 아, 역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TV에 나오는 내가 아는 익숙한 것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장난감.
2: 근데 요즘에 우리가 아예 몰라요. 그래도 약간 콩순이까지는 알았거든요.
1: 콩순이 알죠.
2: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1: 요즘에 뭐 나오죠? 신데렐라는 이제 끝났잖아요.
0: 왜? 아, 신데렐라 그거 있잖아요. 그
1: 백설공주.
0: 뭐 바비 인형이라고 뭐 그렇게. 근데 그럼 그 하츄핑 이런 건 아세요?
1: 그럼요.
2: 핑 알죠.
1: 그 승태가 얼마 전에 파산핑이었잖아요.
2: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파산핑이어서.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산핑이었어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우리 오늘 앞으로 이렇게 또 축하받는 일들 계속 소개할까 하는데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뭘 쓰고 있지요?
2: 오늘요, 학교 종이 잡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사연들 받는 동안, 축하 사연들 받는 동안 우리 축하 무대. 아주 어린이처럼 맑고 밝은 우리 이민희 씨가 준비했어요. 이 노래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세일러문의 주제가 달빛의 전설을 이민희 씨가 부릅니다. 박수요.
1: 변신!

0: 이미리 씨의 세일러문 주제가 달빛의 전설.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어.
1: 우리. 근데 이 세일러문이 전 노래가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0: 대부분 뒤에 깔려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깔려있고.
1: 그리고 가사가 너무 슬프네, 이거.
0: 좀 슬퍼요.
2: 왜냐면 지금 우리가 다른 노래를 오늘 선곡을 해왔는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이런 게 할 게 아니다. 급하게 우리가 세일러문.
1: 맞아요.
0: 아, 그래요.
2: 네. 맞아, 그래서 해보
0: 원래는 뭐 가지고 오려고 그러셨는데요?
1: 비밀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비밀이에요?
1: 네, 1급 비밀이에요.
0: 궁금하네요. 네.
2: 저희 오늘 노래가 1급 비밀이었는데, 와서 급하게 정해보았어요.
1: 네, 기적이 쎄요.

0: 그럼
1: 어린 날로서.
0: 아, 그러니까요.
2: 근데 조금 재밌었습니다. 우리 이민희 씨가 주문을 외웠고 우리 신승태 씨가 변신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1: 막 돌잖아요.
2: 아 돌아요.
1: 인상은 딱이네요.
0: 굉장히 나 웃겨가지고.
2: 아니 우리 825님도 저에게 늘 어린이인 큰딸이 제 앞에서 어릴 적 잘 불러준 노래 세일은 좋아요.
0: 추억에 젖으셨겠다 진짜.
2: 그리고 우리 5245님께서
1: 이거 완전 추억이지 우리.
0: 요술봉 대신 84복인가요? 지금. 네 지금 요술봉이 없어가지고 84복이라고
1: 급조했어요.
0: 땅땅땅 그거잖아요.
1: 기호이로님이 미리님 세일러분이에요 토르예요.
2: 토르냐고. 아 우리 한이루님께서 뭔가 세월이 느껴지는 세일러분.
0: 맞아. 그냥 추억에 젖었다. 그러니까요. 진짜.
2: 근데 세일러분이 그 네. 일반적인 그 드레스 말고 오늘따라 이민희 씨가 부르니까 약간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됐습니다.
0: 기적의 세일러문.
2: 자 우리 시작 아이, 축하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볼게요. 3175님께서
0: 저는 12살 유현민입니다. 오늘 화성 효 마라톤에 참가하여 10km를 완주하였습니다. 우와. 특별한 어린이날 축하해주세요.
2: 12살에
0: 우한권 유현민
1: 진짜
2: 어머. 대단해요.
0: 너무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지구력이 최고여야 돼요.
2: 우리 현민군은 정말 네. 제가 봤을 때 큰 사람 될 것 같아요.
1: 모래도 하겠다.
0: 그러니까. 모래도 하겠다. 진짜 10kg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1: 모래도 하겠다.
2: 우리 8087님은요.
3: 대학생이 된 20살 우리 딸 첫 알바 갔습니다. 이제 본인 용돈 스스로 벌어 쓴다네요.
0: 독립했다 독립. 진짜.
2: 이거 첫 알바 갈 때 좀 떨리긴 하거든요.
0: 맞아, 맞아.
2: 아, 근데 또 한 달 또 열심히 해서 또 부모님 이렇게 딱 들으면 이제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0: 그럼요. 내복 꼭 사가주세요, 내복.
2: 근데 또 반대로 어머니께서 그거를, 너무 억지로 바라지 마세요. 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축하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주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더더욱 기쁘게 축하해드릴게요. 네. 4부에서도 함께,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현미도 밀드는 서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랑, 우쭐, 과시. 오늘 손트라에 다 늘어놓으시죠. 내가 아들, 딸 사진만 보여줘도 막 얼굴에 복이 꽉 찼네. 어? 와, 얼마나 성공할지 감도 안 온다.
2: 성공기
1: 우리 현민군. 와, 10kg를 아, 그 어린 나이에
2: 완전하네.
3: 진짜
2: 그게
3: 내 아이예요.
2: 더 얘기해야 돼.
3: 그러니까.
2: 그거 맞아. 너무 잘했어.
3: 너무 잘했어요.
1: 그게 내 아이예요.
2: 정말, 정말 칭찬이에요.
3: 근데 완전은 저 약간 궁금한 게 10kg 몇 분 안에 들어왔는지 그게 정은 너무
2: 궁금해. 그거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어.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1: 맞아요.
2: 정말로.
1: 너무 원래 잘했어. 마라톤은 뭐 네. 순위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2: 맞아요. 네,
1: 그 네. 참가하고 참여하는 거.
2: 그렇지. 맞아요.
3: 맞아요.
2: 지금까지
3: 맞아요.
2: 어떤 그런 것을 해낸다는 것이 12살 나이.
3: 사실 저도 얼마 전에 10kg 완주했거든요.
1: 어? 몇 분 때요?
3: 마포에서? 예?
1: 몇 분?
3: 저 창피한데 하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1: 아, 20kg 뛰는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왔다고요?
3: 응,
1: 응.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를 이기려고 한번 물어봤군요.
3: 맞아요. 아, 너무 궁금해.
1: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4부에서도 일단 칭찬부터 꽂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누구죠?
2: 안녕하세요.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입니다.
1: 그리고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10kg 완주를 한 이민입니다.
1: 예. 지금 트로트 라디오 너튜브도 실시간 중계 중인데요.
3: 네.
1: 들어오면.
3: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독 좋아. 좋아요랑 알림 설정.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축하 사연들 소개하기 전에. 네. 막간 퀴즈의 오. 시간이 있지요.
2: 뭐. 이리 오너라 치킨 두 마리 교환권 준다.
1: 이야. 좋다.
3: 와, 이거 너무 받고 싶어.
2: 아니, 이거 내가 받고 싶어.
1: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예요.
2: 두 마리예요.
1: 치킨 두 마리씩 드리는데 네. 문제가 오늘은 살짝 바뀌었어요. 오늘 예. 어린이날이잖아요.
3: 예.
1: 지금부터 신승태 이미리 씨가 동요를 아주 신명나게 부를 건데요.
2: 신명나게요.
3: 과연 신명나게요.
1: 이 뿅뿅 속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3: 네.
2: 예.
1: 자, 음악 주세요.

0: 진짜 신났다.
1: 와, 신난다.
2: 어, 신난다. 와.
0: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구수한 노래였어요? 간지러주어라.
2: 아니,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0: 그러니까.
2: 요거 관광버스 메들리 같은 거 만들어도 좋겠다.
1: 진짜.
0: 아,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2: 아, 너무 좋다.
0: 이야, 정말 어깨가 자동으로 들썩거리는 디스코를 끼얹은 재밌다. 퐁당퐁당이었습니다.
2: 네네.
0: 자, 근데 가사 중에 뿅뿅이라는 구간이 있었죠. 네. 누나가 건너편에 앉아서 뭐를 씻고 있다 했는데 과연 무엇일지 문자번호 샵 8001번 모르겠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정답 자 다섯 분 뽑아서 치킨 두 마리 갑니다.
2: 어.
0: 우리 정답 기다리는 동안 우리 신승태 씨가 아주 특별한 또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2: 네. 어린이날로서
1: 네.
2: 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0: 자 이제는 새로운 장르를 넘어서 국악 트로트이 있었다면 이제는 국악 동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요 트로트라고 해야 될까요?
1: 동트.
0: 아 국트 동요. 아 국악 트로트 동요. 바로 이 노래 신승태가 부르는 개구리 왕눈이 가볼게요.

0: 정말 신승태 씨의 개구리 왕눈이 이런 개구리 왕눈이면 얘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인생을 다 아는 왕눈이에요. 인생 한 세 번 산.
1: 아니 진짜 퐁당퐁당하고 개구리 왕눈이 메들리 괜찮아.
2: 메들리 만들어야 돼.
1: 메들리 봐야겠다.
2: 메들리 만들어야 돼.
0: 아니 우리 김수현님께서 이 노래 원래 슬픈 거.
2: 아, 이 노래 슬픈 노래잖아요.
1: 그러네.
0: 개구리 소년 밤.
2: 이런 건데.
0: 아, 근데 나는 닐리리 개굴개굴리 이게
2: 개굴개굴이에요. 삐닐리 개굴개굴
0: 개굴개굴
2: 개굴개굴
1: 개굴개굴.
2: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우린 또 성인이니까요. 우리의 방식대로 불러
0: 너무 잘했어요.
2: 그럼요.
1: 너무 좋다는데.
0: 우리 안정현님께서
1: 어머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모두 춤추면서 나오겠네요.
2: 그러니까요.
0: 이러면서 나올 것 같아요. 양쪽 이렇게
2: 개구리 개구리들도 신나는 날이 있어야죠. 슬프기만 하면 안 돼.
0: 그리고 분위기 좋습니다. 오육 님께서도
2: 너무 흥겨웠네요.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습니다. 전 여러분 들썩들썩하셨으면 됐습니다.
0: 지금 벌써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싱글 발매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진짜 깊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진짜 해보겠습니다.
0: 자,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동요 퐁당퐁당의 건너편에 앉아서 뿅뿅을 싣는 뿅뿅은 바로
2: 정답은요 바로 나물입니다. 아 추리
1: 나도
0: 추리를 심는. 근데 이게 나물을 심는. 예. 그런 거였습니다.
1: 사실 저도 이렇게 알았어요. 지금까지.
0: 아, 그래요?
1: 살면서. 지금까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2: 나물을 심는.
1: 나물을 심는.
2: 나도 그렇게 알았다.
1: 그러니까.
0: 그러네.
1: 나물을 심는 게 아니라 나물을 심는. 나는 그 식목일날 부를 때 참 좋은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물을 심으니까는.
0: 아, 식목일날 퐁당퐁당. 좋다. 근데 이제부터 못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나무를 씻었구나.
2: 그러게.
1: 그러니까. 나무를 잘못 씻으나 보다.
0: 아이고.
2: 맛있겠다.
1: 그랬네.
0: 또 이렇게 우리 하나 배워갑니다. 여러분. 퐁당퐁당의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게
1: 그러니까.
0: 아니고 나무를 씻는
1: 겁니다.
0: 자, 우리 다시 축하로 이어갈게요.
1: 네. 2109님께서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중간고사 친 아들 재혁이가 반에서 1등 했어요. 진짜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하셨네요. 이야,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2: 배신하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또 노력도 노력이지만 타고나야 돼요.
1: 아, 그건 맞아요.
2: 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1등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다 1등하는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우리도 앉아는 봤어요.
1: 앉아만 있었어요. 전 독서실을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0: 아 열심히 다녔어요?
1: 앉아있다가 그냥 자고 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앉아있었어요. 근데 독서실에서 자는 잠이 진짜 꿀잠. 알죠?
2: 난 독서실 가본 적도 없어.
0: 그러면 약간 이마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나요?
1: 그쵸, 이게 주름 딱 생기죠.
0: 잘 생겨가지고. 대단합니다.
1: 자국이 굉장하게 생기죠.
0: 4996님께서.
2: 한때는 공룡 이름 및 특징들을 쫙 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스무 살이 되어서 어린이날 패스하고 어버이날에 통 큰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0: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1: 이야. 이야. 정말 뭘까?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2: 무엇일까?
1: 무엇일까?
2: 뭐지, 뭐지?
1: 너무 궁금하다.
0: 통 큰 선물이라면은 조금 현금이어야 될 것 같은데.
2: 아, 근데 그럼에도 이제 갓 스무 살이 됐으니까 뭘 받아도 되게 뭔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아빠 또 엄마 받아야지.
0: 아니 어릴 때도 받으셨겠죠. 그럼 아, 우리가 또 현실성이 있어야지 또 정말로 큰 걸 갖고 오셔야 돼요.
1: 통 크다고 했으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0: 네, 아드님. 네,
1: 기대하겠습니다. 4996님.
2: 그래요. 4996님 이 우리의 이야기 꼭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큰 선물 무조건.
2: 우리 8374님께서는요.
1: 5월 8일에 대학 동기 2, 4학번 친구들과 울릉도로 여행 갑니다. 야. 참고로 친구들 나이 평균 70세. 전문대 졸업 만학도 드립니다.
2: 너무 좋다.
1: 그러니까는 2, 4학번이시지. 2024년에 대학교로 돌아가시고
0: 만학도라는 거구나.
2: 근데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동기들과 같이 가는 거죠.
1: 그렇죠. 만학도.
0: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들어가셨나 보다.
2: 그렇죠.
0: 다들.
2: 전문대를 나중에 이제 다시 요새 뒤늦게 공부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하고 싶은 거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1: 대학이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뒤늦게 만학도들이시잖아요.
2: 그리고 또 때로는 참 뭔가 그 어렸을 때 집안 형편 때문이라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고 싶어도 대학에 못 가신 그렇죠. 분들도
1: 맞아요,
2: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뒤늦게 이렇게 도전해서 가신 분들 정말
0: 저희 아버지 뒤늦게 하셨어요.
1: 그러니까.
0: 그 대학을
1: 진짜로?
2: 네. 아, 뒤늦게 가서 웃기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대학을 뒤늦게 해봤어.
0: 우리 누나도 안 간다 그러더니 뒤늦게 갔어요.
1: 진짜?
0: 나중에 가야 되겠다면서.
2: 약간 그런
0: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2: 그 어렸을 때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약간 하나의 미련,
1: 그렇죠, 그렇죠,
2: 약간
1: 그렇죠.
2: 좀 아쉬움.
1: 그렇죠.
2: 그래서 딱 이제 뒤늦게 아쉬움. 용기가 생겨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 축하드립니다.
2: 너무 진짜 대단해. 대단하십니다.
1: 진짜. 축하드려요.
2: 그러니까 아니 우리 2526님께서는요.
0: 파주 산내 초등학교 5학년의 우리 손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네요. 첫 출전인데 중고등부 언니들 다 이기고 그것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탔다네요. 이제는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나가는 예상을 해봅니다. 김하은 화이팅!
1: 김하은! 김하은!
0: 우와! 우승 고래야!
1: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0: 우와, 그러니까. 아니, 우와, 언니들을 다 이기고 신기록을.
2: 아니, 우리, 진짜 사격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로.
0: 그럼요, 그렇죠,
2: 한국이 그렇죠. 강국이잖아요.
1: 네, 강국이죠.
0: 그런 강국에서도 이렇게 잘한다?
1: 그러니까요.
0: 타고났습니다, 지금.
1: 다 제쳤대잖아요, 5학년인데.
0: 그러니까요.
1: 와,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0: 중고등부
1: 정말...
0: 언니들 다 제쳤대잖아요.
2: 그러니까. 아, 우리 손녀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제 그 손도 조심해야 되고.
0: 맞아요.
2: 이제 몸이.
1: 생명이야, 맞아요.
2: 생명이기 때문에. 아, 정말 잘 자라서 저희도 그 국가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곧 우리 TV에서 보자고.
2: 김하은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1: 맞나요? 네. 와,
2: 자 우리 6881님께서는요.
1: 전 운동하다가 무릎 뒤쪽 오금을 다쳐서 한 달 동안 치료받았어요. 그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었는데 이제 잘 걸어다니고 다시 라인 댄스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이야. 요거 오금이 어딘지 아시죠? 무릎 뒤쪽.
0: 예. 예.
1: 그러니까 우리 오금이 오실오실 춥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오금 시렵다고 막 그러잖아요.
2: 비 와요?
1: 오금이 저리는 거. 다음 날 다시 비가 오더라고.
2: 아니 근데 예. 아 이렇게 걷지 못하는 거 그 슬픔 저도 요새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아 맞아. 괜찮잖아요. 예.
2: 이게 정말 우리 다리 다치면 이게 참 사람이.
1: 맞아.
2: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0: 조심하세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다치셨대잖아요.
2: 괜찮아요. 괜찮아졌고 네. 아, 이제 금방 나을 건데.
0: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1: 맞아.
0: 우리가 조금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자고요.
1: 어머.
0: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1: 맞아. 맞아.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해요.
0: 알겠지요.
2: 아, 알겠습니다.
0: 당시
1: 어린아이가 알겠지요.
0: 손태진 씨.
2: 알겠습니다.
0: 예, 우리 모두 건강.
2: 항시 건강이요.
0: 그럼요.
2: 자 우리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1: 네.
2: 7816님께서
1: 네 여기는 성남입니다. 손주 어린이날 선물 사주고 카페 왔는데요. 34개월 손주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는데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 보냅니다. 보내봅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사랑받는 유근이가 되길 바라며 김다연의 칭찬고래 신청합니다.
0: 칭찬해요.
2: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맛있는 음료 두고 있네요. 옆에
1: 손자가 찍어준 사진.
2: 그러니까
1: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2: 자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Fetch your sinkable Fetch your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Fetch your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Fetch your sink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1: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0: 고형량이 뭔데?
1: 국물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0: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골뱅이.
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4: 어린이날에 이렇게 해맑게 달려와준 고마운 두 친구 이미리 신승태 씨와 자마 와글와글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5: 와글와글.
4: 간만에 더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6: 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기분 좋네요.
5: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6: 맞아,
5: 우리가.
6: 맞아, 맞아.
5: 어렸을 때 봤던 우리 만화 주제가 부르면서 아, 맞아. 어렸을 때 생각나고 막
6: 그랬어. 맞아. 이렇게 우리가 컸구나, 잘 자라줬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4: 아, 그래요? 많이 기특하세요?
5: 기특하다 근데.
4: 아, 어렸을 때 뭐 생각나는 뭐 동요 뭐 있으세요? 많이 자주 불렀죠?
5: 저는 이거 좋아했어요.
6: 뭐요?
5: 에헤라디야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4: 그런 거 했습니다.
6: 그러네. 어렸을 때부터 국악의 피가 끓고
5: 그러니까요.
6: 있어요.
5: 그러니까요.
4: 그때부터.
5: 네.
4: 아니 뭐 이리 씨 같은 경우에 또 좋아하던 동요.
6: 저는 이 노래 좋아했어요. 아실랑가 몰라.
5: 뭐요?
6: 나이 서른에 우리 어디에 있을까.
5: 그건 동요 아니고요.
6: 그럼 뭐예요?
5: 그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6: 이게 동요 아니에요?
5: 아니었던 것 같아요.
4: 동요라고 하기에는 그냥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이 정도가 동요지. 아, 갑자기 맞죠. 나이 서른이
5: 우리 그거 동요 아니었어요.
4: 아, 나이 서른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5: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인데.
4: 그냥
6: 장르. 아, 아니구나.
4: 포크 블루스.
5: 네.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막 이런 거예요. 서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 노래는.
4: 아,
5: 동요 뭐 좋아했냐고.
4: 아, 동요 같아.
5: 나 그 노래 좋아했어.

0: 참 좋았습니다.
1: 여러 곡들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네. 우리 4526님도 그래도 오늘 좋은 거 하나 얻어가셨어요.
2: 65년 살면서 나무라고만 알았네요. 나물이란 것을 이제라도 알게 돼요. 감사하네요.
0: 우리도 다 나무라고 알았어요.
2: 진짜 손트라가 굉장히 지식을 주는 그런 라디오예요. 사실.
0: 지식을 주잖아요.
2: 그럼요.
0: 여러분들 깨달음을 주잖아요.
2: 그럼요.
0: 깨닫잖아요. 맨날.
2: 너무 깨닫죠. 네. 오늘도 깨달았죠. 네. 네. 네.
0: 근데 그 영상이 너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1: 어떤 거?
0: 하이에나 영상.
1: 하이에나 진짜. 와, 쇼츠가.
0: 하이에나 영상.
1: 아니, 오늘은 뭐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아, 근데, 아, 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는 좀.
2: 아니, 저 요즘 책 읽어서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1: 책 읽어요?
2: 요즘 책 읽어요?
0: 그럴 일 없대.
1: 아, 우리 0230님께서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
0: 우연히 주파수 돌리다가 손트라 처음 듣는데요. 너무나 좋아하는 신승태 씨가 나오네요. 이렇게 좋은 방송을 이제라도 알게 된 거 축하해주세요.
2: 아, 너무너무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1: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2: 맨날 들어주세요.
1: 바라고요.
2: 네, 보이는 라디오
0: 항상 구독, 구독. 예. 구독.
1: 아니 솔직히 어디 가서 이 어린이날 이 동요를 국악 트롯 동요로 어떻게 들으세요?
2: 맞아요.
0: 빌리 개굴 빌리
1: 예. 하까지 들어가야 돼요?
0: 하 들어가야 돼요.
1: 아, 우리 5606님.
2: 이민희님, 진짜 어린이날에 짱입니다. 배꼽이 제자리에 있질 않아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 감사해요, 진짜. 제가 오늘도 약간 어린이처럼 입으려고.
0: 그런 잘했다.
2: 그쵸, 약간 어린이 같죠.
0: 약간 어린이 같아요.
1: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문자 또 하나 더 들어왔어요.
0: 네. 7525님이요. 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대신에 가장 역할을 하셨던 엄마를 어린이날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1: 와우, 진짜.
2: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1: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우리 어린 때는 되게 시간이 길었잖아요. 하루가 길고, 되게 알찼단 말이에요.
0: 맞아.
1: 요즘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2: 어머, 진짜.
0: 원래 그런 거예요. 30대 30km, 40대 40km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1: 속도가. 맞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어린이날 정말 천천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에게 어린이날 지금 밖에서 보내실 텐데, 우리 한마디씩 해주세요.
0: 여러분들. 네. 어린이날이라 그래서

0: 뭐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자고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우리도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1: 한번 돌아보고,
0: 그리고 우리한테 또 스스로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1: 맞아요.
0: 그렇게 살자고요. 알겠지요?
2: 맞아요. 알겠습니다.
1: 조심을 잃지 말고요. 네.
2: 자, 우리 축하 받을 일 언제들 계속 다 꼭꼭 모아서 축하 많이 해드릴 테니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3: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요즘 다들 어디가? 올봄은 영주지! 선비 감성,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야. 달빛 따라 걷는 선비 야행, 흥겨운 국악 페스티벌과 마당극,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선비 체험 한마당, 입고 놀고 찍고 즐기는 2026 영주 한국 선비 문화축제. 전통은 힙하게, 경험은 제대로. 선비, 세대를 잇고 미래를 열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영주 선비세상과 소수서원 선비촌 1원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8: MBC
9: MBC
10: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6: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1: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2: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3: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5: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4: 복권도 과학이고요.
5: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4: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5: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4: 그럼 관상도?
6: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7: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6: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한 달간 멈췄던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4발을 탐지해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벤야민 네타니

0: 야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 합의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현 시점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안보 협정에 도달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 시기 등에 대해 국민과 당원, 의원 총회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동두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손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메시지를 두고 조삼모사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언젠가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지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까진 공소 취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 에너지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로 최종 후보에 우리나라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기업이 올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 협의를 진행하고 의회 등을 상대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 살해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3 담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경기 남부가 보통, 그 외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박효정
1: 박영진의
0: 두시 맛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진이진이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어릴 때는 말이죠.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하루에도 몇 장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0: 그림을 그릴 때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죠. 일단 해를 그리는데 해는 양쪽 모서리에 그리거나 산 사이에서 떠오르게 그려야 되고요.
1: 사람을 그릴 때는 손가락을 그리는 거 힘드니까 무조건 그냥 동그랗게 그리고요. 집을 그릴 때는 아파트나 양옥집 절대 안 됩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 출입문 한 개, 창문 한 개, 굴뚝에서는 또 연기가 펄펄펄펄 올라오지요.
0: 집 앞에는 나무를 한 그루 그려주는데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죠.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미술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조금 실력 있는 친구는 강아지인데 미흡한 친구들은 이게 소인지 괴물인지 헷갈리거든요.
1: 그림 그릴 때는 책상이 좀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바닥에 엎드려서 그렸었는데요. 크레파스 색 바꿀 때마다 노래도 부르고 다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얼마나 신나게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림이라는 걸 언제 그려봤는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도화지에 그리는 본격적인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하긴 도화지를 사본 지가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1: 그치, 뭐 없죠, 요즘에 집에.
0: 어쨌든 그 종이 귀퉁이에라도 뭐 A4 용지에라도 사람이나 사과나 강아지 같은 것들을 작게 그려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볼펜이랑 뭐 있으면 약간 뭐
1: 끄적끄적 되긴 하죠.
0: 그 사람 얼굴 같은 거 아니면 별이라도 그리지 않나요?
1: 네, 사람 얼굴 같은 건 그려요. 근데 뭐 우리 박준영 씨는 보면은 뭐 그림을 잘 안 그릴 것 같긴 한데 이런 동심이라는 것이 좀 남아 있어야 뭐라도 좀 그리고 싶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나이 들고 그러면은요 그냥 뭐 펜 같은 것도 잡다 그냥 떠들어요.
0: 근데
1: 그냥.
0: 여러분 그 오랜만에 펜 들고 막 네. 진짜 종이 한 장 쓰잖아요.
1: 네.
0: 진짜 손에서 쥐나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어린이 날입니다. 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 우리 준영이, 영진이
1: 야.
0: 그때 나를 떠올려보면서 5월 5일 화요일 이 노래로 출발해보시죠. 84년 제1회 MBC 창작 동요제 대상곡입니다. 이수지
1: 새싹들이다.

0: 박준영의 두시만세 이수지 새싹들이다 로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우리 두중이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두시만세를 든 새싹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 유옥주님이 이 노래 나오니까 두 손을 모아잡고 입을 뻥긋하게 되는데요. 네. 약간 좌우로 고개를 흔들면서. 살짝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런데
0: 고개를 살짝 들고
1: 요게 네. 이제 이게 우승곡이 대상곡이잖아요. 네. 근데 요게 초등학교가 제주 북초등학교였어요. 네. 근데 제주 북초의 이수지 어린이가 네. 올해 55세입니다.
0: 아, 아이고, 아이고.
1: 조만간 환갑잔치가 예정돼. 환갑은 좀 멀었죠, 그래도. 예.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0: 그렇습니다.
1: 야, 남아 있네요. 예.
0: 시간은 흐르지만 그래도 이런 동심들은 다 갖고 있을 텐데.
1: 요 다음 해가 노을인가요? 뭐 이렇게 아 다다음 해요? 예. 다음 해 바로. 야.
0: 우리가 듣는 동요들.

0: 명곡들이 또 MC 창작 동요제.
1: 아, MBC에서 이 창작 동요제를 네. 하면서 참 이 사회에 긍정적인 이런 역할들을 참 많이 했네요. 좀 멋있네요. 네. 아, 이게 또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실력 있는 어떤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BC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애매하면 MBC 라디오 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0: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MBC 네. 라디오가 주최하는 그렇습니다. MBC 창작 등을
0: 동요제
1: 할 수 있죠. 네. 네.
0: 지금 근데 아, 게시판을 지금 쓱 훑어보니까 다들 오늘은 라디오를 좀 안 들으시나요? 어, 문자가 지금 많이 안 오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뭐 또 야외 활동하고 어디 조금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이
1: 아무래도.
0: 계셔서 그 예.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래도 어린이날 하면은 라디오죠.
1: 그렇습니다.
0: 어린이날은 라디오.
1: 원래 어린이날은 라디오를 네. 듣는 날로 익히 정평이 나와 있고 전통적으로 라디오 듣는 날로 유명했었죠.
0: 라디오
1: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네. 때 계속 라디오를 들었던 날,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1: 어린이날에는 저희도 지금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네.
0: 네. 오늘 또 빨간 날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서 1, 2부 우리 두중이 분들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다. 이런 거 좋다.
0: 네. 네.
1: 그 미니 그리고 문자로 나는 지금 어디에서 두말을 듣고 계신지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네.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듬 순대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린이날에는 순대죠.
1: 네.
0: 저희가 평소에는 또 이것저것 하느라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문자 소개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요.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처음 오신 새싹분들, 새싹들이 다 우대해드립니다. 새싹 우대해드려요.
1: 그렇습니다.
0: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또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예.
1: 자, 샵 8001번 짧은 그런 로시만 긴 그런 빼고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0: 예, 문자도 좋고 통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통화 원에 이런 것도 같이 붙여서 주시면은 전화 통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선물도 드리고요. 드시면서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백조싱크,
0: 저축은행중앙회,
1: 백년화편,
0: IS동서,
1: 국민건설,
0: 여혈강호 온라인,
1: 청호나이스,
0: 미래에셋증권,
1: 브라움스 암마의자,
0: 한국세무사회,
1: 롯데렌터카,
0: 슬림웨이 다이어트,
1: 성원에드피어,
0: KB국민은행,
1: 웰템,
0: 도드람 한돈,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데이펙,
1: 삼성증권.
0: 감사합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어떤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어떤
3: 30년 전통
4: 100년 어떤
3: 떡 선물 세트는
4: 100년 어떤
3: 1588-5678.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6회, 7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0: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 변기 의자.
0: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가 정원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1: 꼼짝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 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0: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 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1: 나는 그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어트 스텐 용기.
0: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신에서 구두 상품권.
0: 텀블러 텀블러. 구찌 활동을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 아, 최고가 상품이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주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굿즈 파주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짐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1: 네, 2시 만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 2부는 여러분들 출석 체크로 여러분들의 일상 한번 들어볼 텐데요.
3: 소개되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순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듬 순대를 드렸습니다.
0: 아, 이거는 진짜 예. 너무 충격적인데요.
1: 정말 많은 분들 저희가 행운을 퍼드립니다 할 때 간절히 원했던 그 선물 아닙니까?
3: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2시 만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듬 순대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네. 어린이날 특집입니다.
3: 9173님의 문자부터 봅니다.
1: 호떡 장사 3개월 차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안 보이네요. 모두 어린이날 행사장 간 듯합니다. 길거리가 조용하네요.
3: 여기 동네가 어딥니까? 네. 제가 가서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1: 요즘 어린이들에게 호떡 안 먹나요? 호떡 이렇게 맛있는데. 네.
3: 약간 그건...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호떡이 또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진짜 그래도... 이게, 원래 호떡집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물론 이게 시즌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즌 음식 때는 호떡이 겨울에 잘 팔리긴 하지만, 이렇게 날이 좀 따뜻할 때도 호떡이 별미이거든요.
3: 별미입니다.
1: 그리고 예, 남은 것들은 냉동을 해놨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곧 그 맛이 있어요. 냉동 호떡.
3: 사실은 저희 그 동네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게 보통 그 기름으로 해주잖아요. 네,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으로 막 끈지기도 하고. 근데 저희 동네에 마가린으로 구워주는 호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토스트 굽는 그 마가린 막대 같은 거. 와, 세상에서 진짜 단짠이 되니까 정말 맛있거든요.
1: 고슴하지요. 고슴해. 예.
3: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1: 예. 어쨌든
3: 배고프다.
1: 예. 오늘은 조금 조용할 수 있지만 예. 예. 다른 날은 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조심한세가 응원하면서 예. 우리 9173님의 흑설탕이 될게요. 예. 고맙습니다. 6853님.
1: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8살, 6살 딸들이랑 캠핑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3: 아, 남들이 지금 맞이 힘들 때 나는 지금 집에 간다.
1: 금, 토, 일, 월, 화. 어머나. 와, 5일을 4박 5일.
3: 야, 오래 있었어.
1: 좋은 추억이 됐겠네요, 우리 따님들은.
3: 예.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려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 하셔서 저희들이 그냥 끊었습니다.
1: 이미 슬쩍 한번 드렸는데
3: 네, 초죽은 목소리를 갖고 계셨다고.
1: 전화할 힘도 없겠네요.
3: 고생하십니다. 네. 6853님 고맙습니다.
1: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3: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2시 만세를 듣고 계십니까? 7413님
1: 출석합니다.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3: 잘했습니다. 몇 번입니까?
1: 혼자 고맙습니다. 듣고 계세요? 아니면 개인이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버스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까?
3: 귀에 이어폰으로 꼭 듣고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8899님
1: 에어컨 실외기 뒤에 그 비둘기 똥 치우고 있어요.
3: 야, 비둘기 녀석들아!
1: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를 지정을 했네. 예, 그 정도면 그냥... 그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
3: 거기가 이제 똥 맛집.
1: 아, 화장실 맛집이야, 거기는. 야, 거기 깨끗해. 거기 앉아서 볼일 보기 너무 좋아. 그들 사이에서는 야, 여기 뭐 비대도 돼 이런 느낌인 거죠.

0: 거기 그 새 있잖아요. 네. 새 모양, 독수리 모양 스티커 하나 붙여놓잖아요. 네. 한 마리도 안 옵니다. 한 마리도.
1: 무슨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요. 네. 냉금류가 한 번씩 옵니다.
0: 오.
1: 그
0: 영등포에. 영등포에.
1: 창가 쪽에 약간 그
0: 설 수 있는
1: 공간이 있어. 공간 조금 있어요.
0: 어.
1: 가끔 이렇게 이제 TV 보다가 밖에 보면 어 깜짝이야 독수리 같은 게 있는데 오. 독수리는 아니고
2: 매 같은 거.
1: 매보다도 조금 작은데 그런 맹금류 같은 부리를 보면 알잖아요.
2: 수리류야 수리류.
1: 부리를 보면 알잖아요.
0: 근데 여러분
1: 맹금이야 맹금.
0: 그런 맹금류 뱀이랑 싸우면 다 이겨요. 진짜 엄청납니다.
1: 아,
2: 새를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야.
1: 아, 부리가
0: 엄청 공격적이야.
1: 창문 뚫고 들어올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0: 내 친구 숲 쪽으로 지나가다가 거기 이렇게 까마귀가 알 낳아서 그 애를 낳아가지고 까마귀가 네. 공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네. 거기 지나갔다 거기 계신 분이 네. 근데 내 친구 거기 지나가다가 진짜 까마귀한테 공격당했잖아.
1: 아, 이거 모자가 대단해요.
0: 사람이 새한테 쪼이는 걸 내가 봤잖아.
1: 조심해야 돼요.
0: 와 진짜 근데 새가 네. 날개를 딱 펴니까 이만해.
1: 와, 그 새끼 근처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세요.
0: 맞습니다.
1: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조심히 좀 잘, 안전하게 잘 치우세요.
0: 예, 6886님.
3: 매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듣다가 뒷산 황토길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어요.
0: 아, 얼마나 지금 여유롭고 좋으십니까? 뒷산의 황토길에서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내 발바닥에는 황토가 묻으면서
1: 지압이
0: 이,
1: 되면서
0: 그러면서 걷고 있다.
1: 아하.
0: 요때 이제 달달한 커피 한 잔. 너무 안 건강한가 갑자기?
1: 본인이 지금 드시고 싶은 거 말고
0: 숲에서 너무 안 건강한가?
1: 이거 딱 보니까 신발을 또 손에 쥐고 뒷짐을 탁 쥐고
0: 그렇지
1: 느그저 이렇게 걷는 맛
0: 아 좋다
1: 새 소리 듣고
0: 그렇지 그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살짝 들어와 아 이런 거 이런 느낌
1: 시원하네
0: 여유롭다 이러면서 네. 이 공간에 어울리는 이 준영의 목소리가
1: 아, 그거 조금 다른데.
0: 약간 울려 퍼지면서.
1: 피톤치드랑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우리의 어떤 이 음성파가. 아, 잘 어울리지는.
0: 더 어울리는, 더 부러운 분 겁니다. 네. 9257님.
3: 하동 섬진강을 내려다보는 산 농막에서.
0: 농막에서.
3: 올해 먹을 고추와 쌈상추 심으며 듣고 있지요. 부는 바람이 여름날 선풍기 생각나게 합니다.
0: 아, 하동의 섬진강을 내려다보는 산의 농막에서. 야, 좋다. 올해 먹을 고추와 쌈상추를 심으며 에이. 아 좋다 이거 부는 바람이 여름날 선풍기 같다는 이분
1: 요 하동 섬진강 쪽에 우리 김종곤 교수님 또 근처신데
0: 맞아요
1: 에이.
0: 그쪽 고향입니다
1: 저도
0: 약간 말투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1: 또 하시죠 저도 이제 텃밭하면서 상추 첫 상추 했거든요
0: 아
1: 맛있어
0: 어떻게 됐어요
1: 아 맛있어요
0: 그 나눠줄 정도로 많이 오진 않았어요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0: 첫 상추를 먼저 뜯어 먹었어요 그냥
1: 저희 제작진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아, 근데 원하시면 내가 심은 상추에 비해 제작진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은데 원하시면 세 장씩은 드릴 수 있어요.
0: 아 이게 뭐야?
1: 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 이게.
0: 아 그 정도요?
1: 지금 저희가 그래도
0: 아, 미안한데
1: 6, 7명 되잖아요.
0: 아니, 미안한데 그러면 네. 두 장씩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네. 싸우면 안 돼요? 고추장 요만큼 하고.
1: 아 그럼 그렇게 한번
0: 그래서 밥이랑 고추장과 생삼추를.
1: 오케이.
0: 한 입은 그래도 박영진이 기른 걸 한 입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라디오 생방에.
1: 오케이.
0: 이 ASMR로
1: 알았어요.
0: 박영진이 직접 기른 상추를 들려드렸습니다고 딱 한 번
1: 두 쌈밥 정도는 제가 두 장씩은
0: 그렇지
1: 오케이 알았어요
0: 아니 밥까지 갖고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상추 우리가 필요한 건 상추의 아삭한 소리
1: 그럼 쌈장이랑 같이
0: 그렇지
1: 알겠어요
0: 아 좋다 네. 한번 갖고 와요
1: 아니 우리 구내식당 점심 먹을 때 제가 좀 들고 올게요 그것도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0: 뭐 그렇게까지는 뭐
1: 박준영 씨는 네. 같이 드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0: 아니 그건 아니고
1: 알겠어요
0: 라디오에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상추의
1: 아,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0: 박영진이 기른 상추
1: 네. 자 우리 2부에도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들으시는지 출석 체크 계속 받아볼게요
0: 아무래도 어린이날은 이 노래겠죠
1: 아,
0: 이진희님 김드래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네. 혜은이
1: 파란 나라
0: 요거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향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계신가요?
1: 자, 오늘 1, 2부 출석 체크로 함께합니다. 소개되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든 순대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0: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 이분이랑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 네, 저는 야탑초 4학년 권혜주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 아침까지 여수 사천 곤양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재밌게 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평택이에요.
0: 아유, 거의 다 왔네요 이제.
1: 권혜주 어린이를 만나봅니다.
0: 예.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오, 반가워요. 예. 권혜주 양.
3: 네.
1: 어우, 진짜 본인 소개 한번 해봐요. 본인은 뭐 어딘지 어떻게 본인 누구예요?
3: 저는 야탑초등학교 4학년 3반 2번 권혜주입니다.
1: 아, 2번이구나. 2번 권혜주.
0: 요즘 이제 가나다 순이라서 그런가요?
1: 그렇지. 권씨라서.
0: 네? 권씨라서.
1: 1번은 이래 뭐 1번은.
3: 1번 강씨.
1: 강씨네. 그러니까
0: 기역리언으로 이제 가니까.
1: 강씨가 강하네. 강씨라서 1번 될 줄 알고 갔더니 내 친구 중에 가씨가 있었어.
0: 그러면 그 친구가
1: 가시 있어요.
0: 그 친구가 1번이죠. 그 친구가 1번이에요. 아,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1: 그죠? 지금 엄청나게 길게 갔다 왔는데 괜찮아요?
3: 네.
1: 안 힘들었어요?
3: 재밌었어요.
0: 아,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갓김치 담그고
1: 갓김치를 담궜어.
3: 갓김치랑 알타리 담그고 엄마 아빠랑 낚시했던 게
1: 기억이 남아.
0: 어머나, 여수에서 그럼 갓김치 그렇지. 담은 거.
1: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수 쪽을 갔으니까 갓김치를 담가서 그럼 그 갖고 올라왔어요, 갓김치?
3: 네.
1: 잘했네.
0: 갓김치 맛있어요?
3: 네.
1: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갓김치를 먹을 줄 알아요?
3: 좀 맵긴 한데 맛있어요.
1: 잘하네.
0: 약간 알싸름하죠. 맵싸하고.
1: 그러면 네. 거기 적어요. 먹다가 남으면 서울시. 아, 됐어요.
0: 아이도 그래도 웃어주네요.
1: 아이도 다 아네요.
0: 예, 웃어주네요.
1: 아이도 다 알아요.
0: 감사합니다. 아니, 웃어줘요.
1: 권혜주 양 두시만세를 많이 들었어요?
3: 맨날 아빠가 여행할 때마다 틀어놔가지고.
1: 아, 진짜. 아, 너무 고맙네.
0: 불만은 없죠, 그게.
1: 다른 라디오 네. 듣고 싶은데. 너무, 혜주 양, 다른 라디오 듣고 싶은데 아빠가 강제로 2시만씩 들어서 좀 싫은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1: 다행이네요. 근데 아빠가 왜 이렇게 2시만세를 좋아해요? 이유가 뭐래요?
3: 약간 이행시. 아빠 이행시 좋아해요.
0: 아빠가 이행시를 좋아하는구나.
1: 그래, 좋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행시를 안 하고 있으니 큰일 났네.
0: 어떻게 그럼 이행시도 잘해요, 아빠가?
3: 아니요.
0: 아, 잘하진 않고 듣기마.
1: 그러면 네. 혜주 양.
3: 네.
1: 그 혜주로 이행시 가능해요, 본인?
3: 에?
1: 저 한번 해봐요, 혜주로.
0: 해.
3: 혜주는.
1: 잘한대, 잘한다.
0: 주.
3: 주인공이다.
0: 주인공이다. 와, 야, 이거 잠재는. 장원입니다.
1: 대박.
0: 장원이에요.
1: 해주는 주인공이다.
0: 아주 센스도 있고.
1: 어린이날에 초등학교 4학년이 해주야. 나중에 꿈이 뭐예요?
3: 저 화가요.
1: 화가가 되고 싶어?
0: 화가 예술가에 또.
1: 아니, 그 화가 화를 내고 싶어? 그래서 화가가 되는 거야?
3: 아니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화가가 되고 싶어.
1: 아니, 지금 말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을 너무 잘해서.
3: 지금.
1: 그래요?
0: 우리 혜주 양이 또 잘 웃어주고 그림도 좀 잘 그리고
1: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말을 너무 잘하는데
0: 공부도 잘할 것 같아.
1: 아저씨 초등학교 4학년 때보다 혜주 양이 말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3: 딱 감사합니다.
0: 똑순이 느낌이 있어요.
1: 혜주 양 네. 그래가지고 원래 본인 좀 공부 잘하죠?
3: 아니요.
1: 아, 공부 못해요?
3: 그래도 부회장이에요.
1: 아, 대단하네.
0: 아이, 또 이렇게
1: 어떡하네.
0: 그 임원이고
1: 그러니까 요 야탑초등학교 4학년 3반은 모두 몇 명이에요?
3: 저희 23명이요.
0: 아, 23명이요. 부반장입니다. 부회장이에요.
1: 아니 그래서 저기 그럼 짝은 남자예요?
3: 저희는
1: 짝이 없어요?
3: 아예 저희는 책상을 하나씩 그냥 떨어져
0: 있어요. 각 반에 이제 23명 정도니까 하나씩
1: 넓게
0: 이렇게
1: 넓게
0: 앉아
1: 있는구나.
0: 아니 근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네. 또 뵙고 이렇게 갔는데 용돈 좀 많이 받았어요?
3: 네.
0: 아유 좋아요. 이거 용돈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으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1: 4학년인데.
3: 엄마 아빠한테 맡기면 좀 실족할 것 같아가지고.
1: 안 맡겨요? 본인이 스스로 챙겼어요?
3: 네.
1: 그럼 본인이 저기 통 안에다 넣어놨어요?

0: 어떻게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1: 집에서 책을 못 해가지고. 아직 가방이 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면 모아놔요, 돈?
1: 네.
0: 지금 뭐 여태까지 해줘요? 한 얼마 모아놨어요?
2: 아, 그거는?
1: 저금한 게 더 많아가지고.
0: 아, 너 저금도 있어.
3: 이거 엄마 아빠가 이거 맡겨놔 해줘야 이거 너 대학 가면 다 돌려줄게 이런 얘기 안 해요, 부모님이?
1: 하시긴 하는데 못 믿겠어요.
0: 그럼. 지금 누굴 믿어요. 혜주양.
2: 잘했어요.
0: 잘했어요. 혜주양.
2: 그거는 해줄 거
0: 자신의 거지. 거는 자신이 잘 지켜야 돼. 알았죠?
1: 네.
0: 혹시 그래도 못 믿겠으면 적어요. 네. 서울시. 뭐 서울시 말해도 붙잖아.
3: 깔깔대네요.
0: 아, 너무.
3: 혜주양. 모르는 사람이 뭐 돈 보내라 그래도 절대 안 되지만 아는 사람이 돈 내라고 해도 절대 안 돼요.
0: 당연하지. 정말 중요해. 혜주양. 그러면 혜주양이 이번에 5월 어린이날 이 여행은 엄청나게 재밌는 추억으로 다가오겠네요. 그죠?
1: 네.
0: 아이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럼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편지 한번 쓰실래요? 음악 한번 깔아줄게요.
1: 에?
0: 엄마 아빠한테 말 한번 해요. 고맙다고. 자, 음악 깝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1: 엄마 아빠. 너 이렇게 여행 자주 보내줘서 고맙고. 항상 너 잘 챙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0: 돈은 절대 맡길 수 없어. 한마디에 돈은 맡길 수 없어.
3: 그래도 용돈은 내 거야. 아니 근데 옆에 엄마 아빠 있죠?
0: 있지.
1: 네.
3: 왜 이렇게 근데 숨죽여 계세요 엄마 아빠들은?
0: 그러게. 저기 마지막으로 신청곡 있으면 한마디 해요. 저희들 신청곡
3: 듣고 틀어주세요. 싶은 노래.
1: 아이브 뱅뱅이요.
0: 아이브 뱅뱅. 아하,
3: 핫하죠 이거 뱅뱅.
0: 왕만두랑 모듬 순대 세트 보내줄게요. 고마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조심해서 올라가요.
3: 예, 안전하게 집까지 가세요.
0: 예,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1: 만두.
0: 아유, 귀여워.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요.

0: 2번 권혜주양의 신청곡 아이브 뱅뱅 듣고 왔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하고
0: 똑순이고 또 확실한 것도 확실하고.
1: 8670님 가게에서 쓸 쪽파를 썰면서 두시만세를 듣고 있어요. 1370님
0: 옥상에서 꽃 심으면서 듣고 있어요.
1: 아,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1908님
0: 여기 울산 오느밭 수박 모종 심으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1: 오, 그러면 수박 모종을 심으면 어디 수박 나는 건가?
0: 그렇죠. 이제 모종을 심고 지금 시기에 심어서 여름철에 이제 출하가 되는 거죠. 수박 모종이 잘 자라서 여름엔 맛있는 수박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저도 기대 같이 하겠습니다.
0: 또 꿀벌들의 역할들이 또 있고.
1: 잘 열리면은 서울시 1908님. 일하고 계신 분군요.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4039님.
0: 오늘 야근하러 출근하는 길에 듣고 있어요.
1: 출근하는구나. 고생하십시오. 6313님.
0: 안녕하세요. 여기는 을지로의 방산시장입니다.
1: 방산시장이구나.
0: 짝꿍이랑 일하면서 잘 듣고 있네요.
1: 짝꿍.
0: 대구에 사는 아들이 올 저기 아파트 입주하는데 축하한다고 잘 살아주길 바란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주지훈이 김주희 화이팅하자.
1: 아이고
0: 아들 이런, 며느리네 아들 며느리.
1: 그러니까 이런 엄마 아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지훈 김주희님 화이팅. 대구 사는 아들 화이팅.
0: 대구 좋습니다.
1: 아파트 입주 축하드립니다. 2651님
0: 여기는 경남 하동군 화계면입니다.
2: 한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계정.
0: 연휴에 집사람과 녹차를 따고 있어요. 어제는 손자들이 왔다 가고 오늘은 둘이서 녹차 따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1: 아이고 녹차를 따고 있구나.
0: 이렇게 휴일인데도
1: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둘 셋서
0: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세상이지만
1: 어린이의 날이 5월 5일이면 5월 6일은 어른이의 날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어버이날도
1: 소파 방정환 선생은 뭐한 거야? 아니지. 어버이의 날은 어버이만 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이의 날 해서 어린이가 지나간 다음에 어른이도 놀 수 있도록 정부는 5월 6일을 어른이의 날로 지정해라.
0: 자, 이 의견은 MBC와는 전혀 무관한 박주영 씨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1: 싫어요?
0: 예.
1: 어른이의 날 싫어요?
0: 사실 어린이 날 빼고는 대부분 다 그냥 어른들 세상 아닙니까? 어른들이 그냥
1: 그런가?
0: 마음대로 하죠.
1: 아, 그랬구나.
0: 예, 예.
1: 예전에 그 어린이의 날 이런 거 하면은 그때 옛날에 배웠던 어떤 그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이게 노래였는 것 같은데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라 그래가지고 나무야 왜 이렇게 서서 자니 너도 누워서 자라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0: 순수하네요. 순수해. 예.
1: 어쨌든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2093님
0: 오늘도 거래처 납품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있어요.
1: 고생하십니다.
0: 0272님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언제 오나 강원도 현리에서 숙소 가스레인지 버릇을 타고 찌든 때 닦으면서 듣고 있어요.
1: 강원 현리에서 거긴 또 그래도 산 좋고 물 좋은 곳 아닙니까?
0: 인제 가면 원통에서
1: 초록색 현리에서 계신구나. 네. 현리에 또 그 수목원도 있고. 그렇지.
0: 예. 아유, 아무튼 지금 빨간 날이지만 다 쉬시지는 못하고 어쨌든 또 일을 또 하시고 업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0: 덕분에 모두 또 이렇게 대한민국 돌아가고
1: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린이날에도 우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악뮤예요.
0: Love Lee.

0: 악뮤의 러블리 듣고 왔습니다.
1: 사파리오님이 오늘 출석 체크하고 있는데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2 학생입니다. 사파리오님. 동생 사연이 두만에 연결된 이후 저는 듣고 있죠. 어릴 때부터 어린이날이면 매년 고추 심으러 할아버지 댁에 가곤 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고추 비닐을 씌우러 왔습니다. 점점점점점. 올해는 분명히 안 씻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2: 그래도
1: 저는 점점점점. 고2 학생 어린이는 아니지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청소년도 사실은 우리 미래
0: 사실 뭐...
1: 우리나라의 보배고.
0: 네. 네.
1: 여보세요.
3: 네.
0: 네.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살짝 해볼까요?
3: 안녕하세요. 양천고등학교 2학년 한동환입니다.
0: 오, 양천고등학교 2학년
1: 한동환님. 동환군.
0: 네. 약간 목소리가 많이 지금 지쳐 있는데요.
3: 네.
0: 예, 지금 어디에요?
3: 지금 이제 고추 비닐 씌우고 집 가고 있어요.
0: 아, 많이 힘든 상태네.
1: 아니, 지금 할아버지 댁이 어디예요?
3: 진천이요.
0: 충북 진천.
1: 네. 근데 본인은 서울 양천고등학교요?
3: 네, 아니요. 그 충청북도 청주 양천.
1: 아, 청주야. 청주.
0: 아, 청주,
1: 예.
0: 청주.
1: 아, 깜짝 놀랐잖아. 네.
0: 진천에서 청주. 그래도 꽤 거리가 좀 있죠? 한, 네. 한 시간?
3: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0: 뭐 가깝네.
1: 허리 안 아파요, 허리?
3: 아, 저는 안 아픈데 아빠가 자꾸 아프다고.
0: 아, 아버지는 이미 아프다 그러시고.
1: 그래서 그 고추를 비닐을 다 씌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3: 네.
1: 아이, 고생 많이 했네. 그 사실은 나 오늘 고추에 비닐 씌우러 가기 싫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말해봤어요?
3: 아니, 뭐 말할 새도 없이 그냥 벌써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가지고.
0: 아하, 거의 뭐 납치 수준이군요.
1: 근데
0: 일단 타라 하고 그냥 바로 출발했군요.
1: 고2면 야 따라와 그러면은 좀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갈 건데요? 나 안 갈래요.
0: 나 이런, 공부해야 돼요.
1: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말을 잘 듣나 봐요.
3: 네, 제가 좀 말을 잘 듣습니다.
0: 아, 착한 어린이, 아, 착한 학생이네.
1: 야, 이거 아니 그 사실은 좀 약간 그래도 사춘기인데 좀 반항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3: 아니, 반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1: 아, 이유가 뭐예요? 반항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3: 아, 반항했다간 죽습니다.
0: 아하.
1: 엄청 무섭다.
0: 아, 가풍이 좀 있네요. 가풍이 조금, 강한 집안입니다.
1: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몇 시에 갔다가 지금 몇 시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3: 분명 할아버지 집에 10시에 갔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집에.
1: 뭐... 그럼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한 두세 시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3: 그런 것 같긴 한데.
0: 점심 먹고요, 거기 할아버지 집에서.
3: 네.
1: 밥 뭐 먹었어요?
3: 밥 삼겹살 먹었어요.
0: 아, 그래도
1: 맛있는 거 먹었네.
0: 고기 드셨네.
1: 아,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왔네.
0: 아, 그러면은 이제 가면은 그렇게 따고 그러면은 용돈이 조금 들어옵니까?
3: 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0: 뭐 주긴 줘요?
1: 뭐 손해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0: 고추로 주는 거 아니야? 고추로? 어? 나중에 어. 고추 주는 거 아니야? 고춧가루 빻았다고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2: 아 그것도 받을 것 같고 아, 이제 그... 최저임금 맞춰서 달라고.
1: 아 최저임금 맞춰서 달라고 했군요. 아 그러면은. 손해본 게 없잖아요.
0: 어, 그러니까.
1: 그리고 근데, 최저임금도 최저임금 이게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 그러세요. 어, 빨간 날. 어,
0: 아, 그래. 최저임금에다가, 어. 휴일 그 저기 뭐야.
1: 수당이 있을 거야.
0: 수당이 있잖아요. 어, 주말 수당.
1: 1.5배인가 뭐 이렇게 네.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언제부터 고추심으로 다니셨어요?
2: 그냥 저 태어나고 있을 때부터 그냥 5월 5일 어린이날은 고추 심는 날이어가지고.
0: 아이, 잠깐만 있어봐. 아이, 말도 안 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에서 맨날 고추만 심었다고?
2: 네, 아니, 아, 맨날 갔었어요.
0: 아, 진짜로?
2: 할아버지 댁에 가서. 어.
1: 아니, 그럼.
0: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러면 본인은 어디가 놀러 간 적이 없고 계속 고추만 심었어요?
2: 아, 놀러 간 날은 없고 그냥 일단 할아버지 댁에 와서 고추 심고 아, 저기... 그러고.
1: 아... 어, 혹시 뭐... 옆에 아버지 계세요?
2: 네.
1: 아버지 잠깐 바꿔봐요, 아버지. 아버지!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니, 네, 어린이날은 왜 자꾸 고추 심으러 데리고 어, 가세요?
0: 그럼 우리 저기 친구가 5월 5일에도 계속 고추만 심은 거예요? 5월 5일날?
3: 아, 이게 고추 심는 시기가 5월 5일 정도 돼요.
1: 5월 5일? 딱 5월 5일?
0: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친구는, 양천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동선군은
1: 억울할 만
0: 5월 5일날 그러면 계속 고추만 심은,
1: 야, 이거 억울할 만해.
0: 야, 지금 아, 우리가.
3: 미리 놀러 가거나 지나고 놀러 갈 때가 많았어요.
1: 아, 5월 5일날 가?
0: 아니, 지금 아버지도 할 말이 있어. 가긴 갔었다. 놀러 가, 아, 지나기 아, 전에 했다니까.
1: 아, 이게.
0: 일단 알겠어요. 저희가 지금 되는데. 광고 때문에. 예, 예, 어쨌든 두 분 예. 행복하시고 저희들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3: 예.
0: 예, 감사합니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배우

0: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많이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7: 네, 두시만세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게시판은 고추 얘기를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요.
8: 유정희님이 저희도 5월 5일 어린이날은 고추 심는 날이에요. 8447님이
7: 요맘때가 노지고추 심는 시기 맞거든요.
8: 5530님이
7: 어린이날은 50년 전부터 고추 심는 날이었어요.
9: 그렇군요. 몰랐던 50, 사실.
7: 소파 방정한 선생님이 하필이면 고추 심는 날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차차 배강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3: MBC,
14: MBC,
15: MBC 라디오,
14: MBC 라디오.
1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7: 제가 들어드릴게요.
18: 여기 앉으세요.
1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선거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장은 권광택, 권기창, 김희생 후보가, 예천군수는 도기욱, 안병윤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며

0: 투표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결과는 9일 발표됩니다. 민주당 영조시장 경선에서 우창윤 전 서울시의원이 1위를 차지하며 영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상주시의원 다하선거구에선 정용훈 전 민주당 상주문경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북도의원 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안동 2선거구의 최미연, 안동 3선거구의 손진걸, 예천 1선거구의 남정혜 후보를 각각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의성 농민단체는 군청 앞에서 의성의 공모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의성군 유치운동본부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인구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의성에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농촌 전면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영양을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기본소득이 시행 중이며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5개 군을 신규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영남권 선거 지원에 나선 가운데 어제 포항을 찾아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북 지역 공천 확정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천자 대회에 참석해 공천장 수여와 결의문 낭독, 파란 운동화 착화 퍼포먼스 등 선거 승리를 위한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포항과 부산, 경남 창원 등 영남권 선거 지원에 나섰으며 포항은 지난 2일 죽도시장 민생 탐방 등에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한편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과 2차전지, 수소산업 등을 육성해 포항과 환동해안권을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24%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이다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2% 정도 내 자식이다 여기며 어린이 존중 5계명을 실천하고 있어요. 1. 어린이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2. 인사할 때는 눈을 맞추고 악수를 청한다. 3. 나이보다는 이름을 물어본다. 4. 어린이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5. 사정이 허락하는 한 어린이에게 양보한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 존중 5계명 한번 써보시죠.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박수영 강진의 2시 만세 3부 문을 열었습니다.
1: 예, 어린이날이랑 전혀 상관없이
2: 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산에서 듣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9071님이 인천 계양산을 등산하면서 듣고 있어요.
0: 6532님, 저는 지금 울산 무룡산 정상입니다.
2: 울산의 무룡산이구나. 네. 0111님이 북한산 산행 중인데 만두 덕분에 귀가 즐거워서 그런지 너무 상쾌하고 정말 좋아요. 두 분도 이런 공기 같이 나눠야 아, 건강하실 텐데. 아이고, 응원합니다.
0: 아유, 얘기만 들어도 진짜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2: 공기가 좋은 모양이네.
0: 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일상도 많이 받아봤고, 자, 이제 3, 4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둘 뒤에, 두 명 더 앉아 계시네요. 누구시지? 하시는데요.
2: 약간 귀신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에요.
0: 머리가 또 길어서.
2: 저희 잠시 후 3, 4부 진짜 음악하는 남자, 우리 수요일의 남자 조태준 씨가 예. 그의 동료와 함께 그렇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무대를 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0: 예.
2: 잠시 후 조태준, 마상영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만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쉐보레,
0: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2: 샤볼데이,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2: 환인제약,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한국노총,
2: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정식품
2: 탄탄방수,
0: 한국 MSD 케빡시브,
2: 빅토스
0: 주식회사 본컴퍼니.
3: 감사합니다.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6: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2 금호건설.
7: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한얼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부터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1: 예, 오늘은 저기 네? 꽁신, 꽁트의 신 조태준이 말고
2: 코코와 따뜻한 코코와가 날아나주나.
3: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조태준, 기타 치는 조태준, 뮤지션 조태준 씨와 함께합니다.
1: 좋습니다.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태준, 마상령이 함께 불러요. 부산 크루브.
3: 야.

영진이는 구만 그룹어. 영진이는 김천 그룹어. 행님은 반포 그룹어.

0: 이렇게 신날 수가 있나? 예,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잼 콘서트 아닐까요?
1: 예. 예.
0: 대단하십니다. 아이고야.
1: 아, 우리 만상영 형님도 예, 잘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0: 야,
1: 우리 함께 가셔야죠. 예.
0: 아이고야. 지금 이수키 님이 이 노래를 처음 듣는데 은근 재밌네 하셨는데, 이 노래

0: 는 이 조태준 씨의 정말 역작입니다. 아, 부산 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부산 그루브라는 노래였습니다.
1: 부산을 알리는데 또 엄청 혁혁한 공을 세운 노래입니다.
0: 예, 부산 이제 자기 인사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3: 남자.
2: 네, 남자. 네. 조태준입니다.
1: 조태준 씨.
0: 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4: 네, 저 수요일에 같이 온 남자. 예. 마상진입니다.
1: 아, 오늘은 예. 화요일
0: 나오셨는데.
1: 수요일은, 수요일은.
0: 아, 상령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색소폰을 부시는 분이시죠?
4: 네, 색소폰이 있습니다.
0: 아, 멋있어요. 네.
1: 네. 네. 우리 마상영 형님께 함께 오셨는데 어떤 분이시죠? 조태준 네. 씨가 좀.
3: 네, 제가 부산에서 네. 지금.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라는 팀들을 아, 하고 있어요.
1: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3: 여러 나라 불가리아 사람도 있고 뉴질랜드 사람도 있고
0: 뭐,
3: 미국 팀도 있고 이 형님은 이제 일본에서 오신 것 같지만 이제 울산에서
0: 네. 울산에서
1: 아, 울산에서
0: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네. 그 하치 선생님 대신 약간 하치 선생님 느낌으로
3: 네, 아, 네.
0: 비슷한 느낌으로 오신 것 같은데
3: 안 그래도 갈 때마다 네. 좀 하치 씨라고
0: 아, 이분이 하치냐
3: 네, 이분
0: 하치와 DJ의 하치냐
3: 네 하치냐 네. 하치 씨가 요새 색소폰 보시냐
1: 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상희 형님은 그런 얘기 들으시면
4: 아직 머리가 하얗지 않아가지고 노력 아, 네. 중입니다
1: 네. 아, 하치 형님이랑은 네. 다르게
0: 이 마상룡 선생님은 네. 본인 본명이에요?
4: 네 본명입니다
0: 그러면 상자돌림이에요?
4: 아니요.
0: 아, 그래요?
4: 네.
0: 아니, 원래 마상원과 그학돈이라고 엄청난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MBC자도 엄청.
4: 계시죠, 계시죠. 네.
0: 만화의 주제가 다 하시고 하신 분인데. 네. 마상영과 마상원. 왠지 그분 아들 같은 느낌이
1: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여쭤봤는데,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네.
0: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 네, 우리 조태준 씨, 그리고 네. 우리 마상영 씨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건데, 네. 아,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음악 잘하는 조태준을 계속 꽁트만 시켰으니 네. 이거 좀 진짜 이거 좀 약간 문제
1: 인력 낭비입니다. 이런 고급 인력을
0: 네. 이런 고급 인력이 부산에서 서울에 와서 자기 음악을 들려주러 옮겼다니 이거 꽁트라고 네. 왔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좀 자주 좀 들려주셔야 돼요.
3: 네, 저 네, 자주 불러주시고 네. 저 사실 저는 네. 그 두시만세에서 네. 꽁트하는 시간이 정말 네. 일주일에서 제일 아, 제일까지는 아니지. 뭐, 어쨌든.
0: 즐거운 시간.
3: 정말 즐거운 시간 중에
1: 꼽아요.
3: 손가락 세 번째 아내들은 항상, 항상 즐겁게.
1: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0: 2014년 네. 10월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26년이니까.
1: 지금 13년째.
0: 지금 거의.
1: 네, 13년째.
0: 거의 저랑 비슷하게 하셨어요. 아, 그러네.
1: 네.
0: 저랑 비슷하게 하셨어요. 네.
1: 브론즈 드려야 돼.
0: 진짜 그러네, 진짜.
1: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은 네. 뮤지션으로 이렇게 오와 주셨습니다.
3: 네. 네.
1: 조태준과 마상영 씨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0: 많은 분들 문자 주셨어요. 김지현 님이.
1: 에, 조태준이. 이래 보네. 가수 맞네.
0: 네. 8206, 8260 님이.
1: 조태준이 멋지네.
0: 네, 정말 네. 대단한 건 모두 다 조태준이라고 하지 않고 네. 조태주이라고 한다는 거죠.
1: 네.
0: 최은주님.
5: 조태준 씨 목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얼굴은 처음 봐요. 오, 귀여우시다.
0: 네, 원래 굉장히 더 미인인데요. 약간 요즘 조금 얼굴이 커졌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 주신 게
0: 엄청난 미남이에요 원래. 네. 네.
1: 마상영님은 토스가 있으셔요. 이렇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0: 약간 마상영님은 약간 대관령 이런 데서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1: 이거 뭐 보면. 네. 저는 예 느낌이 예술가 딱 느낌이 좀 있으세요.
0: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우리 마상영님이 음악하시는 분 같고 조태준 씨는 약간 개그하시는 분 느낌이죠.
1: 그런데 두 분 다 꽁트하실 것 같아요. 꽁트 코미 느낌도 좀 있으십니다.
3: 아니 근데 마상영 씨도 저희가 한 번씩 그 방송에서 꽁트를 한 번씩 시킬 때가 있거든요. 네. 은근히 잘 하시더라고요.
0: 아, 원래 끼가 있으면. 네. 그리고 또 이게 웃는 게 활짝 네. 웃으시는 게
3: 할머니 역할을 되게 잘.
0: 앞니 지금 16개를 보여주시면서 웃는 걸 보면은 네. 엄청난 웃음입니다.
1: 아니 우리 마상영 형님은 조태준 씨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0: 네. 그 어떻게 만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네.
4: 어떻게 만났죠?
3: 아, 제가 네. 서울에서 어떤 작업실에서 잠깐 네. 네. 그 마상영 형님을
1: 우연히
3: 네. 뵀었어요. 그러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고 막 서울에서 이렇게 그 왕래가 있지 않았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제가 한 6년 전에 부산 내려갔잖아요.
0: 예예.
3: 그랬는데 이 형님도 그때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1: 부산에서 또 만났어요?
3: 예. 부산에서 저는 서울에서 데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아는 지인이 진짜
0: 별로
3: 저희
0: 없는데.
3: 고등학교 학창시절 친구 말고는
0: 없는데.
3: 음악 쪽에서는 진짜 한 명도 없었는데 성령이 형님을 그때 딱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고 나서
0: 같이 음악을
3: 예 뭔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통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음악

0: 바로 배우고 있습니다.
1: 혹시 오늘 이제 마상현 형님 어떤 토크 분량을 조금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아. 토스에서 바로 해주나 하면서 이게
2: 아니 그럼 마상현 형님은 네. 우리 그 조태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1: 어땠어요 첫 인사?
3: 헌칠하죠. 아. 인물 좋고 생각보다 등치가 크다. 예전에 이렇게 등치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1: 아니. 소개팅도 아닌데. 음악적으로나.
2: 음악은 지금 오늘 보니까 음악이 사실 두 분이 추구하는 음악 이게 정말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 원래 약간 이런 음악 추구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3: 추구하죠.
1: 맞춰가는 거죠.
2: 같이
1: 맞춰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4: 네. 음악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저희가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장르를 이렇게 가리지가 않는 거예요.
1: 넓어요.
4: 그냥 그 이야기면 그 이야기가 있으면 아 이 이야기에는 이 장르가 좋겠다 싶으면 그냥 그것을 투입하는 이런 취향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야 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 방향을
4: 누가 이렇게 하면 저거 좋네 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또 하나 얹고 또 하나 얹고 이런 식으로.
2: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주무시는 곳은 이제 집은 부산에 계신 거죠 두 분 다?
3: 네, 저는 울산입니다.
2: 아 울산에 계시고.
3: 네, 울산입니다.
1: 아, 오늘 계시다가 네. 서울역에서 만나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4: 오늘 이제 MBC 1층에서 만났.
1: 그냥 만났군요. 울산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2: 그리고 만약에 뭐 활동을 같이 하시면 부산 쪽 어떤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같이 활동하시나요?
4: 네, 뭐 부산에서 클럽에서도 하고
2: 콘서트도 하고.
4: 예, 맞죠? 야외 공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게 되게 저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2: 버스킹도 하고.
4: 버스킹 비슷하게. 네, 아, 버스킹, 네, 버스킹처럼도 하죠.
2: 야,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시다 부산 그룹을 들으면 네. 부산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다.
4: 그 야외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즌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고 막 형이 색소폰 불고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와서 막 보시거든요. 그러다가 중간 정도 되면 눈을 탁 감으시고 하늘을 탁 쳐다보세요.
1: 눈 떠요 진짜 느낌.
4: 파도 소리하고 같이 쫙 이렇게 음악이 막 어우러지거든요.
2: 딱 부산 그룹 딱 나오죠.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부산 쪽에서 혹시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는 부산 그룹을 그 제 생각입니다. 한 네. 9분짜리로 만들어서. 이게 보통 한 4분 30초도 하지 않습니까?
4: 그 정도? 그렇죠.
2: 그러니까 요거를 길게 이 노래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2시간도 할 수 있는 노래 아닙니까? 부산 그룹이 있기 때문에.
4: 맞습니다. 역시 그 형님이 진짜 저는 항상 너무 좋고 그런데 부산 그룹 할 때 저 뒤에 잼 시간을 되게 오래 가요.
2: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잖아요.
1: 계속 할 수 있죠. 또 애드립도 할 수 있고
4: 맞아요.
1: 서사는 더 만들어줄 수 있어요.
4: 심지어는 저희는 똑같이는 못합니다.
1: 그게
2: 왜냐면 그때 순간순간 했기 때문에
4: 맞아요.
2: 아까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1: 네. 그게 즉흥적인 거죠.
4: 네.
1: 그게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즉흥 연주가 가능한 겁니다.
2: 자, 어쨌든 이 팀 조태준과 부산 그룹 우리 조태준과 마상영 씨를 모시고 함께 합니다. 자, 두 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자차발광 초대석, 자차발광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차발광 토크 하나.
1: 부산 사나이 조태준이 홍대 황태자로 유명했다.
2: 야, 조태준 씨의 본인 주장이긴 한데 자, 일단 처음 음악을 했던 때로 살짝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음악을 하시게 된 거예요?
4: 사실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1년 정도 부산에 있는데 좀 뭔가 서울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원대한 품을 갖고
1: 조금 넓은 데 가보자.
4: 그냥, 예, 진짜 사실은 원대한 품도 아니고 별 생각 없이 올라와서 음향을 배우고 싶었어요.
1: 음향에
2: 관련된.
4: 예, 그리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하긴 혼자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음향 그 아르바이트랄까요 일을 하고 있다가. 하찌 씨를 만나게 됩니다.
2: 아, 거기서 출발이구나.
1: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 초반?
4: 그때가 2003년도, 2004년도. 오,
1: 23년 전이에요. 예.
2: 그러면서 하찌 씨가 뭐래요?
4: 하찌 씨가.
2: 하찌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4: 네, 하찌 아저씨라고 그러죠. 네, 네 그때 하찌 아저씨가 그때 전인권 선생님의 그 프로듀서를 하고 있었어요.
2: 프로듀서?
4: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타를 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음향 다 잡아놓은 리허설 끝나고 난 그 마이크에 전인권 선생님 마이크에다가 갑자기 어떻게 노래를 좀 불렀어요. 사운드 체킹 겸 노래를 불렀는데 하치 씨가 그걸 듣고 듣더시니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치 아저씨 호텔 방에서 같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장사하자.
1: 그게 장사하자예요. 장사하자.
4: 장사하자 남쪽 코스는 그때 그 노래가
1: 뽀뽀하고 싶소.
4: 뽀뽀하고 싶소.
1: 아 남자들이서 그렇게 노래를
4: 맞습니다.
1: 뽀뽀하고 싶소.
2: 서로 마주보면서.
4: 그러니까
2: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4: 했다가 아니고 하고 싶소.
1: 그래 하고 싶소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2: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구나.
4: 네. 그러면서 뭔가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프로 뮤지션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았고

0: 타키타와 하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강산의 형님의 어허. 오래된 프로듀서 음악적인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도 뵙고 이러면서 정말 아니, 많은 것을 배웠어요.
1: 네. 하지 씨는 원래 그 프로듀서를 하시는 분이에요?
0: 원래는 일본에서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겸 뭐 프로듀서. 근데 기타리스트가 훨씬 더 강하시죠. 그런데 한국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2: 밴드분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네. 프로듀싱을
1: 지금 하지 씨의 근황은 어떻게 됩니까?
0: 지금은 네. 그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밴드의 기타리스트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2: 이 전설의 기타리스트.
0: 전설의 기타리스트가 사라진 거예요.
2: 어디 간 거지? 이렇게
0: 그러다가 한 몇십 년이 지나서 일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밴드가 카르멘 마키의 노즈라는 팀인데 그 팀이 재결성해서 지금 공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아저씨 한 번씩 연락해갖고 통화하면 자기 또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기타 치는 거 자기 기타 치는 앞에서 울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추억의
2: 전설을 만나니까
0: 그러면서 지금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1: 계세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일본 입장에서는 하지 씨가 갑자기 사라진 거지만 예. 또 조태준 씨 입장에서도 나의 하지 아저씨가 일본에 간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1: 네. 어떻습니까?
0: 근데 뭐 그 행복을 빌어드리고 항상 저희는 뭐
2: 또 만나시죠. 나에게 마상형이기 때문에.
0: 네, 또 저는 또 저희 또 이렇게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2: 그럼요.
0: 네.
2: 마상형님 있잖아요.
1: 마상형님께 살짝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음악을 하시게 된 거예요?
3: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음악을 했어요?
2: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본인이 색소폰을
3: 불고 있었죠. 처음 시작은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차인표님. 그렇죠. 그게 시작입니다.
2: 그 드라마를 보고 그렇죠. 차인표 아저씨가 너무 멋있게 색소폰을 부는 게 본인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3: 그럼요. 아버지 저는 색소폰을 해야 되겠습니다.
2: 아 내가 차인표다.
3: 네 저는 차인표입니다.
1: 아 진짜로?
2: 얼굴은 약간 차인표 느낌은 아니라.
3: 노력해야죠.
2: 아 약간 예술가 느낌인데. 약간
4: 완전 예술가죠.
1: 아, 야
4: 그걸 보고 색소폰이 너무 좀 멋있어 보여서.
3: 네.
1: 이야 대단하네. 그럼 한 몇 년 하셨어요? 색소폰?
3: 아,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1: 한 20년?
3: 20년 넘어 된 것 같아요.
2: 2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네.
1: 그렇게 하다가 본인 음악가의,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신 거군요.
3: 네.
4: 멋있어요. 저 색소폰 너무 좋아하는데.
1: 드라마를,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4: 아, 혹시 진짜 개콘 보고 진짜 박준영 씨한테 빠졌으면은 지금 계속 물을 갈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1: 아, 진짜 물을 갈고
4: 그게
1: 요즘 좀 아이돌이, NCT 위씨가 지금 물을 갈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4: 자, 두 분과의 얘기, 좀 깊숙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마상영 씨와 조태준 씨 함께하고 있어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2: 이따 만나요.
1: 이름 아니겠군요. 진짜 재밌어요.
2: 아, 좀.
1: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들음만 비는 내리고를 메들리로 라이브로 야, 들으셨습니다.
1: 야, 지금 굉장히 지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시만 세 수준입니다. 아, 이런 느낌, 이런 소울풀한, 아, 이런 센스한 느낌.
0: 그렇습니다. 그
1: 두시만 세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있어요.
0: 굉장히 아, 코지하면서 재즈하면서
1: 격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0: 공안적이면서
1: 야, 이게 사실은 이게 마상령님이 이런 마상령님은
0: 춤을 추죠.
1: 매일 오세요. 우리 두시만 세. 조태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마상령님이 매일 오셔서
0: 색소폰 필요하거든요.
1: 예. 아, 기가 막히네요.
0: 박준영 씨가 말을 조금 길게 한다 그러면 색소폰을
1: 바로 불어주세요.
0: 네, 바로 그냥 카트로. 아니 이거 음원 안 났어 이거는? 이 노래는?
2: 장미의 미소는 제가 예전에 우크렐레 피크닉이라는 팀을 하고 있었는데
0: 그때
2: 그때 잠깐 했었고 저희 버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0: 아, 좋은데요. 색소폰이 같이 들어가니까.
1: 신인수 씨도 깜짝 놀랄 거예요.
0: 이 정도네요. 깜짝 놀랐죠.
1: 아니 근데 우리 마상령님은 원래 재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3: 네, 재즈를 했었습니다.
0: 재즈. 우리 비리 두시만스랑 재즈가 잘 어울리는데. 재즈, 우리 완전 재즈죠. 우리 막 기본 재즈.
1: 기본 재즈거든요.
0: 우리 기본 재즈입니다.
1: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감미로운 태준님 목소리에 마상령님의 색소폰 연주가 한낮에 지루함을 날려줍니다. 8169님.
0: 많이 지루하셨군요.
1: 아니 근데 지금 색소폰을 이렇게 봤는데 요 색소폰이 그때 차인표드 씨가 부른 색소폰하고 좀 다른 색소폰인데요?
3: 네, 제가 지금 불고 있는 건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
1: 아, 색소폰도 되게 나뉘어요?
3: 네, 그렇죠.
1: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3: 아,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네. 테너, 알토, 제가 불고 있는 소프라노.
1: 그러면 이제 기계가 다르고, 그러니까 악기가 기계래요. 악기가 달라요?
3: 악기가 크기가 다르죠.
1: 아, 네. 굵직하고
3: 높은 음을 내는 거예요. 높은 음을 내는 겁니다.
1: 그럼 그때 차인표 씨가 불렀던 건 뭐예요, 그럼?
0: 굵은 거죠, 굵은 거.
3: 굵은 거죠. 네, 테너.
1: 테너였어요.
0: 좀 더 하는 소리에.
1: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사람.

0: 어떤 마음에 원래 보통은 소프라노 색소폰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1: 네, 저는 주력으로 한 소프라노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조금 이런 신나는 노래나 활동적인 거는 요 소프라노 하시면서 같이 율동도 하시면서.
1: 네.
0: 제가 보니까 그냥 막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와서 여기 살짝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1: 네? 지금 뭘
0: 아니 이렇게 갖고 와서 그냥 요 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네. 아니, 갖고 와서
2: 여기 지금 얘기가 안 된 네. 거를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마상영 형님.
0: 갖고 와서.
2: 지금.
0: 아, 대리 거기 앉아서 잠깐 거기 앉아서 그러면 거기 앉아서.
2: 아, 마상영 형님 지금 한 세 곡 정도만 얘기 듣고 왔는데.
0: 아니, 그냥 한 1분만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서. 뭐 좀 잘하시는 거 있으면.
2: 재즈한 거 한번. 재즈한 거.
3: 재즈한 거.
2: 재즈한 거. 아, 갑니다. 야.

0: 오토리버스, 오토리버스 아니에요? 오토리버스.
1: 고염 아니야, 고염?
0: 어, 오토리버스. 그러니까.
2: 딴 거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잘하시는 거? 안서철 씨만 들려주세요.
0: 아니, 저 지금 너무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3: 아니, 지금 왔을 때.
0: 싸게 해주세요, 그런데.
4: 왔을 때 한번 들어요.
5: 아니, 가도 소리.
3: 케미지가.
4: 케미지.
1: 아우, 아우.
0: 아, 예. 아, 이거 아니에요.
3: 어, 박영진 씨가 지금 브루스를 쳤어요.
0: 야, 이게 바로 나오네요.
3: 어.
0: 아, 역시 우리 마상 형님.
1: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우, 야, 너무.
0: 아니, 저희가 너무.
1: 미안해요. 아유.
0: 요구하는 방법이 조금 낮게 요구를 했어요. 예. 아유, 하나만 해줘요. 이렇게.
1: 이수키 님이, 여기 와인 추가요.
0: 예.
1: 와인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구나. 0002 님이, 여기 두만 맞나요? 저는 두만 맞아요.
0: 예. 두만 세스파입니다.
1: 저희들 사실은 오늘의 어떤 주제, 격조에, 격조.
0: 아, 달라요.
1: 격조 있게 함께 합니다. 정은경 님.
6: 두 분 혹시 부산 어디에서 공연을 자주 하시는지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두 분 공연을 꼭 보고 싶어요.
3: 오, 네. 진짜.
6: 주로 어디서 그러면?
7: 주로 야외에서, 바닷가에서 주로 공연을 해운대. 많이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신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0: 오.
7: 그래서 요즘 공연이 그래도 5월 달에 한두 개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오거든요.
0: 어머나!
7: 네, 이 노래와 함께 이제 공연을 확 이제 할 생각입니다.
0: 아하, 그 신곡과 함께 이제 공연이 다시 네, 시작되는 투어가.
7: 저희 SNS에 오시면 저희 공연 이제 일정 보실 수 있어요.
0: SNS 어디 그러면 조태준 씨
7: SNS. 제 개인적인 SNS도 있고 조태준과 부산 그룹 SNS도
3: 있어요.
7: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0: 아,
7: 네,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네. 저기 뭐야 그때 또 이제 새 앨범 내셨을 때.
7: 네.
1: 마상정 씨랑 또 오세요?
7: 예, 또 오십시오.
1: 네. 혼자 오시면 안 되고
7: 아, 예,
1: 마상정 씨 데리고 와야.
7: 네, 알겠습니다.
1: 혼자 이렇게
7: 네.
1: 오면 계속 홍토밖에 못 하고.
7: 어, 그래요.
1: 이거
7: 네. 네, 알겠습니다.
0: 뭐야, 나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네. 조태준과 부산 그룹인데 마상형님은 네. 여기 이 팀 이름에 아, 내 이름 좀
1: 아니요 팀 이름을 아, 마상영과 부산그룹으로 하면 안 됩니까?
0: 어, 그 다,
7: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다섯 명이 있어가지고
0: 다섯 명이 있어요.
7: 다섯 명이 있어가지고 그 다섯 명 세트, 세 명 세트, 두 명 세트 또 이렇게
1: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닛 활동을 하는 거예요.
7: 네, 저희 둘이는 이제 조마조마 보라더스라고
0: 그러네 조마네 네,
7: 조마조마 보라더스라고 네.
1: 그러면 그냥 조마조마 보라더스로 하시죠.
7: 네.
0: 이렇게 두 분이 나있을 때는
1: 다른 멤버들은 이제 외국 분들이라.
7: 어, 그렇죠.
1: 그럼 다섯 명이 어디 어디 있다고요? 지금 호주 분도 있고 미국 분도 있고.
7: 그 불가리아. 뉴질랜드, 미국분 이렇게 세 명.
1: 그러면 네. 그분들하고는 의사소통은 뭘로 합니까?
7: 의사소통은 영어로 잠깐 하다가 그냥 무조건 음악으로.
0: 음악으로. 바로 불어버리네.
7: 영어로 그냥 안녕 정도 하고 그냥
0: 바로 직구도 하고
7: 바로 그냥 치고 그냥
0: 따라 따라가는 거죠 그냥.
1: 네. 말이 안 통해도 그게 됩니까?
7: 예, 네, 그죠. 오히려 그게 그 하다 보니까 저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음악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0: 갈등도 없고.
7: 갈등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좋으면 멈춰서 어 이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1: 오케이
7: 오케이 이렇게. 맞아 맞아
1: 이렇게 이렇게 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7: 다 아니면 그냥 계속 하는 거지 계속
0: 다 코드로 얘기하는 거죠 슬프면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마이너로 네. 나오는 슬퍼 이렇게 되고 역시 음악은
7: 네,
0: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언어예요
1: 네, 자 어쨌든 오늘 정말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셨고 자 조태준 그리고 마상영 조마조마 보라더스를 더욱 더 빛나게 만들어줄 자체 배경 토크 2
0: 조태준 한국의 우쿨렐레 열풍을 일으켰다
1: 이 사실은 사실 네, 대단해요.
0: 어.
7: 네.
1: 그래서 김지혜 씨도 우쿨렐레 사서 배웠어요.
0: 아, 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문화센터나 기본적으로 우쿨렐레가
7: 네, 네.
0: 왜냐면 기타는 조금 크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7: 맞아요.
0: 작게 이렇게.
1: 아니, 근데 네. 원래 조태준 씨 네. 기타를 잘 치잖아요.
7: 원래 기타를 쳤었는데.

0: 그 남쪽과 섬이라는 노래 있어요. 뽀뽀하고 싶어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이제 녹음할 때 하츠 아저씨가 이거는 왠지 우쿠렐레 소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옆집에서 우쿠렐레를 빌려오시더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네가 노래 부르면서 쳐야 되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주셨어요.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국에 뭔가 우쿠렐레 저는 처음 봤고 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고 이게 도고 미니까 도미솔 이게 시 코드인가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가면서
1: 다시 배워
0: 혼자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남쪽 거섬을 내고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우쿠렐레 피크닉이라는 팀을 이제 어떤 회사와 프로젝트로 해서 결성을 하는데 앨범을 낼 때 이거 교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교재 한번 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1: 거기서 바로 또.
0: 네.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제가 이게 이런 코드구나 하면서 저도 정리를 막 하면서 배워가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1: 거의 기타계 이정선 선생님처럼.
2: 그럼 저기 그러니까 이정선의 기타 교실처럼 지금 저기 조태준의
0: 쉐리봉 우쿠렐레라고.
1: 쉐리봉은 뭐예요?
0: 쉐리봉은 제가 이제
1: 쉐리봉은 뭐예요?
0: 팝송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1: 한번 쓴 거 없어요?
0: 다 그러니까 팝송들 좋아하는데 가사를 다 모르면 쉐리봉으로
1: 쉐리봉봉
0: Yesterday all my sherry's fallen on sherry's phone 뭐 이렇게 이렇게 스캔스로 하는 건데 뭐 이것이 재밌어서 우쿠렐레 내가 그렇게 놀기가 되게 좋거든요.
2: 재밌네요.
0: 네,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책이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우쿠렐레도 엄청 좀 많이 팔리고 뭔가 좀 대중화가 되는데 그때 소리가 좀 그랬던 거
2: 같아요. 아니, 김수진 씨 그러면 이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저 우쿠렐레.
0: 네, 오늘 갖고
2: 와요. 일로 와요. 갖고 와서.
1: 우쿠렐레 소리다.
2: 우쿠렐레로 뭐 좀 재밌는 거 좀 들려줘.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그럼 우쿠렐레의 1세대의 선두주자니까. 우리나라 우쿠렐레 조상님이 이분이.
1: 그럼 저기 뭐 하와이 뭐 그런 전통
0: 하와이인가요? 하와이 전통.
2: 근데 사실은 조태준 씨가
1: 이러면 하와이 쪽에서도
2: 몸이 좀 더 커져가지고 우쿠렐레가 더 작아진 것 같아.
0: 네,
2: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0: 네 괜찮아요.
1: 사실 보면 크게 보면 우리 옛날에 어린 친구는 기타 악기 같은 거.
2: 이게 근데 장점이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1: 쨍해 소리가.
2: 좀 말 소리가
0: 우쿠렐레는
2: 맑은가?
0: 이게 맑고 그리고 이게 뭔가 좀 특징이 있잖아요. 좀 이게 뭔가 브라이어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2: 뭐라고요?
0: 브라이어티.
2: 브라이어티가 뭐예요?
0: 밝은.
1: 브라이트
0: 느낌이죠.
1: 너무 브라이트.
2: 죄송한데.
1: 너무
2: 그냥 그러면 밝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쉐리몽스럽게 하고 있어.
0: 아, 그런가?
2: 깜짝 브라이어티가 뭐라고
0: 했잖아요. 그런 거죠.
1: 뭔가 어디 그 바닷속에서 여신이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2: 아, 그래서 한번 좀 들려줘. 뭐 어떤 소리 한번.
1: 나온다. 하프 소리랑 좀 비슷해.
0: 네, 그렇죠.
1: 우리가 좀 알만한 노래 뭐 한번.
2: 아, 근데 이게 대박이 뭐냐면 조태준 씨가 지금 손도 이만큼 커요. 기타 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집을 수 있어 저거를.
1: 내일 것 같은데요.

0: 떠나고 싶네요. 여기 제주도행 표 하나만 주세요. 창가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구석으로. 아,
1: 어떤 음악이 주는 힘을 네. 확실히 보여주는 우리 조마조마 브라더스입니다.
0: 아, 우쿨렐레랑 진짜 딱 어울려요. 특히 네. 바다랑 잘 어울린다. 바다랑.
1: 죄송한데 지금 너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 있어서 네.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해봅니다. 자,

0: 질문 갑니다. 뜬금 질문.
1: 갑자기. 뜬금 질문. 아니, 음악 얘기하다가. 네? 6월에. 어. 아. 일본 아마추어 요리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2: 아, 저도 지금 너무 거예요? 황당한데요.
1: 이게 뭔 소리예요?
2: 그, 지금 일본 NHK랑. 네. 오, NHK. 부산, 저, 부산 KBS랑. 어. 네. 지금 뭔가. 합작으로 특집 프로그램으로 일반인 요리
1: 일반인
2: 그러니까 네. 셰프 경험이 없는
0: 없는
1: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
2: 일반인
1: 브라이어티 하지 말고 네, 브라이어티. 일반인
0: 예, 비요리사
2: 네 비요리사 그래서 요 그 일본 분 한 분 그리고 부산 사람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요리 경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지금 부산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0: 아 대표인데요?
1: 왜 대표로 조태준이 왜 나가냐고? 아니, 부산에 대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2: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금 여러 명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또 음악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0: 지원했어요?

0: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 해볼래 이렇게 했다가 저 아무 자, 생각 없이
1: 궁금한 거 그러면 네. 무슨 요리로 나가는 거야?
0: 지금 이제 메인 요리가 네. 주제가 돼지고기예요.
1: 어 돼지고기.
0: 네 그래서 지금 네. 돼지고기를 네.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 아, 고민
0: 중인데 저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1: 수분
0: 무수분 무수분 야채 돼지고기 찜을 준비했어요.
2: 아, 제가 수분 예, 채소만 넣고
0: 그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거군요. 얹어서 찌는 건데 네.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돼지국밥이 또 돼지로 유명하거든요. 돼지국밥은 먹는 이제 방법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있죠.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거기 그런 것처럼 소스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들을 예. 한 몇 개씩 준비할 거예요. 뭔가 뭐 무 그 오이 냉국 그리고 또
2: 사이드를
0: 소스 그리고 뭐 파절이 뭐
2: 아니, 죄송한데 네. 오늘 마산형님 오늘 나와서
1: 부진 씨가 왜 이걸 하는 겁니까?
0: 그러게요.
2: 죄송한데 오늘 나와서 음악 얘기보다 더 아주 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0: 아니 그냥
2: 다
0: 즐겁습니다. 그 사실 매주 네. 우리가 지금 방송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칠수 형님이 빨리 가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좀 발걸음 재촉하는 게 네. 들어가자마자 제가 밥을 하거든요.
2: 네. 요리 때문에.
0: 네, 요리를.
2: 어쨌든 그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어요. 예. 자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0: 넘어?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 씹어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 씹어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2: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상가디요.
3: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판에서 쪄낸 모를 논에 심으면서 부르는 모 심는 소리입니다. 신명난 풍물 소리에 모내기의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도시만세 자체발광 초대서 오늘 요리사 조태준 씨와 세서폰 우리 마상경 형님과 함께하고
5: 웃음은 돼지찜을 개발하신 네. 네.
6: 조태준 씨 덕분에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네.
4: 자 오늘 두 분과 네. 함께 해봤는데요.
5: 아니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살짝 여쭙고 꺾꼬고 네. 네. 좀 듣겠습니다.
6: 앞으로 이제 네. 안 그래도 이제 6월 달에 네. 이제 새로운 신곡이 나오고 네. 지금 네. 신곡들을 몇 개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오. 계속 쭉쭉 나올 것 같고 네. 오늘처럼 이렇게 네. 상영이든 아니면 다른 멤버들이든 네.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왕성한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우리 저기 일단 그 조태준 씨는 혼자서 출연할 수는 없고요. 마상영님이 아, 네. 오셔야 함께 할 수 있어요.
6: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마상영 형님도 오늘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있거나 이러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7: 하고 싶은 네. 말 있어요. 조태준과 부산그룹 새 앨범 나오면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4: 혹시 네. 아, 네. 개인적인 멋있다. 뭐 이런 그런 건 없어요? 본인도 네. 뭐 어디.

0: 놀이 데리러 간단 말이야. 놀이 데리러 간다. 혹시.
1: 예. 나갈 계획 이런 거.
0: 방송에서 좀 하고 싶었던
1: 아니면
0: 얘기.
1: 전국 웃음대회 이런 거 나가시면. 예. 아 그냥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0: 예. 와, 우리 형님은 그냥 웃습니다. 예. 웃으시고, 예. 그냥, 예.
1: 아니, 또 혹시 조태준 씨에게 협박당하거나 이러면 저한테 계속 윙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아,
1: 그래.
3: 아, 뭐 좋은
1: 좋아요. 분이에요. 어. 어쨌든 그것도 새로운 앨범도 기대하고 우리 조태준 씨는 내일 또 도심에서 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이 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만나고 네. 아, 우리가 남쪽 끝섬이라는 노래를 네. 들으면서
0: 네. 라이브입니다. 이거 다.
1: 아, 네. 자, 자리로 좀 함께해 주시고 조태준 마상영 조마조마 보라더스가 불러주는 남쪽 끝섬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들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또 놀아주십시오. 일단 먼저 인사드릴게요. 1등이
0: 코앞이다.
1: 도심한세
0: 포레버 조태준 마상영 포레버
1: 남쪽 끝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11: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2: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1: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0: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1: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2: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신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늘 낮 12시 반부터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와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위기관리센터장, 해수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연계된 선박 이동에서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루어졌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피격된 한국 선박이 당시 단독으로 항해 중이었고 미국의 호의를 받는 선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선박 폭발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작전 동참을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HMM 화물선 폭발 화재와 관련해 선박의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이며 후속 대응도 이를 기초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를 종합 고려하는 가운데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국내법 절차는 국회 비준 동의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등 군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될 가능성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고등학생을 살해한 24살 남성 장모 씨가 범행 11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등 전국의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일부 지역이 보통, 그 밖의 지역은 조

0: 소금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예린이었습니다. MBC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나비들이 악어의 눈물을 먹는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미네랄인데 그게 악어의 눈물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거죠. 때로는 위험한 것 말고 더러운 것도 감수하는데요. 나비들은 종종 흙탕물 웅덩이 물을 마십니다. 이건 수컷 나비가 더 많이 하는데 웅덩이에 녹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정자에 저장한 후 암컷에게 전하고 다시 그게 유충에게 전해지죠. 부모가 이것저것 다 견뎌서 자식에게로. 어린이날이라 더 각별한 숙명이네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 방향이네. 0538 2516
0: 엔진은 그린 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어제 어린이날 기념으로 네. 주아랑 자전거 탈 거라고 하셨잖아요.
1: 네.
2: 혹시 탔어요?
1: 네. 잠깐밖에 못 탔습니다. 생방을 와야 돼서 잠깐만 탔습니다.
2: 날씨도 괜찮았잖아요.
1: 네. 맞아요.
2: 주아 좋아했겠다. 근데 사실 잠깐이라도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은 부모가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자기 조절 능력이 달라진대요.
1: 자기 조절 능력이랑 부모님 약속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2: 평소에 부모님이 약속을 잘 지켜주잖아요.
1: 예.
2: 그러면 아 엄마 아빠 말이 믿을 만한 거구나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뭔가를 기다렸다가 하거나 참았다가 하는 걸 잘하게 된대요.
1: 아 한마디로 자제력이 생기는 거죠.
2: 그렇죠.
1: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이런 거.
2: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자기 조절 능력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제하는 게 가능해진대요.
1: 갑자기 애들한테 했던 다양한 그 약속들이 떠오르네요, 그죠?
2: 그래도 문천식 씨는 약속 되게 잘 지켜요.
1: 예, 그래서 요즘 못 지켜봐 약속을 잘 안 합니다.
2: 그것도 방법이야.
1: 예.
2: 진짜 섣부르게 막 이것저것 약속 남발하는 분들 쳐놓고
1: 그럼요.
2: 약속 잘 지키는 분들 드물어요.
1: 예. 예.
2: 그거는 신중해요.
1: 그렇죠.
2: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약속을 정말 안 지켰구나.
1: 아, 핑계대기예요?
2: 예. 엄마 듣고 계세요?
1: 아,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상관없이 잘 하더라고요.
2: 그건 그래. 우리가 핑계를 대고자 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이 핑계겠지만.
1: 아직 오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애기들한테 네. 아이들한테 뭐 해줄게 해줄게 했던 거 최대한 지켜보자고요.
2: 마지노가 좀 얼마 안 남았네. 임박했네.
1: 그렇죠. 오늘 안에 해줄게.
2: 내진 임박이네.
1: 보드게임이라도 해주자고요.
2: 어쩔려. 자, 영화 약속 OST 중에서 우리가 뭐 얘기가 약속으로 흐른 김에.
1: 그렇죠.
2: 제시카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굿바이.

0: 7732님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아니, 오늘도 생방이라니. 천식 씨 아들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직업이 DJ라 오늘 같은 날 같이 못 놀아주나 봐요 하시는데 네,
1: 아들한테 네. 중2인데 미안해 아빠 오늘 또 방송이라 괜찮아요 농구하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0: 중2는 네. 괜찮아 네. 어린 날. 근데 주아랑은 자전거 약속 지켰으니까. 네. 박향숙님 오늘 처음 들어옵니다. 반갑습니다.
1: 아이고 박향숙님 환영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어떤 다소 좀 얌전한 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놀랄 수도 있는데 네. 향숙님 놀래도 소스라치게 놀래도 일단 채널은 고정하고 끝까지 가보면 약간 그쵸. 중독성이 있어요.
1: 예, 오늘 처음 오셨지만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나 울어.
0: 이런 거예요.
1: 이런 거에서
0: 질색팔색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좀 네. 에, 관문을 좀 몇 개 넘어보면 괜찮은 애들이에요.
1: 몇 시간 참으시면 됩니다.
0: 예.
1: 자, 오늘은요 선물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하는 날입니다.
0: 지금부터 신청 받을게요. 문자로 간단한 신청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그리고 오늘 행운공 추첨도 하겠습니다. 100에서 999까지 좋아하는 숫자 3자리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 역시 같은 번호죠. 샵 8001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뽑히시면 쌀 20kg 드립니다.
0: 지금은 라디오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1: 주식회사 BS 한양,
0: 유니베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신젠타 코리아,
1: 백조 싱크,
0: 안 터지는 맥스보탄,
1: 올품,
0: IS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우미건설,
1: 열

0: 강호 온라인
1: SK 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노총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여기 부탄 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8: 재밌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7: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8: 오!
4: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7: 아, 아!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8: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7: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8: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9: 어린이날에도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진짜 진짜 웃겨요.
11: 애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7: 제목? 어라? 바뀌었네? 옴니버스입니다. 오늘은 뭔가가 바뀐 사연 두 편을 묶어봤는데요. 먼저 경상남도에서 강다현님.
12: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아름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7: 3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릴 거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십니다.
12: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네. 저는 주간 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입니다. 센터에는 틀니를 착용하는 어르신들이 여러 계신데요. 하루는 점심시간 직전 한 어르신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시는 거예요.
13: 아! 내 이거 어디서 왔어? 내 이거 어디서 왔어?
12: 예?
13: 아!
12: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틀니가 예. 없어져요?
13: 아!
12: 아유, 어디에 두셨을까요?
13: 뭐야!
12: 예?
13: 어여!
12: 모자요?
13: 뭐야! 어서!
12: 없어요!
13: 어서!
12: 어르신의 표정은 심각했고 발음은 이미 반쯤 사라진 상태. 저희 복지사들은 CSI 틀니편에 돌입됐습니다.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식당, 화장실, 휴게실, 침대 및 쓰레기통까지 뒤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 어르신의 틀니는 보이질 않더군요. 이 와중에 어르신은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13: 아침까지 있었어?
12: 예, 아침까지 있었어요.
13: 나는 이어서 밥을 먹어.
12: 아, 이어서 밥을 못 드시는구나.
13: 나는 죽 먹어야 되나?
12: 죽 먹어야 되냐고요?
13: 찾아줘!
12: 예, 아이고.
13: 이 찾아줘!
12: 네?
13: 찾아줘!
12: 찾아줘요? 이걸 나 해석하고 앉았지? 이렇게 어르신이 걱정을 하고 계실 때

0: 어르신과 같은 연배로 식사 시간마다 꼭 나란히 앉으시는 또 다른 어르신 선식 할아버지가 보이더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저 어르신 치아가 몰래 저렇게 고르고 가지런했나? 그래서 틀니를 잃어버리신 어르신과 함께 선식 할아버지 옆으로 가봤죠.
1: 하이야!
2: 아, 너도 얼른 먹어. 국물 맛 좋다.
1: 너 왜 이가 이상해?
2: 아니.
1: 아, 그럼 왜 틀리에서?
2: 원래 틀리했었냐고. 아니야.
1: 그럼 그거 어디서 나냐?
2: 주웠어.
1: 주웠어?
2: 저자 테이블에 있길래 주인 없는 줄 알고 내가 임시로 썼어. 잘 씹혀.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 같아. 아, 좋다.
1: 뭐야?
2: 아, 좋아. 왜 그래?
1: 뭐? 그게 내 거야?
2: 뭐라고?
1: 내 거야!
0: 그랬습니다. 선식 할아버지는 테이블에 틀리가 있길래 그냥 한번 껴봤는데, 어라? 이게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 것처럼 촥 들어붙더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끼고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1: 빼!
2: 알았어. 빼면 되잖아. 빼! 에이!
1: 아이씨!
2: 하자!
1: 에이!
2: 그게 다가 있잖아. 이걸 살 수 있어서.
1: 아?
2: 잠깐이지만 이후 살맛이 나서서.
1: 아, 잠깐이지만 이후
2: 살맛이 나서서.
1: 살맛이 난다. 아, 너 엄마 이거 쓰러져가 와.
2: 알았어.
0: 이 모습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빵 터뜨렸고, 그날 이후 센터에서는 틀리도 외출한다, 틀리도 주인을 바꾼다 말이 생겼죠. 요즘도 두 분 어르신은 서로를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1: 야, 선식아, 너 오늘 이 잘 챙겼냐?
2: 아마 잘 챙겼어, 엄마. 너나 조심해, 엄마.
1: 여차만 빠진다, 조심해.
0: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틀리가 가끔 길을 잃지만 웃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뭔가 바뀌어가지고 재밌었던 분 또 계실까요?
3: 여기 있습니다. 때는 8년 전 제 상견례 날이었어요. 평소 시골에서 농사 지느라 구두 신을 일이 거의 없었던 아빠는 중요한 날인 만큼 신발장에서 그 아껴뒀던 구두를 꺼내 신으셨는데요. 어? 아버지 신발이 뭐가 이상했어요.
0: 어라? 당신 좀 이상한디?
1: 왜? 뭐가?
0: 이거 뭐요? 당신 신발 뒤꿈치에서 뭔 덩어리가 하나씩 빠져나오는디? 응? 계속 걸어 말자고로. 여보!
1: 어?
0: 당신 밑창 사갔다.
3: 그랬습니다. 안 신은 지 너무 오래된 구두라 밑창에 사가서 그렇지. 한 덩어리씩 막 떨어져 나오고 있었던
0: 맞아,
3: 거예요.
0: 맞아, 그럴 수 있어요.
3: 하지만 신발을 사러 갔다 오기엔 상견례 시간이 많이 임박해서 부족했죠.
0: 저 누구 신발 좀 가져다 줄 사람 없나 전화 좀 돌려봐라. 응?
1: 장식이냐? 집이요? 아니요? 아, 그럼 됐어. 자철이냐? 너 집이냐? 아니야? 나도 더운데 집에 있지. 뭐 한다고 밭에 나가 있냐?
0: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제 신발.
1: 그래 됐어. 다음. 윤명아, 집이요? 너도 밖이요? 그럼.
0: 뭐 싹 다 집에 없어.
1: 에이.
0: 야, 딸 안 되겠다. 너는 아버지 걸을 때마다 사가가지고 떨어지는 저거 신발 밑창 고무대기 저거 다 주워와. 티 안 나게. 응.
3: 그래서 아빠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 뒤축이 점점 내려앉으니까 아빠는 마치 발레리나처럼 까치발을 들고 사는 아빠닥으로만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룸으로 들어가기 직전 다행히 자철이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0: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신발 갖다 달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와요.
1: 응. 아, 그래 자철아 내가. 아, 그래가지고 네 신발 좀 가져와야 되겠다. 너 260cm? 어? 너 275야? 그래도 저 작은 것보단 낫지. 하여튼 뭐 가져오면 식당 앞으로 우리 딸을 내보낼게. 끊는다.
3: 그렇게 자철 아저씨가 신발을 가져오셨고 일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식사를 다 마치고 신발을 신고 나갈 때였습니다. 자철 아저씨가 구두가 어느 건지 몰랐던 우리 아빠.
2: 아이고 여기가 복잡합니다. 먼저 신으세요 사돈. 먼저 신으십시오.
1: 예.
2: 신으세요.
1: 예.
2: 아이고 신으시라고요.
3: 저희 아버지는 한참 고민하시다가 자철이 아저씨 신발로 추정되는 구두에 재며시 발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0: 사돈.
1: 예.
2: 그거 제 신발입니다.
1: 제가 집에서 신던 거 비슷해가지고 예, 착각을 했네요. 예. 아, 제 건 이쪽 구두입니다. 예.
4: 아버님. 제 구두인데요.
1: 이런?
2: 신발 안 신고 오셨습니까?
3: 결국 우리 아빠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275 자철이 아저씨 큰 구두를 신고 상견례를 어렵게 마치셨다는 얘기입니다.
0: 아유, 저 조용히 좀 못 걸어. 뭐 차

0: 채플린이 뭐여.
1: 아이 커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사촌이 녀석은 목이 죄다 발로 갔네. 뭔 놈의 발이 이렇게 거이고. 아이
0: 아유 안 되겠다. 집에 가면은 신발장 정리부터 합시다.
2: 여러분도 아끼다가 똥된 구두 있으시죠?
0: 있어요.
2: 그거 버리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상견례 날 구두 밑창 덩어리를 기념품으로 챙기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0: 맞아. 아무리 좀 돈을 주고 산 비싼 신발도 아낌 똥돼요.
3: 똥돼요.
0: 고무 밑창이 바스러져.
3: 진짜 7449님이 맞아요. 똥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는 지금 어린이날 그 손자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따면서 애청합니다.
0: 진짜 그냥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끼다 똥이 되지?
3: 그러게요. 아, 아깝게.
0: 우리 나중에 아끼다 똥된 사연도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풀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얼마 전에 원피스를 선물로 받은 건데 되게 고가의 원피스 디자이너 브랜드였던 우와. 거예요. 근데 저는 옷은 그렇게 막 디자이너 브랜드로 잘 못 사는데
3: 비싸니까.
0: 선물 받은 거니까 그거를 얼마 전에 바깥 저쪽에 그 행거에서 찾은 거야.
3: 네네.
0: 하, 오른쪽이 다 햇빛에 이염이 돼가지고.
3: 아이고야.
0: 핑크색 연핑크인데 네. 한쪽은 아이보리색이 됐어.
3: 빛이 바랬구나.
0: 못 입어.
3: 옷도 오래되면 삭죠 약간.
0: 그렇죠. 그리고 햇빛을 네. 너무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보관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텐이 된 그 부직포 안에다 넣었어야 됐어.
3: 그렇구나. 윤명수님은 앞에 사연 들으시고 어머 천식 씨 틀리 연기 짱이다 진짜. 그쵸. 근데 선희 씨는 그걸 어떻게 다 알아들어. 크크크.
0: 반드시 있어요. 그 틀리 빼고 말씀하실 때 죄다 알아듣는 동시통역사가 한 분은 계세요. 옆에.
3: 맞아요. 주변에.
0: 그렇지 않아요? 그게
3: 아내분이나
0: 배우자일 수도 있고.
3: 친구들이나.
0: 시스타 19의 노래 듣고 올까요?
1: 이따 왔으니까.
0: 예?
1: 이따 왔으니까.
0: 이따 없으니까.

0: 땡긴다 땡겨.
1: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제,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코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사는 이야기.
1: 야, 서희야, 너 왜 이가 있어?
2: 아, 나 원래 이가 있었냐고? 아니.
1: 그럼 왜 틀니를 했어?
2: 원래 틀니를 했었냐고? 아니, 테이블에 있길래 주웠어. 이거 잘 씹히고 좋다. 맛있다.
1: 뭐야? 야, 그거 내 거야.
2: 야, 왜 이래?
1: 야, 나

0: 거죠?
1: 있죠.
0: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메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 용돈 봉투랑 카드 고지서 봉투가 바뀐다든지. 예.
1: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를 좀 끝까지 나눠보려고요.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생긴 이야기를 받아봅니다.
0: 그렇죠. 아들이 다 커가지고 속옷을 나랑 같은 사이즈 입게 돼가지고
1: 아빠랑 네. 속옷을
0: 바뀐다든지. 그죠? 그치?
1: 엄마랑 브래지어 바뀌는 경우는 없는데.
0: 오호.
1: 왜 남자들 헷갈리지?
0: 다 비슷비슷하니까 속옷이.
1: 아,
0: 검은색
1: 비슷하면 엄마랑도 헷갈릴 수 있겠다.
0: 그렇죠. 예. 맞으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맨날 앉는 자리 뚝지를 놨는데 그 사람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생뚱맞은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든지.
1: 실제로는 휴대폰 기종이 같아가지고 바뀌는 경우 되게 많아요.
0: 오.
1: 바꿔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왜 특이한 장식이 없으면
0: 다 비슷해 보이니까.
1: 그러니까 지금요? 무난한 것들은 그냥 집어서 남의 휴대폰 들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0: 지금 정선혜 씨랑 저랑 다른 브랜드인데도 네. 가만히 두면 비슷해 보여요.
1: 제가
0: 그죠?
1: 이거 그립톡 띄면은 완전
0: 보이죠,
1: 비슷해요.
0: 네. 네. 아, 그렇습니다.
1: 그런 경우도 있겠죠.
0: 여러 가지가 바뀐 에피소드 보내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0: 오랜만에 이정현 씨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바꿔!

0: 자, 바뀌었다 오늘 주제인데요. 강연경님, 남친이 선물해준 화장품 집에 와서 포장을 뜯으니까 난 연경인데 투 영예.
1: 어머 어머.
0: 나 구구절절 미사여가 써 있어.
1: 미쳤네.
0: 어, 그날 이 남친의 전화 차단했어.
1: 양다리네. 똑같은 화장품일 거야.
0: 난 연경인데 영예야, 너와의 소키스가 아직도 떠올라.
1: 와, 대박이다. 키스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구구절절. 와, 난 이거 어떻게든 각색해가지고 전화해서.

0: 복수했다.
1: 아유, 남친도 참 남친이다 진짜. 아유, 정말.
0: 나 영애야. 네가 개명해준 영애. 네가 개명해준 덕분에 나 이제 영애로 살았어.
1: 아, 영경아, 미안해.
0: 아니, 나 영애야.
1: 야, 참.
0: 아우, 네. 잘 차단하셨어요. 네. 시끄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걸 보더니 차단이 다르지.
1: 그럼요. 예.
0: 김하정님, 저는 친구 생일 선물이랑 썸남 선물이 바뀐 적이 있어요. 친구 선물은 빨간 호피 섹시 속옷 세트였고 썸남 선물은 향수였거든요.
1: 네네.
0: 썸남한테 그 섹시 속옷을 줘버린 거지. 저를 조신한 여자로 알았던 썸남. 그날 저는 그냥 무척이나 굉장히 개방적인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1: 전화 왔겠네, 그죠? 하정아, 이거 어? 호피 속옷 뭐야?
0: 어?
1: 입으라고?
0: 차단해.
1: 아,
0: 근데 뭐 어때? 네. 이런 걸로 오히려 썸남이랑 미직지근한 관계에서도 아뜨아뜨 관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오.
0: 아, 이런 이벤트나 에피소드가 이런 서사가 얼마나 좋은 양념인데 이거 그분이랑 그래서 그렇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1: 그 잘 되면 또 잘 될 수 있겠네, 그죠?
0: 그럼. 아, 친구한테 갈게. 그쪽으로 갔지 뭐야? 푸흣. 아. 친구한테 장난친 건데. 뭐 나 그런 여자 아니얌. 뭐 이렇게 요망을 떨어도 되고. 요거 하나의 기회로 좀 삼을 수도 있는데 진짜 순수하신 분이다.
1: 네.
0: 이수진님. 산부인과에서 소변 검사 후에 앉아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길래 들어갔더니
2: 축하드립니다. 3개월이세요.
0: 예?
2: 임신 3개월.
0: 아니 제가
2: 축하드립니다.
0: 그 기억이 없는데.
2: 뭐가요?
0: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기억이 없.
2: 이수진님 아니세요?
0: 이수진 맞는데요.
2: 예, 축하드립니다.
0: 그럴 리가 없는데요.
2: 3개월이십니다.
0: 한 적이 없는데.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1: 동명이인이구나. 이수진님이란 이름이 흔하니까.
0: 깜짝 놀라셨겠다. 깜짝.
1: 수진 씨 놀라셨겠다.
0: 진짜로.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 이게 섞일 수도 있겠구나 차트가 싶지만 네. 혹시. 갑자기.
1: 아.
0: 기억이 안 나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끌어모아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가.
1: 놀라셨겠다.
0: 이럴 수 있겠다. 강은하님.
3: 동물병원에 갔는데 우리 집 개랑 이름이 똑같은 개가 있더라고요. 감기 때문에 간 건데 갑자기 슬개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어머.
3: 알고 보니까 직원분도 헷갈려갖고 차트가 바뀌었던 거죠. 말도 못하는 동물인데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0: 오, 진짜 큰일 날
1: 뻔했다. 오, 그러네.
0: 큰일 날 뻔했다.
1: 진짜.
0: 그 왜 수리생인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런 점이 나왔었는데. 그 밑에를 이제 왁싱을 하셔야 되는데. 그
1: 강아지가?
0: 하반 아니
1: 사람이요? 사람
0: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1: 예예
0: 사람 다른 의사생활 아,
1: 그러세요?
0: 슬기로운 수의사생활이 아니거든요.
1: 예예 예.
0: 근데 이제 하반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여기를 다
1: 제모를 해야죠.
0: 제모를 해야 되는데
1: 예, 예.
0: 인턴이 그거를 잘못 전달받아가지고
1: 예예
0: 예, 머리를 잘랐습니다.
1: 머리카락을
0: 색발을 밀어 위를 밀어놨던
1: 어떻게
0: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아 실제로 있구나.
0: 차트가 바뀌거나 오류가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그래요.
0: 그럴 때 뭐 납작 엎드려야지 죄송하더라고.
1: 아 아까 이수진님이 최고죠 그죠?
2: 축하드립니다. 아. 3개월이세요.
0: 제가요? 제가요?
2: 예 V0325 이수진님 아니세요?
0: 어, 저 아닌데요.
1: 아 아니에요 바뀌었네. 김가루사
0: 저 8203이요.
1: 김가루사 바뀌었네.
0: 아, 이순자님. 네. 형님이 부부가발을 썼는데 형님과 같이 아구찜을 먹으러 갔다가 형님이 덥다면서 부부가발, 아, 부부가발이 부부가발이라서 나는 부부가 같이 가발을 썼죠.
1: 부부가발. 저 부부가발이 따로
0: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 형님이 덥다고 부부가발을 벗어놓았는데 그거랑 왜 모르는 영감님의 부부가발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너무 잘 맞아서 형님이 그걸 그냥 쓰고 다니셨어요.
1: 우와.
0: 색깔이 비슷한데 무슨. 부분 가발이란 게 딱히 색 차이가 없으면 얹어 놓는 거잖아요.
1: 아,
0: 똑딱이 삐민들어 똑딱똑딱 하는 거니까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아. 그죠?
1: 할아버지는 그 왜 그
0: 왜요? 더우니까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머리가 올라와 열기가.
1: 아, 열기.
0: 그러면 뚜껑을 똑딱똑딱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내려, 놓으신다.
1: 아, 바뀌었구나.
0: 근데 무신코. 네. 무신코. 낯선 남자에게서 내 여자의 향기가 난다.
1: 그러게요. 아,
0: 내 여자의 두피 냄새가 난다.
1: 정보원님도 아버지 가발 수선 맡겼다가 다른 분 거랑 바뀌어서요.
0: 네.
1: 여성 퍼머머리 가발을 받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한여름에 모자만 쓰고 다니셨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완전 다르면 티가 나지.
1: 그렇구나.
0: 근데 부분 가발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참 구불구불 웨이브라.
1: 예.
0: 전 어른들 이렇게 웨이브 있는 부분 가발 꽤 많이 봤거든요.
1: 그렇구나.
0: 미용실이나 분장실에서

0: 그리고 하객으로 오실 때 우리 어머님들 위에다가
1: 하긴 저 드라마 할 때 우리 여자 배우 선생님들도 맞아요. 조금씩 쓰시더라고요.
0: 어, 그런가 봐요. 그 굉장히 많이 상용화돼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아 너무 웃긴다. 1049님. 아파트 헬스장에 롱패딩 검정색 입고 갔다가 집에 왔는데 네네. 방송에서 검정 롱패딩 바꿔 입고 가신 분은 관리사무소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1: 네.
0: 혹시나 해가지고 제 것이 아니라 후다닥 내려갔더니 네 분이 더 오신 거 있죠. 김밥 패션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아. 검정 롱패딩이 서로 얽히고 섞여가지고 다 바꿔 입고 간 거였어요.
1: 아하.
0: 공중시설에 검정 패딩 입고 가려면 명찰 달고 가는 걸로 땅땅땅. 아 이거 좋은 생각.
1: 그렇구나.
0: 아니면 어딘가 이렇게 색실로 뜸을 떠놓거나 땀을 그렇죠. 한 땀을 떠놓거나.
1: 어 북쪽 얼굴 입고 왔는데 아다닥스 입고 오신다든지 막 바꿔 입는 거.
0: 아 이거 그렇게라도 네. 표시가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 홈쇼핑에서 네. 검정 롱패딩 일괄적으로 사잖아요. 그 표시도 안 나요.
1: 진짜 완전 그냥 껌기만 하구나. 아이고야.
0: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처음에 와서 문화 충격 받은 것 중에 이거잖아요.
1: 진짜
0: 유행이죠. 걸어다닌다고.
1: 네.
0: 학생들은 이만한 게 없어요. 근데 방안 보고.
1: 맞아요.
0: 자 김현정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1: 네.
0: 멍.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바뀌었다. 네. 0120님. 회사 체육대회에서 회원권 추첨에 274번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며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동료 번호표인 거 있죠. 아... 번호표 위에 동료가 이민지 당첨!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오... 식사 시간이 이게 바뀌었나 봐요. 결국은 돌려줬어요.
1: 아, 아이고.
0: 그렇지 뭐. 나한테 이게 뭐 행운 이렇게 올리가. 점점점.
1: 예.

0: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나눠야 되지 않아?
1: 그러게 여쭤볼까요? 뭐 어떻게 되는지 선물이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0: 이 와중에 막 네. 어떻게든 나눠 가지려고 행운권 통신원
2: 안녕하세요 대전의 행운권 통신원 김은수입니다 10년 만에 했던 체육대회에서 행운권을 뽑았는데요 얼음 패드 있잖아요 태블릿 PC
0: 와.
2: 그게 뽑힌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있다가 소리 지르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행운권에 다른 사람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0: 이름 때문에
2: 제가 이 나이에 호들갑을 엄청 떨었는데 행운권이 바뀌어서 너무 창피했어요 지금까지 행운권 통신원이었습니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은수님
2: 안녕하세요
0: 아, 예. 이름이 써있었구나 아니 이름이 써있었으면 잘 좀 갖고 있지
2: 응? 아,
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이렇게 반띵은 아니더라도 안 되나? 나눠준다는 말은 안 해요? 동료분이? 고맙다는
2: 아,
0: 얘기도 안 해요?
2: 나중에 밥 한번 산다고 했습니다.
0: 그래, 네. 그 정도는 뭐. 아, 근데 진짜 그 기운 빠질 때, 왜냐면 심지어 패드잖아.
1: 맞아, 비싼 거잖아요.
2: 맞아요.
0: 맞아. 근데 은서님 약간 저랑 비슷한가 보다. 당첨 운이 별로 없는 케이스예요?
2: 네, 잘 진짜 없는 케이스여서.
0: 아, 우린 왜 그러지?
2: 네.
0: 저도 없어요.
1: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럼 은수님 행운권은 어디로 갔어요? 뭐 쥐고 남의 거 쥐고 있었으면 은수님 거는 어디로 갔을까나?
2: 제 거는 밑에 이제 쌓여 있었던 것
0: 아,
2: 같아요.
0: 그냥 그렇게 흩뿌려졌구나.
2: 네.
0: 아 혹시 은수님 주변에는 예. 뭐 가족 중에라도 이런 행운이 있는 사람 있어요?
2: 어? 주변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행운은 잘 없는 것 같고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이게 행운이에요. 네. 왜냐면
2: 오늘 네.
0: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살 수 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2: 네.
0: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만난 게 이게 행운이네요 그죠?
2: 맞아요 선현이 진짜 좋아요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1: 은수 씨 복권도 산 적 없으세요?
2: 사다가 당첨이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사진 안 씁니다
1: 아 저도 그래요 저 몇 번 네. 사다가 안 되더라고요
2: 네. 네.
0: 살 때만 짜릿해
1: 네. 그래서 전국방송 타셨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2: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 민석이 잘 계속 자라고 우리 사춘기 지내고 있는 청소년 건우는 빨리 사춘기 나갔으면 좋겠다. 여보 열심히 운동하자.
0: 아, 은수님 너무 멋지다. 이렇게 그래. 한 가족을 단단하게 꾸려가고 계시는 어른이시네.
1: 그리고 호들갑 없으시고 담백하시네, 은수님. 엄마로서, 그죠? 네.
0: 우리는 이렇게 되면 생색 겁나 내거든요.
1: 네, 오늘 또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2: 네.
1: 퀴즈 부탁드릴게요.
2: 평소 운 없는 저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대 행운은 무엇일까요? 1번 남편을 만난 것 2번 건강한 내 몸 3번 타고난 일도
1: 셋 다 좋은 건데요.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빈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햄버거 세트랑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0: 네, 행복하세요.
3: 네.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성원 에드피아
6: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7: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7: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7: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8: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오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 TBX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이제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하늘 사이언스.
1: 네, 행운권 통신원의 인생 최대 행운은 3번 타고난 일복. 정태식님, 3001님, 628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2: 문자 좀 더 볼게요. 바뀌었다라는 주였는데요. 강주윤님.
3: 아, 누나가 산후조리하러 집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목이 말라 텀블러를 꺼냈는데 조카 젖병이 나왔습니다. 똥꼬무색이 비슷해서 그만 조카 젖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1: 그거 들었어?
2: 뭔데 뭔데?
1: 강 대리님.
2: 어.
1: 젖 먹는데.
2: 애드립을 받을 수 있게 쳐줘야지.
1: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젖병을 빤대.
2: 공가하자 꼭지?
1: 아니, 젖병을 들고 왔다고.
2: 어머나, 그렇게 안 맞는데.
1: 그러니까.
2: 어머, 소개팅 취소해.
1: 빨대를 쓰지, 세상에. 성인 남자. 어머, 글쎄, 커피를 무슨 젖병.
3: 저희가 안 먹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안 먹어요.
1: 어머, 강대리님. 괜찮아요. 요새도 뭐. 자유, 자기 의지인데.
2: 맞아요. 취향이 돼요, 뭐.
1: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그런 거 편협하지 않아요.
3: 그렇죠?
1: 네, 그럼.
3: 이건
1: 드세요.
3: 그냥 아니, 한나 실리콘 리플입니다, 이거는.
1: 빠세요. 괜찮아요. 저희 갈게요.
3: 빠세요?
1: 그 젖병 예.
3: 고생하셨습니다. 강대리님.
1: 아.
3: 2207님.
1: 유명한 레스토랑에 소개팅 나갔는데
3: 와우.
1: 오. 한 남성분이 홀로 앉아 계시길래 그 자리에 대뜸 앉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하러 나오신 분 맞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우, 인상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저만치 주선자가 오더니
2: 그 사람 아니야. 야, 너 누구랑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어, 죄송해요.
1: 어, 죄송합니다.
3: 네, 괜찮습니다. 예.
1: 네. 어, 예, 젖병은 죄송해요. 예? 여기 테이블.
3: 뭐요? 취향인데요?
1: 그 레스토랑에 소개팅 인원만 총 10쌍이었대요. 아, 근데 그분이 마음에 들었구나. 이분이. 그분이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쉬워요. 아, 인위적으로.
3: 잘생겼나 보다, 그분이.
1: 아, 그 마음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십 쌍이 아니 뭐 한 열 쌍 이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자만 딱 보인다.
3: 네, 소개팅 명당이 있잖아요. 왜?
1: 있어. 네. 아, 그건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아, 다짜고짜 앉았는데.
3: 바뀌었구나. 아유.
1: 장유종님.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에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골이 터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친구와 끌어안고 방방 뛰었는데 아, 정신 차려보니까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반대쪽 방향에 제 여자친구가 레이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 아, 어떡하지?
3: 유종 씨, 이게 우연일까요? 장유종 씨, 이게 우연일까요?
1: 그 아까 소개팅, 그 남자 제일 마음에 들어서 거기 네. 앉은 여자분 얘기 한 다음에 바로 이 사연이 온 게
3: 그쵸.
1: 이게 패착입니다.
3: 뭔가 서겠지 않습니다. 네.

0: 이게 옳지 않았어. 우리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사연이 세팅된 게 참, 참 죄송합니다. 유감이에요. 네. 이동아님.
1: 제가 자꾸 아내 잠옷을 입어서 아내에게 혼납니다. 어째 좀 끼더라고요.
0: 아, 파자마?
1: 예, 예. 항상 왜 자꾸 커플 옷을 사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 커플이니까요?
1: 아. 예, 설명 감사합니다. 틀렸습니다.
0: 아, 이제 알렸구나, 커플인 거.
1: 아, 동아씨, 섹시하셨겠네요. 꺾이게 입으셔가지고. 아, 좀 넉넉하게 입으세요. 예.
0: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3: 요즘 다들 어디가? 올 봄은 영주지. 선비 감성,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야. 달빛 따라 걷는 선비 야행, 흥겨운 국악 페스티벌과 마당극,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선비 체험 한마당, 입고 놀고 찍고 즐기는 2026 영주 한국 선비 문화축제. 전통은 힙하게, 경험은 제대로. 선비, 세대를 잇고 미래를 열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영주 선비 세상과 소수서원 선비촌 1원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경상북도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선거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장은 권광택, 권기창, 김희승 후보가, 예천군수는 도기욱, 안병윤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며 투표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결과는 9일 발표됩니다. 민주당 영주시장 경선에서 우창윤 전 서울시의원이 1위를 차지하며 영주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상주시의원 다하선거구에선 정영훈 전 민주당 상주문경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북도의원 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안동 2위 선거구의 최미연, 안동 3선거구의 손진걸, 예천 1선거구의 남정혜 후보를 각각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의성 농민단체는 군청 앞에서 의성의 공모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의성군 유

0: 시 운동본부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인구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의성에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농촌 전면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영향을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기본소득이 시행 중이며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5개 군을 신규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안동성소병원은 전 직원이 급여의 1%씩을 모은 기금으로 외래와 병동의 어린이들에게 간식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소병원은 25년 동안 매년 5월에 인근 경로당과 안동, 영주 지역 고교생에게 성금을 전달해왔고 지금까지 나눈 지원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한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 연구에서 경북은 돌봄인력 1명당 이용자가 5.1명으로 서울 2.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돌봄기관과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은 인력 부족으로 1명이 더 많은 이용자를 맡으며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구진은 서비스 간 업무가 겹치는 만큼 지역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돌봄 지원사 같은 공통 자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 유통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3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이다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2% 정도 내 자식이다 여기며 어린이 존중 5계명을 실천하고 있어요. 1. 어린이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2. 인사할 때는 눈을 맞추고 악수를 청한다. 3. 나이보다는 이름을 물어본다. 4. 어린이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5. 사정이 허락하는 한 어린이에게 양보한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존중 5계명 한번 써보시죠.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쇼.
1: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잠시 후 도전자의 100장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100장 퀴즈 함께합니다.
1: 혹시 100장 있으세요?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
2: 점점 고급져지는 것 같은데.
1: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대장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문제도 대자로 도전이요. 또는 인생 모토가 딱 중간만 가자입니다. 중자 문제 주십시오. 라든지 적게 먹고 적게 싸겠습니다. 소자 부탁해요. 등등 다양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천만 관객 영화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오늘은 또 얼마나 저렴이 설명회들이 곁들여지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네, 제가 품격 같은 거 덤핑으로 싸게 올리겠습니다.
2: 쌀 20kg이 걸린 행운공 추첨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을 거예요. 어떤 문자 내용이든 100부터 999번까지 숫자 세 자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 응.

0: 뭐 됩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내시는데 샵 8001번으로 보내는 겁니다. 처음이시겠지만 재밌을 거예요. 답장도 갑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1: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동국제약 회라민큐.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신젠타 코리아.
0: 저축은행 중앙회.
1: 환인제약.
0: 청호나이스.
1: 샤브올데이.
0: 삼성증권.
1: 웰템.
0: 한국 MSD 캡박시브.
1: 데이펙.
0: 빅토스.
1: 미래에셋증권.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 중 1833-6301. 금호건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자나봐요.
2: 훅 찼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황금 진사과 선물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큐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0: 지라시
1: 배짱 퀴즈.
0: 의사사인님이 네. 아우 나는 천식씨 헛소리가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나는 싸구려 설명만 못 빠지게 기다렸어. 천식씨 준비됐어요?
1: 아 그럼요.
0: 이 매니아들 있다니까요.
1: 예. 왜냐면 다들 있어 보이는 척하고 멋진 척하고 하는 시대에 저같이 정직한 개그맨이 흔치 않죠.
0: 진짜로 멋지고 이쁠 수도 있잖아요.
1: 아하. 그 생각은 못했네.
0: 그렇구나. 깜빡했구나.
1: 예. 네. 자, 퀴즈 도전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주시면 됩니다.
0: 퀴즈 난이도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어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 있고요.
1: 네. 9만원 상당의 문어크림,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도 두 개 있어요.
0: 그리고 소짜 상품도 있습니다. 만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러면 떨리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0049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들었다 넣었다.

0: 자, 지라시 배짱 퀴즈 첫 번째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1: 네.
0: 5557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즐겨 듣는 지라시 퀴즈 풀어서 결혼기념일 선물에 답례하고 싶어.
1: 아, 진짜요?
0: 와우.
1: 일단 빨리 전화 연결해서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야겠구만요.
0: 네.
1: 아, 5557님.
2: 네, 안녕하세요.
1: 콩그레츠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기념일이 언제예요?
2: 5월 2일이었어요.
1: 아, 5월 1일 지났군요.
2: 네.
1: 2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2: 아, 33번째요.
0: 우와, 진짜.
1: 대단하시다.
0: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2: 아, 저는 경북 성주에 있고요.
1: 네네.
2: 채집을 못하고 있는 남편이 너무 가엽긴 한데.
1: 네네.
2: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우리 신랑이 정말 늘 지라시 듣거든요.
1: 아, 진짜.
0: 아, 감사합니다. 예.
1: 아이고.
2: 연결돼서 네.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희 대표 가면 김정희님이라고 할까요?
2: 아, 네네.
1: 네네. 답례라고 하신 거 보니까 남편분

0: 이게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아, 네, 저는 받았는데요. 저는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0: 아, 세상에.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너무 자상하시다. 감동 받으셨겠다. 그죠?
1: 네네.
0: 어, 그러니까. 지금 또 남편분이 약간 힘드신 상황이라 감동이 몇 배로 더 왔을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예.
0: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이게 틀리면 바로 끊기니까 남편분께 한 말씀 하실 시간 드릴게요.
1: 네. 여보, 우리 유주식 씨. 아, 생명을 20명이나 거두고 있었는데, 어우, 당신 너무 고생이 많고, 혼자 진지해서 미안하고, 사랑해요. 항상 건강해 주세요.
0: 이렇게
1: 문제
0: 김정희님,
1: 풀겠습니다.
0: 예,
1: 네.
0: 김정희님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니까 정말 힘나실 것 같아요.
2: 그럼요.
0: 예. 자, 우리 난이도가요. 대자,
1: 네.
0: 중자, 소자 두 개씩 있어요. 뭘로 푸실까요?
1: 중짜 하겠습니다.
0: 중짜요.
2: 중짜요. 중짜도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아, 9만 원 상당의 모노크림 걸린 문화유산이 있고요. 10만 원 상당의 시스루 홈케어 세트가 걸린 문학 영역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1: 아, 뒤에 갈게요. 제가
0: 아, 네.
1: 긴장을 해서 지금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1: 두 번째
0: 천천히.
1: 갈게요.
0: 예, 그냥 저랑 수다 떠신다 생각을 하세요.
1: 네.
0: 요거는 C3 홈케어 세트가 걸려 있는데요. 문학에 관련된 문제예요.
2: 네.
0: 제가 이제 문제 낼게요.
2: 드립니다.
1: 네.
0: 국립중앙도서관은 올 6월 말까지 조선 힙스터들이 즐겨봤던 근대 잡지 특별전을 엽니다. 전시된 80여 종의 잡지 가운데는 1938년에 발표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처음 실린 잡지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것을 쓴 시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아, 어려워.
0: 자, 이 시인. 굉장히 대표적인 시죠, 이 시인의. 맞아, 이게. 너무
2: 어렵네.
0: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2: 중짜가 좀 어렵네요, 이거. 아, 참.
0: 아, 너무 안타깝다. 이게 이 시인이 이름이 사실 얼마 전, 몇해 전까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요즘 좀 많이 회자가 안 됐어.
2: 자, 청취자 문제로
0: 에헤이.
2: 전환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샵 8001번으로 여러분 정답 맞춰주셔야 됩니다. 짧은 문자
0: 네네.
2: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0: 대학도 있는데.
2: 일산 가면 또이 역도 있고요. 예.
0: 그렇습니다. 힌트곡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표현할게요.
2: 네.
0: 아, 백지영의 노래입니다. 백지영이에요.

0: 청취자 문제로 나갔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쓴 시인 정답은요?
1: 백석이었습니다. 아, 7099님이 정답 백석. 우리 신랑이 저 꼬실 때 늘 읊어주던 시였어요.
0: 아하.
1: 자기가 뭐 그 제가 자신의 나타샤라나 뭐라나.
0: 어허.
1: 그 청년 어디 갔어? 이제 휴일엔 게임만 해요. 나타샤 집에 있으니까 이제 찾으러 안 나가고 그쵸. 집에서 게임하는 거겠죠.
0: 예.
1: 그럼 이제 나만의 휴식처를 찾았으니까.
0: 그렇죠. 예.
1: 자, 3531님, 3334님, 7378님, 그리고 한은실님 이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자, 두 번째 도전자 모셔볼게요. 6120님께서 오늘도 와이프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짱 퀴즈 기회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1: 아, 연결해볼까요?
0: 예.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1: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조그맣게 제조업 하고 있고요.
1: 아, 제조업.
2: 예.
0: 오. 그래서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 뭐 이런 거요?
2: 아, 예. 저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50살 이용구라고 합니다.
1: 이용구. 이용구님. 이용구님.
0: 네, 네.
1: 그러면 직장에서 네.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2: 예.
1: 하루 종일 같이 계시는 건데 살짝 불편한 점은 없어요?
2: 아, 뭐
1: 너무 이제
2: 일을 각자 하기 때문에
1: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구나 그래도 그죠?
2: 예예. 예.
0: 아, 좋은 점도 있죠. 부부가 함께 있으니까.
1: 그렇지. 예. 좋은 점도 있죠.
2: 예.
1: 예.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0: 영구 씨.
1: 예, 그럼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걸
0: 충분히,
1: 알았으니.
0: 예,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1: 예.
0: 예, 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1: 예, 그럼요.
0: 예라고 하셨습니다.
1: 지금 혹시 옆에 계세요, 부인께서?
2: 아니요, 저쪽에 지금.
1: 예, 알겠습니다.
2: 떠민다고.
0: 예.
1: 그럼 우리 부지런히 퀴즈 풀어볼까요?
2: 네.
1: 일단은.
0: 예.
1: 틀리면 바로 끊기는 관계로 아내분이나 가족분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시간 드릴게요.
2: 우리 아내 너무 사랑하고 고생 너무 많이 하는데 사랑하고 우리 두 딸들 한 녀석 절대 잘 살 거라 믿어.
0: 네,
2: 사랑해.
0: 사랑해까지.
1: 약간 울컥하셨다 지금.
0: 약간 계속 떨리셔가지고 목소리가.
1: 네,
0: 아, 이영구 사장님 대중 소중히 네. 어떤 걸로 하실까요?
1: 네, 저희 문제.
2: 가겠습니다.
0: 네?
1: 배로 가시겠어요?
0: 오케이.
2: 네.
0: 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패션 영역과
1: 와우.
0: 수산물 영역 두 개 다 50만 원짜리거든요. 어디로 가실까요?
2: 수산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가겠습니다.
0: 수산물. 네.
1: 자,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수산물로 깊은 감칠맛을 내는 식재료 다시마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조피볼락을 선정했습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씹는 맛이 좋아 회와 탕으로 즐겨 먹는 조피볼락은 두 글자인 이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조피볼락의 또 다른 이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0: 두 글자 5초 드리겠습니다.
2: 오락이야 오락.
1: 오락. 정답입니다.
0: 예.
1: 그치 약간 포기 뻔했는데. 너무 예쁘다.
0: 이영우 사장님 50만원 상당의 받으십니다.
2: 감사합니다. 예.
1: 진짜 제가 감사해요. 아니 이용구님이 아까 예. 메시지 전하실 때 약간 울컥해서 이분 정말 그러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되셨어.
0: 용구 씨 어떻게 예. 하셨어요?

0: 그냥 뭐 그냥
1: 어떻게
0: 하다 보니
1: 그냥 예, 이게 아, 오늘 용구님이 오늘 되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2: 그러니까 자, 이 기쁨을 누구와?
0: 저희 사장님이요. 한 사장.
1: 아, 그렇죠. 요 잘 처세를 사모님. 하셔야 돼요.
3: 그렇습니다.
1: 아, 예.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예, 정답이
1: 기쁘다.
3: 나 우럭. 였어요. 네.
1: 나도 그거 힌트를 주려고 그랬거든요. 청취자로 불었으면.
3: 그러니까 저 못 맞춰주면 드리려고
1: 했는데. 근데 너무 잘하셔서 진짜.
3: 잘 맞추셨습니다.
1: 자, 오늘 세 번째 도전자 또 만나볼게요.
3: 5104님. 장거리 운수업을 하고 있는 트럭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구마밭 만들다가 잠시 쉬면서 퀴즈 도전해봐요.
1: 오, 아, 그러면은 주말농장 같은 걸 하시는 건가? 연결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4: 네, 백유복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성함이?
4: 백유복입니다.
1: 백유복님.
3: 네, 이번님 안녕하세요. 근데 고구마밭을 만든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취미생활이십니까? 아니면 투잡?
4: 투잡은 아니고요. 집에 땅이 한 500평 가까이 있는데 6월마다 네, 일을 하고 있어요.
1: 와, 이거 뭐 취미생활로 하기엔 너무 넓은데요?
4: 네, 그냥 고생하고 있어요.
1: 아,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네. 일이니까.
3: 아, 백유복님, 그럼 평소에는 트럭커로 화물업 하시고 운수업 하시고 오늘은 좀 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4: 네네네.
3: 그렇군요.
1: 그러시구나. 예, 예. 아, 우리 백유복님 이제 전화 연결해서 퀴즈 푸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광고를 듣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네.
1: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실내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광고 전에 트럭 운전과 고구마 밭도 함께하시는 백유복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1: 유복님.
2: 네.
1: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이제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틀리면 가차없이 끊겨요. 한마디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소중한 분께 메시지 전하세요.
2: 네, 나랑 같이 고생하는 우리 마누라.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고3인데 늦둥입니다.
1: 오.
2: 네. 또 여자친구랑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3: 오.
1: 자, 우리도 이렇게 아빠한테 친구처럼 다 털어놓는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대중소중에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2: 네, 중으로 할게요.
0: 중. 아, 9만 원 상당의 모노크림 발린 문화유산 남.

0: 내려 왔습니다. 한지의 주 원료인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1: 5, 4, 3, 2, 1. 잣나무.
0: 오! 우후! 오늘 너무 행복해.
2: 예, 맞췄어.
0: 맞아, 맞아. 닭종이, 닭종이.
2: 아, 이보은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1: 네?
2: 어떻게 하셨어요?
1: 한진아는 장나무로 만든다는 거 전에부터 알고 있습니다.
2: 이야, 상식 박사님이시네.
0: 이게 사실 에이. 갑자기 전화로 퀴즈를 맞추는데 이게 떡 생각이 나기가 쉽지
2: 잘 안
0: 않은데
2: 나죠,
0: 아 정말 너무 기쁘네요. 오늘 선물이 문어크림이에요. 화장품. 누구에게 선물하시겠어요?
1: 아, 마누라한테 주세요.
0: 역시.
2: 아, 좋습니다. 예.
0: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 기뻐요. 덕분에 맞춰주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예.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니 원래 이게 네. 사실 우리 밖에서 제작진이 좀 깜짝 놀란 게 대자도 그랬고 중자도 이거 좀 약간 난이도가 있었단
2: 약간
0: 말이에요.
2: 어렵죠, 예.
0: 그러니까 아 그냥 힌트곡으로 하나 준비해 닭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2: 놓고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닥터 닥터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0: 근데 뭐 이왕 준비했는데 여러분 네. 쉬어가세요.
2: 들어야죠.
0: 여기가 로버트 팔머의 네. Bad Case of Loving You 준비했습니다. 닥터 닥터로 한번 닭을 부르짖어 보죠. 네.

0: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풀 수 있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네.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먼저 정선 씨가 주실래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말해 뭐하리요? 이맘때쯤 생각나는 최고의 멜로 영화? 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김치 같은 사랑을 원했던 남자와

0: 라면 같은 사랑을 원했던 여자의 이야기?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사라져가는 것,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고 또 들린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
1: 예, 그거 아니야. 유지태랑 이영애랑 나와가지고 유지태가 왜 어떤 사람이 변하니? 뭐 징징대니까 이영애가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막 그래. 에이.
2: 진짜 언젠가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3: 내 인생의 최고의 추억을 망쳐버렸어.
4: 문자 48.1번으로 고급지.
0: 징징? 징징?
4: 고급지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0: 자, 힌트곡 준비했어요. 악뮤입니다. 네. 라면인 건가?

0: 네, 문천식 씨가 드린 영화 힌트.
1: 해주세요.
0: 전 참고로 정말 유지태 씨 팬입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유지태랑 이영애가 나와가지고 유지태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징징대니까 이영애가 라면 먹고 갈래요? 하니까 좋다고 막 아유. 라고 예, 처마 했던.
1: 너라도 잘하네. 너라도 참기 있어.
0: 없다고 하진 않았어.
1: 아 그래요?
0: 참고 있다고 했지.
1: 그렇죠. 의외로 오답이 많이 왔습니다. 예. 4012님. 정답 파송송 계란탕. 아, 선생님, 그거
0: 라면에 꽂히신 거죠?
1: 예. 예. 그 창정형 영화일 텐데, 그건.
0: 5775님, 예. 미술관 옆 동물원?
1: 아하.
0: 7266님, 친절한 금자씨?
1: 아하. 어허. 너나 잘하세요.
0: 자, 정답은요. 봄날은 간다. 였습니다.
1: 정말 많이 맞추셨습니다.
0: 아, 예. 2314님이, 라면 먹고 갈래요? 봄날은 간다. 신랑이 바로 하네요.
1: 오.
0: 다른 여자한테 작업했었나봐?
1: 아이, 아니, 그럴리가요. 아이, 아닙니다.
0: 누구한테 라면 먹자 그랬어?
1: 아,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0: 1349님. 봄날은 간다. 헤어지고 이 영화 보자마자 다시 전 여자친구

0: 한테 전화했던 흑역사가 유유. 아, 이거 많이 그랬어요. 진짜
1: 그러셨군요.
0: 약간
1: 네.
0: 흩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미련을 갖게 하는 영화였지.
1: 네, 맞아요.
0: 예. 네. 1874님.
1: 봄날은 간다. 라면 먹고 갈래? 옛날 사람. 요즘은 우리 집에 고양이 보고 갈래? 이로 발전했지.
0: 아, 진짜요? 오. 우리 집에 개 두 마리 있는데. 엄마도 있다? 그럼 가겠지?
1: 예.
0: 개 두 마리에서 운동화끔 풀렀다가 예. 엄마도 있다? 그럼 어허. 다시 주섬주섬 붙겠지?
1: 예. 그렇죠, 그렇죠. 예.
0: 자, 이제 네 번째 도전자 만나볼까요?
1: 6348님이 당첨되셨습니다. 퀴즈 출사표 던집니다.
0: 오, 예.
1: 어린이날 선물로 아그들에게 쾌척하고 파요.
0: 아, 좋은 결과이길 바라면서 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성희님, 천진식 네.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누구신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아, 지금 성북동 있고요.
0: 네네.
2: 저 64세 유선목입니다.
0: 어, 목소리 오. 되게 젊으시다.
1: 그러니까요.
0: 하긴 요새 60대 다 젊지 뭐 중년이잖아요.
1: 어, 유선목님.
0: 네.
1: 어, 드라마에 나오던 그거 성북동입니다.
0: 맞아.
1: 그러잖아요.
0: 약간 평창동입니다. 선목 언니.
2: 네네.
1: 자녀분들 다 크셨을 것 같은데요.
2: 예, 30대죠.
0: 그렇죠. 아, 그럼 혹시 손주가
2: 안 했어요.
0: 아,
2: 결혼 안 했어요.
1: 어. 요즘 대부분 안 했습니다.
2: 네. 어린이, 어린이.
0: 맞아. 결혼 안 하면 어린이. 우리 유선목님은 네. 그러면 조금 그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겠다. 그죠?
2: 아, 60대가 지금 한창 그쵸? 일하기 좋은 나이라서.
0: 아, 일하기 좋은 나이.
2: 제가 69세까지는 현직으로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0: 아,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그럼요. 아, 요새 보면은 60대 네. 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네. 유선목님은 뭐든 엄마, 아빠들 다 그렇겠지만 자녀들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으시죠?
0: 아, 결혼 재촉하세요, 혹시?
2: 아니, 전혀, 전혀. 저는
0: 아, 전혀,
2: 할머니
0: 전혀?
2: 되는 것도 싫고.
1: 어허.
2: 아이들이, 아니, 결혼해도. 아예 안 낳고 강아지 키우고 살 거라는 실제로 지금 보더콜리도 키우고 있고요.
0: 아 진짜요? 오 그러시구나.
2: 저는 거기 대해서 그냥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0: 그쵸 본인들 인생이니까. 오 야. 쿨하다 우리 언니.
1: 어, 이런 엄마도 있군요.
2: 예. 네네.
0: 자 지금 이제 퀴즈 우리 들어갈 텐데 대자 하나 소자 두 개 문제가 남았어요.
2: 네 제가 한창 성격이 있어갖고 대자.
1: 오예. 대자 문제 풀기 전에 끊기면 틀리시면 바로 끊기기 때문에 우리 수정원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0: 메시지
1: 있어서.
0: 전하세요.
1: 예.
2: 네. 저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0: 아, 맞아.
2: 전쟁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우와. 멋지다.
1: 유선모님 특별한 분이시네요.
0: 진짜 예. 우리 모두의
2: 항상
0: 마음을.
2: 밥 먹을 때 기도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0: 맞아요. 진짜 요즘은 그게 네. 정말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1: 오, 왠지 꼭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0: 맞아요.
1: 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리는 패션 영역 문제 드립니다.
0: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올 봄 2030 여성 소비자 사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이 팬츠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무릎 아래 종아리 중간 길이의 슬림한 실루엣의 하의인 이것은 국내에서는 일명 칠보 바지로 불려왔는데요. 본래 이름은 이탈리아 휴양지인 이 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시실리 바지.
0: 시실리. 시실리아.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탈리아 휴양지에서 이제 예, 시실리로 간 것 같은데.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샵 8001번이고요.
1: 예.
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문자 메시지가 사용료가 부과가
1: 네,
0: 됩니다.
1: 아, 힌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 부른 그룹이 두 글자가, 정답에서 두 글자가 같습니다, 지금.
0: 예. 까투리 사냥 이런 것도 힌트 되지 않아?
1: 예. 프리스타일입니다, 프리스타일. 네.
0: 프리스타일의 Y 듣고 올게요.
1: 정답은 세 글자예요.

0: 자,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일명 칠보 바지로 불리는 이탈리아 섬 이름에서 유래된 팬츠. 정답은요?
1: 카프리 팬츠였습니다.
0: 네, 김우근님, 5258님, 2582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럼 여러분 광고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행운권 행운공 추첨 들어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절세의 원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다 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십으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십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1번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대여로 상사하든요
2: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판에서 쪄낸 모를 논에 심으면서 부르는 모심는 소리입니다. 신명난 풍물 소리에 모내기의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자, 이제 지라시 복권 쌀 20kg을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 뽑아보겠습니다.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면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드리고요. 당첨자 없으면 2월 됩니다. 문천식 씨, 돌려주세요.
4: 미리 축하드립니다. 100자리부터 뽑아볼게요. 취향 나왔죠? 300.
3: 300.
4: 10자리, 뿅. 40.
3: 40.
4: 1자리는 10. 보라색 공 9번.
3: 9번. 349번. 어, 계실 것 같은데, 왠지.
4: 349.
3: 349, 오, 역시.
4: 있어요?
3: 계십니다.
4: 나이스.
3: 349, 저도 퀴즈 도전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요 하셨어요. 1966님.
5: 어머나!
3: 어머나! 1966님, 콩그레츠!
5: 감사합니다.
4: 네, 여긴 지라시입니다.
3: 오, 보내주신 숫자 349번 맞죠?
5: 네, 맞습니다.
3: 자기소개 어머나.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5: 네?
3: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5: 아, 저 부천에 사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3: 이도현님? 이도현님.
4: 이도현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5: 저 동네 산책하고 있었어요.
3: 아, 그러셨어요?
4: 축하드립니다.
3: 네. 근데 이도현님 굉장히 에너지가 늘 그렇게 네. 밝고 되게 주변 사람들 네, 행복하게 네. 해주실 것 같은데 맞아요?
5: 네, 맞습니다.
3: 어둡지가 않아, 어둡지가 않아. 어, 3, 4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5: 아니, 없는데, 그냥 떠오른 숫자 보낸 거예요.
3: 이런 게 되더라고요.
4: 축하드립니다. 쌀 20kg 받으십니다.
3: 예. 자,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5: 아, 온 가족과 함께!
3: 온 가족과 함께! 네. 아니, 짧지만 도현님 덕분에 저희도 에너지 확 받았어요.
4: 그러니까요. 기운이 오, 좋습니다.
5: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
3: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저희가 기뻐요.
4: 그렇습니다.
3: 너무 아, 축하할 네. 일이고 저희가 쌀 네. 20kg 보내드릴게요.
5: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산책 행복하게 잘 하세요.
5: 네.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4: 건강하십시오. 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3: 랄랄 어머님 생각나지 않아요?
4: 아,
3: 어, 안녕하세요.
4: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3: 자,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고맙습니다.
6: (목소리)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7: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명주 도심 속 힐링 온천, 명주 온천랜드와 명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명주 온천 관광 호텔, 명주 온천랜드.
8: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0: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 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프리덤 프로젝트에 동참할 때가 왔다며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가 주변 한국 선박들의 긴급 이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수부는 황종우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에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인근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있던 우리 선박들은 현재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지의 전문가를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이라며 두바이 현지에 한국 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0: 또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등 전국의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일부 지역이 보통, 그 밖의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예린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아마존에서는 나비들이 악어의 눈물을 먹는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미네랄인데 그게 악어의 눈물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거죠. 때로는 위험한 것 말고 더러운 것도 감수하는데요. 나비들은 종종 흙탕물 웅덩이 물을 마십니다. 이건 수컷 나비가 더 많이 하는데 웅덩이에 녹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정자에 저장한 후 암컷에게 전하고 다시 그게 유충에게 전해지죠. 부모가 이것저것 다 견뎌서 자식에게로. 어린이날이라 더 각별한 숙명이네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향신 자동문 053-571-626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주인공인 날,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의 조사 결과는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한국 아이들의 학업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인 4위지만 정신건강은 최하위권인 34위, 종합적인 삶의 질은 27위에 그쳤습니다. 공부는 독보적으로 잘하지만 정작 행복과는 거리가 먼 아이들. 2026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현실입니다. 4살, 7살에 치러지는 고시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사회. 친구와 뛰어놀아야 할 시간에 학원과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 아이들.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무한 경쟁의 출발선에서는 선수로만 취급해온 건 아닐까요? 매년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대로 숨져가는 위태로운 현실 또한 우리가 외면한 진실입니다.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난지, 앞서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지, 즐거운지를 아이들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 열혈 강호 온라인.
2: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2: 열혈 강호 온라인.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5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황지은의 청년생각, 문경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16 영양군의 산나물축제가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영양군 문화관광과 오희경 과장과 이야기 나누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황지은의 청년생각, 문경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돌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데요. 네. 예전에는 돌봄이라고 하면 뭐 단순히 육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부모 돌봄, 그리고도 뭐 방과 후, 정서, 공동체 돌봄까지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 돌봄 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의 부담을 넘어서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아이를 어디다 맡길 수 있을까, 또 부모님 병원은 어떻게 모셔야 할까, 혼자 이것을 다 버틸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돌봄은 이제 가족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돌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먼저 올해부터 기존 늘봄 학교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 늘봄 학교를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 체계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2025년까지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안에서 저학년 중심으로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구조였다면 올해부터는 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학교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교육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단순 돌봄보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선택권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존 돌봄 중심 지원을 유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지역 연계라고 합니다. 교육부도 이제는 학교만으로는 돌봄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좀 현실을 인정한 것 같고요. 지역 아동센터나 마을 공간 그리고 대학, 지역 기관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변화가 특히 지방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은 사실 뭐 수도권, 뭐 서울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이나

0: 돌봄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편이지만 지방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 안에 어떤 돌봄 관계망이 있느냐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 자체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만이 아니라 뭐 지역아동센터, 마을 공간, 뭐 지역 기관들이 함께 연결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처럼 뭐 다양한 민간 돌봄이나 교육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 돌봄 기관들 역할이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꼽으라면 지역 아동센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보실 때 지역 아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0: 네. 사실 지방에서는 지역 아동센터가 단순히 아이들을 잠깐 맡기는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부를 도와주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현장은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아이들 식사를 챙기기도 하고 뭐 생활 습관 관리라든지 정서적인 관계 형성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저희 문경읍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 골프, 방송 댄스 뭐 이런 다양한 창작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아이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방학 또한 공백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호자들이 9시부터 6시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지역의 특성상 뭐 자영업, 농업에 종사하면서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는 지역 아동센터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 경북 교육청도 현재 초등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를 연계한 굿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가 함께 방과 후나 그리고 방학 기간 돌봄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경북은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올해로 9년째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보면 단순히 공간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가 실제 돌봄 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제 돌봄이라는 게 뭐 아이를 잠깐 맡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함께 키워갈 건가 이런 문제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경에서도 오미마을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을 돌보는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 기반의 돌봄 흐름을 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방에서는 결국 누가 돌보느냐보다는 지역 안의 돌봄 관계망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 지역 아동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돌봄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나 뭐 방과 후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역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문경에서도 문경 미래 교육 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뭐 강은읍에 가까운 놀이터, 문경의 단디 마을 학교 등 7개 마을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부모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돌봄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밖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또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구조를 고민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돌봄을 한 가정의 책임처럼 생각했다면 지금은 지역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방은 도시처럼 시스템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관계 기반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공동돌봄 공간이나 마을학교 같은 곳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공간을 넘어서 아이들에게는 지역 안에도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다는 감각을 만들고 부모들에게는 이 동네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동돌봄도 결국 누군가의 헌신 위에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0: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학부모에게 운영 부담이 몰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좋은 취지만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운영 지원이나 안정적인 구조도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이 공동 돌봄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헌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자체 차원의 운영 지원 이런 게

0: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게 이제는 자녀 문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을 보면 부모 돌봄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요즘 청년 세대의 돌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1: 네. 예전에는 돌봄이라고 하면 주로 육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은 요즘 청년 세대는 아이 돌봄과 부모 돌봄을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가족 돌봄 청년, 이른바 영케어러 문제도 계속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이 약 1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 가능 청년층이 약 15만 명 규모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20시간 이상 가족 돌봄의 시간을 쓰고 있고, 주 돌봄사인 경우에는 30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돌봄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삶 전체의 구조와 연결되고 있다는 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은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돌봐야 하고, 부모님 건강도 챙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 세대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역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부모 돌봄 문제도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경북도도 지난해부터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과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북 행복재단에서도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경북도 역시 관련 지원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봄을 단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까지 연결된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 경북 행복재단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1: 네. 이번 경북 행복재단 실태 조사를 보면 가족 돌봄 청년 문제가 단순히 일부 사례가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삶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거든요. 조사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564명이었고요. 돌봄 대상은 부모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본다는 응답이 33%, 그리고 아버지가 23.8% 정도 나타났고요. 또 하루 평균 돌봄 시간도 적지 않았는데, 평일은 2.82시간, 주말은 평균 4.63시간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생계 경제적 부담, 그리고 충분히 쉬지 못하는 문제, 또 돌봄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부분 중 하나가, 가족 돌봄 청년들이 단순히 돌봄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 계획 자체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확인됐고요. 인간관계를 줄이거나 개인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사례들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청년식이라는 거는 원래 또 공부도 하고 일도 시작하고 인간관계도 넓혀가는 시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간 자체를 돌봄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우울 고위험군 비율이 약30% 수준으로 나타났고, 또 심리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감을 함께 경험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쓰는 문제를 넘어서 청년들의 학업과 일, 그리고 건강, 인간관계까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들은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던가요?
1: 네.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물론 생계 부담이나 경제 어려움도 크지만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 중 하나가 쉴수 있는 시간하고 돌봄 부담을 잠시라도 덜수 있는 지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 관련 휴식 지원, 그리고 돌봄 부담을 줄여줄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연결받을 수 있는 체계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0: 나타났고요.
1: 네.
0: 또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 또래관계 회복 같은 정서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 돌봄 청년들이 단순히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돌봄 책임 속에서 자기 삶 자체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도 단순 지원금 중심이 아니라 잠시라도 숨 돌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결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만들어주는 방향까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이 돌봄이라는 게 지원을 조금 더 늘린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에서는 돌봄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0: 네. 저는 앞으로 돌봄 정책은 단순히 시설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 현장에서는 지원 제도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을지 몰라서 연결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기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원 제한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모든 돌봄 수요를 다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학부모 중심 공동 돌봄이나 마을 돌봄 형태들이 같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도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비교적 시간에 여유가 있는 학부모가 운영 부담이 굉장히 크게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나 공동돌봄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 그리고 운영 지원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저는 결국 돌봄이라는 게 단순 복지 서비스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돌봄이라는 게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넘어서 청년의 삶, 또 지역의 현실까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저는 사실 돌봄 문제는 이제 지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돌봄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부모 돌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1: 네.
0: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이나 인프라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람 간 관계나 연결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 네.
0: 학교에서 부모 얼굴을 알고 마을에서 아이 이름을 알고 급하면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관계들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저는 결국 돌봄이라는 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북 가족 돌봄 청년 조사에서도 보면 우울 고위험군이 굉장히 30% 정도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결국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또 돌봄 자체보다 그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설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순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좋은 지역이라는 건 누군가 힘이 들 때 혼자 버텨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지역에서의 돌봄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황지은의 청년생각 문경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

0: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일의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9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5월을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모레부터는 영양군에서 산나물축제 그리고 조지훈 예술제가 열립니다. 영양군 문화관광과 오희경 과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산나물축제, 또 사흘 뒤면 조지훈 예술제가 연달아 개막하는데 지금 영양의 봄 풍경 어떤가요?
1: 아, 예, 지금 영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싱그럽습니다.
0: 네.
1: 연둣빛 실록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맑은 안변천 물줄기를 따라 봄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고, 무엇보다 골짜기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산나물의 향긋한 내음이 아 정말 축제가 시작되겠구나를 실감하게 합니다. 손님 맞이로 몸은 바쁘지만 이 아름다운 영양의 봄을 보여드릴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크네요.
0: 네, 너무 아름답게 영양의 봄 풍경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영양의 5월은 미식과 예술의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산나물축제랑 조지훈 예술제를 연달아 개최하시면서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1: 아, 예, 올해 산나물축제와 조지훈 예술제를 연달아 개최하는 이유는 오감이 만족하는 영양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나물 축제가 영양의 풍요로운 맛과 생명력을 상징한다면, 조지훈 예술제는 우리 군의 선비정신과 고귀한 문화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방문객들은 낮에는 산나물로 건강한 미식을 즐기고, 저녁에는 주실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시와 예술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제의 만남은

0: 올라와 한번 맛본 분들은 매년 다시 찾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축제장에서는 갓 수확한 싱싱한 어수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수리 비빔밥, 어수리전, 어수리쌈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수리와 영양 한우의 궁합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어수리와 영양 한우를 꼭 같이 맛보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로는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0: 아, 예. 우리 영양에는
1: 이번에 1월산 산나물 채취 체험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0: 예, 그렇죠? 예, 예.
1: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0: 아, 예. 산나물 채취 체험은 시장에서 나물을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숨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을 위해 산나물 채취 체험, 1월산 산나물 채취 체험을 운영합니다. 직접 산에 올라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곰치, 참나물 등을 직접 뜯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또한 축제장 내에서는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체험과 대형 가마솥 비빔밥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어 수천 명의 관광객이 영양의 봄을 비벼먹는 장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1월 산나물 채취 체험 운영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직접 곰치랑 참나물 뜯어보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 8일부터는 주실마을에서 제19회 조지훈 예술제가 열립니다. 조지훈 선생이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번 예술제 주제죠. 한국의 시선.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0: 올해 제19회 조지훈 예술제의 주제인 한국의 시선은 조지훈 선생님께서 평생 지켜온 한국적 미학의 가치와 선비 절개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의 시 승무에서 보여준 정중동의 미학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일기까지 꺾이지 않았던 한국인의 정신적 지조를 오늘날의 예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보니까요. 프로그램이 이틀간 정말 풍성한데요. 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 재밌고 쉽게 즐길만한 예술 체험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예. 문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1: 네.
0: 전국 대극장 및 사생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주시빈 마을의 풍경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통 한지공예, 한복 입기 체험, 다소 체험 등의 한국의 멋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낭송 퍼포먼스를 통해 시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전국 백일장부터 예. 시 낭송 퍼포먼스 전시까지 정말 풍성한 축제가 될 텐데요. 아마 이번에 산나물 축제와 조지훈 예술제가 열리는 주실마을을 함께 둘러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동선이나 주차 혹은 뭐 깨알 같은 재미 놓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0: 아, 예. 먼저 영양읍내 축제장에서 산나물 미식 여행을 즐기신 뒤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이럴면 주실마을로 이동해 문화의 정취를 느끼시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1: 네.
0: 축제 기간 주요 거점과 주실마을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지역 문학관 인근에서 열리는 지하전을 거닐며 인생샷을 남기시고 마을 고택에서 열리는 전통차 체험을 통해 내림의 미학을 꼭 만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네, 이렇게 코스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아, 예. 평정 영양의 산나물은 자연이 주는 가장 귀한 보약입니다.
1: 네.
0: 이번 연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영양의 향긋한 산나물과 고귀한 문학의 향기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축제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약을 한첩 드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 네.
0: 향긋한 봄내음 따라 영양을 꼭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이틀 뒤면 산나물 축제 또 사흘 뒤면 조지훈 예술제가 연날에 개막하는데요. 영양으로 봄나들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예예 고마워요.
1: 지금까지 영양군 문화관광과 오희경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벌써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전후 러시아 경제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터졌고 지금 4년을 지나서 5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3: 일단 현재 전선은요, 별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전장, 외교, 후방 타격에서 변화해 주신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부터 이미 전선 고착화 플러스 소모전선격이 강했는데 네. 지금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이야기할 지난 4월에도 러시아군의 병력 보충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확대를 장거리 타격 확대가 되고 있다.
1: 네.
3: 이게 동시에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전선을 급격히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1: 네.
3: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타격으로 러시아 후방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압박하고 있다. 이거는 뭐 저 전쟁연구소뿐만 아니라 로이터 통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 일부에서 480제곱킬로미터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제 맞대고 있는 전선 1000km가 넘어요. 480제곱킬로미터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난 4월 중순에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올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얘기도 하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장거리로 서로 막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러시아가 지금 봄, 여름 공습을 통해서 추가 점령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둘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의 타격이 러시아의 정유, 군수, 항공을 얼마나 더 약화시킬 것인지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그 지원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협상 압박으로 이어지는지.
1: 네.
3: 그러니까 현재 전쟁 상황을 본다면 전선은 고착화되어 있어요. 근데 전쟁 양상은 드론, 미사일, 뭐 후방 타격 등등 양상은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전쟁 초기 그러니까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3: 예. 이게 무려 그때 러시아에 대해서 2만 개나 되는 정말 지옥 같은 국제 제재가 쏟아졌습니다. 2만 개.
1: 아.
3: 그러니까 핵심은요. 러시아의 돈줄제계예요. 네.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이제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달러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국제금융시스템을 고립시키고, 그 반도체나 전자 직접 회로도 첨단 기술과 산업부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무기제조나 군사력 약화되는 거죠.
1: 네.
3: 그리고 러시아 석유나 가스 수입을 서방 중심으로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항공기 영구통과 금지시키고,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가 있고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강도 높은 제재가 계속되면 러시아는 얼마 못 가서 국가부도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 전쟁 포기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땐 예측했었죠.
1: 그런데 2025년 작년까지를 보면 이 모든 예측이 틀렸다고요?
3: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2025년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네.
3: 올해 들어서 또 다른 분석이 있습니까?
1: 네.
3: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워낙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곧 망한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2024년 5년까지 보니까

0: 러시아 국군은 온전하고 경기 침체는커녕 과열 조짐을 보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 몇 년도 수행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초호황이라는 겁니다.
1: 오.
0: 성장률이 2023년 3.6%, 2024년 4.1%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1: 네.
0: 근데 서방 국가는 그때 코로나 이제 막 벗어난 때라서 1%면 잘하던 시기였어요. 또 러시아의 실업률이 전쟁 시작할 때 4.3% 됐는데 2024년 되니까 2.7%로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구매력 평가 보니까 러시아가 2024년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막대한 군사지출을 고임금과 인플레이션 불러왔지만 동시에 경제성장도 촉진했다. 거의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죠.
1: 이 전무후무한 국제제재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초호황을 보내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0: 이게 전쟁 때문에 고립될 줄 알았던 러시아가 경제를 성장시켰다? 막 계속 끄떡없이 성장한다? 진짜 믿기 어려운데 사실 그 국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빈틈이 있었어요. 사실 이 강도 높은 제재라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가 중심이거든요.
1: 네.
0: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는 그림자 함대라고 해서 소유주와 국제 불분명한 노후 유조선과 화물선단을 이걸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러시아 석유를 막 수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리터당 60달러 상한가 묶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 판매했다는 거예요. 이런 빈틈이 러시아 경제 성장에 물꼬를 터주게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의 도움을 받은 거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0: 이게 이제 군사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군사 케인즈주의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경제 호황을 누렸거든요. 군사 케인즈주의로. 1933년부터 5년 동안 나치는 실제 GDP를 55%나 성장시켰어요. 이걸 따라한 겁니다, 러시아가.
1: 그렇군요.
0: 그래서 별명이 그때 탱크 만드는 주유소였어요, 러시아가. 탱크 만드는 주유소. 엄청나게 그 석유를 많이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비도 2021년에 3%였는데 2025년에 7.5%,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만큼 돈이 생긴 겁니다. 자, 보통 GDP는 특정 기간 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합인데 러시아는 군사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늘린 거죠. 자, 무기공장 24시간 돌아가면 사람 필요하겠죠? 일자리 늘죠? 실업률 감소하죠. 근데 전쟁으로 인력 빠져나가니까 공장은 늘 일선 부족하죠? 그러니까 월급 인상하죠. 그래서 러시아 월 평균 임금이 엄청나게 뛰면서 동시에 소비자 신뢰지수도 그때 2024년 118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도 잘 먹고 사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1: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서요.
0: 국산화 효과.
1: 국산화 효과요.
0: 이게 뭐냐면은 전쟁 시작하니까 뭐 제재한다고 다 다국적 기업들 다 떠났잖아요. 한 1,000개 된대요. 그 가운데 우리 현대자동차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량 이탈로 생긴 그 빈자리 누가 차지했냐. 스타벅스 커피가 사라진 자리에 스타스커피라는 러시아 기업이 들어가요.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가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냥 러시아 햄버거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카콜라 대신 도브리콜라라는 하여튼 가장 많이 팔린 탄산음료가 됐다고요. 러시아 기업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니까 기업의 이익이 확 늘고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서 배당금이나 세금까지 모두 다 러시아 안에 남게 된 거죠.
1: 야, 그렇군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이 아무리 호황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군수경제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0: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2024년 말, 2025 초중까지예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군사

0: 민주주의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낫지 망하잖아요.
1: 네.
0: 2020년 올해 들어서 금리가 얼마냐면 21%입니다.
1: 21%요?
0: 네. 또 에너지 수출 부진이 생겨요. 이제 눈치챘어요. 다른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아까 막 엄청나게 높았다는데 지금 1%대로 저성장률도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8%대예요. 내수 경제 힘들겠죠?
1: 네.
0: 물가 상승률 예전에 전쟁 전 4 내지 5%인데 10%가 지금 넘어요. 러시아 그렇게 버터 도둑이 많답니다. 네, 버터 가격이 무려 36%나 올라갔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난리가, 뭐, 감전 90% 이상이래요. 극도로 안 좋아지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러시아 경제 어떻게 될까요?
0: 자, 전쟁 끝났다. 그러면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겠죠?
1: 네.
0: 다국적 기업도 들어가겠죠?
1: 음흠.
0: 우리 현대자동차 다시 들어가서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기대는 네. 있는데, 잘 나갈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 박지 않습니다.
1: 어허.
0: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와중에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거.
1: 네.
0: 이게 가장, 그러면 일자리 줄, 그러니까 전쟁 투수 막내리고 일자리 줄고 실업률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전쟁 동안 계속 총알하고 탱크만 만드느라고 이제 저 다른 데 투자도 못했어요. 특히
1: 네.
0: AI에 투자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주로 팔아먹던 원유. 이제 유럽 국가가 러시아 뭘 믿고 그 사주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딱 그 경제학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는 현대화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어쩌면 향후 러시아의 전망을 예측하는 가장 정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설사 전쟁이라는 계기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7: 유유 제약.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그러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18: 키 성장에 낚을 때
19: 키가 크고 싶다면
12: 키 성장에
16: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스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사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사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사원 에드피아
5: 성공 고물 역시 사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사원 에드피아.
6: 올해 전국 초등학교 90% 이상이 5월 4일 월요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반가워한 건 어린이들이 아니라 학원가였다고 합니다. 특강 대목이 됐다고요. 학업 능력은 세계 4위지만 정신건강은 최하위권인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 부모가 시간이 없어 아이를 학원으로 돌려야만 하는 우리 사회 아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라디오오늘 오늘의 노래로 산울림의 개구쟁이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해문이 붙어 화제가 됐죠. 뉴스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신나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노느라 하루가 금방 저물었죠.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 곳으로 남아주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0: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호르문즈 해협에 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부 공격에 따른 폭발인지 내부 선박의 문제인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호르문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우리 배들도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불이 난 선박은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HMM 나무호입니다. 화재 당시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우말쿠 와인항 인근 바다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해협 봉쇄가 갑자기 풀릴 경우 빠르게 해협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배들도 수십 척이 모여있는 해역입니다. HMM 측은 선박 아래쪽 기관실 좌현 쪽에서 쿵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며 외부 공격에 따른 폭발인지 선박 내부 화재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이 배 안에 비치된 소화기로 오늘 자정쯤 약 4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진화 과정에서 기관실 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접근이 어려워 원인 조사는 오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HMM은 곧 인근 두바이 항만으로 배를 옮길 예정입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1, 2km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배들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 배 외관상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여전히 한국 선박 26척, 한국인 선원도 160명이 남아있습니다. MBC와 연락을 이어온 현지의 한국 선원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화재 직후 해수부가 근처 배들에 피항하라고 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항해하고 있고 다른 국적선도 대부분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연계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을 탈출시키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에서 날려버리겠다며 이란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프리덤 프로젝트에 동참할 때가 왔다며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적인

0: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구출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군이 현장 지휘관에게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등 위협을 사전에 제거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들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에 현장 지휘관들은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전에 위협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발사대 이동이나 발사대에 장착되는 것을 식별하거나 선박을 위협할 수 있는 목표물을 발견할 때를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수렁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는 교착 프로젝트일 뿐이라면서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은 군사적 해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의 호의적인 노력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악의적인 세력들에 의해 다시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험지를 찾아 표심 공약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방선거를 29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연천을 찾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수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수도권 내 험지인데 출마자들과 나란히 선 정 대표는 접경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깃발을 꽂을 때가 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 대표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콕 집어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고 비판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배세 등 지방선거 이후로 온갖 폭탄을 밀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부산 북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 시기 등에 대해 국민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치 검찰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며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

0: 20도 예보 보려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일부 지역이 보통, 그 밖의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김준상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면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중동 상황, 3부의 박현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국감 후보로 선출된 박민식 전 장관,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는데요. 4부의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서강대 유로맨화연구소 박현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일단 어제 오늘 발생한 우리의 네. 그 선박 화재 사건이요.
8: 네.
0: 뭘로 추정하십니까? 의심하십니까? 지금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8: 글쎄요. 뭐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네. 뭐 양쪽 다 열어놔야죠.
0: 네.
8: 네, 이란이 때렸을 가능성도 열어놓고요. 네. 또 혹시 뭐 UAE나 이쪽에서 또 때렸을 가능성도.
0: 아, 있겠군요. 양쪽 다 열어놔야 되겠군요.
8: 네네. 네. 양쪽 다 열어놓은 게 확실한지 모르니까요. 예.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란이 했다면은. 네. 참 못된 거죠.
0: 네, 이란이 했다면 참 못된 거고 이쪽에서 네. 한 건 우발적 사고로 보시는 건가요, 그럼?
8: 아니요, 그럼 뭐 이쪽에서 했다면 네.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0: 아, 이것도 고의성 있게
8: 만약에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모르니까.
0: 이쪽에서 고의적으로 때릴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선박은?
8: 한국의 참전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아,
0: 그렇게요.
8: 네.
0: 그래 안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네. 뭐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 네.
0: 이렇게 그러니까 참전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8: 그렇죠.
0: 네. 네. 우리 명분이 되는군요.
8: 명분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0: 이란한테 잘했는데 예.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예. 이게 반대라면 우리는 곤혹스러운 거죠.
1: 예.
0: 뭐 아니길 바랍니다. 뭐 예. 그냥
1: 그 두 가지 말고 다른 경우도 있으신가요?
0: 다른 경우는 뭐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뭐 불발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아. 있겠지만 예. 정박한 상태였다고 그러거든요.
1: 예.
0: 정박한 상태에서 그랬다니까 표적으로는 쉬웠겠죠.
1: 아, 그러니까 이 어떤 원인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0: 네, 이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 보면은 그 미국 쪽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예. 유해 쪽으로 미국 이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방향으로 보면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 예.
0: 예, 근데 이란이 하다가 그게 맞았을 가능성. 예. 예. 그런 게
1: 아니면 이 어떤 유해 쪽으로 공격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양쪽 서로가 우발적일 가능성도?
0: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1: 네, 지금 그렇겠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권이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이 네, 달라져야 그렇죠. 되니까요.
0: 예, 조사를 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네.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1: 예.
0: 누가 했다고 지금 우리가 할 수는, 말할 수는 없고요.
1: 예.
0: 정확한 조사한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겠죠.
1: 예. 네. 미국이란 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0: 미국이란의 네. 협상은 양쪽이 조금이라도 굽히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1: 예.
0: 특히 미국이 핵 문제를 계속 끌고 들어가면은 이건 핵 답 안 나옵니다.
1: 예. 근데 핵 문제도 어느 정도냐의 문제 아닌가요?
0: 그렇죠. 핵 예. 문제도 어느 정도인데 예. 지금까지 해보면은 핵 문제로서는 뭐 한 발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전부터 한 다음에 핵을 하자는 건데 예. 이란, 미국은 그걸 안 받는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1: 예. 미국의 생각은 뭔가요, 보시기에?
0: 아, 미국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 미국도 괴로울 텐데요.
0: 항복이죠. 예. 이란이 항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1: 근데 미국도 괴롭지 않습니까?
0: 괴롭죠.
1: 예.
0: 항복하기 바라는데 이란이 항복을 안 하니까요.
1: 예.
0: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죠.
1: 그렇다면 지금 이런 교착 상태라면요.
0: 네.
1: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0: 아마도 지금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면서 예. 이란이 석유를 못 팔면 생산을 해도 더 이상 가둬둘 곳이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만약에 그게 작전이라면
1: 예.
0: 60일 정도는 더 갑니다.
1: 아.
0: 왜냐면
1: 예.
0: 지금 지상에서 그 석유가 소위 말해서 꽉 찰 때 하려면 약 13일이 더 걸리고요.
1: 예.
0: 그리고 해상에서 유조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예.
0: 해상의 유조선들의 기름을 다 실으려면 그게 30에서 45일 정도 예. 걸립니다. 그러면 맥스로 잡아보면 최대로 잡아보면 배에다 실는 거 45일 플러스 예. 지상에 13일 더하면은 예, 58일 나오죠.
1: 예.
0: 그러니까 58일은 더 간다는 얘기예요. 이란이 58일이 되면
1: 예.
0: 이제 더 이상 어디다가 지금 생산한 거를
1: 예.
0: 더 이상 실을 수가 없다는 예. 얘기죠. 그렇게 기다린다면 두 달 더 가는 거죠.
1: 그런데 이란은 그 이후까지 버틸 가능성 없습니까? 그것도 버티죠.
0: 이란은 버티죠.
1: 예.
0: 미국은 계속 그때까지 봉쇄를 하겠다라는
1: 예.
0: 거니까요. 만약에
1: 예.
0: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예. 한 58일 정도는 더 간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1: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걸 다 어떤 채우고도
0: 네.
1: 더 버틸 수도.
0: 이란은 더 버티죠.
1: 예, 예.
0: 이란은 끝까지 버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 그래요.
0: 근데 미국은 기다리는 거죠. 꽉 차기까지.
1: 예. 예.
0: 너희들이 꽉 차면 뭐 어떻게 하겠냐.
1: 예.
0: 유정도 막아야 되고 유정 한번 막히면은 다시 뚫는데 시간 걸리고.
1: 예.
0: 니네 지금 하루에 못 파는 석유도 많은데 손 들고 나오지. 너구리에다가
1: 예.
0: 너구리굴에다가 계속 지금 그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1: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요.
0: 네.
1: 장기화 가능성이 더 훨씬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트럼프 대통령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미국 정유회사 회사장들 불러놓고 유가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요즘 좀 찝찝한 게
1: 예.
0: 처음 전쟁 시작할 때 헤그세스 예. 전쟁부 장관이
1: 예.
0: 이거 전쟁 9월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1: 예.
0: 그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때 가면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1: 예.
0: 그러는데 지금 조금씩 지금 말려가고 있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면은 가는 거고
1: 예.
0: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1: 예.
0: 지금 2월 28일 미국의 전쟁 시작한 다음에
1: 예.
0: 유가가 지금 57%가 올랐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소비자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1: 예.
0: 그럼 이게 반영이 된다면은
1: 예.
0: 지금 2,500원이 돼야 돼요.
1: 예.
0: 1리터당
1: 예.
0: 휘발유가요.
1: 예.
0: 근데 지금 그거 안 됐잖아요.
1: 예.
0: 그럼 아직까지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1: 충격파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
0: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번에 그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1: 예.
0: 근데 유가 전문가하고 얘기한 다음에
1: 예.
0: 좀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계속 읽어봤거든요.
1: 예.
0: 읽어봤는데 그 에너지의 굉장히 전문가가
1: 예.
0: 지금 57%나 올랐는데
1: 예.
0: 전 세계적으로 그게 지금 소비자가에 반영이 안 됐다.
1: 예.
0: 이제 진짜 힘든 시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호르무즈에서 배가 안 나오니까.
1: 안 나오니까요.
0: 네.
1: 그렇다면요. 미국도.
0: 네.
1: 선거 앞두고, 누가 더 잘 버티냐 이 게임 같은데요.
0: 네.
1: 일하는 말입니다. 훨씬 더 힘들지라도 그 독재 정권의 특성상 말입니다. 이런 데 버티는 데는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1: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예. 가난한 애들이 배고픈 더 잘 건드려요.
0: 그러니까요.
1: 부잣집 애들이 먹게
0: 되죠. 근데 미국이 뭘 믿고 더 훨씬 더 강경하게 나서는 건가요?
1: 그래서 지금 네. 그 이스라엘의 그 대사도 했고 했던 네. 전문가라든지 하는 말이 전부 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네. 이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란 정책을 하고 있다.
0: 아, 네. 약간 판단의 네, 오류가 있다.
1: 판단미스, 예, 판단미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오바마는 그럴 줄 몰라서 예. 안 했겠느냐.
0: 예.
1: 오바마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다. 예. 이란을 알고 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는 게 이란을 전혀 모르고 작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예. 들면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이 잘 모르고 한 작전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다 이거죠.
0: 그렇다면 전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는요. 더 절망적인 상태인데.
1: 저 절망적으로 봅니다.
0: 예, 네. 판단 착오로 인한 어떤 실수.
1: 네.
0: 판단 착오.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은요. 예. 일을 저지르 놓고 계속 새끼를 까면서 예. 더 가요.
0: 예.
1: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점을 결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은 계속 악수만 두고 있거든요.
0: 예.
1: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겁니다.
0: 그러니까 그 육갈 말씀하셨지만요.
1: 네.
0: 유가 자체가 지금 선물 시장에 보면 굉장히 어떤 낙관하는 분위기가 많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 네, 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 유가가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최소 두세 달은 더 걸린다 이겁니다.
0: 예, 큰일입니다. 그리고 예. 이 상태에서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1: 네.
0: 장기적 봉쇄를 그냥 결심하고요.
1: 네.
0: 미국이요. 일단 뭐 셰일가스나 뭐 이런 거 셰일 석유 뭐 증산한다 그러고 수출 막고 이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유가가 치달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너무 큽니다.
1: 예,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예. 지금 호르무즈에서 배가 200만 배를 실은 배가 서너 척만 나와도 유가는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800만 원, 1000만 배를만 나와도 예. 괜찮다는 얘기고 지금 배를 다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0: 예.
1: 이제 미군 배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0: 예.
1: 멀리 떨어져 있고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봉쇄를 풉니까?
0: 예.
1: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0: 이 유가의 경제적 충격은 정말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군요.
1: 네. 지금 그게 충격적이에요. 정말. 57% 올랐는데 아직까지 네. 소비자 물가에 반영 안 됐다라는 게 이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57% 오른 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1: 네.
0: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거고.
1: 네. 그렇죠.
0: 아, 정말 큰일입니다.
1: 네. 예.
0: 이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적 선택은 뭔가요? 그 시기에?
1: 아랍에미리트는요. 예. 사실은 석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0: 예.
1: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얼마나 석유의 가격에 의존하냐 할 때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가격이 낮아도 버틸 수 있는 나라거든요.
0: 예.
1: 60달러 정도만 돼도 버틸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석유의 양이 480만 배럴입니다.
0: 예.
1: 480만 배럴이 우리가 하루에 수입하는 게 285만 배럴 예. 되면 되거든요. 480만 배럴인데 오페크라는 클럽에 들어가 있잖아요.
0: 예.
1: 오페크 클럽은 유가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480만 배를 뽑지는 못하게 해요.
0: 예.
1: 320에서 예. 340만 배를 뽑게 하거든요.
0: 예.
1: 그럼 아랍에미레이트는 140만 배럴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0: 예.
1: 꼭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번에 이란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0: 예.
1: 이란의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주변 국가들한테 아랍 국가들한테 야 우리 같이 뭐 하자고 그랬는데 예. 아무도 아랍에미리트 예.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0: 예.
1: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화가 너무 났고요.
0: 예.
1: 그다음에 오페크를 사우디가 좌지우지하거든요.
0: 예.
1: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중심이 돼가지고 쿼터를 주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는 140만 배를 또 쓸 수 있는데
0: 예.
1: 이거 못하지 않느냐.
0: 예.
1: 우리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0: 예.
1: 금융. 그다음에 관광, 석유인데
0: 예.
1: 금융 관광 날라갔어요. 그럼 석유라도 뽑아내서
0: 예.
1: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뭐 더 이상 못 있겠다. 사우디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0: 그래서 오펙을 탈퇴해버린
1: 거예요. 네, 탈퇴한 거고요.
0: 예.
1: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2030년까지 아랍에미리트는 하루에 500만 배럴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0: 예.
1: 2030년 500만 배럴 되거든요.
0: 예.
1: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석유로 먹고 살 수 있는 시간 별로 안 남았어.
0: 예.
1: 별로 안 남아서 한 2040년 50년이면 이제 석유로 돈 못 벌 텐데
0: 예.
1: 그럼 이 갖고 있는 게 별 의미 없다.
0: 아, 빨리 팔자.
1: 빨리 예. 뽑아내서 빨리 팔자.
0: 예.
1: 이 주의예요.
0: 예.
1: 근데 다른 국가들은 지금 그게 아니니까.
0: 예.
1: 예, 지금 아르메니아 나가버렸고.
0: 예. 네. 오펙은 타격이 있습니까?
1: 오펙이 타격이 있죠 아무래도요.
0: 예.
1: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벗어나니까.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0: 예.
1: 2019년에 카타르도 나왔습니다.
0: 예.
1: 카타르가 나올 때는 좀 멋있는 변명을 하고 예. 나왔어요. 사실 카타르도 사우디가 싫어서 나온 거거든요.
0: 아, 예. 예.
1: 그런데 카타르를

0: 뭐라고 나오냐면 아 우리는 더 친환경적인 가스에 집중하겠다 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1: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오펙의 타격이 좀 안정적인 것은
0: 네.
1: 이쪽 어떤 석유 생산량이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맞습니까?
0: 네, 뭐 석유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유가 때문에 유가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오펙도 증산할 수밖에 없죠.
1: 아, 그럼 지금 유가는 좀 낮을까요?
0: 유가는 조금 낮지만 네. 근데 뽑아내면 뭡니까?
1: 실어 나오
0: 우리 집으로 오지는 않는데.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석유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만에서 180만 배럴은 후자이라 항구로 해서 나올 수 있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700에서 900만 배럴이 저 홍해 쪽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1: 예.
0: 근데 문제는 이 다른 국가들 쿠웨이트나 네. 이라크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1: 예.
0: 아시아로 갈 거.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란이 그 미국의 작전에 대비해서 작전 변경을 넓혔잖아요. 예. 그게 후자이라 항구까지 갔거든요.
1: 예.
0: 후자이라 항구를 또 공격도 했고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유일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UAE가 석유를 팔 수 있는 곳입니다.
1: 네, 예.
0: 예,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지금.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니들 함부로 못해.
1: 석유 못 판다.
0: 네. 예. 그걸 파이프를 끄는 게 아니고 파이프 끝부분 예. 나오는 부분을 거기 새를 예. 거기를 깨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겁을 준 거죠.
1: 아, 이 석유 문제 정말 어떤 탈출구가 안 보인다는 게.
0: 네,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 그대로 예. 이게 탈출구가 보이려면 미국이 이란 말을 들어줘야 돼요.
1: 예, 네, 근데 그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0: 근데 미국은 그걸 들어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패배를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0: 네.
1: 이 오바마 당시보다 더 비슷한 어떤 협상만 하더라도 패배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0: 네.
1: 들어줄 폭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런데요, 네. 오바마하고 네. 비교를 해봤을 때 오바마는 15년 동안
1: 네.
0: 이란이 3.67%의 농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이 빵으로 하는 얘기, 제로로 하는 예. 얘기거든요. 이거는 압도적인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그걸 한 5년, 10년만 해도요, 그거는 예. 미국이 이긴 겁니다. 예. 오바마 이긴 거예요.
1: 예.
0: 트럼프가 훨씬 잘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1: 예.
0: 나왔으면
1: 뭐 타협을 하면 되는데.
0: 예, 타협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죠.
1: 아, 페트로달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0: 이렇게 되면은요, 예. 사실은.
1: 페트로달러를, 청취자분들이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달러, 이 석유 거래는 달러만 쓰는 체제.
0: 예, 74년에 예. 닉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석유를 팔 때는 기준이 달러로만 한다.
1: 예.
0: 그래서 달러로 거래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1: 그 달러였던 힘도 거기서.
0: 그럼요. 그게 예. 엄청난 힘이죠.
1: 예.
0: 그런데 지금 UAE도 그렇고, 우리 위안화로도 거래하겠다.
1: 예.
0: 100% 달러로 거래한 건 아닙니다.
1: 예.
0: 80% 정도, 85% 정도가 예. 달러고요. 나머지는 뭐 루블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러를 하고 있었죠. 우리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이게 자꾸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안화가 대체할 수도 있겠죠.
1: 그런데 예.
0: 사실은 그게 기축통화가 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1: 네.
0: 기축통화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무역 적자.
1: 예.
0: 무조건 무역 적자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뭐 굳이
0: 네.
1: 페트로달러를 강하게 고수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0: 지금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1: 예.
0: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올해 총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재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다.
1: 예.
0: 왜냐하면 달러 만능 시대가 끝나서
1: 예.
0: 달러 외에 다른 걸로 많이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1: 예.
0: 때문에 미국이 뭐 제재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1: 거꾸로 네. 페트로달러였던 그 권력을
0: 네.
1: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어떤 반증 아닌가요? 여기?
0: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0: 아마 쉽게 내려놓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그런데 네.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0: 네.
1: 그리 집착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0: 네, 그러니까 미국이
1: 국제 패권이랄까요.
0: 예. 예. 미국이 지금 만약 패권 국가로서 모습을 예전에는 좀 당당한 모습이 있었는데
1: 예, 예.
0: 요즘 쭉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은 뭔가 초조해요.
1: 예.
0: 뭔가 쫓기는 느낌.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2등이 막 따라오니까
1: 예.
0: 그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유 있게 달리다가 예. 뒤에서 따라오니까 막 정신없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1: 예.
0: 하고 그러면서 지금 가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 전혀 다른.
1: 거기다가 무슨 미국. 우방국들, 그러니까 친구들 막 뺨 때려가지고 뭐 뺏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0: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올 초에 1월 달에 그 캐나다 카니 총리가 한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1: 예.
0: 한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중견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1: 예.
0: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른다.
1: 예.
0: 이 강대국 메뉴판이라는 게 미국의 메뉴판에
1: 예.
0: 오른다는 거거든요.
1: 근데 저렇게 독불장군식으로

0: 미국의 어떤 힘의 외교를 하면요.
1: 네.
0: 이 중소 강대국들이요. 힘을 합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지금 유럽이 유럽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0: 예.
1: 미국 너 그렇게 해라. 알았어. 뭐 어차피 너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지금 예. 이런 상황이 되고 거의 눈치를 안 보죠.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그래서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 한국과 일본인데
0: 예.
1: 그게 뭐 한국과 일본이 예뻐서 그런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능력이 있고
0: 예.
1: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동맹이지
0: 예.
1: 이게 뭐 옛날에 우리가 같이 6.25 때 싸우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0: 예.
1: 그냥 현재 지금 현 시점으로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을 도울 수 있으면 동맹이고요.
0: 예.
1: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동맹 취급을 하는데 예. 유럽은 지금 보세요. 유럽은 흡혈기 취급하지 않습니까?
0: 예. 뭘 받아올 게 없다 이 판단인 것 같습니다.
1: 받아올 거는 없고 미국의 예. 피만 빨아먹는 예. 흡혈기 취급하니까 완전히 유럽과는 지금 끝장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0: 자 오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요. 어떤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
1: 네.
0: 뭐 현실이 그렇고요.
1: 아, 현실이 예. 그렇습니다. 예.
0: 현실이 굉장히 예. 그렇고요. 예. 그래도
1: 네.
0: 혹시 이런 방에 돌파구가 생길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1: 기대할 만한 부분이요.
0: 예.
1: 그럼 이란이 조금 미국 말을 좀 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미국이 20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란은 5년 얘기했습니다. 우라늄
0: 예.
1: 농축 5년 동안 안 하겠다. 뭐 10년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예.
1: 아니면 15년까지.
0: 예.
1: 15년이면 딱 오바마 15년하고 비슷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그때까지 중지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우라늄 농축분 60% 440kg을
0: 예.
1: 뭐 상당 부분을 미국에 넘겨주겠다.
0: 예.
1: 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란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0: 예.
1: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0: 아, 이란의 판단 그렇습니다.
1: 예, 이란은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 아쉬울 게 없는 거고 아쉬운 건 지금 너 미국 니네가 아쉬울 거다. 아쉬우니까 니네들이 먼저 접어.
0: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한.
1: 네.
0: 협상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없죠. 그래서 일단 예. 이제 소련이 러시아나 예. 중국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아유 그걸 참 안 되네요.
0: 아, 그렇다면요. 이란의 내부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다고 뭐 전해집니까?
1: 밖에서는 네. 이란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0: 네.
1: 제가 이란을 쭉 봐온 결과, 이란은요, 우리 정치인보다 더 잘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0: 네.
1: 예,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0: 예.
1: 예, 얼마나 싸웠으면 얘들이 예. 호메이니가 정당을 없애버렸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들은
0: 예.
1: 반체제 신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는 그런 큰 기대를 할 게 없고요.
0: 예.
1: 이란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잖아요.
0: 예.
1: 최고 국가 안보회의
0: 예.
1: 결정하면 예. 그냥 그대로 갑니다. 거기는 변화 없습니다.
0: 이란의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장악력, 독재 정권의 장악력,
1: 네.
0: 그건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확고하게.
1: 예. 군대가 분열되지 않는 한,
0: 예.
1: 혁명수비대가 분열되지 않는 한 이란 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0: 혁명수비대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합니까? 군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까?
1: 혁명수비대가 군입니다.
0: 아, 그러니까 그 예, 어떤 예. 약간 체계가 다른 일반적인 군대.
1: 아, 일반 예. 군대가 있는데 예. 혁명수비대가 더 우월하죠.
0: 아, 혁명... 거기가 무조건 어떤 의사결정권의 네. 주요 축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거기 그 출신들이 전부 다 정치인도 하고 여러 가지.
0: 예.
1: 예를 들면 국회의장도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에요.
0: 일반 군대와의 어떤 의견 대립 이런 거는
1: 거의
0: 불가능합니까?
1: 없습니다. 일반 예. 군대와의 그 의견 대립이 없고요.
0: 예.
1: 합참의장이 이 조정을 하거든요.
0: 예.
1: 예. 근데 그것도 혁명수비대 쪽 사람 들이에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미국이 애초에 기대했던 말입니다. 전쟁 초기에 기대했던 민중 봉기랄까 체제 변화 이런 건 불가능해요.
1: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0: 예.
1: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참모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0: 아.
1: 하지 마라 그랬을
0: 예.
1: 때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0: 그 반정부 시위가 본무를 이룰 때요. 그때
1: 네.
0: 때렸으면 혹시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그때 때렸으면
0: 그건 아닙니까?
1: 그것도 아니죠.
0: 예.
1: 그게 본무리라는 게요. 그게 얼마나 본무리인지 사실 잘 몰라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그러니까 그게 도심에서나 그렇게 가능하지 지방에는 또 달라요.
0: 너무 또 큰 나라.
1: 예, 이란의
0: 예.
1: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0: 예.
1: 도시와 지방의 그 민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본
1: 네.
0: 그 소요는
1: 네.
0: 극히 일부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1: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1: 네, 그렇게 보고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전국적인 시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예를 들면 70.

0: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 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라고?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오늘 일찍부터 해서 그런지 지금은 정체 구간 길지 않습니다. 서울 쪽으로 조금씩 밀리는데요.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혼잡하다가 다시 남양주부터 강일 사이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천안 부근 갓길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처리 작업 1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안성에서 주춤하다가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날씨는 내일도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 24도, 대전은 25도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지속됐습니다.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3: 네, 지금부터는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3: 예, 저 지금 어디서 올라오십니까?
4: 저 김해 저희 예. 지역구에서 올라왔습니다.
3: 아, 거기 정설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판사랄까요? 예.
4: 도지사 판세는 네. 뭐 경남 전체가 김해를 예. 김해도 포함될 네. 것 같은데 경남 전체가 그동안 몇 달 동안에 김경수 전 지사가 예. 오차 범위 내에서 한 4% 정도 앞서는 예. 흐름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3: 아,
4: 여전히 오차 범위 아닌데, 예. 박원수 현 지사가 예. 그 정도 앞서는 그렇게 흐름으로 됐고.
3: 뒤집혔다고 보시는군요.
4: 예.
3: 예.
4: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3: 의미 없
4: 같다고 예. 봐야 예. 되는데, 예. 어쨌든 그전에는 그 오차 범위 아니지만 김경수 후보가 4% 앞섰는데, 예. 지금 또 거꾸로 됐으니까 예. 이게 좀 변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3: 예.
4: 거고, 김해 지역도 그런 측면에서, 예. 얼마 전까지 그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가,
3: 예.
4: 최근에 거의 다시 또 이제 접전으로 예. 된 거는 이 지역에도 국민의힘 후보 현직 시장이 예. 이 어떤 보수 결집의 흐름에 탄력을 받고 예. 있는 그런 예. 느낌입니다.
3: 예. 자, 이 어떤 가능하면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 안 하시는
4: 거예요.
3: 왜냐하면 저희가 숙지할 게 많아져서.
4: 예, 예.
3: 부산 북구 갑이요.
4: 예.
3: 박민식 후보 이제 결정됐는데요.
4: 예.
3: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4: 만약에 단일화되면은 예. 부산 MBC 조사 결과도 보면은
3: 예.
4: 뭐 그. 범야권, 그 야권 두 후보가, 네. 한동훈, 박민식 후보가 단일로 하면은,
3: 네.
4: 현재 데이터로 보면은, 뭐, 안정적으로 예. 야당이 이기는 걸로 예. 나오고,

0: 예.
1: 3%로 끝까지 갈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가 보수길집과 함께 예. 정권 심판론이 조금씩 이제 불이 붙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민심이 단일로 하지 못한 두 예. 후보 쪽에 어느 한쪽으로 밀어져 가지고 예. 정권 심판하려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도 있어서
0: 예.
1: 3%로 가도 야권의 승산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 그런데요. 지금 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 현재는
0: 왜냐하면 제가 후보가 지금 현 야당 지도부도 여쭤보고요.
1: 예.
0: 누구 나오시면.
1: 예.
0: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측도 여쭤보면요.
1: 예.
0: 양쪽이 제로라 그래요. 가능성은. 네.
1: 아직 선거가 한 달 남았고 예. 후보 등록도 막 열흘 정도 남았기 예.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는 뭐 크게
0: 예.
1: 많이 압도적으로 어느 한 후보가 예. 그 단일화 대상인 두 후보 중에 어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0: 예.
1: 그 후보가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은 예. 그거는 영향이 있는데 예.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되기 어렵고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 후보 등록하기 전에 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제 치고 나가서 예. 자기 독자적으로 이제 1등이 되는 게 제일 좋고
0: 예.
1: 안 되더라도 만약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으면 내가 앞서서 내가 예. 우위에서 단일화 논의를 끌고 가는 그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이 남은 한 열흘 정도 집중하겠죠.
0: 예.
1: 그 뒤에 판세를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든 않든 간에 유권자들이 특히 범야권 보수층 정권 심판을 바라는 그 여론층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 예. 무시할 수 없죠.
0: 근데 정권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 대통령 지지율은 뭐 역대 어떤 때보다 높은데
1: 예.
0: 그런 정서가 있을까요?
1: 예. 최근에 조금 이제 예. 떨어지고 있는데 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원래가 지방선거는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예. 정권 심판의 그런 성격을 가졌었고
0: 예.
1: 거기다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늘 선거 때 보면 기능감각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예. 국민보다도 탁월하거든요.
0: 예.
1: 절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걸 용납하지 예. 않거든요. 일시적으로는 허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균형을 맞춰주는 예. 게 균형을 맞춰줘서 각자가 국민들 각 당이 여야가 국민들 눈치 보고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 총선 경쟁할 때 국민들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0: 예.
1: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국민 눈치 볼 필요 예. 없고 그냥 뭐 그래 되면은 국민들이 손해라는 걸 알기
0: 예.
1: 때문에 절묘하게 균형감각을 발휘하는 선거 때마다
0: 예.
1: 그런 베이스에다가 어쨌든 이 집권 이후에 여당이 상당히 입법 독주를 해왔고
0: 예.
1: 그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0: 예.
1: 국민들이 굉장히 민주화된 국민들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그 공소시소를 위한 특검을 밀어붙이는
0: 예.
1: 것이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이게 이 심판 그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0: 그런데 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뭐랄까요. 국민들 예. 균형의식,
1: 예.
0: 견제심리.
1: 예.
0: 이런 게 맞습니다. 대부분 있어 왔는데.
1: 예.
0: 요번에 케이스는 반대쪽에서 보겠네요. 요번은
1: 예.
0: 다르다. 이
1: 예.
0: 논리가 잘 아시겠지만, 계엄이란 어떤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
1: 예.
0: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가 과거의 영남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이번엔 절대 다를 것이다. 이 주장도 아직 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예. 그 논리가 상당 부분, 유력했죠.
0: 예, 예.
1: 그 논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늘 잠재의식에서 가져왔던 균형 감각이
0: 예.
1: 균형 심판 이 그 민심이 조금 이제 눌려 있었던
0: 예.
1: 것이
0: 예.
1: 그게
0: 예.
1: 없어졌던 건 아니거든요.
0: 예.
1: 그냥 뭐 어느 정당이든 한쪽으로 다 몰라줘도 상관없어서 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예. 집권 이후에 이 정부가 인기 얻을 만한 그런 그 일들이 있고
0: 예.
1: 반대 야당은 계속 실망시키고
0: 예. 예.
1: 야당 지도부 특히
0: 예.
1: 더 실망시키고
0: 예.
1: 있고 하니까 견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견제 대상이 되는 야당이
0: 예.
1: 뭔가 좀 표를 줄 만한 명분이 있고
0: 그렇습니다.
1: 이래야 그걸
0: 예.
1: 이제 발의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건이 안 되니까 이제 잠재해 있었는데
0: 예.
1: 어쨌든 그 최근에 좀 말씀드린 그런
0: 네.
1: 이제 그 여권이 국민들의 그런 경계심 또는 이 그 불안 심리를 네. 자극할 만한 걸 갖다가 그냥 아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네. 데다가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는 조금씩 이제 그 표면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당
0: 네.
1: 지역의 후보들이 얼굴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0: 네.
1: 상황이 되니까 이 당이 주는 이런 그 부정적 그 느낌이 조금씩 이제 희석되는
0: 예.
1: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약간의 여론의 변화
0: 예.
1: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 그렇게 느끼십니까?
1: 예, 조금씩 예. 이제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박민식 후보랑요.
1: 예.
0: 한동훈 후보랑은
1: 예.
0: 어떻게 될 것을 전망하십니까?

0: 누가 무게중심에 만약 네. 행할 끝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을 좀 균형의 추가 쏠릴 것으로 보십니까?
1: 쏠릴 걸로 봅니다.
0: 어느 쪽으로 쏠릴 걸로 보십니까?
1: 아, 그거는 제가 두 후보다 저 귀한 후보들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민심은 앞으로 후보 등록까지 한 예. 열흘 정도 남았고 하기 예. 때문에 그 뒤에도 또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보수 유권자층들이 예. 이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뭐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정권에 어떤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큰 선거구가 예. 전국의 지자체 지방 그 선거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 뭐 다 있지만은 14군데는 있지만은 제일 핵심이 여기 부산 북구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 측근이 출마했기 때문에
0: 예.
1: 그 선거를 통해서 그 심판 표심을 표출한다면 여기가 핵심일 예. 수밖에 없는데 후보, 야권 후보가 갈라져가지고 이 잘 안 된다
0: 예.
1: 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예. 그게 이제 그 일단 선거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1: 예.
0: 봐야 알겠지만.
1: 예.
0: 요번에 정권 심판의 정서는 뭐 제가 보기엔 그건 그 용어가 별로 어울리진 않는 용어 같고요. 예. 아직까지 어떤 여러 가지 여러
1: 정권 심판 예. 좀 그렇다면 예. 이제 예, 권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
0: 그런데 그게 이제 예.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1: 예.
0: 내가 이렇게 저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관찰해 보면
1: 예.
0: 야권 심판론에 대한 아직도 그 견제가 굉장히 상당히 강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1: 예.
0: 국민들이 보는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질 못했거든요. 아직
1: 예. 예.
0: 어떤 구속을 봐도
1: 예.
0: 그게 끝까지 유지되지 않을까요?
1: 초반까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0: 지금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1: 여권이 예. 정부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내란 청산
0: 예.
1: 이 이슈가 계속 그 작동을 했고
0: 예.
1: 그래서 뭐 저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계속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국정조사도
0: 예.
1: 하고 지금 뭐 특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 심판론이 일정 부분 좀 살아 있었는데
0: 예.
1: 최근에 이제 좀 변화가 있다는 거죠.
0: 예.
1: 제가 볼 때는
0: 예.
1: 야당을 도와줘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0: 예.
1: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국민의 주인 대접 못 받는다.
0: 예.
1: 나라가 이상하게 좀 불균형하게 기형적으로 간다. 라는 것 때문에 야당이 뭐 예뻐서 뭐 그거다가 뭐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힘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국가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0: 예.
1: 견제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지.
0: 예.
1: 야당이.
0: 근데 초기에는 그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1: 예.
0: 뭐냐면 요번에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아직까지.
1: 예. 예.
0: 요번에 완전히 이제 뿌리채 갈아 엎어야 된다는 정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1: 있었죠.
0: 예. 예.
1: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은
0: 예.
1: 뭐 심지어 어떤 뭐 칼럼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게 만들려면은
0: 예.
1: 이 싫어도 국민의힘 이번에
0: 예.
1: 그냥 심판해야 된다,
0: 예.
1: 풀어주지 말아야 된다
0: 그런 정서도 예.
1: 그런 이야기가 예. 있었는데 어쨌든 여론의 이 그 여러 여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거거든요.
0: 예. 그렇죠. 예.
1: 원심력도 있고 구심력도 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견제 심리가
0: 네.
1: 조금 더 강화돼가고 있고 그게 보수 결집 형태로 네. 나타나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0: 예.
1: 것이 보여지거든요.
0: 예.
1: 경남지사 여론조사
0: 예.
1: 또 그 경남지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게
0: 예.
1: 있었지만 부산시장 여론조사도 전재수 후보가 10% 이상 앞서 있다가
0: 예.
1: 지금
0: 예.
1: 그 부산 MBC
0: 수시 언급하시면 제가 자꾸 숙제를 해야 돼요.
1: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 부산 MBC 조사 예. 보면 오차범위에 들어왔거든요.
0: 예.
1: 대구시장도 압도적으로 김부겸 후보 앞섰는데 지금 또
0: 예.
1: 그 대구 MBC 조사 결과에 보면은
0: 예.
1: 박빙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거든요.
0: 예.
1: 데이터로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것이 느껴지니까
0: 예.
1: 김해 시장 선거에도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다, 흐름이
0: 예.
1: 있다. 그게 어느 정도고
0: 예.
1: 또 그 선거 때까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속될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0: 예.
1: 분명히 있는 변화가 있다.
0: 예.
1: 그거를
0: 숙제 좀 하겠습니다. 잠깐. 그 아까
1: 예.
0: 말씀
1: 예.
0: 조혜진 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7일과 8일 세계일보가 한국 갤럽에 의뢰 경남도민 806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와 프레시안이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 지난 30일과 5월 1일 경남도민 1,001명에게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1: 예.
0: 그렇다면요. 아까 그 한동훈 후보랑 박민식 후보의 경우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지는 모르겠다고. 아이고 뭐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1: 예.
0: 그런데 이 만약에 3파전으로 계속 갔다가요.
1: 예.
0: 여당 후보가 당선돼요. 그 책임론은 예.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1: 3등에게 가겠죠.
0: 아, 책임론은 3등에 갈 것이다.
1: 예. 예. 그건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3등이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0: 나중에 되면.
1: 예.
0: 예.
1: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도 예. 자기 지역이 아닌데 정치적 예. 승부를 걸고 이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본인이 당선돼야지.
0: 예.
1: 근데 안 되고 어부지리로 여당 후보 예. 당선됐다. 근데 거기서 본인이 만약에 3등까지 해버렸다. 예. 그러면은 아. 이후에 정치적
0: 부담스러울 것이다.
1: 진로가 예.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박민식 후보는 거기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3등을 해버리면은 예. 본인
0: 둘 다 정치적인 부담은 있을 것이다.
1: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후보 단일화를 하기 싫어도 예. 그런 정치적 부담, 정치 그만둘 사람들은 아니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완전히 모든 책임을 자기 뒤집어서는 그 결과를 안 막을 저기 막으려면은 예. 싫어도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0: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게요. 그게 예. 어떤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면 그런데 예. 지금 야당 지도부는요.
1: 예.
0: 누가 상대한테 저 한동훈 후보가 가져가느니
1: 예.
0: 차라리 여당 후보가 가져가는 게 낫다는 어떤 심리적인 적대감
1: 예.
0: 그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0: 그래서 아무리 그런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도 단일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장동혁 후보는 예. 끝까지 이건 반대할 거예요.
0: 예. 장동혁 대표는요.
1: 그런데
0: 예.
1: 장동혁 대표는 예. 끝까지 반대할 건데 이제 결국은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예. 두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0: 예.
1: 당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대의를 위해서
0: 예.
1: 단일화 그 참여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결심하면은
0: 예.
1: 당 지도부가 그걸 끝까지 맡기는 어려울 겁니다.
0: 박민식 후보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한다.
1: 예, 그런 것도 이제 부담이 예. 되겠죠. 그런데
0: 예.
1: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예. 민심의 부담이고 본인들의 미래
0: 예.
1: 안동훈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그렇죠. 본인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참여 후보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가서 듣는 욕보다도
0: 예.
1: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서 던진 욕은 많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예. 예. 어느 선거나 간에.
0: 예.
1: 왜냐면 자기 희생을 일정 부분 그거는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0: 수치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구시장은 예. 어떻게 오십니까?
1: 대구시장도 예. 이렇게 가면은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0: 아, 여러 가지 낙관하고 계십니다.
1: 제가 이제 말,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요 흐름이 그대로 가면.
0: 아, 예.
1: 국민의힘 이깁니다.
0: 아, 그래요.
1: 이 혈음 그대로 가면 이깁니다.
0: 그쪽의 정서를 좀 아시니까요, 아무래도.
1: 예.
0: 예, 그렇게 보시.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부산 거주 8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부산시장 여론조사였습니다. 오늘 소개될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여튼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어떤 그 낙관론을 좀 가지고 계시는군요.
1: 낙관보다 예. 이제 그,
0: 희망?
1: 거의 절대적 네. 비관 상황이었죠.
0: 예. 아, 절대적 비관에서 약간의, 예.
1: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선거를 거의 뭐 포기
0: 예.
1: 기대를 안 하는
0: 예.
1: 그런 분위기에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낙관은 아니고,
1: 예. 예.
0: 절대적 비관에서
1: 예.
0: 희망의 빛을 봤다.
1: 참패 선거, 참패가 예. 예고된 선거를 다들 예. 하는 상황이었는데,
0: 예.
1: 희망이 생긴 거죠.
0: 예.
1: 희망이 생겼다는 게 국민의힘이 잘해서보다도,
0: 예.
1: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1: 너무 기우니까
0: 예.
1: 여권이 그런 경계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냥 마구 폭주하니까
0: 예.
1: 그런 그 국민들의 그런 견제 심리,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고
0: 예.
1: 두 번째는 어쨌든 지방선거는 당 지도부가 그 주인이 아니고 예.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서 유권자들의 얼굴을 보이고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0: 예.
1: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0: 예. 예. 지금 지원 나가십니까? 왜냐하면
1: 예.
0: 한동훈 후보를요.
1: 예.
0: 지원하면 징계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지하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번이라도 가겠다고 또 부딪히고 있고요.
1: 당원당규상으로는 예. 그게 맞죠.
0: 예.
1: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예. 그게 안 통하는 거죠.
0: 안 통한다는 어떤 의미인가?
1: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정말 잘못했어.
0: 예.
1: 누가 봐도 당원당규상으로 봐도 잘못했고
0: 예.
1: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봐도 국민들이 봐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면
0: 예.
1: 그런 사람 도와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
0: 예.
1: 그런 사람 도와주면 그거는 징계받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0: 예.
1: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0: 예.
1: 당 지도부도 뭐 조사한다, 진정 오인도 조사한다 그랬고 좀 조사한다는
0: 아,
1: 이야기 그 뒤를
0: 엄포만 놓지 그렇게 못할 것이다
1: 못하는
0: 이 말.
1: 거죠.
0: 예. 아니,
1: 지도부 자체가 민심을 잃어가지고
0: 예.
1: 좀 식물 상태라고까지 이야기가
0: 예.
1: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그쪽에서는 지금 바람이 막 일어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보수층 내부의
0: 예.
1: 이 레짐 체인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0: 예.
1: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걸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분위기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선거 결과 여기 이르면 장동혁 체제는 적어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한계가.
1: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거.
0: 아, 그거면 끝납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는?
1: 바로 끝나지 못하더라도
0: 예.
1: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0: 아, 대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1: 대구를 국민의힘이 잃은군요. 예.

0: 장로의 체제는?
1: 뭐, 그, 어떤 선거든지 간에, 예. 설령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예. 지면 지는 대로 지도부는 이제 아, 법적 책임, 이제 정치적 책임이 있고, 예. 이긴다 하더라도 이기는 과정에서 지금 지도부가 역할이 거의 없을 아, 거기 때문에.
2: 어떤 의미도 책임은 지겠다.
1: 없을 거기 없을 예. 거지 않습니까?
2: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넘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7: 병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9: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5: 내일은 MBC 현영주 기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옥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6: 뉴스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7: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아동 안전사고 중에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 교통사고로 매년 9천 건 정도가 발생해 20명가량이 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다 보니 주차된 차량 사이로 튀어나올 경우 운전자가 놓치기 쉽죠. 이 때문에 스쿨존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5월인데요.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서 방어운전과 감속운전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9: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8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지에 전문가를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이라며 두바이 현지에 한국 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가 주변 한국 선박들의 긴급 이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수부는 황정우 장관 주재 긴급 점검 회의에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인근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있던 우리 선박들은 현재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수렁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의 호의적인 노력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악의적인 세력들에 의해 다시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경고에도 부산을 찾아가 한동훈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친한계에 속하는 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서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한 후보의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참석했고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징계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7개 대학교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이끌 AI 중심 대학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가천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교가 우선 선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있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7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 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년 중에 딱 하루 어린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튀르키예는 매년 4월 23일이 어린이날인데 4월 23일 하루 동안 어린이들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맡아서 나라의 정책을 토의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대통령이 된 어린이가 정장을 입고 대국민의 회의장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을 했는데요. 전쟁, 폭력, 빈곤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잠들고 새소리에 눈을 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씩씩하게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해마다 이런 행사를 여는 이유는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에게 달려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늘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5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노래는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였습니다. 어제 요즘 우리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곡인데요. 한 음원 사이트에서 집계한 키즈송 순위 2위 곡이었어요. 1위는 상어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해볼까요? 김동현님이 젠디 하이, 김철아님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젠디. 임채영님도 젠디 출첵해요. 조광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1484님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이에요. 젠디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없네요.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30살, 28살 아들들에게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줬는데 좋아라 하네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사진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아카시아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그런 멋진 사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튀르키예 어린이날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렇게 튀르키예에서는 어린이날 하루 동안 아이들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맡아서 나라의 정책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튀르키예처럼 아이들을 한 명의 이런 당당한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의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아이들이랑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당제 듣는 어린이들 좀 있거든요. 꽤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아직 어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주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님 오늘도 생방이군요 하셨는데요. 생방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8시 10분 38초 지나고 있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문자 미니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민아님도 출석해 주셨어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우리 집 어린이랑 같이 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랑 뭐 하셨는지 또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사연도 대환영이고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화요일 3, 4부,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만 야구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한 주 결석하시게 됐고요.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스포츠평론가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야구 소식도 실컷 전해드릴 건데요. 어린이날에 함께하는 오늘만 야구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미래에셋증권, 유유제약,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킨,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참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는 4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됐고요.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서 전체 선원 24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인근에 있는 항구로 선박을 예인한 후에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인선을 수배 중인데 구체적인 예인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여서 정부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공식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남우호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만항에서 출발해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에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는데요. 어제 저녁 기관실 좌현 쪽에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어린이, 장애 희귀 질환 어린이, 청와대 인근 거주 어린이와 보호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어린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면서 청와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 대통령과 함께 어린이 국무회의 체험을 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혹시 대통령일 하는 게 편하세요? 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많이 힘들다고 웃으면서 답하기도 했는데요. 힘든데 왜 억지로 일하느냐는 질문에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다. 학생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녹지원으로 이동해서 어린이들과 체험 행사를 함께 했고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애쓰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탈환한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은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세계 여자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우버컵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는데요. 한국은 결승에서 중국을 3대1로 꺾고 역대 세 번째 대회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 세계선수권 우승에 이어서 올해 2026 아시아선수권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안세영 선수는 단체전인 우버컵까지 접수하면서 세계 최강다운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단체전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우승이 훨씬 더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여자 배드민턴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파렐 윌리엄스 해피 듣고 왔습니다. 조광희님이 우리 선원들 무사 무탈이 귀환하길 바랍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경희님 대통령 힘든데 왜 하냐고요? 귀여운 아이네요 하셨어요.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아이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질문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대통령 힘든데 왜 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귀여운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하네요. 또 통일 언제 돼요? 이런 질문을 한 어린이도 있다고 하고요. 이형희님은 대한민국 배드민턴 파이팅입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배드민턴 대표팀 소식도 전해드렸죠. 세계 정상 탈환한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결승전에서도 진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중국을 상대로 3대1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0년과 2022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우승이고요. 이번 대회에서 진짜 뭐 복식, 단식 정말 전력이 너무 좋았어요. 에이스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진짜 너무 잘해줘가지고 탄탄한 경기력으로 아주 멋진 경기 펼치면서 또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의미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영화 보리올의 여름 OST 중에서 보리올의 여름 들려드릴게요.

영화 보리올의 여름 OST 중에서 보리올의 여름 전해드렸습니다. 조영호님이 노래 들으시고 물고기 잡으러 냇가로 가야 할 것 같다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뭐 가사도 그렇지만 뭐 푸르른 하늘 위 밝은 햇살 아래 우리들 함께 가요. 아이들의 이 목소리가 진짜 청량하고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여름날의 추억도 막 떠오르는 그런 기분 들고. 정호준님, 퇴근하고 씻으러 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듣고 가야지, 조금만 더 듣고 가야지 하고 있습니다. 마성의 젠디 하셨는데요. 호준님,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1부 마무리되고 있고요. 조금 더 들으셔야 되는데 조금이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0시에 딱 씻으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037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날이었는데 일을 하러 나갔다가 6시에 끝나고 집으로 왔네요. 5당제 들으면서 이제 쉽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쉬는 날이어서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2037님은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양혜종님은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그저 웃고 떠들고 뛰어 놀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봅니다 하면서 산울림의 개구쟁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또 어린이날 특집이라서 아주 귀여운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다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 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802님 안녕하세요. 50줄에 낳은 막둥이가 어린이가 아니고 벌써 고1이라서 섭섭합니다. 필수 사업장이라서 오늘도 출근하는 게 아쉽습니다. 오늘도 역시 출근을 하셨군요. 1802님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또 여러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출근하신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9734님은 오늘 아이들과 어린이 축제 다녀왔답니다. 주차하려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자리 찾느라 여러 번 돌고 돌아서 그래도 어찌어찌 주차 성공. 아이들 신나게 뛰어다니고 잘 놀다 왔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어디를 가도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린이 축제 어디 다녀오셨을까요? 그 지난 주말만 해도 놀이공원 같은 곳은 오픈런 해도 줄이 너무 길어서 들어가는데 몇십 막 얼마나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차 같은 것도 힘들고 하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잘 즐겁게 놀고 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6316님, 젠디 오늘 생방이군요. 저는 딸과 부산 금정산 케이블카를 탔어요. 날씨도 좋아서 너무 상쾌했고 파전에 어묵도 먹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녹초가 됐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케이블카에서 찍은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멋지다. 이게 보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진을 딱 반으로 나눠서 아래는 숲이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있고요. 위에는 빌딩 숲이에요. 빌딩 숲과 밑에는 진짜 숲. 그 사이를 케이블카를 타고 우리 몇 번이셨지? 우리 청취자 우리 6316님이 쫙 내려가다가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 이 풍경만 봐도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4541님은 16살 아들.

0: 하트도 아직 안 눌러줬나요? 오, 좀 서운하셨겠다. 2283님은 삼공주의 아빠 공주 지킴이 행복한 40대 가장입니다. 대학생 26학번 26학번 26학번이구나. 큰딸 고2 작은딸 초3 막내딸 그리고 아내까지 왕비 하나 공주님 셋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오 딸이 셋이에요. 우리 2283님은 아내분까지도 왕비라고 하셨어요. 아내분을. 그리고 왕비 하나 공주님 셋. 아 그래서 왕비 하나 공주님 셋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구나. 오늘 2283님이랑 전화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니까 받아볼게요. 바로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삼공주의 행복지킴이 젊은 아빠 김은성입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은성님.
1: 예 안녕하세요.
0: 오 대전에 사는 삼공주의 행복지킴이 젊은 아빠 은성님이라고 하셨는데
1: 예.
0: 혹시 그 젊은 아빠라고 하셨으니까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직은 젊은 것 같습니다. 어, 아직은. 네.
0: 아직은?
1: 저 83년생입니다.
0: 아 약간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83년생인데 첫 딸이 큰딸이 대학생이면 진짜 젊은 아빠 맞네요.
1: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0: 그럼 첫 아이가 몇 살 때 이렇게 나으신 거예요?
1: 25살 때 낳았습니다.
0: 와 그렇네요. 진짜 요즘으로는 진짜 많이 젊은 아빠시잖아요. 예. 어, 아내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빨리 결혼하신 거 보니까.
1: 그럼요. 그럼요. 남들은 걱정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네. 우려가 많았지만 네. 저는 사랑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예. 옆에 아내분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1: 문 건너 좀 멀리 있습니다. 창피해서. 예.
0: 아니, 그럼요라고 강조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예. 누군가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 밝은 목소리로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1: 예.
0: 어, 문자 보니까 막내가 초3 어린이더라고요.
1: 네.
0: 오늘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뭐 하셨어요?
1: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막둥이랑 부지런히 움직여서 대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네. 150명 선착순에 25번째로 입장했습니다.
0: 오, 아 선착순이 있는 거예요?
1: 예.
0: 오 그러면은 그 몇 시부터 보통 그
1: 10시에 시작인데 저희는 네. 9시부터 줄을 서 있었죠.
0: 아 그럼 예.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인데
1: 아니요 그냥 그 행사에 추첨할 수 있는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해놨어요.
0: 아,
1: 그래서
0: 행사 추첨.
1: 조금 서둘러 갔습니다.
0: 아 그러면은 뭐 당첨되셨어요?
1: 어 솔직히 하나 팬으로서 하나 굿즈를 받고 싶었으나
0: 네.
1: 우리 아이는 그냥 조그만한 가방 하나 받아왔습니다.
0: 아 진짜 하나 굿즈는 아니었고?
1: 예,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어떻게 아이는
1: 그래도 기분 좋게 또 웃으면서 인라인 타고 마무리했습니다.
0: 어 아이가 좋아했어요?
1: 네, 좋아했습니다.
0: 아, 그럼 됐죠.
1: 예.
0: 그 행사장 가서 또 뭐 하셨어요?
1: 인라인 타는 거 구경하고, 셀록으로 아침에 또 큰애들한테 이제 저희 일상 공유해주고, 네. 그렇게 하루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0: 어? 첫째, 둘째는 같이 안 갔어요?
1: 네, 이제 좀 크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쉬는 날이 더 바쁘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1: 네.
0: 그러면 아이들 선물 혹시 챙겨주셨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어린이날은 딱 초등학교까지 챙겨주고요.
0: 네.
1: 크리스마스는 중학교까지.
0: 오.
1: 그리고 생일은 결혼 전날까지 챙겨준다 해서.
0: 오.
1: 예, 큰 아이들은 없고 막둥이만 선물하고 편지 제가 간단하게 써서 줬습니다.
0: 아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셨네.
1: 네 맞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네. 않으면 큰 애가 싫어해요.
0: 아,
1: 그래서 네,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0: 와 대단하시다. 일단
1: 네.
0: 어린이날은 초등학교까지, 크리스마스는
1: 네,
0: 왜 중학교까지예요?
1: 처음에 정하다 보니까 네. 뭐 어떤 틀은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0: 생일은 결혼 전날까지.
1: 맞습니다. 결혼 전날까지 생일이라면 제가 꼭 챙겨줍니다.
0: 어, 왜 결혼 다음 날은 안 되나요?
1: 아, 남편이 챙겨야죠. 이제 사위가.
0: 아, 멋지십니다,
1: 예.
0: 아버님.
1: 예.
0: 그러면 오늘, 아, 막내 아이만 선물을 받았겠네요?
1: 네.
0: 뭐 받았어요?
1: 예.
0: 뭐 주셨어요?
1: 아, 아이가 물을 엄청 좋아해요. 물놀이 좋아하고, 물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좀 푸른 바다처럼 드넓은 세상 원없이 보라고 수경 하나 사줬습니다.
0: 와, 너무 좋아했겠네요.
1: 예.
0: 근데 보니까,

0: 장비 하나에 공주님 셋이에요.
1: 맞습니다.
0: 혼자 남자라서 좀 외로울 때는 없으세요?
1: 아니요. 외롭진 않은데,
0: 응.
1: 가끔, 이제 여성팀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여성팀들끼리만 아는 내용을 전할 땐,
0: 네.
1: 자꾸 더 옆에 가서 장난치고 어떻게든 듣고 싶어서,
0: 오.
1: 막그 얘기를 애걸복걸해요.
0: 아, 진짜.
1: 예, 알려달라고. 저도 알고 싶은데, 여성팀들만 아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럼 아빠가 좀 듣고 싶다 하면 알려주나요?
1: 그럼요, 큰애가 또,
0: 오.
1: 잘 알려줍니다.
0: 아, 그렇구나. 되게
1: 네.
0: 친근한 아빠이신 것 같아요, 은성님.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지금 이야기 나누는 중에 글이
1: 예.
0: 하나 올라왔는데,
1: 예.
0: 윤서훈님이, 재은 누나, 저는 윤서훈. 어린이날 주인공인 6학년 초딩인데요. 아빠가 중학생이 되면 어린이날이 끝이라는데, 재은 누나 생각은요? 중학생 때까지는 어린이날 포함 아닌가요? 하셨거든요.
1: 그럼요. 이거는
0: 은성님 어때요? 네.
1: 시집마다 다 정해놓은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주는 집도 많아요.
0: 그거는 합의를 하면 된다.
1: 그럼요. 저희는
0: 네.
1: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바꿀 수가 없는 게 큰아이가 초등학교까지만 받았잖아요.
0: 아, 이미 그랬기 때문에.
1: 그럼요. 난리 나죠, 큰애가. 예.
0: 오,
1: 이건 저희 집의 내규죠.
0: 은성님은 초등학교까지만 어린이날을 챙기긴 하지만,
1: 그렇죠.
0: 서훈
1: 다른 아이들은
0: 아이는,
1: 다르다.
0: 아빠랑 이제,
1: 예.
0: 합의가 되면은
1: 그럼요.
0: 상관없다. 아하, 아빠랑 잘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서훈님. 네.
1: 그럼요.
0: 그럼 혹시 딸 셋
1: 예.
0: 중에 우리 운성 씨를 가장 닮은 딸이 있나요?
1: 외형적으로는 둘째였는데,
0: 네.
1: 지금은 셋째를 더 저랑 쏙 닮았다고 하네요.
0: 오.
1: 이런 좀 성격도 그런 것 같고요.
0: 여러 가지로.
1: 예.
0: 그렇군요. 그럼 셋째가 조금 더 예쁘고 막 그런 게 있나요?
1: 엄청
0: 아,
1: 이쁘죠.
0: 엄청. 그럼
1: 예,
0: 똑같이 예뻐.
1: 막내라.
0: 아,
1: 다
0: 막내라서.
1: 이쁘지만, 큰아이들도 이해해주죠. 막내에 대한 그 애틋한 이쁨과 사랑은 큰아이들도 받아봤기 때문에,
0: 그쵸, 그쵸.
1: 예, 질투는 따로 안 하더라고요.
0: 정말 이해할까요? 하고 우리 작가님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1: 제가 뒤에서 좀
0: 컸으니까.
1: 뭐 용돈이라도 줘야 되겠죠.
0: 그러고요.
1: 예.
0: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방송 연결된 김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조금 길어도 괜찮나요?
0: 그럼요. 그럼 저희 음악 깔아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첫째 도경아, 너의 꿈을 향해 경찰 행정학부에 진학 후 ROTC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공주. 너의 열정에 아빠는 늘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 둘째 도훈아, 너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수업을 시작으로 대학 진학까지 꿈을 키우고 있는 작은 공주. 너의 도전에, 그리고 너의 신명나는 모습에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셋째 도현아, 태권 시범단 활동 중인 태권 소녀, 우리 집 마스코트 막둥이, 항상 덤블링하며 발차기 하는 너의 모습에 우리 가족은 늘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감사하다. 여보야, 사랑하고 우리 지금처럼 오랜 시간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내봐요. 다은 씨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0: 와, 진짜 아빠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1: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이 막 ROTC 메이크업도 태권 시범단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1: 예,
0: 있네요.
1: 맞습니다. 이거를 다못 외워서 적어놓고 하니까 더 어렵네요.
0: 아니에요. 너무 잘
1: 예.
0: 전해졌고요.
1: 네.
0: 3733님이 젊은 아빠 많이 부럽네요. 우리 딸은 같은 83년생인데 올해 1월에 결혼했어요. 행복하세요. 하고 문자
1: 아,
0: 보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은성님 혹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저희 와이프가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김종국님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듣고 싶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은성님께는 렌틸콩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1: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대전 삼공주 행복지킴이 젊은 아빠 김운성님이 신청해주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듣고 왔습니다. 범진호님이 가족특별법을 제정하신 멋진 아빠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진짜 가족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대영님, 담백하지만 사랑 넘치는 아버님 얼마나 이쁠까요 아이들이 하고 오늘 전화 통화 들으시면서 많이들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임상준님이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주토피아의 OST 주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샤키라의 주.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내게 기대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4: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오늘은 고양시의 한 버스 기사님과 아이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교 시간 초등학생 아이들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버스는 한번 놓치면 20분은 더 기다려야 하는 버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되자 멈춰섰고요.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버스 기사님은 그냥 출발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잠시 차를 세워뒀고 아이들은 무사히 버스에 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다려준 기사님도 멋있지만 아이들이 멈춰선 횡단보도는 아파트 출입로라서 평소에 그냥 건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급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참 기특하죠. 이후 한 기자가 수소문 끝에 이 아이들을 만나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빨간불에 그냥 가다가는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건 나쁘잖아요. 와, 너무 기특한데.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기 싫어서 버스로 뛰어가다가도 끝까지 신호를 지켰을까요? 1번 좋은 사람, 2번

사람, 3번 나쁜 사람. 아, 문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이 사람이 너무 되기 싫어서, 그 보기 중에 아이들이 되기 싫었던 사람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좋은 사람, 2번 멋진 사람, 3번 나쁜 사람. 정답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또 이거 이민영님이 신청해주신 박재범의 좋아. Yeah, this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10시 9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한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 법안의 처리 시기 등에 대해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치검찰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에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 제가 범죄라며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이라며 세계 각국 정상은 전쟁 통해 국익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지우는 데만 여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수기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그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일부 지역이 보통, 그 밖의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전자제품이나 맛있는 간식이 늘 사랑을 받는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콜릿 농장과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 착취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일부 다국적 기업이 인건비를 낮추려고 아동 노동을 묵인하는데요. 안전 장비도 없이 농약을 뿌리고 분진을 마시면서 배터리에 쓰일 광물을 캡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살피는 것.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 싫어서 끝까지 신호를 지켰을까요? 5689님 정답 3번 나쁜 사람. 아이와 어린이날 선물로 서울 나들이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 오당제와 함께라서 좋네요. 앞으로 4시간 더 가야 하지만. 아... 4시간 더 걸려요? 오늘 차가 좀 막히나 보네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렌틸콩 두 개 한 박스 당첨자 5689님 축하드립니다. 부산까지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순옥 버스기사님은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 귀엽기도 했고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 친구들도 타야 돼요 라고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착하죠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신호를 지키면서 기다린 아이들과 이를 지켜본 기사님의 멋진 호흡, 삭막한 현실 속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면서 칭찬을 보냈다고 하네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인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6: 환인제약.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장예수님, 대전에서 야구 경기를 직관하고 왔는데요. 아일러브 스포츠가 생각나더라고요.
1: 네, 김경태님, 오당제는 들어야 되니까 눈으로는 야구 보고 귀로는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2: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한 차례 긴급 편성했습니다.
0: 오늘만 야구편!
2: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만 남의 편을 한 주 쉬고요. 오늘 3, 4분은 다시 돌아온 오늘만 야구편으로 함께할 건데요. 마침 또 어린이날인데 요즘은 어린이들도 야구에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3: 그런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이 코너가 어린이날 선물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0: 스포츠 평론가 이정원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또 세 명이서 모이는 게 한 달 만인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1: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0: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정원 작가님 오늘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아이들이랑 뭐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1: 그냥 저희 장모님이랑 뭐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점심 식사 같이 가족 모임 했었고요.
0: 네.
1: 근데 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메뉴 음식점을 선택했어요.
0: 뭐였는데?
1: 장모님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셨는데.
0: 애들 좋아하지 않나요?
1: 우리 애들은 이탈리안 안 좋아해요.
0: 한식
1: 피자도 안 먹고.
2: 진짜요?
1: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가 제일 싫어라고.
2: 네.
1: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불만이 많아서 어제 급하게 이제 애들 데리고 제가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2: 중국집은
0: 그치, 그치.
2: 최고죠, 아이들.
1: 여기 오기 전에 또 애들 치킨 만들어주고, 뭐든 먹었죠.
0: 와, 대단하십니다.
1: 애들은 어릴 때는.
2: 만드는 말씀하시죠.
1: 짜장면 탕수육 치킨인 것 같아요.
0: 네. 애들이 좋아하는 거.
2: 치킨을 잘 만드시나 봐요, 작가님.
1: 닭살도 튀기면 되잖아요.
2: 이야, 근데 사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하나요?
1: 좀 다르게 많이 만들어요. 다르게 만들어서 베이징덕 스타일로 제가.
2: 이야.
0: 베이징덕 스타일.
2: 김이
1: 좀 들긴 한데 그래도 수고한 만큼 맛있습니다.
2: 야, 완전 파인다이닝.
0: 그러니까 파인다이닝 하면 또 우리 김준서 아나운서 닮은 꼴 그 생각납니다. 3679님.
2: 손 셰프님.
0: 준서 아나운서 오늘은 코맹맹이 소리 안 날 거라고 지난주에 호언 장담하시더니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준서 아나운서 몇 시간 전 뉴스부터 들으며 기다렸어요 하셨네요.
2: 감사합니다.
0: 오늘 또 근무하시네요.
2: 그럼요. 저희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어른들은 근무를 해야죠.
0: 그럼요. 네. 그럼요.
2: 아주 즐거운
1: 아빠는
2: 마음으로.
1: 봉사를 해야 됩니다.
2: 정말은
1: 모르죠.
2: 맞네.
0: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KBO 리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에도 프로야구 열기 매우 뜨거웠는데 오후 2시부터 경기가 열렸습니다. 전구장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2: 진짜.
0: 또 올 시즌을 끝으로 문을 닫는 잠실 야구장은 마지막 어린이날 잠실 더비였잖아요.
1: 네, 잠실 더비 마지막 이제 언제 잠실 구장이 올 시즌을 끝으로 문을 닫으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마지막 어린이날 경기를 치른 팀 또 한 팀 더 있어요. SSC 랜더스. SSC 랜더스가 내후년에 청라동으로 이전하거든요.
0: 아, 진짜.
1: 근데 내년 어린이날에는 SSC 랜더스의 홈구장인 문학에서 경기가 없어요.
0: 그러니까
1: 어린이날 경기 일정은 경연제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LG가 한 해하고 다음에는 두산이 홈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같은 잠실구장에서 열리니까 잘 못 느끼는 것뿐이고.
0: 그렇죠.
1: 근데 오늘 전구장 매진이었거든요.
0: 예.
1: 아까 이제 오프닝 때 그 재현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젠디가 얘기했듯이 요즘 어린이들은 워낙 야구 경기 좋아하고
0: 네.
1: 야구 좋아하고 진짜.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야구장 직관을 선택하신 부모님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하겠다.
2: 네. 야, 진짜 놀랍다.
0: 그러면 먼저 준상 아나운서가 오늘 열린 다섯 경기 결과부터 좀 전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LG와 두산의 먼저 이 마지막 어린이날 잠실 매치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LG가 2-1로 승리했고요. SSG와 NC의 문학 경기는 7-7 무승부였습니다. KT와 롯데의 수원 경기 KT가 5-4로 승리했고요. 삼성과 키움의 대구 경기는 삼성이 11-1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아와 하나의 광주 경기 기아가 12-7 승리했습니다.
0: 이정원 작가님은 오늘 열린 다섯 경기 중에 어떤 경기 가장 주목해서 보셨어요?
1: 저는 주목해서 본 경기가 이제 잠실로 수원 경기였어요.
0: 잠실과
1: 잠실 경기, 수원 경기 경기를 주목해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1위가 KT 위즈고 2위가 LG 스윙스잖아요.
2: 네.
1: 근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최근 어린이날에 정말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날에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
2: 진짜요?
1: 연결 감독이 LG 트윈스 지휘봉 잡고 오늘 처음 이겼어요.
0: 그래요?
1: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이전까지 1승 8패. 팀 창단 이후 어린이날 패가 더 많은.
0: 아이들이 울겠네요.
1: 근데 오늘 KT도 이겼고 LG도 이겼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2: 역사적인 날이다.
1: 연결 감독이랑 그 KT의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다. 라는 승리소감을 밝힐 정도였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그래요. 애들에게. 네. 어린이들에게.
2: 근데 어린이날 이기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 게 아이들은 이기고 돌아가는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0: 맞아.
1: 예전에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5년에 그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LG가 스위패를 당했어요. 그때
2: 애들 엉엉 울었겠다.
1: 엘린이라고 하죠. LG 어린이 팬들이 대성 통곡하는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나오고 TV 뉴스에 나오고 뉴스 뭐 신문에 큼지막하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0: 2005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판이 컸어요. 네. 그래서 LG 트윈스 구단이 어떤 일을, 어떤 공약을 냈냐면, 예. 앞으로 두산전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무료 입장.
1: 무료 입장.
0: 어린이만 와. 아니라 모든 팬들 무료 입장.
2: 아, 진짜? 대박.
0: 그래서 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어린이날 시리즈가
3: 중요하구나.
0: 중요합니다.
2: 그렇죠. 팀들에게. 진짜
0: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후에 이제 경기 진행되는 거 보다가 정말 이 팀의 어린이 팬들은 오늘 정말 기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삼성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 어린이 팬들일 거예요.
3: 왜요?
0: 대승을
3: 했잖아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겠다.
0: 어린이 팬들은 실제로 팽팽한 투수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2: 아 무조건 압도적인 승리.
0: 압도적인 승리. 홈런 뻥뻥뻥 터지고 이런 거 좋아하고.
2: 우승부는 어땠을까요? SSG NC.
0: 죄송한 얘기지만 용감합니다.
2: 차라리 무승부가 더 싫다. 지는 것보다. 아.
0: 끝까지 맞는데 진 빠지는.
2: 아 그러니까 승패를 알 수 없는.
0: 허탈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 경기는 10회 다시 연장 들어갈 때 10회 초에 NC가 두 점 내면서 5대 7이 됐단 말이에요.
2: 네.
0: 그래서 NC가 승리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따라가서 SSG에 따라가서 7대 7 됐단 말이에요.
2: 아~
3: 김미금님께서도 오늘 경기들 보셨나 봐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어린이날 선물 제대로 해줬네요.
2: 그러니까
0: 어린이날 선물은 홈런 뻥뻥 터지고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2: 와~
3: 그러네요.
2: 자 오늘로서 이제 각 팀당 30경기 이상씩을 치렀잖아요. 이종훈 작가님 지난번에 올시즌 가을야구 진출 예상팀으로 LG, 삼성, KT, 하나, SSG 이렇게 5팀 뽑아주셨는데 하나를 제외한 4팀이 모두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 삼성, KT, 하나, SSG가 가을 야구에 진출한다는 생각 지금까지도 변함 없으신가요?
0: 아니요 하나를 빼야죠.
2: 하나 빼고
3: 그러실
0: 하나
3: 것
0: 빼야 될 것 같아요.
2: 냉정하시네.
0: 왜냐하면 하나는 그때도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폰세 와이즈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냐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하나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선발 마운드 붕괴예요.
2: 그러니까
0: 선발 마운드 붕괴라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선수 두 선수 당연히 폰세 와이즈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2: 네.
0: 어느 정도 해주겠지라는 생각인데 지금 오웬 화이트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설상가상으로 문동주 선수도 시즌 아웃이란 말이에요.
2: 그쵸.
0: 부상으로 최근에
3: 김성현 선수도
0: 지금 2군가 있죠. 계속 부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 이글스가 가을야구 진출하고 준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힘은 역시 마운드였거든요.
2: 네.
0: 근데 올해 하나 이글스는 마운드가 지금 붕괴된 상태입니다.
2: 그쵸.
0: 물론 지금 이경무 감독을 비롯해 하나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4위를 목표로 가을 야구를 진출하겠다라고 한다면 힘을 낼 만한 가치는 있다. 왜냐하면 승차가 아직 크진 않으니까.
2: 네.
0: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하나 이글스가 가을 야구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하나 팬들 진짜 아쉬우시겠어요.
3: 맞아요.
2: 준상 아나운서는 지난번에 기아 타이거즈를 이제 가을 야구 진출팀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3: 그랬죠.
2: 기아의 가을 야구 진출 지금도 믿고 계신 건가요?
3: 그럼요. 그때 작가님께서 얄못이구나 라고 놀리셨지만 저는 기아가 그래도
0: 5강에 반성 많이 했어요. 정말
3: 반성 많이 하셨죠.
2: 반성하셨대 반성.
0: 역시 야구 몰라요. 그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2: 아 이정훈 작가님을 반성하게 했어요. 네.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가.
3: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기아가 5연승을 했습니다.
2: 맞아.
3: 네, 정말 기아가 잘했고 그리고 기아가 물론 이제 선수층이라고 하죠. 그 뎁스는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저는 김도영 같은 선수의 이 젊은 선수가 팀을 이끌어주는 활약을 또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베테랑들이 함께 받쳐준다면 충분히 기아는 저력이 있는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다만 현재 기아가 5위예요.
3: 그러니까.
2: 그러니까.
3: 하지만 저도 한화에 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는 한화가
0: 바꿨어요?
3: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두산. 두산이 또 기대가 된다.
2: 두산이 지금 7위니까. 네.
0: 자, 두산 7위지만 뭐 5위 기아와 승차는
3: 거의 없잖아요.
2: 그렇죠. 기아 팬분들이 또 몰려들고 계시네요. 박현진님이 준상 하나 최고.
3: 기아 타이거스 파이팅입니다. 김영수님 최강 기아 슈퍼스타 김도영 슈퍼신인 박재현 늦게 핀 꽃 김호령 타격달인 김선빈 포레버 하셨습니다.
0: 정말 근데 슈퍼신인 박재현 선수의 역할이 정말 두드러지고 오늘도 정말 돋보였거든요.
2: 네.
0: 그리고 이제는 홈런왕을 노리는 김도영 선수. 홈런 1위잖아요 지금.
2: 그러니까.
0: 근데 제가 그 시즌 개막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 시즌

0: 시즌 부터는 김동훈 선수가 도루를 좀 줄이고 왜냐하면 지난 시즌 워낙 햄스트링 부상을 많이 했었죠.
1: 맞아, 맞아. 네.
0: 힘을 생각해서 홈런에만 좀 집중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홈런에만 집중하는 김도영은 역시 무섭더군요.
2: 진짜. 네.
1: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팀씩 나눠서 좀 얘기해볼게요. 먼저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KT 위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작가님, 지난 시즌 네. NC에게 밀려서 가을 야구 탈락의 고배를 맞봤던 KT가 올 시즌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비결 뭐라고 보세요?
0: KT는 제가 전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을
2: 맞아요.
0: 드렸잖아요.
2: 맞아요. 얘기하셨었어요.
0: 그리고 KT가 의외로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데 전력적인 그 구성, 특히 이제 서브리그 때 네. 전력 보강을 한 걸 보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만 탁탁 집어넣거든요.
2: 김현수 선수도. 네.
0: 김현수 선수라든지 뭐 최원준 선수 FA. 허경민 선수 이전에 데려왔죠. 그런데 지금 대단히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지금 KT의 작년도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안현민 선수나 허경민 선수가 빠져 있어요 타선에. 그런데 네. 이거를 김현수, 최원준, 김민혁, 뭐 이강민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다 메워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KT는 뭐 역시 마운드의 힘이 결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 특히 마무리가
0: 사우 선수가 있는 그 외국인 원투펀치 확실하게 지금 자리 지켜주고 있고 고영표 뭐 소형준 그리고 소형준 오원석이 있는 토종 선발진도 10승의 성취를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방금 주장 안에서 얘기했던 마무리 박영현 선수의 존재예요.
2: 끝판왕이에요. 박영현
0: 지금
2: 선수.
0: 우리 KBO 리그를 보면 상대 팀이 저 선수가 나오면 졌다라고 생각될 느낌의 마무리는 지금 박영현 선수가 유일해요.
2: 맞아요.
0: LG 트윈스의 유행찬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롯데의 마무리 같은 경우에 뭐 김원중 선수 이미 뭐 지금 보직을 바꾼 상태에 있고
1: 네.
0: 그리고 조병원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에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붙박이 마무리였던 정현 선수는 지금 불펜으로 보직을 또 옮겼고, 2군 갔다가 와서 불펜을 바꿨고,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라고 하는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 김재현이 압도적인 마무리다라고 하면 삼성 팬들도 웃을 거예요. 그 정도다 보니까, 지금 박영현이 있는 이 KT의 뒷문이 정말 낙관한데, 오늘 경기 승리도 보면, 8회 1사 만루 상황에서 박영현 선수가 올라왔거든요.
1: 네.
0: 그 아웃카운트 5개를 잡으면서 팀의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어요.
2: 진짜 대박이에요.
0: 이런 마무리가 최근에 없어요.
2: 없죠. 근데 던지는 게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0: WBC 거치면서 정말 자신감 많이 붙었어요.
2: 표정에서부터, 나 오늘도 경기 끝내러 왔는데? 약간 이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오승환 선수 경기 끝내러 네. 오는 그런 포스가 저는 느껴져서.
0: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8회 시작부터 올라가고 싶었다가 어제하루 쉬었으니까
1: 큰 힘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2: 장난 아닙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가 오늘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오늘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LG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번 분석해드리자면 LG가 지금 2위고 사실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날 매치에서 오랜만에 이겼다라고 했지만 네. 오늘 문보경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공을 밟고 발목이 접질렀어요. 네, 앰뷸런스까지 와가지고 긴급하게 실려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2: 근데 1루수 공백을 과연 누가 채울까? 이게 너무
0: 첨언을 해드리면 네. 현재는 발목 인대 파열일 가능성이 높고
1: 네.
0: 근데 정밀 검진을 통해서 발목 인대 파열이 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 손상이 될지를 봐야 돼요. 근데 파열이 아닌 아킬레스건 손상이라면
2: 시즌
0: 올 시즌 문보경 선수 시즌 아웃에 갖고 올 정도.
1: 진짜 그 정도예요?
2: 그러니까 LG 중심 타선이었잖아요.
1: 그런데
0: LG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7호 선수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 마무리 유영찬 선수 팔꿈치 부상으로 빠져 있죠.
2: 네. 유영찬 선수 심지어 수술했다는 네. 얘기까지.
0: 문보경 선수까지 타선에서 빠진다? 그럼 부상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차명석 LG 단장이 지난주에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가서 고우석 선수를 만나고 왔어요.
1: 아 진짜요?
0: 국내 복귀를 사진했어요. 근데 고우석 선수가 어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찬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자원은 없어요.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 지금 5월이 1위 싸움에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SSG 랜더스 이야기 넘어가면 SSG 랜더스 초반에 기세가 살짝 꺾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3위 자리 지키고 있죠.
0: SSG 랜더스는 정말 불펜과 방망이의 힘으로 꾸역꾸역 승리를 챙겨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방망이 같은 타격 쪽 같은 경우에 4할 타자 박성원 선수 있잖아요.
1: 네.
0: 박성원 선수를 필두로 에르디아 최정이 힘을 보태면서

0: 터질 때 진짜 무섭게 터지거든요.
1: 네.
0: 그리고 불펜 조명현 선수 앞에 뭐 노경은 선수 그리고 김민 선수, 김민 선수 최근에 부진했지만 김민 선수, 이로운 선수 뭐 등등이 이제 버티면서 어떻게 보면 불펜의 힘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선발 마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미치 화이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여기도 지금 대체 선수 오늘 일본 출신의 이제 긴지로 선수를 대체 선수로 급하게 불러들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마운드가 좀 많이 불안해요. 이 선발 마운드의 불안함, 베니라든지 이런 다른 외국인 투수들도 좀 힘을 내야 되지만 토종 선수들도 생각이 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동안 빠졌던 선수, 지금 이제 오늘 구자욱 선수도 복귀했는데 2주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에서 빠졌던 선수 김지선 선수 컨디션이 들쑥날쑥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빠졌고요.
1: 네.
0: 김성인 선수 빠졌고요. 구자욱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2: 그렇죠.
0: 김용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이재현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포수 강민호 선수 타격 부진으로 빠졌고요.
1: 진짜.
0: 타선이 다 빠져서 최영우 디아즈 빼고는 유지혁 선수 빼고는 다 빠졌던 상태예요.
1: 그렇네요.
0: 그런 팀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야구를 하기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 근데도 네. 버텼잖아요.
0: 버텼죠.
2: 그러니까.
0: 버텼다는 측면에서 삼성은 잇몸 야구로 잘 해냈다. 정병우 선수라든지 박승규 선수를 통해서 잇몸 야구를 잘 해냈고
1: 네.
2: 근데 구작 돌아왔고,
0: 구작 돌아왔고. 또 이제 그래서 오늘 승리 이후에 이제 박지만 삼성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자욱이 돌아오고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삼성다운 야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 삼성의 그 뭔가 페이스가 기대가 됩니다.
1: 진짜요?
0: 다음 주에 김영웅 이재현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도 이제 완전체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이제 반격의 5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성 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네요. 자, 응원하는 팀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강민승님이 신청해주신 김아중의 마리아.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김준상 아나운서,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오늘만 야구편 계속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방수영님이 두산 우리 다시 가을 야구 가자. 제발. 제발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 두산 아나운서가 애청자들의 니즈를 잘 읽는 것 같아요.
2: 두산 흐름 좋습니다. 요즘 또 두산에 떠오르는 우리 손석구 닮은꼴. 네. 잠실 손석구로 불리고 있는 안재석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 아주 핫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0: 진짜 손석구 닮았더라고요.
2: 진짜 닮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려가지고 잼디도 네. 찾아보셨는데 맞아요. 정말 닮았죠.
0: 너무 닮았더라고요. 네, 진짜. 에이, 한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자, 두산 이야기 그러면 해볼게요. NC 다이노스, 기아 타이거즈 세 팀의 이야기. 자, 이종호 작가님 생각할 때 이 세 팀 중에 흐름 가장 좋은 팀 이야기 어디라고
1: 지금 기아랑 NC 두산의 이야기를 좀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팀이 어제까지 공동 5위였어요. 세 팀이 공동 5위였고 오늘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기아가 지금 5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 네. NC는 무승부, 두산은 패를 기록했으니까 순위가 이제 바뀌었죠. 근데 지난주만 놓고 본다면 지난주의 흐름은 두산 베어스가 제일 좋았어요.
2: 네, 그렇죠.
1: 세 팀 중에 두산 베어스가 제일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0: 네.
1: NC는 기아를 상대로 지난주에 이제 위닝을 챙긴 뒤에 LG에게 루징 당하면서 승패 마진이 제로가 돼버렸고 기아 같은 경우는 세 팀 중에 지난주의 흐름이 가장 안 좋았던 팀이에요. 오늘 승리를 했지만 오늘 네. 대승을 거뒀지만
2: 네.
1: 지난주 NC, KT 상대로 2연속 루징 시리즈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기아는 반전에 성공했죠. 어떻게 보면. 네. 반면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 지난주에 삼성과 키움을 상대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따냈거든요.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두산이 지금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양의지라든지 양성광 같은 베테랑들이 아니에요. 박준순 뭐 아까 얘기하셨던 안재석 같은 젊은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2: 흐름이죠. 박준순 선수 이 선수 신인 아니에요?
1: 네. 박준순은 네. 지금 이제 뭐 끝내기의 왕이다. 뭐 왕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클러치 히터로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인데
0: 네.
1: 선발진에서 최민석 선수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두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구조와 과거에 두산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가을야구에 진출했을 때 그걸 두산 왕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산이 가을야구의 단골 손님이 됐을 때 그때 두산 베어스의 별명이 하수분 야구였거든요.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두산은 항상 힘을 냈어요. 올 시즌 두산이 지금 젊은 선수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산 베어스도 올 시즌 지금 좋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긍정적으로 보고
2: 맞습니다.
0: 계시고
2: 저도 개인적으로 두산을 꼽고 싶은 거는
0: 네.
2: 마무리도

0: 네일 선수가 지난 두 시즌 동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네, 스위퍼라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내일이 올 시즌은 좀 많이 부진합니다. 평균자책점이 벌써 4점대예요. 4.38이고 네. 그리고 지금 장타 허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타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점도 많고 장타도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 에이스의 위용을 되찾아줘야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타격 쪽, 수비 쪽, 야수 쪽에서 본다면 내일과 일요일 비슷한 데일 선수가 좀 문제예요.
1: 아, 데일 선수.
0: 선수. 아시아쿼터로 데려온 선수인데 네. 데일 같은 경우에는 조정 득점 창출력이 리그 평균에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타격,
1: 진짜?
0: 차점, 득점 생산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책도 많아요.
1: 네.
0: 게다가 이제 외국인 타자가 부진하면서 외국인 타자 지금 대체로 아델린 선수를 오늘 첫 선을 보였거든요.
2: 예.
0: 이 선수가 오늘 첫 타석에 석점 없는 터뜨려서
2: 기대됩니다.
0: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외국인 타자인 아델린이 좀 활력소가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1: 네.
0: 또 하나 기아 타이거즈가 타선 쪽에서 불안했던 모습은 나성범 선수의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의 부진이 뭐냐면 실제로 박재현이라든지 김도영이라든지 김선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1: 네.
0: 이걸 사실 나성범 선수가 다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나성범 선수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성범이 오늘 경기에서는 5번이 아닌 6번으로 밀려나고
1: 네.
0: 아델린 선수가 5번 자리를 깨쳤는데 아델린이 석점짜리 홈런을 첫 타석부터 터뜨리면서 기아의 타선의 고민을 좀 해소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진호님.
1: 범진호님이 또 글 남겨주셨네요. 네,
3: 오늘 박재현 홈런은 참 인상적이더군요. 2루까지 받고 전력 질주한 후에 단장 넘어가는 걸 확인하는 박재현 선수. 멋졌습니다. 얼마 전 삼성 박승규 보는 듯 저는 삼성 대는.
0: 아, 근데 요즘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야구 정말 진지하게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 삼성 박승규 선수라고 범진호님이 얘기했는데 박승규 선수 이야기 아마 그 사이클링 히트 플러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3: 사이클링 히트 플러스는 뭐예요?
0: 히트에서 2루타 하나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박승규 선수가 펜스 쪽으로 굴러가는 장타를 쳤어요.
1: 아.
0: 그래서 2루에서 모두가 멈추라고 얘기했는데 3루까지 갔어요.
1: 아, 본인이?
0: 네, 3루까지 전력 질주한 이유가 뭐냐 하면 팀에게 한 점이라도 더 선사하기
1: 위해서. 자기 기록보다 네. 그게 더 중요하다.
0: 내 기록보다는 팀이 더 중요하다.
1: 아, 멋지다 진짜. 보통은 그 사이클링 히트
0: 그럼요.
1: 한번 하고 싶잖아요.
0: 사이클링 히트하면 KBO에서 패 만들어줘요.
1: 그러니까. 와.
0: 영혼이 남잖아요. 이름이.
1: 멋지네요 진짜. 3993님이 저는 NC팬인데요. NC 얘기는 안 나오는 현실이
0: 나옵니다.
1: 슬프네요.
0: 다음이 NC 얘기입니다.
3: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1: NC 다이노스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0: NC 다이노스 한숨 쉬시고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1: 아니 오늘
0: 아, 그래도 NC 다이노스 좋은 얘기 있어요.
1: 네.
0: 라일리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합니다. 내일 라일리가 선발 등판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1: 네네.
0: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제가 한숨을 쉰 부분이 사실 선발 마운드 때문이거든요.
1: 오늘 안 그래도 자사구로 14개를 던졌어요. 네.
0: 그러니까 지금 마운드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해요. 특히나 많이 불안한 게 이 라일리는 부상으로 그동안 빠져 있었죠.
1: 네.
0: 라일리가 작년에 17승 했던 NC의 부동의 에이스였는데 17승 투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 투수인 테일러 선수 같은 경우에 이닝 소화 능력도 좀 캐스천마크, 제구력도 좀 캐스천마크.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1: 네.
0: 여기 구창모 선수는 개막전에서 좋은 투구 보여주고 또 지금까지도 좋은 투구를 이어갑니다만 이 선수가 이제 유리몸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부상 관리, 몸 관리와 휴식을 관리해줘야 되는 그 선수가 측면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계속해서 투입을 못해요. 그래서 구창모도 얼마 전까지 2군에 있다가 지금 복귀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시즌 초반에 좋았던 신민혁 선수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 그리고 토다 선수 역시 부진하고. 그러면서 선발 마운드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선 쪽에서, 타격 쪽에서, 솔직히 이제 좀 우격다짐으로 점수를 뽑아내면서 오늘 같은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NC 다이노스가 계속 이어왔다.
1: 네.
0: 이렇게 볼 수 있죠.
1: 아, 그렇네요. 롯데 팬들도 지금 글을 막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하나씩.
3: 아이고, 유기님. 아, 롯데. 언제 우리 가을 야구를 볼 수 있나. 6966님. 부산 사투리로 이거 주의소. 롯데야, 가을 야구 언제 갈게고. 마, 힘 좀 내보자. 하셨습니다. 2343님. 롯데 오늘 이길 뻔 했는데 쳐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꽤 재밌었어요. 0337님. 롯데 응원하는데 제발 타자들 초고에 방망이 휘두르지 말라고 해주세요.

0: 자신 있고 배팅 자신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아닌데.
1: 아닌데.
2: 이 0337님의 이야기는 네. 모든 야구 팬들의 이 뭐랄까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네. 뭐냐면. 초구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SSG 랜더스 이지영 선수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초구를 너무 사랑하는 선수다라고 할 정도로 초구에 배트가 자주 나가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초구에 배트가 나갔을 때 이게 땅볼이거나 아니면 그냥 플라이가 되면 상대 투수의 투구 숫자도 늘려주지 못하고 맞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0: 팬들 입장에서 정말
2: 팬들 입장에서는 공 좀 보라고 초구는 그냥 뒤돌리지 마 제발 이러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초구에 너무 좋은 공이 오잖아요.
1: 네.
2: 그러면 또 팬들이 야 저걸 안 쳐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래요. 아, 나라면 그냥 휘두를 것 같은데.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과론에 너무 이제 1위 1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롯데에서 좀 궁금한 거는 그 도박장 출입으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3인방이 오늘 경기에 네, 복귀를 했잖아요.
2: 나성엽, 김세민 선수 다 네,
0: 근데 이 선수들의 복귀가 큰 힘이 될까요? 근데 졌어요 또 오늘은.
2: 오늘도 김세민 선수 그 보이지 않는 실책 이런 것들 같아요.
0: 그러니까
2: 롯데가 오늘 패했던 건 사실 오늘 롯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업시스템이 진짜 좋은 경기 했어요.
1: 네.
2: 롯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 했고 좋은 경기 했는데 8회에 나왔던 좀 어이없는 실수. 그러니까 3루 쪽으로 가는 범스타구 사구에 포수와 3루수가 동시에 달려가면서 3루가 텅 비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점을 결승점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하나의 빈자리를 대체할 팀 하면 롯데 자이언츠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0: 진짜로?
1: 아, 진짜?
0: 롯데가 5강이 들어갈 수도 있다.
2: 감히.
1: 박세현 작가의 눈빛이 지금 갑자기
2: 박세현 작가와 친분 때문이 아니라.
1: 네.
2: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보면.
0: 진짜로?
2: 제가 이런 말 하면 롯데 팬들도 안 믿을 거예요. 그 안대범님 부산에 가버린 추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1: 아, 초롱초롱이 아니고 약간 네. 의심의 눈초리였나 보다.
2: 다들 그렇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 네.
2: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5위 기아와 승차가 두 게임 반이에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그러네요.
2: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롯데에 제가 기대를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롯데가 작년에 하나의 것처럼 선발 야구가 된다는 거예요. 롯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방망이가 아닌 마운드의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 마운드의
1: 맞아.
2: 야구. 롯데가 지금 선발, 팀 선발 평균 자책점 부분 1위에요. 롯데가.
0: 롯데가.
2: 롯데가. 방망이의 롯데라고 하는 롯데가.
1: 와.
2: 그 롯데 같은 경우에 이게 놀라운 게 지금 선발 야구가 되는 게 지금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 그 토종 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욱 선수 나균아 선수 워낙 좋거든요 요즘 여기에 박세웅 선수는 승훈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기본은 해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공 구위나 뭐 그 여러 가지 레퍼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 선수는 충분히 뭐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 롯데가 지금 근데 선발 야구가 된다?
1: 그니까
0: 되게 기대할 만한데요 진짜
2: 그리고 그래서 롯데가 그럼 올 시즌 지금 왜 8인데 왜 못했는데 얼마 전에 꼴찌까지 떨어졌는데 왜 못했는데라고 하면 방망이 때문이에요. 그 방망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고승민 나승엽이에요. 그러니까 방망이가 어느 정도 힘이 되니까 사실 오늘 8위와 1위가 맞붙은 경기잖아요. 근데 누가 이길지 8회 경기 종반까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KT 1위 KT 위즈 상대로 대등한 힘싸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롯데가 선발 마운드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롯데가 올해 사고 칠 수 있다. 야구는
0: 너무
2: 방망이가 아닌 선발 노름이거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롯데의 가을 야구를 보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0: 진짜. 저는 뭐 롯데 팬은 아니지만 주변에 롯데 팬들이 정말 많아요. 뭐 엘롯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독 롯데 팬들이 짜네요. 너무 좀 짜내서 제발 아니 진짜 이게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 정말
2: 진짜 뭐 엘롯기라고 했을 때 네. LG 작년 우승했죠. 재작년에 기아 타이거즈 우승
0: 그랬잖아요.
2: 롯데 언제 우승했죠? 1992년?
0: 제발
2: 마지막 우승이죠. 네. 롯데가 지금 우승이 없은 횟수가 가장 오래된 팀이죠 지금. 필요하죠.
1: 그렇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의 예상을 본기 좋게 빛나가게 만든 팀이죠. 9위 한화 이글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예상과 달리 한화 이글스가 9위로 추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또 한화 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0: 네, 이병욱님 한화는 대체 왜 그럽니까? 네, 박성남님 한화는 한화였었는데 폰세와이스가 있어서 잠깐 한화가 아니었습니다.

0: 박성나님 찐 한화 팬이세요?
1: 아, 진짜.
2: 5909님. 안녕하세요. 한화의 김민우 선수 근황종을 알고 싶습니다. 아, 폰세 와이스.
1: 아, 한화가. 아, 한화는 뭐, 한화였는데.
0: 시즌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시즌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시즌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폰세 와이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느냐.
2: 너무 커요.
0: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1: 그러니까
0: 폰세 와이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원투포, 외국인 원투펀치가 등장한 역사가 없어요.
1: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작년에 우승 못한 게.
0: 그러니까 그 맞아요. 외국인 원투펀치가 다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단했는데
1: 이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거 어떨까요, 박성민?
0: 아, 메이저리그에 지금 폰세는 부상 아웃돼 있고요. 와이스는 되게 부진해요.
1: 아,
0: 그 메이저리그, 예. 아. 그 메이저리그 보시면 그냥 하나에 남지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 아,
0: 근데 뭐 돈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데려온 이제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뼈아픈 부분은 저는 문동주의 부상.
1: 아, 맞아.
0: 시즌 아웃.
1: 네.
0: 그죠. 어깨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 어깨 수술이면 되게 큰 수술이잖아요.
0: 예. 네. 그 어깨 와순, 관절 와순. 이게 옛날에 뭐 유현진 선수도 어깨 네. 관절 와순 수술을 받고 1년 이상 재활하고
2: 그렇죠. 네.
0: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유현진 선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1: 진짜?
0: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게 선수의 몸이 이 상태인데 왜 팀의 메디컬 팀이라든지 트레이닝 파트에서 몰랐던 거지?
1: 이 정도가 될 정도로.
0: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문동주 선수가 삼성전에서 공 몇 개 던지고 그냥 교체될 때서 봤거든요.
1: 네.
0: 불편하고 또 안 된다고 본인이 네. 사인 내고.
2: 했는데.
0: 근데 이게 이상, 수술이 필요하고 좀 큰 부상으로 드러났는데 이 정도 되는 걸 문동주 선수가 감추고 뭐 숨겼다? 이걸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1: 그러게요.
0: 근데 어쨌든 문동주 선수가 시즌 아웃 되면서 하나 마운드 작년으로 따지면 폰세 와이스 문동주가 빠진 거예요.
1: 아, 그렇네.
2: 그러네요.
1: 진짜 세 명이 빠졌네요.
0: 게다가 사실 유현진 선수, 황현찬 선수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하나 지금 외국인 투수가 폰세 와이스를 대체 데려온 선수가 에르난데스와 오웬 화이트였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 오웬 화이트는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물론 뭐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1: 네.
0: 지난 등판에서 또 팔꿈치 쪽 통증이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 2주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 그리고 노시환 선수도 생각보다 너무 못해요.
0: 노시환 선수는 좀 페이스가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2: 그래요.
0: 근데 이제 노시환 선수 연봉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단연계약 300억짜리 단연계약 때문에.
1: 맞아 그 돈에 네. 비해서.
2: 본인도 많이 받는 거 같고.
1: 맞아. 근데 부담감이 있고.
0: 하나의 이 선발 마운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하나 이글스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1: 네.
0: 불펜에 있어요.
1: 아.
0: 하나 이글스 불펜의 팀 불펜 평균 자책점이 6점대입니다. 6.1점대예요.
2: 김시현 선수 빼고도.
0: 김시현 선수 지금 없잖아요. 2분 내려가잖아요. 김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6.1점대 팀 평균 자책, 불펜 평균 자책점이 6점이면, 이거는 이기고 있어도 이기는 게 아니야.
2: 그렇죠. 네. 맞아요.
0: 굉장히 힘듭니다.
1: 그럼 하나 사실, 지금 마무리가 누구예요?
0: 하나 마무리 지금 그때그때 달라요.
1: 아, 없죠. 달라지고 있어요.
2: 저는 그래도 이 김시현.
0: 김서현 선수.
2: 예, 김서현 선수의 멘탈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당연히.
2: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투구폼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2군에 가서
1: 네.
2: 좀 건강하게 돌아와서
1: 맞아요, 맞아요.
2: 사실 국가대표급이 있잖아요. 김서현 선수.
0: 정말 좋은 부위를 갖고 있는 선수고.
1: 아,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가 다시 독수리가 날아오르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0: 제가 볼 땐 방망이의 힘을 좀 뭐 극대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서
1: 네.
0: 문현빈 선수, 노시환 선수, 강백호 선수 이 세 선수를 중심으로 지금 빠져 있는 최은성 선수까지 복귀하면서
1: 네.
0: 좀 방망이 응징력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과 불펜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과거의 롯데 자이언츠가 방망이의 힘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계속 보여왔단 말이에요.
1: 네.
0: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는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 이글스 역시 5위와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1: 네.
0: 승차가 현재까지 크지 않습니다. 시즌, 이제 그 30경기 정도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 선수단이 심기 일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는 5위다, 혹은 4위다.
1: 네.
0: 그 이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럼 목표가 높아져서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4위, 3위 정도를, 4위, 5위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을력을 목표로 해가지고, 팀, 전원이 하나 돼서 이 고비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 헤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아. 순위표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지만 8위, 9위와의 승차가 뭐 그렇게 크지
1: 정말
0: 않거든요.
1: 크지 않죠, 여기도.
0: 네, 올 시즌 키움의 목표죠. 탈꼴찌 가능할까요?
1: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안우진 선수가 가세하면서 마운드가 좋아진 건 확실해요.
0: 네.
1: 근데, 좋은 선발 한 명 가지고 많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건 좀 패스 마크가 붙거든요.
0: 네.
1: 근데 안우진 공은 뭐, 많은 타팀 선수들이 역시 안우진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전하다고 해요, 구위가. 네. 여전히 좋다고 하는데, 안우진의 가세로 몇 승을 더 플러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 키움의 성적을 본다면, 지금 안우진이 10승 더해준다고 해서 키움이 탈꼴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올 시즌 중위권 싸움도 역대급으로 펼쳐질 겁니다.
0: 오, 역대급으로.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롯데까지 중위권 싸움에 가세하고 하나까지 중위권 싸움에 가세한다면 야. 거의 5개 팀이 붙거든요.
2: 그러네요.
1: 4경기 총력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키움 히어로즈 같은 팀을 만났을 때 키움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안우진 만나면 쉽지 않죠.
1: 안우진과 알칸트라를 만나면 쉽지 않다.
0: 아, 지난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네.
2: 근데 그 이윤성 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까지 고전하던 키움 원종현 선수 요즘 0점대 평균 자책점 찍으며 제2의 전성기던데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1: 정확하게 뭐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원종현 선수도 노경훈 선수처럼 될 수 있다. SSG 랜더스의 노경훈 선수처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또, 본인이 준비를 잘 하면 네, 해낼 수 있다는 걸 노경훈 선수의 사례를 통해서 원종현 선수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0: 네, 너무 멋지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종현 선수도 또 하나의, 노장 신화를 써줬으면 좋겠다. 기대가 한번 가져갑니다.
0: 진짜 키움 팬분들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야구 이야기 실컷 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잠까지 가다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준상 아나운서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했는데요. 한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5: 오늘도 역시 야구 이야기는 해도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4: 그러니까.
5: 해도 해도 재밌구나 하는 걸 느끼고 갑니다.
4: 맞아요.
6: 저도 오늘 야구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기대가 저의 예상이 맞아가지고
4: 그러니까.
6: 기아가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4: 맞아.
6: 앞으로 제가 두산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4: 네.
6: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4: 지켜봐야겠네요. 네.
6: 조영호님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하셨습니다.
4: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5689님이 신청해 주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지에 전문가를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보된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이라며 두바이 현지에 한국 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예고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신재윤 의장은 사내 게시판에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신 의장은 회사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 총 생산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한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경고에도 부산을 찾아가 한동훈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친한계에 속하는 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서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프로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도가 올해 7%가 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동시에 인도 증시는 근래 몇 년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 인프라까지 빠르게 갖춰지면서 인도의 투자 시장도 점차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장성과는 별개로 인도 특유의 복잡한 규제와 사회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증시,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리스크. 잠시 후 백찬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 투자처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일지 알아봅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센터장님, 사실 뭐 포스트 차이나 그런 맨날 인도 인도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인도 한참 스터디했을 때와는 또 그 사이 엄청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까?
2: 저도 한 30년 정도 인도를 다녔는데요. 예. 갈 때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
1: 어느 정도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다니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2: 저희 부모님이 인도에 사세요. 저희 부모님이 인도 북부에 그 히마찰 프라데시라고 하는 주가 하나 있거든요. 예. 히말라야 이제 그 서쪽에 있는. 네. 있는 쪽인데 그 다람살라라고 하는 예.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덕분에 30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진짜 인도의 변천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인도가 가장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꼽으세요?
2: 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바뀐 게 첫 번째로는 화장실이 많이 바뀌었다.
1: 화장실. 네. 어땠습니까?
2: 일단은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국제공항에 가면은 네. 휴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휴지가 다 생겼다라는 예. 점. 또 많이 바뀐 게요. 지난 20년간 보면은 2000년대 생각해보면 사이드미러가 차량에 없었습니다.
1: 예.
2: 일단은 신차를 출시하더라도 사이드미러가 안 달린 나라가 인도였거든요.
1: 아니, 신차를 출시했는데 사이드미러가 안 달려있으면 옵션이에요?
2: 그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달지 않았다.
1: 이야, 네. 멋집니다.
2: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차량인 뭐 벤츠 정도 되면은 사이드미러가 달려 나오죠. 근데 그게 접혀서 나와요. 접혀서 사람들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대차나 아니면은 현지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사이드미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너무 충돌도 많이 되고 다니는 소도 있고 마차도 있고 릭샤도 있다 보니까 네. 의료 없이 안에 백미러만 보고 다녔는데 예. 이제는 그게 다 생겼습니다.
1: 예. 그럼 차선 변경할 때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2: 일단 고개를 내다보거나 백미러 보고 했었죠. 저도 그게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예. 혹시 인도 가보셨나요?
1: 네, 저도 간간히 가봤습니다.
2: 그럼 가보실 때마다 빵빵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1: 그렇죠. 신호 바뀌면 전체가 그냥 경적이 동시에 울리죠.
2: 그렇죠.
1: 많잖아요.
2: 그게 뭐다? 네. 내가 어디 있다. 이거를 좀 네,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1: 예.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운전할 때는 브레이크보다 경적을 더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1: 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슷하게 화장실이라든가 교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또 인도의 그 대도시 말고 지방 가면 치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2: 이게 대도시하고 지방도시는 좀 갤 큽니다. 차이가 네. 좀 큽니다. 일단은 요즘 가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일단 길에 소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길거리에, 치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깨끗함도 그렇고. 근데 요즘 보면은, 지방을 갔을 때는 아직은 좀 옛날 분위기가 난다. 그래서 지방을 다닐 때는 매사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1: 지방은 아직까지는 뭐 네. 대도시하고는 좀 많이 다르군요. 예.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라고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큰 부분은 네. 역시 중국이나 미국의 매출이 좀 빠졌을 때 인도에서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그런 관점에서 위생도 좋아지고 교통환경도 좋아지고 치안도 뭐 나름대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 이게 뭐 경제활동이나 거기서를 거점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에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2: 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이제 매년 출장을 갔는데 솔직히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네. 여기서 과연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1: 예.
2: 근데 코로나 끝나고 딱 가보니까 이 정도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할 만하다. 왜냐하면 아마 가보셨을 것 같아요. 대도시가 있고 오래된 도시죠. 그리고 그 옆에 대부분 신도시가 하나씩 차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 가보면 도로 규모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수준이라든가 드론 컴퍼니의 뭐 이름들만 보더라도 네. 이제는 할만한데? 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그러면 이거 궁금한 게요. 예전에도 인도가 정말 큰 시장이다라고 주목도는 계속 있었는데 좀처럼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최근 들어서 화장실만 해도 그래요. 인도 정부에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1: 네.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만에 그것도 코로나19 이후에 송두리째 바뀌었을까요?
2: 저는 정체임이 굉장히 셌다 생각해요. 지난 한 10년을 생각해보면 지금 총리라고 있은 그 모디 총리의 예.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첫 번째로는 사회의 문화, 두 번째로는 정책의 변화, 세 번째로는 금융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오는 인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인도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에티켓을 다 장착했다면
1: 네.
0: 우리도 진출하기 편한 부분도 분명히 생겼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인도는 아주 독특한 그 종교와 뭐 계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만큼은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놔둡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2: 제가 한 2010년대 중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0: 네.
2: 이 나라는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0: 네.
2: 근데 2020년대 이후에 딱 가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0: 뭔가요?
2: 제가 보고서에서도 썼는데
0: 네.
2: 길거리에
0: 네.
2: 대도시는요 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뭄바이 다니다가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0: 예.
2: 소를 처음 보고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뭐 광화문 사거리 같은
0: 예.
2: 광화문 큰 삼거리가 딱 갔을 때 뭐 예전에 뭐 8차선이었을 때 10몇 차선이었을 때 딱 보면은 그냥 차들이 잘 다니잖아요.
0: 네.
2: 근데 그런 인도의 도로 앞에서 소들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0: 예.
2: 그러면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0: 기다려야
2: 그냥
0: 돼요?
2: 길이 막히더라도 그냥 기다렸거든요. 지금 가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0: 그럼 인위적으로 격리를 한 겁니까? 뭡니까?
2: 아,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격리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소는요. 굉장히 신성시됩니다.
0: 예.
2: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은
0: 네.
2: 인간이 이제 까르마 업이랑 업보라는 걸 갖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업보 까르마를 없앨수록 이제 신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최종 발전 단계가 뭐 흰소로 대표되는 그 이 깨달음의 뭐 경지를 표현할 때 흰소를 표현하거든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소가 중요하고 감히 길거리에 누워 있더라도 인간이
0: 네.
2: 가서 손을 대지 못했으니까 밀어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가니까 소가 없어진 게 이번 모디 정부가 뭘 했냐면은 신성시되는 소다 보니까 이거를 목초지에 잘 마련해서
0: 네.
2: 시 외곽으로 좀 빼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아니 감히 종교에
0: 예.
2: 이렇게 터부시 되는 영역이었는데 이걸 밖으로 빼놓다 보니까 인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먹혀 들어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사실 인도의 수출입 통계를 보면 독특하게 소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소를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데
2: 네.
0: 본인들은 안 먹고 도축 안 하는 대신 수출을
2: 네.
0: 하는 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슬슬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인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2: 저는 이제 자본주의 맛좀 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표현이 제일 적합하겠네요.
2: 네.
0: 자 그러면 힌두교 교리에 입각해서 기타 생활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급별로 뭐 갖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 계급이요. 한국은 사실 아는 게 네 가지 계급이
0: 예.
2: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만, 왕족들, 승려들이 있고요.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귀족,
0: 네.
2: 무사 계급이고요. 그 밑에 일반적인 이제 평민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천민 계급, 뭐 수드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단 요 네 계급이 있는 건요. 사실은
0: 네.
2: 더 복잡한데 영국이 이걸 카테고리화한 겁니다.
0: 아.
2: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참고로 천민 밑에 계급이 더 있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0: 잘 못 들었습니다.
2: 그 밑에 저희는 한번 들었는데 불가촉 천민, 불가시 천민이라고 있거든요.
0: 예.
2: 영어로는 untouchable, 손대서도 안 되는,
0: 야.
2: unseeable, 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전 힌두교 교리에 의하면은 인간의 형상은 했어요.
0: 예.
2: 인간의 형상은 했지만 까르마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0: 예.
2: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그 사람을 손대면은 그 나쁜 업보가 나한테 온다. 업보가 더 많다면요.
0: 예.
2: 보면은 그게 오는 거예요.
0: 예.
2: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다 없어진 지는 오래됐거든요.
0: 네.
2: 법적으로는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게 여전히 사회의 그 인식적인 관습법에는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계급을 이제 총 6개를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자띠라고 해가지고 추산컨대
0: 네.
2: 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의 계급이 있다라고.
0: 아니,

0: 걱정을 해요.
1: 2,000개요?
0: 사실 그게 직업하고 계급하고 입거리 되거든요. 아. 이게 같은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인도 사람들 보면은 혹시 이제 미국 심지어 미국 가서도 인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먼저 슬쩍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여쭤봐요. 아. 아니면 성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의 그 계급과 직업이, 직업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습법적으로는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보지도 말고 앉아서도 네. 안 되는 그 직업군은 어느 직업군이 주로 있나요?
0: 다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거지도 계급이자 직업입니다. 예, 예. 네, 거지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의 뭐 사망했을 때 일을 한다든가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 뭐 빨래 도비왈라라고 해서 네. 저희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도 가서도 네, 네, 막 맞습니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직업이다 그럼 다 낮은 계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1: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네. 인도에서는 또 그렇게 분류하는 네, 거군요.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힌두교 교리가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0: 이 종교가요. 예. 원래는 좀 다르게 보통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과 또 두려움에서 종교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국가 체계를 운영하고자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리아인들이 좀 침입을 했고요. 또 남쪽에 이제 그 민족들이 좀 밀려나면서 생기게 된 종교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종교가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처음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급을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그 경제가 돌아갔어야 됐죠? 농업이란 게 예.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산을 해야지 노동력이 많이 공급되고 그렇겠죠. 노동력이 공급돼야 최정점에 있는 브라만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예.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교리상 이 다산을 혹은 그런 이제 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좀 장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GDP가 커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인도의 종교라는 것도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구조의 시스템을 안착하기 네.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요. 새로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또 새로운 계급으로 다시 재분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힌두교에서도 뭐 어떤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요.
0: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 맛을 봤다라고 네.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IT 업종이요. 네. 새로운 신분 상승에 아주 견고한 사다리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한국은 의대가 가장 수능 그렇죠. 성적이 높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IT가 가장 높습니다.
1: 특이하네요.
0: 재밌죠. 네. 왜냐하면 IT 소프트웨어 직군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은 좋은 직장에 가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서구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1: 이해됐습니다. 네. 예.
0: 한국에도 수원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1: 그렇죠.
0: 삼성전자의 임직원 중에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가게 되면은 돈을 벌고 돈을 벌면서 또 가족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가면서 종교보다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힘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됐기 예. 때문에 저는 이거 세졌다. 완전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인도의 국민소득은 아직 만불도 채 안 되는 한참 낳는.
0: 지금 2,500불입니다.
1: 2,500불. 네. 그러면 인도에서 의사가 돼봐야 네. 인도 내국에서 일을 할 테니
0: 맞습니다.
1: 2,500불 수준의 그 급여에 맞는 의사연봉을 받을 텐데 네. IT맨으로 구글 구글에 취업하거나 삼성에 취업하면 이야 국민소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네. 온 가족이 한 명 그 공대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0: 네 맞습니다. 한국의 아주 예전 얘기긴 하지만 뭐 형제들이 많을 때 우골탑이라고 해서 네. 속 빨아서 장남 보내주는 이런 문화가 인도는요 한 집이 아니고요 한 뭐라고 했대? 일가 친척까지 이어집니다.
1: 일가 친척까지요?
0: 예. 한 사촌 정도까지 봤을 때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 딱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친구한테 모든 이 화력을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한 중학교 때 좀 괜찮았다. 그러면 코타시티라는 그 한국으로 치면 대치동의 네. 학원가가 하나의 도시를 몇만 명의 도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내요. 거기에 보내면은 4년 뭐 5년 이렇게 빡빡한 시스템을 돌리고 그리고 IT

0: 예,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인도 공과대학 뭐 이런 데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집안이 핍니다.
1: 아, 그런데요. 인도가 분명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분제 사회고 관습적으로나마 네. 계급이 남아 있는데 네. 본인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봤자 네.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0: 그래서 이 IT를 나온 분들은 일단은 벵갈로르나 뭄바이나 네. 소위 말해서 돈 있고 기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려 는 분들도 많고요.
1: 네.
0: 또 여기서 떠나서 인도 밖으로 나가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아, 혹시 인도의 대입 제도라든가 아까 IIT도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런데 입학함에 있어서 혹시 인도도 집앞 지역 유력 가문 전형 뭐 이런 거 있습니까?
0: 이게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놓고 있진 않고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순수하게 자기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계급과 자산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그렇겠죠.
0: 네, 하지만 정말 신분이 낮았는데 그걸 극복해서 IIT 가서 성공한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성공한 걸 그냥 존중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0: 물론 그 업계 안에서는 또 네. 이렇게 약간 취급이 약간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긴 하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디께서 처음에 이제 독립을 시키고 처음에 네. 이제 했을 때 그 네루 총리까지 이어졌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불가촉 천민과 불가식 천민을 이제는 신의 자녀들, 신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학교가 됐건 아니면은 공공기관이 됐건 일정 비율을 그 신분을 채워야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신분별로 학교에 입학하는 쿼터들이 있는
0: 네,
1: 거예요?
0: 네. 그래서 아, 그 친구들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예, 예. 꼭 나오고 대표적으로 그 나라는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총리가 보통의 실무를 하고 대통령은 약간 외교적인 속된 말로 얼굴마담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불가촉 천민이나 불가식 천민 혹은 천민 중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오히려 대통령이
0: 네.
1: 아.
0: 대외적인 거를 좀 그렇게 표방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분의 굴레는 뭐 좀 뭐랄까요? 극복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유능한 네. CEO들 대부분 인도계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MS니 뭐 구글이니 아마 어도비니 뭐 네. 이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 반열까지 올라갔을 텐데 네. 쭉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이나 뭔가를 네. 보면 네. 신분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부분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집안에서 거기까지 간 겁니까?
0: 아, 확률적으로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군요. 합니다. 예. 모수는 크지만 어쨌거나 그 쿼터제나 아니면은 공부를 시키는 비용이 굉장히 인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녹록진 않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인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들은
0: 맞습니다.
1: 가지고 있는 거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도에 그 우수한 인재들이 있대더라 해서 인도의 그 인재들이 탐나서 진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0: 네.
1: 오히려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인재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인재들은 다 해외 가고 싶어 하니 인재 때문에 인도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0: 아, 그 질문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기에는, 네. 그러기에는 또 인도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1: 아.
0: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꼭 다 해외 말고 그냥 국내에 살고 싶, 인도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워낙에 많고 그 안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1: 아, 꼭 이제 해외 가서 진출한 애들 말고도 네. 인도 내에서도 워낙 뛰어난 사람이 많다.
0: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컴퍼니들이 진출한 경우가 많고 거기에 취업을 하면 또 연봉이 괜찮기 때문에
1: 네.
0: 굳이 안 나가고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하긴 그렇겠네요.
0: 네.
1: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야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반인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0: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앵글을 어디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당 GDP 2,500불 이제 넘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중에서 또 몇억 명은 또 만불 넘는 생활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잡으면은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밑에 한 4억 명 정도 보면은 이제 아직 글자도 못 읽는 경우도 많고 네. 교육을 못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1: 네. 편차가 그만큼 심한 나라다.
0: 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야, 인도 뭐 알아도 끝이 없는 나라가 인도인 네. 것 같은데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백찬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센터장 모시고 최근 인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가 참 오묘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하겠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도 관심이 많거든요.
3: 네.
2: 그 탐나는 인재, 그 다음 큰 시장,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값싼 노동력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럼 면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더더욱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도에 투자해야 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뭘까요?
3: 일단 투자를 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2: 예.
3: 일단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방법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예.
3: 먼저 금융시장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이 나라는 전형적인 신흥국의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생산 가능이고 노동력이 많죠. 그리고 싸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 장점은 영어를 쓴다는 점입니다.
2: 예.
3: 이 나라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컴퍼니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노동력 많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가고 있다. 또 중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생산기지화 될 것 같다. 내수도 크고 해외도 수출하기도 좋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하네. 근데 신흥국 투자할 때 여기 콕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2: 예.
3: 신흥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환의 변동성과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이
2: 네.
3: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할 때하고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이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좀 장기로 보고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지수를 콕 하셔야 되세요.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자꾸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2: 예.
3: 우리가 이런 거를 중국에서 경험을 했고 베트남에서 한번
2: 그렇죠.
3: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2: 예.
3: 와 좋다더라 뭐 미래만 본다더라 그래갖고 왕창 투자했다가 한번 시장이 오랜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지겨웠는데 인도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나라도 아직 GDP 인당 GDP가 2,500불 되는 나라고요.
2: 예.
3: 보통 그러면 5,000불까지 될 때, 만불 될 때까지 한번 투자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나눠서 좀 소액으로 꾸준하게 길게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요즘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뭐, 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상장해버리고,
3: 네.
2: 또, 저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 크게 지었다가 뭐, 대규모 파업에 직면해서 고생도 좀 했고,
3: 네.
2: 대기업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지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3: 아, 방금은 제가 이제 금융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기업 투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규모의 투자가 소반될 수밖에
2: 네.
3: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대규모 플랜트 공장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집단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2: 네.
3: 삼성, 그다음에 LG,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그룹의 총수들께서 다 가셨으면
2: 네.
3: 과연 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금융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기업들이 갈 때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과거에 막연하게 중국 인구 많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했던 그
2: 네.
3: 과거 사례 그게 또 실패로 돌아오기도
2: 예.
3: 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핵심은 2030 세대고요.
2: 예.
3: 이 2030 세대의 인구를 위해서 소비 시장을 좀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출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수출처가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돼야 되거든요.
2: 예.
3: 지금 조금 답답한 게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고관세가
2: 예.
3: 작년에 한번 매겨졌기 때문에 그거를

0: 보고 있는데 일단은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변화요.
0: 제가 인도 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1: 네.
0: 야, 이 나라는 진짜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성장할까? 왜냐면 인구 많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1: 네.
0: 들어서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도 정말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 성장이란 단어가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성장을 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냐? 첫 번째로는 역시 이 나라. IT 강국 타워요.
1: 네.
0: 뭐랬냐면 2010년대 후반에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인구에 대한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불가촉천민이나 불가시촌민들 보면은 평생 집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그냥 인력거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가족
1: 아이고.
0: 이러고 계속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인구, 왜냐면 인격체로서 이걸 존중한 게
1: 인정을 받으니까.
0: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1: 아.
0: 문제가 뭐죠? 사람이 정부에 등록이 안돼 있으면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학업 서비스 못 받습니다.
1: 그렇네요.
0: 근데 이게 2010년대 후반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1: 와.
0: IT 강국답게 정부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생체 인증을 도입해서
1: 예.
0: 그게 행정 등록을 하고요.
1: 네.
0: 행정 서비스를 받으니까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됐고요. 이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2017년을 지나면서요. 개인의 은행 계좌 수가 폭발을 하고
1: 네.
0: 2020년이 넘어가자 증권의 계좌 수가 폭발합니다. 드디어 자본주의의 그 메커니즘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이게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생각을
1: 예.
0: 합니다.
1: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가 실질 인구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더 많았을 수도
0: 네,
1: 있지만,
0: 맞습니다.
1: 제도권에서 확인이 안 돼서
0: 네.
1: 금융권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들어왔으니,
0: 네.
1: 파이가 커졌으니까 인도의 증시라든가 이런 거는 랠리를 했겠는데 맞습니까?
0: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4년 전까지
1: 예.
0: 본다면은, 트럼프가 되기 전에 2024년까지 본다면은, 지난 10년간 그때부터 계산해서 10년을 봤을 때, S&P 500보다 더 올랐어요.
1: 와.
0: 연평균 성장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거는 좀 대단한 장점이 있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체계에 인도가 좀 진입하는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1: 아,
0: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인도 증시가 랠리를 했었을 때 주도주는 역시 IT였습니까?
0: IT하고 금융이 셌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금융이 사실 이게 부분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음지에 있던
1: 네.
0: 그 영역의 그 자본들이 굉장히 양지를 들어오게 된 셈입니다.
1: 예.
0: 한국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두
1: 예.
0: 번째로는 IT인데 이 나라가 참 재밌는 게 야, 이게 인당 GDP 만불이 안 되는 나라인데 IT 업종의 지수 내에서 20% 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 나라는 넘어요.
1: 야.
0: 이 나라는 재밌는 게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노동력을 보통 많이 보거든요.
1: 예.
0: 신흥국. 근데 이 나라는 재밌는 게 IT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GDP에 있어서 IT의 비중,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나라도 나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좀 천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
1: 네.
0: 게 일단 영어를 쓰니까요.
1: 네.
0: 미국 쪽에 콜센터도 했었고요. 콜센터가
1: 아.
0: 발전해서 IT 하청을 했었고요.
1: 예.
0: IT 하청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코더들이 엄청 코딩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IT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간 발전을 해오면서
1: 네.
0: 증시도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게큰 기폭제가 됐던
0: 맞습니다.
1: 거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뭐 대형 우량주,
0: 네.
1: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신사업하는 어떤 뭐 이머징
0: 네.
1: 기업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인도 증시는 그럼 어떻게 성장한 겁니까? 무조건 다 IT예요?
0: 첫 번째로는 니프티 50라는 그러니까
1: 네.
0: 50개 메인 종목을 가지고 지수가 있었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게한 3년 전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1: 네.
0: 폭발적으로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하는데 24년 정도에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계좌를 만들기
1: 예.
0: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몇번 누르면은 어플이 딱 만들어져서 계좌가 만들어졌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개인들이 중소형주에 들러갑니다.
1: 아.
0: 그러면서 중소형주가 말도 안 되는 PER, 뭐 50배면 쌌고요. 100배짜리 넘는 게 수두룩 빽빽해졌습니다. 야.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작년에 나서서 좀 법을 바꿔서 너무 짧은 소위 말하는 단타치면 안

0: 근데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단기에 뭐 중소형주가 급등하고 이런 것좀 진정이 됐습니다.
1: 네. 인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에 손을 많이 댔다는 건 그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정부도 걱정이 돼서 제도를 좀 가미한 거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우리가 인도인 말고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뭐 미국 증시도 재미없다. 국장도 네. 재미없다. 나 인도로 가보겠다 하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기본적으로 미장 국장에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 외에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인도를 적립식으로 모아서 갈 만하다. 아. 근데 단점은 여긴 개별 종목 매매가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개별 종목을 하시려면은 미국이나 영국의 예탁증서, DR로 상장된, ADR로 상장된 종목을 하시거나 더 좋은 건 국내에 상장된 ETF가 되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인도 지수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금융 쪽도 따로 소비재도 따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거 이런 것 좀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특이합니다. 인도는 왜 개인들이 개별 주식 투자를 못하게 막은 겁니까?
0: 아, 인도 사람들은 개별 투자 되고요. 네. 외국인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세법 때문에 조금 복잡해져서 예. 아직은 그게 열려 있질 않습니다.
1: 네. 그런데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세법이라는 것도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요 금융 관련한 투자 관련한 세법은 다 똑같습니다.
0: 네, 다 똑같습니다.
1: 아,
0: 네.
1: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ETF를 산다 하더라도 네. 어떤 섹터가 앞으로 인도 증시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걸 알아야 그래도 ETF 살 때 아. 비중이 높은 걸 그걸 고를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것 좀 좀 알려주세요.
0: 사실 이제까지는 인도하면 IT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IT보다 좀 딴 거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IT가 이제까지 큰 거는 정말 똑똑한 프로그래밍 잘하는 인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AI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대칭 전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인구와 이 인구의 소득 증가를 보자. 그래서 소비재 쪽도 보고 있고요. 이 나라 가면요. 인프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1: 네.
0: 이 나라 이제 산업재 좋아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딱 본다면은 금융, 산업재, 소비재 이렇게 좀 삼각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금융, 산업재, 그러면 소비재.
0: 네, 맞습니다.
1: 저는 의외로 말씀을 주셔서 당혹스럽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 그러면 복제약의 천국이었고
0: 네.
1: 그러면 우수한 인재도 있으니 또 AI까지 접목되니 이제는 다음이 바이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가
0: 보죠. 의약품 좋아요. 이 나라 그 시밀러 제너릭 뭐 이런 약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1: 예.
0: 근데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그 부분만 투자하는 ETF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1: 네. 그러면 인도 증시에서는 복제약 그 만드는 회사들이 증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ETF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총 자체가 아직은 좀 작기 때문에 별도로 ETF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ETF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꼭 우리가 증시 투자가 아니라 인도 시장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인도에 주목할 만한 현지 기업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재에서는 좀 내구 소비재 이런 것들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도 거기서 상장해서 굉장히
1: 네.
0: 잘하고 있고요. 뭐 타타모터스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고요. 또 마힌드라 그룹이나 아니면은 릴라이언스 그룹 같은 게 일단은 대기업부터 조금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이 워낙에 시가총액 크다 보니까 그리고
1: 예.
0: 자본금 규모는 뭐 전 세계 4위 되는 은행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은행들도 어쨌거나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 한 3개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제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시중 금융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제일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1: 말씀 주신 그 이런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만간 이들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처럼 곧 세계 시장을 누빌 겁니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0: 아직 세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인도 내의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성장에 따른 수혜. 왜냐면은 중국 기업들도 인당 GDP가 최소한 7,000불을 돌파하면서 이게 좀 빛을 발하는 올라오면서 예. 디자인 수준 올라오고 품질 수준이 올라왔는데 인도의 현지 기업들이 아, 그 정도?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인도의 내수 시장만 가지고 평가받는 회사들이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분류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까지 가는 거는 차후에 재평가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그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평가 과정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인도 주식시장이 한 10년 평균 PR, 한국은 한 8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나라가 한 18배에서 21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거는 그로스가 앞으로도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사실 인도가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싹 다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지자체마다 대통령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우리들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현지 진출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우리 현대차 갔다 삼성이 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야 네. 어느 주로 간 거야? 어디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까지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0: 이게 방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인도라는 나라가 통일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 인도 아들. 근데 영국이 지배하면서 그게 다 통일이 됐는데 사실은 그 주마다 마하라자라고 하는 그 예전에 이제 지배계층 왕족들이 왕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거기에 관습법이나 지역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국에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어서 뭐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더 재밌는 거. 그 서쪽에 좀 주요 주들이 있거든요.
1: 예.
0: 거기는 관습법이나 그런 현지법들보다 우리 이제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요. 정부 정책의 개혁 개방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현지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주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 대로 요즘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어찌 보면 좀 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주부터 먼저 진출을 해도 충분히 먹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0: 충분합니다.
1: 예. 그리고 또 인도도 중국 못지않게 뭐 중국에 관시가 있다면 인도도 네.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정재계는 구자라트인가요? 그 주 출신들이 꽉 잡고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겁니까?
0: 일단은 구자라트를 예를 들면 지금 모디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중앙은행장도 그쪽이기도 하고 그 경제계 쪽에.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구자라트 사람들하고는 장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1: 예.
0: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자라트 같은 데를 진출하거나 했을 때는 그 연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진출은 어렵고요. 그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예전에 중국 같으면 이제 예전에는 뭐 뒷돈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1: 예.
0: 소개받고 했었는데 한국도 뭐 그런 식의 그 경로를 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1: 어렵군요.
0: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쉽지는 않네요.
0: 네.
1: 뭐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결국 우리가 그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메이드 인 인디아로 한국 제품 만들어서 전 세계 싸게 팔자. 아니고
0: 네.
1: 또 하나가 인도 내에 많이 팔아보자.
0: 네.
1: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도의 알토랑 같은 미래지향적인 회사 투자해서
0: 네.
1: 나도 주식 시세 차익 좀 걷어보자.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0: 네.
1: 둘 중에 지금 당장은 어느 쪽이 성과를 더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0: 지금은 내수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일단은 이 나라가 원래는 중국을 대신해서 글로벌 공장이 된다라고 해서 글로벌 자금이 몰려갔는데
1: 네.
0: 그 제일 많이 팔아야 될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1: 네.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40% 50% 품목별로 고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요 논리 투자 논리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요. 지금은 내수가 워낙에 탄탄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진입을 하면서 또 이제 한 15년 전쯤이죠. 중국에 나왔던 논리, 중산층의 확장. 이게 이제 막 시작될 여력이군요. 제가 가서 보는 게 스타벅스 꽤 많아졌어요.
1: 네.
0: 그 스타벅스에서 싸지 않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 꽤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현지 분들이 거기서 숙제도 하고 일도 하더라고요. 이게 드디어 좀 글로벌 스탠다드와 이런 소비 문화가 좀 커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봤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뭔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 인도의 많은 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수출까지 접목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이렇게 전망이 될까요?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진출할 때 원래 신흥국 투자하면

0: 는 다 제규면 제조업 가잖아요. 네. 사람들을 공급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야지 코스트 리덕션이 나오니까. 와, 여기는 반도체 공장도 엄청 간 거 아세요?
1: 아, 그래요?
0: 예,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가서요. 거기서 하이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통상 환경이 개선되고 미국의 고관세가 조금 완화된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거죠.
1: 그렇군요. 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도 좋고 시장도 크고 뭐 자본들도 많이 가고 있으니 뭔가 시장이 숙성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부합할 정도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인도 사람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0: 네. 아, 이게... 저는 인도 가서 늘 힘든 게 뭐냐면 물건 살 때 네. 제일 힘들거든요. 요즘에 택시 탈 땐 좀 편한 거 아세요? 예전 다 흥정하고 탔어야 되는데 이제 우버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상식과 기본적인 그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쉽지 않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문화적인 코드는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되겠군요.
0: 네.
1: 아, 인도라는 큰 시장만 좀 어떻게 활성화가 돼도 우리가 지금 가뭄에 담비 오듯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본격적인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시점들 옛날 중국의 붐이 있었을 네네. 것처럼요.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0: 저는 지금 시작됐다라고
1: 벌써요?
0: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일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0: 요즘에 인도 가서 큰 마트 가보시면요. 너무 재밌는 게 초코파이가요. 단독 부스가 있어요.
1: 와.
0: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크기가 좀 작아요. 비싸니까 예. 한국만 한 거 못 사 먹거든요. 보통 한 3개 세트, 6개 세트를 하는데 아침에 여기 습관은 그냥 마른 빵에 짜이라는 현지 홍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마시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에 아침에 초코파이 먹습니다.
1: 야.
0: 기억나세요? 한 2010년 직전에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럼요. 공장 네. 베트남하고 이런 데 증설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가면은 라면 코너가 거기가 라면 소비량이 몇십억 봉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웃긴 게 한국 라면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을 받거든요.
1: 네.
0: 너무 잘 팔려요. 전국 어디를 가나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한국 라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1: 거기 있는 한국 라면은 드셔보셨을 테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 파는 그 라면과 맛이 똑같아요?
0: 그대로 가요. 신라면 가고요. 불닭볶음면 가고요. 한국의 라면들이 그대로 가서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눈높이 보면 한 3단 정도 있잖아요. 제일 짧은데 예. 거의 쫙 깔려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투자 전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조만간 큰 각광받을 제품과 가능하죠. 서비스를 가진 국내 기업에 투자하죠.
0: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중국 차이나 플레이였었잖아요. 예. 아직 인디아 플레이가 이제 막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데 이야.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중국 차이나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 한국의 컬처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너무 확 퍼졌었거든요.
1: 예.
0: 지금 거기가 그래요. 뭐냐면은 예. 한국의 드라마가 인디아 넷플릭스에서 막 17주 연속 1위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또 기가 막히게 잘 팔리고 예.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현대차가 진출해서 거의 상장까지 했는데 예. 기아차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 막 점유율 4위, 5위 하고 있다니까요.
1: 지금요?
0: 네, 진출한 지 6년 만에. 이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 한국에 소위 말해서 K 붙은 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은 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초반에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인기를 예. 얻고 그러면서 한국의 제품들이 잘 팔려가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쭉 열거해 주신 분야들이 식품,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화장품, 백색가전도 말씀 주셨고 네. 콘텐츠 시장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인도가 워낙 자체적인 독특한 콘텐츠 시장 가지고 있잖아요.
0: 거기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거기는 이제 발리우드라는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규모 예. 크고 소위 말해서 영화 찍어내는 속도와 양은 그 헐리우드를 넘어섰거든요, 예. 이미. 그런데 여기에 한국 게 먹힙니다.
1: 먹혀요?
0: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콘텐츠는 권선징악이잖아요.
1: 예, 그렇죠.
0: 이게 좀 먹히더라고요. 아... 이게 좀 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컨텐츠가 먹히고 있는 거는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1: 야, 저는 지금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 들었는데 네. 언뜻 걱정이 되는 게 네. 중국의 저가 물건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시장 뺏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인도는 그 걱정도 없는 거네요.
0: 그게 너무

0: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문의가 네. 자문을 구하려고 오시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에는 중국에 밀리고 뭐 기술에는 일본에 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일본의 가격은 인도에 가서 발을 못 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분명히 밀리는 게 없는데 중국계 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야,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위한 별도의 코너를 만들 정도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간간히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2: 네, 지금까지 백찬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4: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1시 뉴스입니다. 피트 에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참여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란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그세스 장관은 또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부산 북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반 케르크홉의 WHO 전염병 대응국장은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초 환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으며 크루즈선에서 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서아프리카 영해에 있는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2건, 감염 의심 사례는 5건이며 이 환자들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을 즉흥 방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깜짝 행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조제가 가능한 주변 약국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 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7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일부 지역이 보통, 그 밖의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전에 없던 몇 가지 표제어가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은 아니고 일상에서는 이미 쓰이는 것들인데요. 그중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에 상대해 이르는 말이죠. 가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으로 잘못 표현할 때가 있지만 다른 표현은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의 반대는 비정상, 장애의 반대는 비장애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밴드의 싱어송라이터 길버트 오설리번은 어느 날 프로듀서에게서 큰일 좀 부탁한다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큰일이라는 거 프로듀서의 3살 난 딸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6남매 집안에서 자라 아이를 다루는 데에 능숙했던 길버트 오설리번은 바로 프로듀서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 클레어를 돌봤고요. 3살 아이와 함께했던 이 행복한 순간을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탄생한 이 노래. 길버트 오설리번이 쓰고 프로듀서가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클레어의 웃음소리까지 들어간 이 노래는 아이들의 맑은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0: 5월 5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길버트 오설리번 클레어였어요. 마지막에 웃음소리 진짜 해맑네요. 실제로 저는 클레어를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 웃음소리를 녹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음악이었는데요.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네, 좀 아이의 어떤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어간 그런 노래로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고른 음악이에요. 그런데 사실 클레어는 이 노래가 쓰여질 당시에 3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 음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자기가 녹음실에서 이 웃음소리를 어떻게 녹음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길버트 오설리번이 인터뷰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본인이 공연을 할 때 그 무대에서 이 클레어를 불렀대요. 근데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성인이 된 클레어가 찾아온 거죠. 내가 공연을 봤다. 그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클레어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클레어가 이미 큰 것도 모자라서 그때 그 공연에 자기 자녀하고 같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3살 때 정말 프로듀서의 딸이라서 조카처럼 그렇게 예뻐해줬던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또 아이를 낳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때 길버트 오설리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어린이날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좀 동심으로 돌려주는 음악들,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음악들 그러면서도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좋은 음악들로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7925님, 예전에 버스 정류장 뒤에 레코드샵이 있어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많이 들은 기억이 있네요. 피터 폴 앤 메리, 팝 더 매직 드래곤, 참 좋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살던 동네에 레코드샵이 버스 정류장 뒤에 있었나 봐요. 7925님 문자를 받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살았던 동네에 버스 정류장 뒤에 레코드샵이 있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좀 작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거기에서 사라맥락크란 앨범을 샀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그 근처에 레코드샵이 있어서 음악이 나와주는 게 얼마나 낭만적이었나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아, 저도 잊고 있던 추억이 떠올랐네요. 자, 7925님 덕분에 피터 폴 앤 메리, 팝 더 매직 드래곤 두 곡 중에 먼저 들었고요. 이어진 음악 3033님이 신청해 주신 Sixpence Under Richer의 There She Goes였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 Puff the Magic Dragon이 그 용하고 소년의 어떤 우정을 다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동화처럼 읽기에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듣기에 참 좋은 불멸의 음악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음악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신청곡에서 한 곡씩 좀 골라봤습니다. 7958님,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신청해도 될까요? 팝음악 신청은 처음 해봐요 하셨는데요. 정말 이 곡도 불멸의 명곡이죠. 예, 항상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음악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2000년에 나왔는데 그때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학교에서 한 번쯤은 영어 시간에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따라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7759님, 남편과 저녁 일과 마치고 퇴근하면서 차에서 오랜만에 심야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라우의 Still the Show입니다 하셨는데요. 남편분께 사랑 고백은 직접 하시는 걸로 항상 사랑하는 사람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입니다. 자, 그리고 라브의 Still the Show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OST죠.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저희 조카하고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 곡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어서 들어볼게요. Westlife My Love 그리고 라브예요. Still the Show.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땡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1403님하고 했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1403님이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디즈니 첫 애니메이션 주제곡이랑 가장 최근 애니메이션 주제곡 이렇게도 들을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린이날 그때쯤에 한번 특집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어린이날이 지금 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첫 주제곡과 가장 최근 주제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브의 음악도 들었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음악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팝음악보다, 그 어떤 히트곡보다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 중에서도 좀 애니메이션의 왕국을 만들었었던 디즈니 프로덕션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1937년에 개봉했었던 백설공주입니다. 물론 디즈니에서 그 이전에 단편 애니메이션도 냈었고요. 거기에서도 음악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첫 장편 애니메이션, 이 백설공주에서 처음으로 OST라는 걸 냈었어요. 그게 디즈니의 첫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동시에 미국 영화 최초의 사운드 트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역사죠. 자, 이 백설공주 OST에서 백설공주 역의 아드리아나 카셀로티가 직접 노래한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디즈니의 대표적인 주제가인데요. 오늘 그 원곡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골든디스크에서 뭐 예전 음악들 워낙 많이 듣고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 50년대 음악들도 종종 듣는데 30년대 음악 처음 아닐까요? 네, 정말 아 역사가 오래되긴 했네요.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네. 자, 그 100년 전에서 거슬러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후에 인어공주, 알라딘,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등등등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 매번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은 지난 3월에 나왔었던 호퍼스였어요. 작년에 주토피아2가 굉장히 좀 활약을 했었고 또 올 초에 이렇게 호퍼스가 또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이 호퍼스에서는 시저가 주제곡 Save the Day를 불렀습니다. 거의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는 동안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는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두 곡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OST 중에서 아드리아나 카셀로티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그리고 호퍼스 OST에서 시저입니다. Save the Day.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어린이날을 맞아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첫 애니메이션 주제곡과 가장 최근 주제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1937년 디즈니 첫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OST 중에서 아드리아나 카셀로티가 노래한 Someday My Prince Will Come, 그리고 지난 3월에 개봉했었던 애니메이션 호퍼스에서 시저의 Save the Day 두 곡 이어서 들었어요. 이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은 그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목소리를 지금 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연주곡으로 진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약간 디즈니의 상징 같은 음악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전주에 이 멜로디가 또 사용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 멜로디를 듣다가 네버엔딩 스토리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우님, 신혜림 씨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왔어요. 언니! 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셨는데 결론은 언니였군요. 제가 그 덕에 갑자기 동생이 생겼네요. 반갑습니다. 정훈 동생. 네. 언니라는 말 되게 좋네요. 뭐 검색하셨으면은 뭐 MBC 라디오 뭐 방송 음악 작가의 뭐 저스트 팝 진행하면서 뭐 이런 것들 경력, 이력 이런 것들 위주로 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아, 이 사람 언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 주신 게 되게 인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급 친해진 느낌? 반갑습니다. 우리 정훈 동생님.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고요. 6161님, 밤시간에 방송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시골 고향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신청곡은요,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예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약간 어린이날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음악도 듣고 좀 어린이들이 듣기 좋은 그런 멜로디의 음악들도 찾아 듣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 깊은 밤에 약간 어른들의 음악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정말 어른의 음악이죠. 아니, 정말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나를 짝사랑한 사람이 또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삼각관계.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6161님, 친구분들과 같이 들었던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1377님도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스모키예요. Living Next Door to Alice.

0: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이현호님 신청곡 폴 앵카 I Don't Like to Sleep Alone 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남현님이 골라주신 The Moody Blues의 Melancholy Man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5월 5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2117님이 신청해 주신 패티 오스틴의 Through the Test of Time.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

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 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만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

0: 그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6: 여기는 가요 1999. You come music to say.

0: 가진 것이 없어.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밀리다에 새 뜻풀이가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뜻이 생긴 건 아니고 일상에선 이미 쓰이지만 사전엔 없던 것이 최근에 추가된 건데요. 밀리다에 추가된 뜻풀이 차량 따위가 한 곳으로 몰려 천천히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다 입니다. 평소에도 차가 많이 밀린다거나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죠.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은 호르무즈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해 최소 10명의 민간 선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시설이 다시 공격받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1: 국민의힘 부산북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박 후보는 같은 보수진영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제로라고 일축했습니다.
2: 미국 텍사스주 캐롤턴의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으로 희생자들과 사업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5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호르무즈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의 갈등 때문에 민간인 선원 최소 10명이 사망했다면서 미국 측이 프리덤 작전의 명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선박 화재 원인 역시 단독으로 행동하다 공격을 당한 것이라면서 거듭 우리나라의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원유의 43%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달한다고 언급하다 나온 발언인데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4: 그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어제 배가 아주 압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호위하던 함선들에는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해협 경색 해소를 위한 참여를 거듭 촉구한 겁니다. 미국이 선박 구출을 명분으로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면서 해협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지만 미국은 휴전 상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휴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작전은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봉쇄와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민간인 선원이 숨졌다며 상선 보호를 위해 미군 자산을 계속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것은 방어작전입니다.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절대 발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한 미군 구축함대를 공격했다고 발표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공식 도입하는 등 규제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으로부터 이틀 연속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확전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5: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방공 시스템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는 전날에도 이란에서 날아온 19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고 이 과정에서 석유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 없다며 공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가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즉각 파괴적이고 후회하게 할 응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이란은 진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접근한 미군 구축함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종전협상을 대표하는 이란 의회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본격적인 대응은 시작조차 안 했다면서 앞으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위한 규제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공식 이메일을 통해 규칙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국제 공해로 인식되어 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권적 통제권을 전방위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란 의회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통행 금지, 민간 선박 통행료 징수 등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중동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의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김건휘 기자가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2: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사진입니다. 충격음이 난 곳은 선박 하단 기관실 좌현, 배의 왼쪽 아랫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리가 난 직후 연기가 치솟았고 화재로 번졌는데 충격음은 선내에서 들릴 정도였고 주변 선박들도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선박 CCTV에는 배 주변 수면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었던 걸까?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이란이 유사시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고 공언해온 수역이기에 이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만 기뢰에 직격탄을 맞았다면 선체 바닥에 구멍이 뚫려 배가 격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선박은 화재로 인해 엔진이 멈췄을 뿐 침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직격보다는 근접 폭발이나 어떤 접촉으로 인해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뢰의 충격이 기관실 전기계통을 건드리면서 화재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선박에서 망원경으로 살펴봤을 때도 선체에 뚜렷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나무호는 작년 가을 진수돼 올해 1월 투입된 신형 선박이어서 결함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항해 중이 아니라 정박해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 내부 요인으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외부 충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현지의 선원들도 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불이 난 기관실 내부를 직접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사고 경위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입니다.
1: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했고 사실상 군함을 파견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3: 우리 국적 해운사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에 청와대는 우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키고 두바이 현지 인력 등을 투입해 1차 안전검사를 시행하겠다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선사 측과 별도로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황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고의 배경과 맞물린 트럼프 행정부의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주목하고 있고 미국 측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0: 방해법 절차 등을 감안한다라며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가 사실상 군함 파견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이란, 또 사우디와 UAE 등 걸프만 주요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미국 텍사스주 소재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과 NBC 방송은 현지 시간 5일 텍사스 댈러스 북부에 위치한 캐럴턴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K타운 플라자는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인근 마트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69살 한모 씨이며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경찰은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어떤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야 도심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24살 장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어제 새벽 0시 11분 광주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 2학년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면서 자살을 고민한 이유로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 속에서도 휴전은 유효하다고 확인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IC 서울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87달러로 전장보다 3.9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2.27달러로 전장보다 3.90% 내렸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6.44포인트 0.73% 오른 49,298.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03% 오른 25,326.13에 마감하며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등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9.3도입니다.

0: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0: 투자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5: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

아파트에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흐 미술관의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 메뉴에 김치 샌드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 설명을 보면 프랑스 요리에 일본풍을 더했다, 일본에서 영감을 받았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하죠. 마치 김치의 기원이 일본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제 김치 정도는 한국 음식이라는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오류가 숨어 있다는 것이 좀 놀랍고 속상하기도 하네요. 독일의 한 마트에서도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한 적이 있고요. 스페인에서도 김치 소스병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그려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수정될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네요. 5월 6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9도, 부산 14도, 대구 9도, 대전 8도고요. 광주 8도, 강릉 18도, 제주 12도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에 다소 덥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구름이 지나갈 전망입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3: 5월 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을 하고도 업체의 일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에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최 씨는 2022년 9월 해당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소개로 결혼에 성공하면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고 이를 숨길 경우

재배의 위약벌을 내야 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23년 1월 업체 주선으로 만난 여성과 6월 결혼했지만 업체의 일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 한 달 전에 탈퇴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약 기간 이후에 성원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탈퇴했다고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전체 학교의 5%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189개 초등학교 중 5.04%인 312개의 학교에서 점심시간과 방과 후 운동장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대도시일수록 두드러져서 부산은 303개 학교 중 34.65%인 105개 학교가, 서울은 605개 학교 중 16.69%인 101개 학교에서 체육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소송 우려와 주변에서의 소음 민원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학교 운동장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전국적으로 350건이었으며 그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어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1934년 개성에서 태어난 이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지내던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입각했는데요.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거쳐 1994년 제28대 국무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총리직을 마친 1996년에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대표를 맡았고 15대 총선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부임해 IMF 직후 미국 외교를 총괄하며 외환 위기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우리가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정박하고 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어제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북쪽 우말코 와인항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나무호의 내부 화재가 이날 오전에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벌크 화물선인 이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8시 40분쯤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0: 네.
1: 다만 불이 난 선박이 정상 운행할 수 있을지 현재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한 후에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박을 예인할 만한 예인선을 찾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에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란수 공격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나왔을까요?
1: 네,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이번 사고가 최소한 피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0: 네.
1: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대응 현황을 살피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포함한 안보 관련 회의는 아직 잡혔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원인 분석에만 아마 며칠이 걸릴 거고요. 다른 선박들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 정부는 인근 선박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서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들이 카타르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이란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전날에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이 조사를 할 것이다 라면서

0: 공격 주체는 밝히지 않았고 네. 다만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표가 이루어졌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이 자국 선박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어떤 선박 보호 작전에 참여할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진 것이다 라는 자신의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1: 네.
0: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한국 선박 관련 대응이나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 판단도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동맹국한테 이란 전쟁을 하는 우리 미국을 도와라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한국을 포함한 독일 그리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걸 거부하자 유럽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인상이나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면서 보복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비슷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선박들을 좀 빼내기 위해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0: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이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프리덤 프로젝트, 해방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1: 네.
0: 이걸 선언하고 나서 하루 만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발사로 선박들의 통항 방해를 시도했고 미군이 이걸 막기 위해서 소형 선박들을 격침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국의 군함을 공격한다면 강력하게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1: 네.
0: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보낼 것이다 라는 격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1: 미국 주장이 사실이면은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양측의 무력 충돌이 벌어진 거가 되는 건데요.
0: 맞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미군이 드론을 출격시켜서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소형 선박을 격침하는 작전에는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1: 예.
0: 이란이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를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출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1: 네.
0: 현재 미군 측은 이번 충돌이 휴전 종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맞게 대응했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1: 네.
0: 더불어서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미 해군 구축함 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아라비아 해로 진입했다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1: 네.
0: 이란의 기뢰가 없는 해협 통로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중동 국가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죠.
0: 네, 이란이 중동 친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휴전이 위태로워진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이란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지역의 석유화학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영국 군 당국도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 2척이 불타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1: 예.
0: 이란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나선 건 지난달 4일 휴전 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공격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동의 또 다른 전선인 레바논에서는 레바논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정상회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안보 협정에 도달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17일이었죠. 10일간 휴전에 합의를 했다가 이걸 3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꾸준히 레바논을 공격했고 서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레바논 전선이나 이란과 미국의 재충돌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이어졌던 휴전이 사실상 깨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다시 시작한 상황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외무부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1: 네.
0: 중국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앞서서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달 15일에 왕이 외교부 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네. 당시에 왕주임은 중국은 휴전과 협상 추세를 유지한 것을 지지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0: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이끌고 있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중국으로 파견한 건 곧 있을

0: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좀 강하게 압박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미국도 중국에게 이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0: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현지 언론에 출연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란이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중국이 이란산 원유 90%를 수입하고 있어서 최대 테러 지원국의 자금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1: 네.
0: 중국이 이란의 자금줄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일정 부분 중국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0: 동시에 이달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국한테 미국이 시작한 해방 프로젝트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이란의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한 차례 연기가 된 이후에 이제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중국 쪽 입장은 어떤가요?
0: 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다시 충돌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협상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란 내부에서는 이번 이란 전쟁, 미국 내부에서는 네.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혹독한 중간 선거를 치를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0: 중국은 이걸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미 행정부 측의 한 관계자가 CNN에 오는 11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 대규모 수출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는 중국은 전쟁 초기엔 이란이 버티지 못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했었는데
1: 네.
0: 도리어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국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미국이 현재 시점에 이란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대중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국은 이란 전쟁 이후에 어떤 걸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빈자리를 꿰차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시진핑 주석이 대외적으로 평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1: 네.
0: 서방 국가들과도 관계 강화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런 마이웨이에 지친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유럽 국가겠죠.
1: 네.
0: 미국보다는 차라리 중국하고 손잡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유럽 상공회의소 전 회장은 미국은 싸우고도 이기지 못하는 반면에 중국은 싸우지 않고도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1: 네.
0: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태평양 영내를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중국이 이 틈을 타서 미국의 대만 독립과 관련된 입장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참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0: 네.
1: 트럼프는 삼선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삼선 가능성이 이번 대통령 2기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하다가
1: 예.
0: 지금 또 다시 가능성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에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 네.
0: 이 과정에서 이 제도 덕분에 내가 8, 9년 뒤에 퇴임할 때 직접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8, 9년 뒤에 퇴임하려면 이제 삼선을 해야지
0: 맞습니다.
1: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0: 네, 물론 농담조로 한 얘기긴 했는데
1: 네.
0: 한편으로는 삼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에서 불편한 시선들이 나왔고요.
1: 네.
0: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이런 관련 발언을 해왔고요. 이런 움직임에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은 삼선 허용을 위한 개헌안까지 제안을 했었고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2028년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뭐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않았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죠. 이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심사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정진석 전 실장 공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장동혁 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당대표나 지도부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네.
3: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천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 네.
3: 사실상 공천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3: 물론 이제 뭐 결정이 된 건 아닌데요.
1: 네.
3: 공관위는 정진석 전 부의장의 공천 신청을 놓고 당 안팎에서 이건 사실상 윤어게인 네. 공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1: 네.
3: 결정을 하지 않고 미뤄둔 상태인데요.
1: 네.
3: 특히 뭐 여러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안에서도.
1: 네. 그렇다 보니까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이제 7일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3: 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저희도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윤리위 일정이 안 잡히고 회의가 안 열려서 결정을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3: 윤리위가 7일, 내일까지 회의를 열면 그날까지 논의를 하겠다라면서 7일로 저희도 공관위도 회의 일정을 잡아놨다라고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7일 늦게라도 회의를 해서
1: 네.
3: 만약에 한다고 하면 면접까지도 정진석 전 부의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1: 네.
3: 실제로 한 차례 미뤄졌던 윤리위가 내일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전해지면서 이날 윤리위의 결정에 맞춰서 공관위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지금 뭐 이거 윤어게인으로 계속 밀고 나와서 선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정진석 실장 공천을 놓고는 반발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3: 네. 가장 큰 거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입니다.
1: 네.
3: 원래 4일에 지사직에서 물러나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1: 네.
3: 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앞서서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면서 만약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이 강행이 된다면 본인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한 바 있는데요.
1: 네.
3: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본인, 그러니까 정진석 전 실장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은 워낙 중책이라면서 이번 선거는 계엄 직후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도 당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3: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도 마찬가지로 KBS 라디오에서 정진석 전 실장의 출마가 당의 전체 승리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언론의 십자

0: 경선에 붙이지 않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당 지도부의 판단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거듭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컷오프는 말 그대로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결정인데 그러면서 지금 경쟁력 1등으로 수사되는 정진석을 잘라낼 만큼 우리 당 상황이 여유가 있느냐라면서 대구시장 경선 과정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본인이 내란 중요의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도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이 됐는데 이때는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라고 했는데요.
1: 네.
0: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추경호
1: 대구시장 후보군요.
0: 맞습니다. 네. 추경호 후보도 되는데 왜 본인은 안 되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고요.
1: 네.
0: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당 지도부라고 했습니다. 그분 덕에 도지사, 특별시장, 수월하게 된 사람들까지 정진석은 안 된다고 공격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라고 했는데요.
1: 네.
0: 여기서는 김태엄 지사와 오세훈 시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라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비판했습니다.
0: 네. 정성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공천과 관련해서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을 하면서 국민들을 또다시 도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경기 연천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천인 공로할 일이다라며 국민들은 윤어기인 공천을 좌시하지 않고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민주당도 이 윤어기인 공천 강력히 규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별도로 어제 백승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하며 경찰 인력 파견을 설계하던 그때 윤 대통령의 입과 귀였던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은 무엇을 했느냐라면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내란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부산 북갑 이제 핫한 지역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결국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0: 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틀 동안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을 해서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1: 네.
0: 어제 박 후보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 한 말이 뭐였냐?
1: 네.
0: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즉 한동훈 전 대표와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1: 네. 원래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건데요. 부산 북구가 보수 부활의 출발점이라는 대의 명분에도 그런 정치공학적인 셈법은 맞지 않는다라며
1: 네.
0: 양자든 삼자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 이렇게 배수진을 썼습니다.
1: 네.
0: 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에 지원 유세를 요청할 거냐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오실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요청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지원에 나서고 있잖아요. 박민식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0: 네. 사실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원 사격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이제 됐기 때문에
1: 네.
0: 개인적인 서운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운하긴 하다는 거죠.
1: 예.
0: 다만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그런 분들의 행태는 국민들이 엄정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직격을 했습니다.
1: 네.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당내 의원들이 이제 많이 생긴 상황인데 지도부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 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0: 네. 장동현 대표가요. 지금 부산 북갑보선에 한동훈 전 대표를 친한계 의원들이 뭐 내려가서 뭐 하겠다, 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걸 두고
1: 네.
0: 일단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 조치.
0: 네, 여기서 말한 필요한 조치는 아마도 뭐 윤리위나 당무감사를 포함한 것일 텐데
1: 네.
0: 당 공천을 받아 우리 당 의원이 됐다면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면서 압박을 한 겁니다.
1: 네.
0: 어제 사실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는데요.
1: 네.
0: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에서부터 이번 분열이 출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여긴 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1: 네.
0: 혹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포용할 생각은 없는지 이걸 묻는 말에도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한 사안이라면서 네.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지하 의원 대표

0: 적인 친한계죠. 네. 의원에 대해서 고발이 만약 들어오면은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징계하겠다.
0: 네, 정치하는 네.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면 탈당을 해서 돕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한재하 의원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한재하 의원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0: 네,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도연 대표와 지도부는 저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는데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고 화합이다라고 했고요. 이 우선순위로 당에 가져가야 될 책무는 민주주의 수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내부 총재를 그만하고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고 네. 본인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산 내려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배현진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인데 SNS에 지금은 한지하 단속이 아니라 간표 요인인 장동혁 지도부의 출장 단속이 필요한 때다라고도 꼬집었는데요.
1: 예.
0: 억지 제명으로 추천한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사람이다라 강조를 했고요.
1: 예.
0: 고동진 의원도 한동훈은 보수 재건의 가치를 내걸고 보궐선거에 나선 보수의 중요 자산이라면서 이를 응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거론하는 게 과연 정상이냐 이렇게도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진종호 의원도 한동훈 후보 지원하고 있나요?
0: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본인이 부산 쪽에 아예 거처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1: 일찌감치 갔죠.
0: 네. 당의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를 계속 돕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이런 가운데 권창영 이사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기획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특검팀이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한 건데요.
1: 예.
0: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기획 의혹 사건 관련해서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냐면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당시 이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또 당시 수사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발을 해둔 상황입니다.
1: 네, 한동훈 전 대표 반응은 어땠습니까?
0: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작년에 최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똑같이 할 테면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며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 정성래 대표가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 처리 시기를 좀 늦출 뜻을 밝혔습니다.
0: 네, 당 차원에서 입장이 한번 나왔는데 당대표가 한 번 더 못을 박은 겁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는 국민 당원 또 의원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모으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종합을 해보면
1: 네.
0: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선거 이후가 될 텐데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특검법 처리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0: 네, 특검법 자체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어제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정치검찰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려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면서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1: 예.
0: 또 조작기소, 허위 조작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 고통받았던 당시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1: 네.
0: 이거는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데 대해서 일단은 원안처럼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어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종로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특검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죠.
0: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거를 주요 의제로 올리면서 뭉치고 있고 야권 공조도 이루어지는 모양새인데요.
1: 네.
0: 어제 회견에는 오세훈, 유정복, 양양자의 김진태, 김용환, 양정우, 최민호 후보들까지 모두 자리를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오세훈 후보 법이 권력기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0: 순간 더는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다라면서 단일대우로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3: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라이클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주식 잡지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오늘도 맑고 따뜻한 5월의 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복사냉각으로 아침 기온은 서울이 현재 10도, 세종시가 7도로 아침 공기 꽤 쌀쌀하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면서 대구가 26도, 서울은 24도로 일부 내륙 지방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모두 높겠고요. 밤부터는 차차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김태용님이 유류 운송하면서 듣고 계시다네요. 중동전쟁이 종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정상 운항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빨리 기름값이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요. 홍진영의 서울사람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마라톤 대회를 열 때는 반드시 차량을 통제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도 신경 써야 합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70대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리는 선수와 부딪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르신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 현재까지 입원 중인데요. 법원은 주최 측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파 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죠. 도로를 점유한 채 진행되는 마라톤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한비시 7시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으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텍사스 댈러스 북부 캐럴턴 케이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인근 마트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용의자는 69살 한모 씨이며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총격범과 희생자들이 사업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어떤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하는 데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 선박에 대열이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선박은 부서졌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란은 한국 화물선 등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무관한 선박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면서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면서 우리는 지금 해방 프로젝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힘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합류해 규탄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향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군대가 해상 질서와 안보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항행 안전이 위협받고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TV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새 해상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5일 이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들린 폭음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가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진 날씨가 오늘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등 21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9.5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창작자였어요. 촬영을 빚고 노래도 만들고 댄서도 만화가도 될 수 있었죠. 우리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될 수 있었던 그 기억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걸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창작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어린이가 본래 모습인 창작자로 커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조금 더 내어주면 어떨까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수요일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2부에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격전지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 연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 정도와 그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김태흠 충남 도지사 연결하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2020년까지 트럭과 스타일러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이제 나방엔 인쉬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쉬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듣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2: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240님이 길었던 노동절 연휴를 잘 보내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직장인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냥기님은 JB의 패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혼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화창한 봄날의 JB는 시커머스 복장, 트럼프 때문에 기름값이 솟구치니 속이 타들어가는 JB만의 패션인 것 같습니다.
2: 이런 걸 두고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3: 네, JB의 패션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촌철님들이 계시다.
2: 참고로 MBC 스튜디오 조명이 안 좋아서 이렇지 이건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라는 점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3: 네, 네이비입니다. 3941님, 60대인 우리 부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오후에 해외여행을 갑니다. 아내는 열흘 전부터 캐리어 보따리를 챙기는 것 보니 긴장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나 봐요. 근데 JB, 중국 계림에서는 뭐를 먹을까요? 뭐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요?
2: 가봤어요, 알죠.
3: 아, 뭐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이미?
2: 계림의 개자가 닭개자는 아니겠죠? 네.
3: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2: 그냥 현지인 추천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맛있는 집 고르는 방법이랍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가봤는데. 저도 뭐 못 타봤어요, 저도. 네.
3: 예, 알겠습니다. 화내지는 마시고요. 네, 많은 촌철님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2: 다시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어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선박은 피격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선박은 선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은 단독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선박은 어제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보호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어서 핏 헤그제스 미 국방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 작전에 동참할 기후 징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이 나서주길 바라는데 일본이, 호주가, 유럽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네 피격당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작전에 합류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서 선사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재 급파할 예정이다.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기관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며칠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야 빨리 들어와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조사부터 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더 본질적인 문제 제기, 궁금증 표시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대로 해방 프로젝트 작전에 합류를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들이 해방이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중앙 집권적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분권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어느 파트에서 어느 지역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드론을 날리고 미사일을 쏠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진단, 똑같은 진단이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드론이 날아올지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해방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전이 진짜 전가의 보도, 모든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완전히 일수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처방이 되는 겁니까? 이것부터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걸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저는 본 적이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3: 네, 이인수 님이

0: 이해되고 물귀신 작전인가요? 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고 물리쟁이님 등 많은 분들은 해방 프로젝트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물귀신 프로젝트 아니냐?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누가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1: 그렇죠.
0: 사실 애초에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본인이 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 연어술 파티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걸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 그리고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을 해야 될 게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부되고 박상용 검사의 소명도 듣게 된다고 하는데 박상용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발 별건 조사하지 말고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 한 지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이후 어떤 혐의 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소환 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반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서 박 검사의 소명 청취 과정은 있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다른 각도로 살펴볼 게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전에 이달 안에 처리를 하려다가 지금 이른바 숙고 내지 숙의에 들어갔습니다. 뒤로 미룬 것이죠. 선거 뒤로 사실상. 그런데 어제 뭐 유튜브 연장방송에도 그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만 도대체 민주당은 왜 선거 전에 이걸 서둘러 처리하려고 했는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뉴스를 접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 일정표를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시효가 17일로 만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고 말 것도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찰총장 대행한테 가고 그래서 만약에 징계 회부를 한다면 5월 말 무렵에 뭐가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론 환경이 좀 더 호의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 내지 기대를 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특검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1차적인 분석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게도 해석의 여지가 있군요.
1: 네.
0: 마진간이 그런데 언론들은 검사들의 횡포보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더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 대행의 선택이 남은 건데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의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 국민의힘이 부산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와 거의 동시에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입장인데 지난 4일 한동훈 전 대표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격려 방문한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3: 그리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당원으로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쳤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3: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 이 문제와 다른 당과의 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0: 예전에도 밝혔고 지금도 제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1: 네, 이제 후보가 된 박민식 전 의원도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 그런데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조금 다른 말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어제 SBS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3: 선거 과정 속에서 북극 구민들이 단일화를 시켜주듯 예.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랬더만.
1: 네, 김대식 의원은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장동혁 대표에게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면 일단 장 대표가 확실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아직은 단일화 여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1: 자, 김대식 의원의 말을 확장을 하면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은 단일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각계약진하지만 최종 순간에 단일화하지 않고는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이 각인되면 단일화 요구가 압박 수준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면 장 대표도 못 이기는 척하고 응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도 함께 성립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하나 정리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일화라는 게 박민식으로의 단일화라면 이런 논란은 없는 거죠. 한동훈으로의 단일화다. 이거는 일단 이 개념 정리는 좀 먼저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설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건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순전히 공학에 기초한 가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세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참고사항일 뿐이고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과 목표가 더 크게 작동하는 법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 감정과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게 제명사실을 환기시킨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발언 그겁니다. 이 발언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악감정 그리고 야권 대표로 서고 싶은 장 대표 욕망이 담겨 있다고도 얼마든지 해석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한 전 대표에게 단일화의 손을 내미는 건 장 대표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적 파산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촌철님들은 한동훈 대표는 단일화를 하고 싶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시네요. 질문도 주시네요. 한동훈 대표는 단일화를 원하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1: 그거는 초기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단일화 아니고서는 낙선으로 간다. 그런데 자신으로 단일화한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결국은 또 내용적으로 뭡니까? 자신에 대한 제명 조치에 대한 희석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불감청 고소원 아닙니까? 감히 바라지는 않지만 해주신다면 땡큐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2: 네. 아무튼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오빠 발언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바로 같은 날이었습니다.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음성 대독으로 그 페이스북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아니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오는 그 대단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본인 머릿속에 온통 음란마개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M1 사람한테 투사하는 수준이죠. 공부하기 싫어서 페미니즘을 단어 검열놀이로 배운 무식의 소치랄까. 진짜 인권을 논하고 싶으면 단어장에서 성적 코드 발굴할 시간에 본인의 비뚤어진 안경부터 닦으시길 추천합니다. 그 정도면 거의 질병이에요.
1: 네, 자, 이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루고 다른 사례 하나 마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의원인데요. 그는 지난 2일 순천에서 열린 오이데이 행사에 참석해서 순천시 의원 예비 후보 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든 거잖아요. 닦아리는 공무원을 해야지.
1: 닦아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나올 평가는 오만입니다. 김문수 의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대놓고 비하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김광민 부원장은 대표마저 사과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감수성에 맞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코드를 추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광민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좀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음성 대독으로 녹음했던 그 페이스북 글 삭제를 한 다음에 같은 날

0: 다른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정 용어에 편향된 프레임을 투사해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은 심각한 맥락적 전유다. 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에다가 락한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빠를 성적 판타지로 변질시키는 행위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고립시키는 권력적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려운 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인격체로 인정을 하는 건 어떤 호칭을 쓸지를 그 사람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도록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초등상의 이런 주체적 호칭 사용, 주체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고립시킨 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근데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냐? 뭔 말이 이렇게 많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떠돌이 사냥꾼님 그이 밤을라 눈치도 챙겨라 라고 올려주셨고요. 마음의 결림 등 많은 분들도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나라사랑님은 선거기간은 무건수행이 최고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미국의 극우 인사 모스탄 기억하시죠?
1: 하죠.
0: 이 사람이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인 자유대학 호국단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고발을 했고요. 경찰이 지난해 7월에 수사에 들어갔는데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해서 불송치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짚을 점이 생깁니다. 자, 달라진 정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과 미국의 극우가 이른바 태평양 연대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방송이든 SNS 등 접근은 대한민국 사람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고 통번역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극우 인사가 우리 정치 상황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그러면 한국의 극우가 법망을 피해서 이런 지금 뉴스가 미국 어떤 미디어에 올라왔다라는 점만 유포시켜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출처가 담긴 미디어에 접근해서 가짜뉴스를 접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현실적인 과제로 지금 부각이 되는 겁니다. 왜? 외곽에서 돌려서 그러니까 치는 이런 어떤 여론 공작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정치적으로 뭔가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아쉽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요 얘기는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마카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선거 민심을 짚는 시간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선거 구도가 예. 조작기소 특검법, 그다음에 윤 어게인 공천.
3: 네.
2: 지금 야당에서는 전자를 강조하고 있고 네. 여당에서는 후자를 강조하면서 구도가 이렇게 좀 짜이는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2: 이것이 지금 선거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서 보수 결집 효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3: 뭐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사실은 꺼려지는 상황일 정도로 와해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반드시 투표하겠는지 질문을 하게 되면 보수층에서 진보층에 비해서 투표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확인이 돼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러 조사들에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명분이 결집될 수 있는 뭉치게 되는 소재가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한 사안은 이른바 보수 진영 또는 국민의힘에게는 야당에게는 동아줄 같은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영남 같은 데 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접전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좁혀진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당에서 이제 집중 부각하고 있는 윤 어게인 공천 이 문제는 이미 반영이 될 대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그 캠페인에서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아마도 이제 여당으로 어떤 그 프레임을 가장 많이 쓸 수 있을 것인가 보면은 뭐 국정 안정론 때문에 여당을 지원해 주세요. 아니면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에서 지역 발전하겠으니까 여당을 지지해 주세요. 또 대통령 뭐 좋아한다면 지지한다면 또 지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내란 심판의 완성이다 이번 지방선거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전면에 이제 내세우면서 지지층 결집하는 이제 소재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여권 관련한 지표들 보면은 거의 이제 최고치입니다.
2: 근데 정반대로 윤 어게인 공천을 부각을 시키는 게 진보층 결집 말고
3: 네.
2: 보수층 중에서 합리적 보수,
3: 네.
2: 온건 보수를 자극을 해서
3: 네.
2: 투표를 포기하거나
3: 네.
2: 내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이 측면 어떻게 보세요?
3: 그래서 만약에 보수층에서도 사실 그 사안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제약되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떳떳하게 또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들을 약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효과는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예 사실 투표지가 높지 않았던 기존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내란 심판론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반발 작용으로 결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뭐 이제 여권에서의 이 소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권 지표는 너무 이제 사실 좋은 상황이어서 증감 효과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이 야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증가 폭이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그 또한 이제 부동산 이슈 있잖아요.
3: 네.
2: 좀 더 구체화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문제. 엊그제 네.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또 이거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좀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3: 네,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제 이슈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현 정부에서 부동산

0: 부동산 규제 강화하는 흐름들에 대한 공감도들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것을 서울과 사실 지방을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1: 특히 서울만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이제 있었는데요. 네. SBS가 입소스에 이제 의뢰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1일부터 3일까지 무선 전화면접 조사였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예. 이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한 이제 질문들 있었습니다. 비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폐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찬성이 56%가 나왔어요. 반대는 35%고.
1: 여기서 그래서 비거주에 한정한.
0: 네. 예. 그러니까 논란이 컸는데 찬성이 제법 높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규모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반대 35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서울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예.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46%, 잘못하고 있다는 41%였습니다.
1: 팽팽하네.
0: 그러면은 잘하고 있다가 높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이게 뭐랄까 이제 뭐 속물처럼 비춰진다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을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응답이 뚜렷하게 표출되지 않는 특성이 부동산 관련 이슈들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집값이 뭐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들 있잖아요. 네, 네. 바로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실은 서울에서 이 이슈는 지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선거 결과에는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 격전지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곳 좀 그 민심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부산 북가.
0: 네.
1: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부산 북가 많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하나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요. 부산 MBC가 이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구갑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무선 전화번호 이제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1: 우선 ARS 방식으로
0: 예, ARS가 84.7%가 있었고 유선도 들어갔습니다. 네네. 집전화. 예. 집전화도 15.3%를 반영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엊그제 예.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 이렇게 나왔어요. 네. 3자 구도에서.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이제 약진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양강 구도 아니냐, 2강 1중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시각이 있었는데 또 어제 나온 조사가 있었는데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구갑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사람 면접원이 했거든요.
1: 전화 면접으로.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3자 가상대결에서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이렇게 나왔어요.
1: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0: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봤는데 앞에 말씀드린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상당히 높게 나온 것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유선이 비율이 15%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집전화가.
1: 근데 집전화지만 조사 방식은 그
0: ARS죠.
1: ARS인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집전화 비율이 많이 들어가게 될수록 사실 경험치로 보수 정당 후보들이 보수 진영 후보들이 높게 나오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질문하고 선택지가 있는데 그 타이틀을 경력을 뭘 불러주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사에서는 정당명을 불러주진 않았어요.
1: 아 그냥 그러니까 후보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0: 후보 이름하고 경력이 있는데 가령 통상적으로 뭐 민주당 뭐 하정우 전 뭐 AI 수석 이렇게

0: 해석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통설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보수에서 어떻게 가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보수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뒤바뀌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 방금 SBS 입소스 조사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찬반을 물어봤어요. 네. 찬성이 39%, 반대가 34%. 뭐 이제 왜 반대하는 쪽은 진보층에서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보게 되면 단일화 찬성이 64%였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원래는 어떤 진영에서의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80%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압박이 큰데 이 64%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높은 수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통합이 돼서 지지율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이탈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0: 알겠습니다. 예. 평택은 어때요?
1: 예,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1일 2일 조사를 한 게 있었거든요. 우선 예. ARS였는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8.8%. 그다음에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로 선정해서 22.5%, 조국혁신당 대표가 22.2%. 황교안 8.9, 김재현 8.8,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의 흐름하고 달라진 것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지지율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그 후보가 정해지면서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인지 또는 이제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약간 흐름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다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도 단일화 논의가 많이 활발화지고 있는데 사실 예.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1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랑 합하면 1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단일화 후보는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성립해야지만 논의가 수월하게 가는 것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오자 구도에서 앞에 이제 한 세 명의 후보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해도 1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현재 구도가 그대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재현 대표가 후보가 사실은 민주당 후보 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과 이렇게 이제 연대 가능성이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단일화의 물꼬를 좀 트는데 영향을 주고 결과에도 다소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그러니까 부산 북갑은 보수하기 나름이고
1: 네.
0: 평택은 진보하기 나름이고
1: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단일화가 필수가 되느냐 선택이 되느냐.
1: 네.
0: 다시 말해 단일화 안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북갑에서는 보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평택에서는 정반대로.
1: 예, 지금 평택에도 이제 그 단일화 필요 불필요 조사들이 있었는데 뭐 불필요 기류가 더 높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영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체 어쨌든 이제 이념적 진보를 강조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진보 연대든 뭐 보수 연대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진영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가치가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정당 아닌 후보 같은 이념 진영이라 하더라도 약간 비토하거나 배제하는 경향들이 강화된 것이 또 다른 이제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하나의 차이는 부산 북갑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그 양자 간에 뭐가 그냥 양자 간에 뭐 단판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1: 네.
0: 평택에서는 김재현 후보의 선택지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는
1: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가상 어떤 근거들이 명확하게 이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0: 제3의 요인이 작동한다.
1: 네.
0: 그게 아마 부산과 평택의
1: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원인 규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3: 예, 전정근입니다.
0: 예, 일단 좀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선원들 상태인데요. 다 무사하시고 안전한 거죠?
3: 일단은 이제 무사하고 안전하긴 한데
0: 네.
3: 그 지금 나무 경우에는 이제 한 4차원에서 조사했을 때는

0: 어떤 동요나 하선 요구는 없었다고 들었고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잘 설명하고 안심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요.
0: 예, 나무 승무원분들도 또 이제 경황이 없지만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수습하고 있고 뭐 회사나 정부도 이제 노력 중인데 이제 보면 HMM은 그 나무 주변에 그 다오노도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오노 승무원의 경우는 전쟁 초반에 이제 미사일 요격 잔해나 뭐 자폭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항만으로 떨어질 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1: 네. 그래서 이제
0: 전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지척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들 당황하고 충격이었는데
1: 예.
0: 이제 그 옆에 있으면서 혹여나 이제 다른 선박의 동료들이 또 퇴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하려고 끝까지 또 옆에 있다가 베르시아 내부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1: 네.
0: 기존에 또 막 승선 계약 만료로 또 하선 요구를 했던 분들의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또 동료들 버리고 귀국할 수 없다고 다시 취소 요청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선 요구 같은 어떤 동의 없이 침착하게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선박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0: 지금 일단은 그 화재 진압을 먼저 해놓고
1: 네.
0: 일단 조금 그 예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일단 이제 화재만 진압을 해놓고 지금 그 상태로 예. 이제 그 지금 계속 이제 장박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0: 예예 예, 맞습니다.
1: 일단 항구로 예인은 아직은 지금 되질 않은 상황이고
0: 지금 이제 그 예인선을 수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럼 선원들은 지금 선박에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단 좀 그 배에서는 그 나온 상태입니까?
0: 일단 선박에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
1: 남아 있는 상태이고.
0: 예.
1: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 그 원인인데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0: 아직 그 원인 규명 중이기 때문에 이게 기관실 내부 사고인지 또 내부 요인인지 이제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확인 중인데 이제 단순 화재로 보기에는 또 시점과 장소가 좀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발언 전후만 하더라도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통제구역 확대하겠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이제 대기 중인 또 선박들을 향해서 두바이 앵커리지에 돌아가라고 뭐 엄포를 놓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르지 않으면 파괴하겠다고 이제 강하게 경고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폭발음과 화재가 있었다는 점에서 어떤 이런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군사적 그런 긴장 상황을 감안하면
1: 네.
0: 외부 요인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말고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고
1: 그러게요.
0: 있습니다. 예.
1: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쿵 하는 소리와 폭발음이 두 차례 들렸다. 근데 예. 선체 외부에는 충격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로 종합이 될 수 있는데
0: 예.
1: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외부의 충격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충격을 받은 이 선체가 수면 아래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0: 일단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조금 의아하게 이제 생각하는 점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파공이 있어야 또 이제 뭐 선박 내부적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화재가 발생 가능한데.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파공은 없다고 하고 침수도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할 때도 그 이제 주변에 다우노 같은 이제 선박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부로 연기가 이제 빠져나온다거나 육안상에 보이는 이제 큰 손상은 또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강한 충격파가 또 선체에 전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뭐 수면 하부에 어떤 외관상의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핵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죠. 예.
0: 네.
1: 근데 만약에 외부 지금 타공 흔적이 아직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근데 물리적 충격이 외부에서 가해졌는데 바로 화재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구조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0: 이게 이제 만약에 충격파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어떤 전기적인 합선이라든지 또 배에서는 발전기가 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발전기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제 어떤 디포메이션 같은 변형이 생긴다고 하면
1: 네네.
0: 또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긴 합니다.
1: 아, 예, 예. 어제 저희가 성일종 국방위원장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란의 표적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또 외교적으로 이란과 관계를 또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선박

0: 굳이 표적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고 네. 또 이제 중국 선박 역시도 이제 원인 불명의 충격이 있었다고 또 주변 선박에 대해 이제 무전으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선박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표적 공격은 아닌 것 같다.
0: 예, 예.
1: 또 한 가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이 예. 그 이번에 사고가 났던 우리 선박은 그 미국이 관리하는 선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우리 그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또 좀 사실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1: 예.
0: 저희 선박들은 다 앵커를 놓고 정박 중인 상태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이제 프리덤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제 저희가 뭐 통항 시도를 해보는데 단순히 예. 호송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1: 예.
0: 이게 뭐 이란이 공격한다고 하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저희는 앵커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뭐 통항을 하든 뭐 이게 전혀 아니었다. 그냥 계속 예, 그 상태로 정박 중이었다 쓸 뿐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0: 예예.
1: 그리고 주변에 다른 나라 배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
0: 주변 다른 나라 선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0: 예.
1: 그냥 말 그대로 무차별 표적 예. 공격이나 무차별 공격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0: 이제 뭐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유성 기대도 이제 뭐 제기될 수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차별 공격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경계구역 확대하면서 다 들어가라고 계속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1: 네.
0: 그런 차원에서 또 본보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1: 이제 부유기뢰라는 건 이제 그 기뢰가 떠다니다가 이제 이게 뭐 저기 폭발해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0: 예예.
1: 근데 한번 이걸 여쭤볼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한국이 빨리 그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이거잖아요.
0: 예.
1: 근데 만약에 참여했다고 쳐요.
0: 예.
1: 그러면 그 선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0: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자체가 이제 뭐 어떤 민간 선박 호송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1: 예.
0: 이제 우리 한국이 참여하는 순간 이제 우리 선박이 뭐 안전하게 통항할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반대로 이제 어떤 특정 진영의 이제 선박으로 인식되면서 좀 더 이제 그 공격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0: 예.
1: 수가 있다.
0: 예, 특히 이제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을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되어야 이제 그나마 좀 의미가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어떤 일방의 선언만으로는 저희가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 오히려 이제 공격 위험을 더 높일 뿐이다. 작전
0: 예,
1: 합류 자체가.
0: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2: 그러게.
1: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1: 엔진은 그린 에그 보링 공장이래.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연 리포터.
2: 네, 오늘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3도가량 더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낮 동안 다소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낮에는 서울이 24도, 전주 25, 대구 26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보이겠고요. 먼지 농도는 낮지만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다시 금요일부터는 맑고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에 반대하면서 탈당까지 시사한 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아, 네, 오랜만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
4: 네.
1: 자, 정진석 전 실장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이신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4: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에 비서실장으로 최측근에 있었잖아요.
1: 네네.
4: 최측근에 있었는데 지금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편성과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잖아요.
1: 네네.
4: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지방선거에서 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민주당이 먹잇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 뭐 국민의힘의 내란 잔당 프레임 계속 씌워서 뭐 공격하지 않겠어요?
1: 네네네.
4: 그래서 좀 보편성을 갖고 또 상식적으로 좀 당이 판단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고요.
1: 네.
4: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된다면 어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 정당으로서
1: 네.
4: 끝장까지 다 간 거 아니에요? 네.
1: 그래서
4: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의, 마지막 그 충정의 그런 경고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럼 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진석 전 실장은 그 12.3 비상계엄 때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알고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 책임 없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4: 이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 말렸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네네.
4: 이 정치라는 것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계엄을 했을 때 비서실장으로 옆에 있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하는데 말렸다는데 김용현한테 뭐 소리 질렀다 하고 뭐 말렸다 얘기하는데 대통령한테 제대로 그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은 그 문제 때문에 이 판단 잘못한 이 부분 때문에
1: 네.
4: 지금 이 지금 영어의 몸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1: 네, 네.
4: 그런데 그 비서실장은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온다. 이게 어떻게 국민 이 정서상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1: 또 한 가지.
4: 네.
1: 정진석 전 실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서 주장한 바는 아니 내란 중요임무정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공천 주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항변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4: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물귀신처럼 예. 뭐 이게 끌고 들어가던데 보니까요.
1: 예.
4: 아 이게 참 여지까지 한 5선을 국회의원 했다는 사람이 진정 당을 우여는 길이 뭔지 아 나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요.
1: 예.
4: 제가 문제 제기를 세게 했으니까.
1: 그렇죠.
4: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상황도 다르지만은 아 이런 부분 보면서 아 저도 정치하면서 이 저 어느 선은 넘지야.

0: 말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1: 한마디로 얘기하면 5선까지 지낸 당의 중진으로서는 보일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아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뭐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을 살리고 뭐 어떻다 이런 거대한 그런 뭐 얘기들을 하던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1: 그러면 그건 알겠고 추경호 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 건 뭐 경선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경선 결과라기보다도요. 그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여러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거기는 당의 원내대표로 있었고요.
1: 네.
0: 이미 계산 계엄 이후에 그런 그 뭐 여러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건 뭐 민주당이나 이쪽이 너무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1: 네네네.
0: 내용이 틀리죠. 예, 위치가 틀리고요.
1: 또 하나 그러면 네. 뭐 이진수, 김태규, 이용 이런 분들 공천 준 것도 이건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세요?
0: 아니, 저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은 계엄 이후에. 이진숙 같은 경우는 계엄 이후에 자기 계엄에 대한 그런 그 입장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건데
1: 네.
0: 생각은 달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 같은 경우는 그 이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나왔고 그 거기 당의 위원장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1: 네.
0: 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저기 뭐 수행을 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것뿐이지 대통령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무슨 자리를 맡았다든가 아니면 함께 대통령 한 게 아니잖아요. 입장이 틀리죠.
1: 그러니까 친윤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뭐 그 도매금으로 넘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0: 아니 그렇죠. 아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 저기, 계엄을 했다 해서 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친윤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한둘이에요? 지금 당에?
1: 그럼
0: 당 없어져야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나저나, 지금 저 공관위가,
0: 네.
1: 윤리위원회 결정을 좀 먼저 봐야 된다고 하면서 미루는데, 이건 지금 숙고하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사님은?
0: 저는 뭐 아직 결정됐으니까 그 부분에 얘기를 안는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당이 선거가 임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1: 네.
0: 이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으면서 완전히 이게 흙탕물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 빨리 네.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0: 아 그렇죠. 네.
1: 그 우리 지사님은 장동혁 대표하고는 잘하시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고향 후배. 아니 그래서 사전에
1: 네.
0: 사전에 그 이러한 그 선거 전에 그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날 거다 하는 부분들을 그 얘기를 했고
1: 사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0: 네네 얘기를 예. 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지금 그렇다 해서 뭐 매일 2-3일이 멀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그때 뭐 예. 그 말씀 주셨을 때 장 대표 반응은 어떻던가요?
0: 아 뭐 본인도 뭐 제 생각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네.
1: 대답이? 그러면
0: 네.
1: 결국은 공천장 안 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0: 그건 뭐, 모르죠. 또 그렇게 돼야 이게 뭐 상식 수선에서 결정되는 거, 상식 있는 결정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네. 정반대로 만약에 공천을 한다면 정말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실 거예요, 그러면?
0: 아니, 저는 여지까지 그, 이 정치를 하면서.
1: 네.
0: 언행이 일치하는 정치를 저는 해왔다고 자부를 해요.
1: 네.
0: 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런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 20년 넘게, 국민의힘에 그 몸 담고 있고 그렇잖아요.
1: 네네네.
0: 또 국민,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올바른 판단을
1: 예.
0: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 물론 이건 아직 뭐 이제 그 뭐 상황이 그 저기 뭐 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 질문이긴 합니다만.
0: 네.
1: 근데 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시더라도.
0: 네.
1: 선거 끝나면 다시 복당하실 거 아닙니까?
0: 그건 모르죠.
1: 아, 몰라요?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0: 그건 모르죠.
1: 그래요?
0: 네. 여러 가지 그 모르죠.
1: 알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사기소 네.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관련해서 이제 박수현 그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에게 입장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0: 네네.
1: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꼭 답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저는

0: 그렇게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역시 박수현 의원다운 그런 후보다운 책임의 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1: 예.
0: 이 본인이 불리한 건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죠. 뭐 저기 이 사적으로 호영우제 하는 그런 사이긴 한데
1: 네.
0: 원래 예전부터 좀 능글맞고 상황에 따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네. 아니 이게 왜 제가 이걸 했냐면요.
1: 네.
0: 다른 사람들도 뭐 자기 경쟁하는 후보들한테 다 물어보던데 제가 물어본 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박수현 후보가 본인이 당 대변인 할 때 누차 이 법을 옹호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게 그 저는 물어본 거예요. 이 법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그런 혐의를 갖고 이 범죄 혐의가 기소된 상태 아니에요.
1: 네네네.
0: 그러면 대통령 끝나면은 이걸 그 다시 이 재판을 통해서 이 법의 잣대에 따라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본인 대통령 됐다 해서 이 대통령 된 이 시기에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범죄 혐의들을 다 지우개로 지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이것은요, 독재로 가는 길이죠. 독재로 가는 길이고요. 만인 앞에 그 법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법책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이분들 정말 억지고, 그 다음에 이, 낯이 두꺼운 게,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선 과정 속에서 다스라는 그 회사의 소유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분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1: 네네네.
0: 바로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고 본인들은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훨씬 많은 범죄 숫자가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겠다? 이건 독재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런 판단이신 거고.
0: 네.
1: 정치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사님.
0: 아, 정치 좀 뭐하고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1: 한동훈 전 대표 출마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얼마 전에 그 제명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제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그 유무를 떠나서.
1: 예.
0: 유무를 떠나서. 저는 당에서 이 공천을 했다면
1: 네.
0: 저는 단일화보다는 단일화보다는 국민들한테
1: 네.
0: 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1: 아 그냥 그 단일화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가서.
0: 네네.
1: 오 그러면 단일화에 그 당에서도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저는요 뭐
1: 예.
0: 아니 뭐 이제 당사자들끼리 뭐 하면 뭐 하는 건데요.
1: 네.
0: 저는 뭐냐면 의석 한 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1: 예.
0: 좀 뭔가 이 철학을 갖고 가고 또 이 가치를 갖고 가고
1: 네.
0: 또 이 정당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0: 네,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0: 네.
1: 그 지사님이 천안 아산에 5만 석짜리 돔구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네네.
1: 지금 그 한화 이글스 저 경기장 있잖아요. 새로 지은 경기장 있는데 그럼 이거 또 별도의 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0: 아니에요. 저는 구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1: 네.
0: 그 안에 동구장을 넣으면은 이게 야구장이 아니라요.
1: 네.
0: 야구와 축구와 그다음에 그 K-팝 공연 등 있잖아요.
1: 아, 종합 경기장으로?
0: 종합 그 저 복합 기능을 가진 그런 동구장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 이 구단을 갖고 있는 게
1: 네.
0: 적자예요. 구단을 갖고 있는 거 구단으로만 이용하면 야구만 이용하면
1: 아, 예,
0: 예,
1: 예.
0: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KBO고 얘기해서 적어도 그 각 구단들이 1년에 두 게임씩만 해달라고 하면 20, 30게임 돼요. 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 20, 30게임 되고요. 저는 야구하고 축구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이 K-POP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1: 야.
0: 왜 그러냐면

0: 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류 문화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뒤엎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그런 사람들인데 공연할 때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이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동구장이 없어서
1: 네.
0: 그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뭐 왕서방이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1: 네네네.
0: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이 문화를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하면서
1: 그렇죠.
0: 국가 이익을 부를 창출해야 된다 보는데요. 이 천안 아산이 동구장 오만서의장 건설하는 건 최고의 적지다 이렇게 봐요.
1: 뭐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도?
0: 네, 왜냐면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1: 예.
0: 어느 저 중간에 할 수도 없고 어느 이 외부에다가 저기 외곽에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 1시간 반 내기 2시간 걸려요.
1: 네.
0: 그런데 이 천안 아산은 이 영남이나 호남에서 올라오기도 좋고 수도권에서도 오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예. 최고의 적지가 천안 아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하나만 더요. 어제 그 박수현 후보가 충남의 아동 복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어떤 네. 조사에서 꼴찌다 뭐 이런 그 조사도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예, 과거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이 통계를 선택해서 예, 저를 비판한 것 같은데요.
1: 예.
0: 제가 취임하고 1년도 좀 안 돼가지고 더 칠드런이라는 아동 그 구호 NGO에서
1: 네네네.
0: 그 조사를 해서 2024년도에 발표해서 언론에 좀 많이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취임하기도 안 저 하기 전 1년 전이고 그다음에 이게 통계 지표가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항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돌아가지고 그 아이를 낳으면 성인일 때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모토로에서 24시간 365일 어린이집 뭐 구식기소 같은 것도 확대해 있고
1: 예.
0: 돌봄 같은 공백도 최소화하고 어린이 전문병원도 또 지금 착공하고 공공기관 주 4일제 또 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아동 삶에 대해서 좀 뭐 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거든요.
1: 예.
0: 아, 그러니까 2023년 4월 5월이니까 뭐 제가 2022년 7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강원도라든가 우리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이렇게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많은 데 같은 경우가 제일 이 저기 이 하위에 이렇게 돼 있고요. 도시 같은 경우가 낮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오래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를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은 민주당 12년 동안 그런 게 기본이 돼서 제가 취임하기 1년 전에 뭐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조사되게 나온 것은 민주당 그럼 12년 그럼 도정에 뭐 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0: 네네 고맙습니다.
1: 네 김태현 충남지사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 재판을 거치면 절반 이상이 무죄를 선고받고 실형은 10명 가운데 3명만 선고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4: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기준인데요. 국민참여 재판에서 성범죄로 실형 선고된 비율이 33.3%입니다. 살인이 70%고 강도나 상해가 각각 50%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1: 네.
4: 더군다나 무죄율 같은 경우는 일반 재판에서 통상 3에서 4% 수준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52.3%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크다 보니까 성범죄 피고인이나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성범죄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간다라는 인식이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이 왜 그러는데요?
4: 이게 우선 성범죄 피고인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블로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판결 배심원 마음을 움직였던 한마디 저희에게

0: 전략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홍보도 해요?
0: 네, 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보다는 변호인의 역량 그리고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런데 배심원 편계를 꼭 구속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지만 찾아내는 게 권력형 범죄인데요. 그 조력자들이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와 평소에 나눴던 사적인 대화를 이제 가해자 측에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법정에서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 피해자를 변호했던 더 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의 서혜진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한 성범죄 피해자를 이제 흔드는 과정이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은 거, 뭐 캡처 자료 이런 게 막 현장에 이제 나오면 피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피해자는. 그럼 일단 당황해서 저게 뭔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피고인 측은 그런 피해자의 상태를 노렸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또는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몰아가요.
1: 한마디로 인상 편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성범죄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체중이 39kg까지 줄어든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자한테 증인신문에서 헬스장을 등록했던데 다이어트를 했냐라던가 정신과 진료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받은 거냐 혹은 돈이 궁해서 고소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추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신문이라고 제지나 철회를 한다고 해도 배심원들한테는 질문에 부적절함보다는 피해자가 당황하는 모습만 좀 강렬하게 기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피해자가 경도되고 압도된 상황에서 대답도 잘 못하고 행실도 뭔가 올바르지 않아 보이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 자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1: 근데 이 과정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피해 진술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편견도 워낙 강하고 범죄에 대한 통념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정에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할 구역에 있는 거주민들이 이제 배심원으로 참가를 하는 건데 내 이웃일지도 모르는 그런 8명의 배심원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몇 번이고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들어보시죠.
2: 지역사회 주민들 앞에서 나의 굉장히 말하고 싶지 않은 피해나 여러 가지 것들, 내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배심원들과 그 재판부 법정에 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일단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사실 법정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무력감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래서 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나 기소라는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사초에 가까운데 이미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만 가면 이제 무죄율이 50%를 넘는다라는 건 분명히 어딘가 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재판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면 이런 보완이 더욱더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무슨 법에서는 이제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죄에 해당이 되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 재판이 됐을 때 국민 참여재판 받을지 물어보고 재판부가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법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네요. 결국 네. 그렇게 된다면
0: 피해자가 거부를 해도 강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석방석한다 장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놀이가 천대만배 즐거움이 천대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신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해안 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전북항에서 만나요.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애플이 대만의 TSMC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 일부를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도 있겠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성사된다면 삼성의 반도체 제조 대행업

0: 파운드리에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배임죄와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례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배임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5월 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애플이 네, 애플이 언제 그 시가총액 전 세계 1위고 애플만한 회사가 없다고 막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 뉴스가 쑥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네. 가끔씩 등장은 하지만 애플이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칩을 본인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그동안 TSMC에 맡겼는데.
2: 네.
0: 요거를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도 있겠다. 또는 뭐 인텔한테도 좀 생각해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2: 네. 애플과 삼성의 관계는 좀 묘한데요. 예. 뒤쪽에서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두 회사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동거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서로 굉장한 경쟁 관계이면서 예. 또 밀접한 부품 공급사의 관계 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0: 그렇죠. 휴대폰 시장에서는 경쟁자.
2: 네.
0: 휴대폰 칩에서는 삼성이 만들고 애플이 사다 쓰니까 요거는 또 협력 관계고.
2: 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또 삼성 없으면 애플은 못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블룸버그 쪽에서 주말 사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와 인텔을 상대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즉 위탁 생산, 칩 위탁 생산을 논의했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애플이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진행했고 예. 현재 이 공장이 올 연말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미국 내 삼성 공장에서 애플의 핵심 칩들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공장에 이 공장 지어지면 우리 집 만들어주라고 이제 애플이 찾아갔다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 그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 시장의 변화인데요. 반도체 시장 상황이 이전에는 기술 안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물량 안보로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돼라는 차원에서 삼성과 애플은 제품의 경쟁자잖아요. 그러니 우리 칩의 설계도가 네. 삼성에 넘어가서 물론 이게 그 사업부 안에 이 월들이 있다곤 하지만
0: 파운드리 사업부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네. 파운드리 사업부의 김 과장이 얼른 그거 들고 가가지고 휴대폰 사업부 가서
2: 들고 가진 않고요. 말로 해줘.
0: 애플 이런 거 네. 만든단다. 니들 네. 참고해라. 이렇게 알려줄까 봐. 네.
2: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안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네. 빨리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뭐 TSMC하고 삼성의 위탁 생산의 기술력 차이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삼성이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은 반도체 부분에서 아픈 손가락도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0: 야, 근데 이 뉴스는 야 네. 삼성이 칩도 이제 충분히 잘 만드나 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2: 네.
0: 애플이 오죽 급했으면 삼성한테까지 와서 이러겠냐.
2: 네.
0: TSMC가 정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애플이 가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나 보다.
2: 네. 그것도 맞습니다.
0: 그게 네. 오히려
2: 그게 더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물량 안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 뭐 예를 들어 뭐 유출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예.
2: 이거 물량 확보 못하면 안 돼라는 게 더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애플하고 TSMC는 TSMC 매출의 약 30% 정도를 애플이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끈끈합니다.
0: 예.
2: 연으로 1년에 한 30조 원 정도의 물량을 받아서 애플이 이걸 소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나노 선단 공정을 다 TSMC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플래그십과 관련된 그러니까 매우 그 고급향의 제품들은 전부 여기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0: 예.
2: 아마도 삼성이 받는다 하더라도 플래그십 모델을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보다는 조금 아래 모델들을 받기 시작할 것 같은데
0: 집중해서?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소화는 해야 되고 이 물량은 TSMC에서 도저히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 삼성으로 일부 물량이 넘어갈 것 같다. 이게 1번이고요.
0: 예.
2: 두 번째는 이번에 이란과 그 미국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유류의 이 공급망 문제를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0: 네.
2: 근데 사실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TSMC 제품도 혹시나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급망에 큰 불안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미국 공장이

0: 있는 삼성한테 맡기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네.
1: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물량을 배분한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서, 물론 TSMC도 지금 미국 내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삼성이 아마도 연말까지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삼성은 2나노로 가겠다. 그러니까 더 첨단 공정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수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0: 예.
1: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뭐 삼성이 잘해서 오는 거건 TSMC가 바빠서 그냥 급한 대로 삼성한테 오는 거건 삼성 입장에서야
1: 네.
0: 손님 오니까 나쁠 거 없고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이익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삼성한테 나쁜 일은 아니네요. 원래.
1: 그럼요. 예. 삼성전자는 사실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경쟁력에 뒤처져서 삼성이 수주를 많이 못한 것도 있고
0: 예.
1: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고 대규모 투자는 해놨는데 가동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좀 수주가 안 되고 그래서 밀리기도 했고 그게 이제 반도체 상황이 지금 시장 상황이 확 바뀌면서 이 위탁 생산 쪽도 삼성이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 TSMC가 위탁 생산 전체 시장의 70%의 독점 사업자고
0: 예.
1: 삼성은 한 10% 조금 내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테슬라의 칩을 생산하기로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애플의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물량을 꽤 받게 되면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0: 있겠다.
1: 되면 흑자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 메모리 시장은 난리잖아요.
0: 없어서 못 팔죠.
1: 네.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차이 나는 거는 SK하이닉스는 뭐 메모리 완전히 올인돼 있는
0: 회사고 통째로 다 메모리고 네.
1: 삼성전자는 아픈 손가락들이 끼어 있고. 근데 이것마저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주가에도 리레이팅의 요소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네요. 삼성하고 애플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경쟁자였는데 오죽하면 애플이 삼성한테까지 뛰어와서 칩 설계도 주면서
1: 역사적으로 보면 공생 관계에서 뭐 경쟁자로 갔다가 다시 공생 관계로 가는 상황이죠. 그 처음에 아이팟이라는 제품이 나올 때 삼성이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0: 예.
1: 애플이 거기서 이제 아이폰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줬잖아요.
0: 그때 무슨 도움을 줬어요? 삼성이?
1: 랜드 플래시의 대량 공급, 저가의 대량 공급을 삼성이 해줬거든요.
0: 그거에 삼성도 그 팔아야 뭐 장사하는 거니까.
1: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예. 다른 경쟁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거기하고 끈끈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0: 아하.
1: 사실은 아이폰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삼성전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0: 예.
1: 그 이후에 스마트폰의 경쟁자가 되면서 대규모 소송을 벌였죠. 그때 디자인 뺏겨갔네.
0: 시사하게 똑같이 뺏겨서 만드냐고.
1: 네. 그러면서 공급 라인에서 삼성을 다 제외시키기 시작했거든요.
0: 예.
1: 그랬다가 이제는 다시는 그 핵심 칩을 삼성에 맡기는 관계니까 이게 뭐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손잡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0: 그러네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도 이런저런 손님들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여기가 맛집이라서가 아니라 맛집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옆에 있는 식당으로 몰리는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그래도 그게 어디냐.
1: 그러다가, 그게 기회죠.
0: 그러다가 맛집 네. 되는 거지 네. 라는 이야기도 되고.
1: 가보니 여기도 맛있네. 여기가 좀 괜찮은가?
0: 맛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1: 2나노로 간다 않습니까?
0: 말이 간다. 말만 간다 그러지 뭐. 그럼 적자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럴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TSMC가 언제부터 맛집이었겠어요? 또 거기도.
1: 네.
0: 아무튼. 자,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제 지난해부터 정부가 배임죄 이게 좀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뭐 애로사항 물어보면 맨날 이 배임죄 때문에 장사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요 배임죄를 좀 손보겠다고 완화하겠다고
2: 네, 맞습니다.
0: 예, 그랬는데 뭔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나 봅니다.
2: 네, 지난해 7월부터 상법 개정 이후에 배임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이었는데요.
0: 예.
2: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주 충실 의무가 명문화됐기 때문인데요.

0: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가중처벌이 대상이 돼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배임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1: 이게 쉽게 이제 회사일 맡겨놨더니 이게 자기 이익 좋은 쪽으로만 일을 처리해서 손해를 끼쳤구나 할 때 이제 다 배임죄로 걸 수 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랬다는 거죠, 그동안?
0: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배임죄 때문에 처벌이 높기 때문에 누가 무서워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라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배임죄를 폐지하고 새 특례법 제정에 나선 것인 건데요.
1: 네.
0: 이번 특례법은 아직 가칭이지만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법안 처리될 예정입니다.
1: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0: 네.
1: 그러니까 욕먹을지도 안 하면 되지. 뭐 왜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왜 법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또 실제로 또 실무하다 보면 이게 뭐 너무 범위가 넓은가 싶기도 한데 뭐 왜 위축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였다는 건지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기존의 배임죄가 1953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과거 권위적인 정권이 기업인을 표적 수사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유물이다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었습니다. 특히 배임죄를 판단할 때 업무상 배임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영 판단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실제 법원 행정처 사법 영감을 토대로 2024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무죄율을 보면 전체 형사 범죄 무죄율은 3.2%였지만요.
1: 예.
0: 배임 관련된 무죄율은 이보다도 두 배가 높은 6.7%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무죄율이 높은 이유는 앞서 말한 모호한 기준 때문인데 현행법상 배임죄는 기업의 실제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배임죄 범주에 포함이 돼서 명확하지 않은 사안까지도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1: 예.
0: 이 과정에서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최종심에서는 실제 손해나 명백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죄 무죄를 다툴 때 일부러 그랬냐 알고 그랬냐 경영 판단에 따라서 뭐가 하여튼 잘못될 수 있으니까
0: 네.
1: 회사 인테리어를 했는데 뭐 망쳤다.
0: 네.
1: 이따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고
0: 네.
1: 뭐 하여튼 손을 끼쳤으니까 벌받아야지라고 하는 논리가 서로 있을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물론 이제 인테리어 업자한테 뒷돈 받은 거 드러나면 이제 그거는.
0: 문제가 되죠.
1: 문제가 되지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0: 네. 때문에 또 명백한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무죄로 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처럼 무죄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삼성 회장의 과거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건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 일부러 그런 결정 내렸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0: 네. 예.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이제 형사적으로는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으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법정 분쟁은 4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무죄였지만 당시 오너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을 주면서 삼성그룹 전체 활동에 정체를 줬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 같은 사례가 늘면서 배임죄가 결국 합법적 경영 판단까지 지나치게 형사화한다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1: 좀 범위가 넓다.
0: 네.
1: 근데 이 죄를 이걸 없애버리면 잘못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있는 법이 문제가 있으면 곧 그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아예 없애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0: 네, 법을 없애면서 이제 특례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당정이 이제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배임죄에 적용되는 대상을 크게 확 좁힐 전망입니다.
1: 예.
0: 현행 배임죄는 대상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라는 조문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배임죄에는 재산상 이익 그리고 본인 손해 등에 대한 인식, 인용, 즉 의도만 있어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조문이 추가가 되면 검사는 고의성을 넘어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려 했다라는 목적성까지 증명을 해야 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 고르다 보니까 잘못 골랐지 내가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하는 것도 과거에는 처벌 대상일 수 있었는데
0: 네.
1: 이제는 당신이 일부러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걸기는 어려워지죠.

0: 라는 겁니다. 네.
1: 알겠어요.
0: 그리고 또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경제계 수건 과제라고 여겨지는 경영 판단 원칙이 예외 조항으로 포함될 거라는 건데요. 경영 판단 원칙은 1988년도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로 처음 정립된 원칙입니다.
1: 예.
0: 이 원칙은 이사가 충분히 정보 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 결과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판례를 인정한 사례를 새로운 특례법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경영자의 결정이 차후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 합리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1: 지금까지는 뭐 신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으면 언제든지 쇠고랑 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야, 쉽게 말하면
1: 문제였다.
0: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결과와 범죄가 구분되는 겁니다.
1: 좀 명확히 하자.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무죄도 나고 뭐 하니까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걸면 걸릴 수 있으면 이게 항상 기업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0: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1: 정치인들이나 정권한테는 항상 이제 좋은 수단이 되니까 남겨뒀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은 있을 수 있었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배임죄가 되고 요 경계선이 좀 바뀐다는 건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0: 네, 법이 바뀌면서 사익 추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예를 들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총수 일가를 위해 헐값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 거래로 사적 이익을 챙기게 되면 여전히 강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충분한 검토 끝에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실패한 경우
1: 예.
0: 혹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는 배임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거죠. 즉 개인 이익 추구냐 아니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냐가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1: 그 결과적으로는 아유 이랬으면 더 좋았는데 손해났네 라고 하는 결과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0: 맞습니다.
1: 그 네.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가 고의가 있었던가 뭐 그런 것까지도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0: 네. 이전에는 차이가. 결과가 예. 안 좋았으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게 네, 경영 판단이다 하면 괜찮다는 거죠.
1: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그 네. 경기지사로 있을 때
0: 네.
1: 그때 뭐 백현동 개발 뭐 등등 이런 거 할 때 이거 뭐 이렇게 했었으면 더 경기도한테 이익일 걸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좀 배임죄 등등으로 이제 혐의도 적용받고 있고 한 게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 논란은 좀 있겠어요? 본인 죄를 이제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시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란도.
0: 네. 새 법이 생기게 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돼서 재판 중인 사람이 감형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 자체가 사라지는 면소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게 헌법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이 돼서 형이 폐지되거나 가벼워지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그 재판
0: 합니다.
1: 끝나고 나서 바꾸자. 법 바꾸더라도.
0: 네.
1: 예, 저희는 여기까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신상진 씨가요.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혹시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 통화량도 늘어나는 겁니까? 주가가 오른 만큼 통화량도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주가는 그냥 주가고 통화량은 늘어난 게 아닌 건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뭔가 돈이 많아진 느낌이 드는 건 분명한데, 그렇죠? 근데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난 걸로 봐도 되냐, 그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통화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아파트나 금이나 뭐 은이나 뭐 석유나 이렇게 가격이 매일 크게 변하는 건 우리가 통화라고 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돈 되는 물건이긴 한데 돈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통화량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인데, 돈은 가격이 항상 일정해야 돈이지, 돈이 매일매일 가격이 크게 변하면 그건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지폐는 오늘도 만원이고 내일도 만원이잖아요. 그렇게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우리는 돈이라고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만 통화량을 계산할 때 포함시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 250만원, 이거는 통화량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언제 찾으러 가도 2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한 주는 이게 뭐 20만원이기도 했다가 30만원이기도 했다가 또 뭐 5만원이 되기도 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건 돈 되는 물건이긴 해도 돈은 아닙니다. 가격이 막 변하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가격이 그때그때 막 크게 변하면 도대체 이걸 얼마짜리로 계산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늘 헷갈리니까 그건 아예 통화량에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고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변하는 거는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럼 주식 가격하고 통화량은 진짜 진짜 아무 관계가 없냐 하면 사실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러 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그만큼의 돈이 세상에 없던 돈이 생기는 거고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대출받는 그 순간 누군가의 돈 1억 원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 1억 원의 대출금이 꽂히는 순간 누군가의 통장에서는 1억 원이 뿅 사라진다 그러면 세상의 돈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건데, 내가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그 누구의 통장에서도 돈이 줄어들지는 않고 나는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받는 대출은 사실은 은행이 세상에 없던 돈을 만들어서 내 통장에 꽂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 살려고 대출을 더 많이 받으니까 주가가 오르면 통화량이 점점점 더 늘어난다는 말도 조금 길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주가가 오르면 통화량 오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식같이 가격이 급변하는 건 통화량이

0: 통화량 계산할 때 안 넣으니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통화량은 변화가 없는 게 맞는데 이제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영향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맞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신상진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스타일리스트 얘긴데요. 패션 전문가임에도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기 위해 몸무게를 유지한다. 어느 해 외국에 방문했다가 전 세계에서 넘어온 의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봤답니다.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처분한 옷이 덤핑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이었죠. 그때 결심했답니다. 옷을 맵시 있게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게 꼭 새 옷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체중 관리는 내 몸뿐 아니라 지구, 환경 관리도 되는 셈이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런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8: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9: MBC
10: MBC
11: 라디오
12: MBC 라디오
13: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4: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5: 제가 들어드릴게요.
16: 여기 앉으세요.
1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20% 넘게 오르는 등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7로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